잔뜩 치는

레모네이드? 나도 도와줄게. 근데 레몬은 어딨어?

있어요.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네. 대체 어디를 가려고 하는 건데? 그냥 궁금해서.

말 안 한다. 내려오라고 당장.

아!

모두 숲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어. 뾰족뾰족우리 귀염둥이들. 남의 아이들은 정말 빨리 큰다니까. 그렇지 않니? 우리 소주당 귀염둥이 이리 와야지.

짜란!

냄새. 창고 쪽으로는 절대 다시 안 간다고 약속할게. 어차피 더 볼 것도 없잖아.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1: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우리 모두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진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식물엔
3: 덥덥한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 매일매일 락토핏.
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6: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7: 지당하신 말씀.
6: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1: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우리 모두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운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3: 콩순이는 딸기 전문가. 말하는 코미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콩순이는 딸기 농장.
4: 숲속에 가자.
5: 뽀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들 만의 비상소.
4: 2층입니다.
5: 모두가 친구 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4: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6: 협곡을 넘어서

0: 우리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꼬물이도 구하고 말이야. 그렇지, 꼬물아. 어? 꼬물아!
1: 트레일러에서 자고 있잖아. 많이 피곤했나 봐.
0: 아, 차차차. 잠깐 깜빡했네.
2: 빨리 블루진주가 있는 곳에 갔으면 좋겠다.
3: 또 괴물 나올까봐 무서워.
0: 그럼 내가 다 물리칠 거야. 이 꼬리로 아자뷰 아뷰 와자뷰.
4: 다음 환자 들어오세요.
5: 아, 네.
1: 랄라님,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6: 모두 도와준 덕분이야.

랄라님, 너무 이상해요. 쓰레기 때문에 친구들이 괴물처럼 변하기도 하고, 바다는 점점 더 더러워.

0: 일도 있고 예전엔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1: 도대체 눈꽃성과 바다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랄라님?
2: 모두 병든 눈꽃나무와 관련이 있을 거야. 마법젤리 오븐이 터진 것도 변한 열매 때문이었으니까. 어쩌면 눈꽃나무뿐만 아니라 눈꽃솜과 바단 오래전부터 서서히 아파왔을지도 몰라.
3: 아슬아슬한데.
1: 괜찮을 거야.
3: 가자, 가자, 가자!
1: 설마 끼인 거야?
0: 끼인 거야.
3: 진짜 끼인 거야? 진짜? 진짜?
1: 그것도 꽈. 아, 진짜!
0: 힘이 모자라. 이럴 땐 지렛대를 이용하면 좋은데.
1: 지렛대? 좋은 생각이야, 뭉크.
3: 정말 좋아, 좋아. 어떻게 그런 좋은 생각을. 역시 넌 천재야, 뭉크. 근데 지렛대가 뭐야?
1: 하프.
0: 긴 막대기야. 그것만 있으면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캠핑카를 빼낼 수 있어.
3: 아, 긴 막대기가 필요하다고? 좋아! 잉크, 우리 둘이 긴 막대기 찾으러 가보자.
1: 그래?
4: 조심해서 다녀와.
1: 다녀와.
3: 막대기 친구, 막대기 친구.
1: 아휴, 하프! 정신 사나우니까 얌전히 좀 헤엄쳐. 어? 저거라면...
3: 저게 뭐야? 핑크? 우와! 핑크다, 핑크!
1: 핑크! 우와, 정말 다행이다! 핑크한테 도와달래야지!
3: 핑크! 안녕! 나 하프야! 여기 윙크도 있어!
1: 여기서 만나니까 정말 반갑다! 핑크! 우리 좀 도와줘! 저기 있는 파이프를 꺼내야 하는데!
3: 빨리
1: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도망가자. 거긴 좁아서 핑크가 들어.

0: 슈퍼 파워 메가 썬더 드래곤 박치기! 그 금단의 기술을!
1: 아휴, 울트라 멋있기는 뭐든 일단 해보자고!
0: 야호!
1: 최강!
0: 울트라 슈퍼 파워 메가 썬더 드래곤 박치기!

0: 다행이다, 끼었네.
1: 제대로.
0: 진종의 핑크.
2: 친구들한테 연락해볼게요.

0: 점점 더 아픈가 봐. 핑크, 흥! 해야지. 이렇게. 흥! 흥! 흥! 흥!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1: 별일 없을 거야. 하프랑 친구들은 잘해낼 거야.
2: 핑크, 조금만 기다려. 금방 끝날 거야.

0: 반가워. 도와줘.
1: 핑크, 많이 아프지? 우리가 빨리 도와줄게.
2: 핑크! 핑크 어디 있어?
1: 어? 나 여기 있어. 도와줘.
2: 핑크! 빨리 빼줄게.
1: 고마워, 민크.
2: 식은 죽 먹기지. 그런데 왜 여기 끼어 있었던 거야?
0: 나도 몰라.
1: 그게...
3: 그렇게 된 거구나. 빨대 빼줘서 고마워, 얘들아. 너희들 물려고 했던 건 정말 미안해.
4: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 괜찮아.
5: 이제 우린 가야 해. 이상한 빛이 나는 쓰레기를 조심하고.
6: 알았어. 얘들아, 잘 가.
5: 가자, 친구들. 우리들의 목적지로.

0: 저 섬에 블루진주가 있다는 말이지? 빨리 가자, 빨리!
1: 와, 이렇게 예쁜 파란색 바다는 오랜만이야.
2: 아마도 블루진주 때문인가 봐.
1: 정말 낭만적이야.

0: 드디어 하프님이 오셨다.
1: 여기 눈꽃나무엔 눈꽃 열매가 있어.
2: 어? 바로 이 섬에 블루진주가 있다는 증거지.
3: 그럼 빨리 블루진주를 찾아야지. 문이 안 열려.
2: 책에서 봤는데 비밀문은 수수께끼를 풀어야 문이 열린다고 했어. 머리를 써야 한다고.
0: 맞아, 머리를 써야지.
1: 그 정도로 열릴 것 같아. 잘 봐.

0: 나도 갖고 싶다, 그 머리.
1: 윙크가 최고야.
2: 어? 어, 얘들아. 이거 우리 눈꽃마을 옛날 글자야.
1: 글자?
0: 먹는 건가?
2: 세 개의 방과 세 개의 눈꽃 열쇠, 블루 진주가 있는 곳.
1: 오, 그래서?
2: 네. 방이 세 개 있는데 각각의 방에서 세 개의 꽃 열쇠를 모으면
1: 오, 그리고?
2: 블루 진주를 구할 수 있다는 거지.
0: 우와, 빨리 들어가자.
2: 그리고 여기 버튼을 누르면 문이 열린다고 써있는데.
0: 드디어 모험이다, 모험.
2: 나의 작은 행동이 세상을 바꾼다.
1: 무슨 뜻이야?
2: 작은 행동을 하란 뜻이겠지?
0: 뭐 이런 거?

예쁘다.

0: 나도.
1: 얘들아, 그건 땀이야.
0: 너무 더워. 왜 이렇게 더운 거야? 눈꽃들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
2: 그래, 네 말이 다 맞아.
1: 우리 어떡하지? 이러다가는 다 이거. 정우들이 아래로 내려오고 있잖아. 저기 문이 있어.
0: 빨리 나가자.
1: 문이 안 열려.

0: 정말로 우리의 문제이다.
1: 다 같이!
2: 정말로 우리의 문제이다.
3: 우와, 여기 정말 넓다.
4: 어? 저기 봐! 나가는 문 같아. 여기도 열쇠가 필요한가 봐. 이 방 어딘가에 열쇠가 있을 거야.
1: 우리 흩어져서 찾아보자.
4: 응.

0: 꽃물이가 눈꽃 날씨를 찾았구나.
1: 나도 한몫했다고.

0: 어? 셋과 하나인데 균형이 맞네.
1: 뭉크! 그만, 그 이상 말하지 말아줄래? 얘들아,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2: 갑자기 왜 그래?
1: 설명할 시간이 없어. 으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직성.
0: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식물엔
1: 달콤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닥터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5. 비밀 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돼버리가 도망간다. 3이 쫓아가야지. 차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2: 우리 아이 수학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가배가족.
3: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4: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5: 지당하신 말씀.
6: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0: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1: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 핑과 함께!
1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3: 출동!
12: 얼굴엔
13: 순한 길길
12: 줄무랑
13: 덥덥한
14: 순하게 지켜줄게.
1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0: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5: 매일매일 락토핏.
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얼굴엔
1: 순한 길길
0: 식물엔
1: 달콤한 말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솔
3: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1: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어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4: 우리 여행가자
5: 환영합니다
4: 그럼 여기 출발
5: 뽀로로 떴다 비행기 뽀로로 비행기
0: 기내식입니다
5: 아, 맛있겠다 하늘 높이 날아라 신나는 여행
4: 뽀로로 떴다 비행기
6: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7: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8: 매일매일 락토핏
6: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9: 재미있는 숨바꼭질 노린구만 아쉽지만 이젠 잘 시간 1
10: 네
9: 2
10: 네
9: 3
11: 네
9: 4
10: 네
9: 5
11: 네
9: 6
10: 네
9: 우와, 펌 여섯 마리 양 잘 준비 완료 어쩌면 말이야 한 게임 더 하고 자도 되겠다 던져보자 3 양들아 내 말 잘 들어 세 마리씩 팀을 나눠봐
10: 네
9: 1, 2, 3 1, 2, 3 잘했어 이제 알겠지? 유급 바로 3 더하기 3
11: 네
9: 던져보자 2 양들아 내 말 잘 들어 두 마리씩 팀을 나눠봐 1, 2, 1, 2, 1, 2 두 개씩 세 묶음 그건 바로 유 너희들 덕에 알게 되었네 근데 있잖아 더는 게임을 못하겠어 이제 너희들도 자야지 알겠다 더 놀자고 이번엔 한 마리씩 팀을 나눠봐 양 한 마리

0: 잠깐 문이 어디더라? 다 사라졌어? 너무 늦었어? 어쩌지? 세 마리씩 두 팀? 나 혼자 잡기는 힘들 것 같은데. 아니 잠깐.
1: 아하! 찾았지롱. 양 세 마리 다 보이거든. 거기 나무지에. 여기도 찾았어. 하나 둘 셋. 찾기 어려운 곳에 숨었어야지. 하나 둘 셋. 여기 세 마리 있고. 하나 둘 셋. 여기도 세 마리.

0: 또 도망을 쳐, 이 장난꾸러기들. 당장 돌아와, 잘 시간이라고. 와, 이런 새 팀으로 도망치네. 그나저나 숫자 세기 재밌네.
1: 예!

장난꾸러기 양이 6마리니 나도 6개로 나눠야겠네.

Ear.

0: 명이 전설의 동굴이 여기 어딘가쯤에. 오, 있네.
1: 한 명도 돌려보내줄 수 없다.
0: 못 들어갈지도 몰라도 둘은 가능할지도 몰라. 하체! 이! 거기 이름 바로
2: 이! 이! 이!
1: 둘은 들어가라.
2: 아? 이! 이? 길이 두 개네? 어디로 가야 하지? 넌 왼쪽, 난 오른쪽. 뱀이 움직여! 가짜 뱀이야! 고무라고! 너무 징그러워! 조심히 걸어가야겠어. 이이이이이이이이 됐어. 이제 어디로? 이쪽으로. 필요한 건 더 힘세고 더 큰 사람. 합체 이 더하기 이는 바로
3: 서. 왜 이런 바위들은 정사각형이 아닐까?

0: 전부 다 이렇게 동그란 거야. 도와줄까, 친구? 넌 저쪽으로. 하나, 둘, 셋, 넷, 지금이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제 합체! 4 더하기 4는 바로 8! 오토블럭 등반! 1, 2, 3, 4, 5, 6, 7, 8 등반! 황금 사과! 1, 5! 당장 탈출해야겠군! 2, 3, 4, 5, 6, 7! 오토블록 반으로 나누기. 8은 바로 4 더하기 4. 거대한 동그라미가 굴러와. 조심해! 호모뱀이야! 반으로 나누기! 4는 바로
1: 2! 더하기 2!
2: 우린 성공하지 못할 거야! 이제 어쩌지? 반으로 나누기! 2는 바로

0: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3: 지당하신 말씀.
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진동.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줄무랑
5: 덮어본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동. 얼굴엔
4: 순한 길길.
3: 줄무랑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커피 기사단과 얼어붙은 시계탑.
7: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6: 당연하지. 우리 왕국 시계탑 폐업을 갚는 게 얼마나 중요한 행사인데 이걸 안 하면 시계가 멈춰.
8: 시계탑 모형 갖고 설명을 하자면 요 폐업을 몇 번만 감으면 바늘이 계속 돌지. 공주님은 좀 이따 진짜 빅벤지 시계탑을 감으러 가는 거고.
9: 제일 중요한 시간은 간식 시간.
6: 왕실 강아지 먼저야.
8: 스위티 제발 조심해라. 거기 있는 미트볼이 약간 매워.
6: 이거 진짜 맵다. 그래도 맛있네.
8: 이제 슬슬 시계 폐업을 감으러 가야 할 것 같은데.
7: 네, 백장님. 이제 가요.
6: 스위티, 너도 같이 갈래?
10: 안녕. 잘 다녀오세요.
7: 저기 나와요. 시계탑에 가고 있어요.
11: 좋아. 이제 저기다가 공주만 가둬버리면 내가 바킹버그 왕이 되고도 남지.
7: 오, 그럼 전 바킹버그 역사상 최고의 기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팬미팅이 열리면 하나도 안 빼놓고 다 나갈 거예요. 팬미팅 가고 싶다. 맛있는 거 진짜 많던데. 아이, 깜짝아. 팬미팅 가면 먹을 거 준댔지. 누가 맛있는 거 지금 준대? 어?
11: 제가 저런 것도 할 줄 알았니?
7: 아니요. 저 꽃을 주워 먹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저걸 먹으면 걸음을 뽑나 봐요.
11: 아, 좋은 생각이 났어. 나 그거 하나만. 오, 스파크스. 그렇지. 마시멜로랑 파란 꽃 좀 더 줘봐. 이제 공주를 혼쭐 내줄 수 있겠어.
6: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행사에 와주셔서 감사해요. 지금부터 폐업을 감아볼게요. 안 돼! 저건 클로가 타는 용이잖아. 무슨 불 대신 얼음을 뿜고 있는데?
7: 이야, 할 땐 하잖아. 이제 문을 꽁꽁 알려버려. 네, 공주님. 다치진 않으셨죠?
6: 우린 괜찮아, 라이더경. 쌀쌀하긴 하지만 우리 좀 꺼내줄래?
7: 지금 바로 갈게요. 우리 퍼피 기사단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퍼피 기사단 성체본부로 출동!
12: 라이더가 부른다!
6: 마션!
7: 조심해!
6: 화끈하게 출발하자. 여기

0: 사단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단장.
1: 빨리들 와줘서 고마워, 얘들아. 스파크스가 시계탑을 얼려버리는 바람에 공주님이랑 백장님이 안에 갇혔어.
2: 안 돼! 어, 진짜 죽겠다.
3: 쟤는 왜 얼음을 뿜지? 용은 원래 입에서 불이 나오는 거 아니야?
1: 그러게, 참 이상하지? 어쨌든 이제 얼리는 걸 막아야 해. 그래서 이번에 출동할 기사는 로키? 넌 용접기로 시계탑 문 주변에 있는 얼음을 녹여줘. 그래야 안에 갇힌 사람들을 풀어주지.
2: 초록에너지 출동!
1: 그리고 스카이, 넌 드래곤 하이랜드로 날아가서 스파크스가 왜 얼음을 뽑는지 알아봐.
4: 하늘을 지키는 강아지 기사 스카이!
1: 준비됐지? 퍼피 기사단 출동하자!

0: 있을 줄 알았는데.
1: 둘은 이미 드래곤 하이랜드로 돌아간 것 같아. 스카이한테 물어볼게. 그동안 문을 열어줘.
0: 바로 해볼게, 라이더.
1: 조심해. 이 여름 엄청 미끄러워.
0: 걱정 마. 내가 아주 매끄럽게 해결할게. 와! 용접기!
2: 라이더, 스카인데 찾았어. 근데 이상한 게 공장님이 처음 보는 파란 마시멜로를 만들고 있어.
3: 됐어요, 공장님. 공주를 탑 아래 가뒀어요.
4: 좋았어. 이제 성에 가서 내가 왕이라고 선포하는 거야. 아, 뭐야? 공주가 버피기 사단을 불렀잖니. 쟤네 때문에 홀딱 말아먹겠네. 가서 저 성 가신 강아지들을 막아. 일단 쟤부터. 그리고 성을 찾으면 불러. 난 한숨 잘 거니까. 가자, 장클루.
2: 그만 또 클로.
3: 뭐래? 얼음 땡놀이 시작.
2: 하면 큰일 날 뻔했네. 그래도 환영해주니까 좋다. 안녕 얘들아. 결국 놓쳤어, 라이더. 근데 스타크스가 왜 얼음을 뿜는지 알았어. 그 파란 마시멜로 때문이야.
1: 고생 많았어, 스카이. 미리 대비하고 있을게. 헬리콥터는 어때?
2: 아마 괜찮을 거야. 새로 사귄 친구들이 도와주고 있어.
1: 너 아기용들한테 인기 많다. 로키, 문은 어떻게 들어가?
0: 알았어.
1: 고생했어.
0: 살았다. 이제 자유야.
3: 나왔잖아. 공장님 보여주게 성이라도 얼리러 갈까?
5: 이제 빨리 성으로 돌아가시지요. 아, 추워.
0: 돌아가도 그리 따뜻할 것 같진 않은데요. 보세요.
1: 커피 기사단 본부에서 탈출해. 얼른.
3: 똑똑히 들어, 이 강아지들아. 여긴 우리 공장님 성이야. 그러니까 가! 안 그럼 콧물 찍찍 날걸!
1: 스카이가 말한 대로 용은 파란 마시멜로를 먹고 얼음을 뽑는 거였어. 좋아, 얘들아! 클로한테서 마시멜로를 빼앗아오자!
3: 저기 온다, 스파크스! 맛 좀 보여줘!
1: 가자, 러블! 쇠구슬 팽이를 쏴서 눈보라를 막아줄래?
3: 자, 러블! 더블 스피드로 준다!
2: 완전 빙수기계네.
1: 마셜, 물뿌리개 창을 준비해줘. 아!
0: 물뿌리개 창.
1: 좋아, 마셜, 지금이야. 우후!
0: 주마, 이 차례야.
1: 주마, 얼음벽을 타고 올라가.
2: 알았어.
1: 튜브로 시선을 끌어.
2: 아! 튜브.
3: 안돼, 내 마시멜로. 와,
4: 용금을.
1: 잘 받았어, 체이스. 마시멜로 뺐는데 성공했어. 이제 아무것도 못 얼릴 거야. 아, 안 돼! 우리 마시멜로!
3: 어째 느낌이 안 좋네.
4: 이제 어떡하지? 용이 마시멜로를 다 먹더니 보이는 걸 마구 얼리고 다녀.
1: 파란 마시멜로를 먹고 얼음을 뿜었다면 다른 걸 먹으면 다시 불을 뿜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0: 어, 아까 그 미트볼은 어때? 엄청 맵던데.
1: 좋은 생각이야. 근데 그건 성에 있지 않나? 이 많은 얼음을 어떻게 다 녹이고 들어가지?
2: 걱정 마, 우리가 있거든.
1: 아기용들이네.
6: 아가들 진짜 깜찍하다.
2: 얼음 녹이는 걸 돕겠대.
0: 정말? 어떻게 알아?
2: 얘는 스코치야.
0: 안녕, 스코치.
2: 얘는 제이드고.
0: 안녕, 제이드.
2: 루비. 플레임, 드래코.
7: 안녕, 플레임.

0: 안녕 드래코.
1: 옹 블리지.
2: 옹 블리지.
3: 좋았어 우리 친구들. 각각 한 팀으로 얼음을 녹이고 스파크스한테 음식을 먹여보자.
1: 매운 음식 배달 왔어요.
3: 쏘는 건 럽을 네가 해봐.
2: 왕 무섭기.
3: 자 미트볼 발사.
4: 뭐야 매워 매워 매워 매워.
1: 성공이야. 이제 스파크스가 다시 불을 뿜어.
0: 뭐야 아직도 성을 다 못 뺏은 거니 클로.
4: 뭐야.
1: 이제 얼음을 녹여볼까.

0: 얼음이 다 녹고 빅벤지 시계탑이 다시 돌고 있어. 이게 다 너희 퍼피 기사단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1: 고생하셨어요, 공주님. 혹시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 부르세요.
2: 퍼피 기사단과 멍스 칼리버.
0: 아, 라이더, 우리 갑옷 조각을 맞춰주러 오다니 어쩜 이렇게 착할까.
1: 저희가 도움이 되면 좋죠. 자, 차근차근 맞춰볼까?
3: 이건 발이니까 이 다리에 붙이면 될 것 같아.
4: 알았어, 발은 이렇게 다리에. 다리 하나에 발이 두 개 있으면 안 되지.
5: 여긴 아무도 없어. 장클로드, 그 위는 어때?
6: 까까까.
5: 쉿, 울려면 속으로 울어라 좀. 좋아, 클로, 이리 갖고 와.
7: 아, 공장님, 제가 왜 이런 것까지 해야 하냐고요.
5: 왜? 이 천재적인 작전은 내가 짰잖니. 다들 이게 전설 속 뼈다귀인 멍스 칼리버인 줄 알걸? 아, 누구든 돌에서 뼈를 뽑으면 왕실 기사가 된다고 쓰여있지?
7: 그럼 제가 뽑아서 박킹버그 최고의 왕실 기사가 될래요?
5: 아, 좋지. 너 왕실 기사가 되면 어떤 일까지 할 수 있게?
7: 빨간 깃털을 달죠.
5: 아니, 뭐 그런... 달긴 해. 그보다 중요한 건 공주를 감옥에다 가둘 수 있다는 거지. 너희 몸을 박킹버그 왕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고.
7: 그래도 저 빨간 깃털 달래요. 네, 제발요.
5: 그래, 알았으니까 말 좀 들어. 넌 내가 시키면 저 가짜 돌에서 가짜 뼈를 뽑아. 자, 여러분, 정원으로 나오세요. 이렇게 놀랍고 역사적인 발견은 처음 볼걸요.
0: 공장님, 난 그대를 부른 적이 없는데.
5: 누가 뭐래? 내가 찾은 걸 보여주려고. 전설의 뼈, 멍스 칼리버야.
8: 멍스 칼리버라고?
5: 아주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요 이야기책에 따르면 이런 말이 있지. 언젠가 멍스 칼리버를 돌에서 뽑는 강아지가 온다. 그 강아지는 최고 왕실 기사다.
0: 저흰 이미 기사인데요.
5: 그냥 기사 말고 왕실 기사를 말하는 거야. 이 뼈를 뽑는 기사는 누구든 왕실을 쥐고 흔들 수가 있거든. 제일 중요한 건 오직 그 기사만이 왕이나 여왕을 임명할 수 있다는 거지.
7: 그리고 빨간 깃털도 달고. 제가 먼저 해도 돼요?
5: 아무렴, 클로. 한번 보여줘.
7: 와, 집게! 왜 안 빠져?
9: 내가 도와줄게. 자, 이 뼈 뽑는 것도 도와줄까?
5: 아니야,
7: 싫어!
0: 제이스, 대단하네. 네가 전설 속 멍스 칼리버를 뽑았어. 넌 이제 왕실 기사야.
10: 만세!
1: 역시 우리 제이스야.
10: 진짜 진짜 축하해.
7: 안 돼, 저건 내 건데.
8: 좋아, 제이스. 이제 박킹버그 사람들한테 널 왕실 기사로 소개해야겠구나. 아, 그 전에 왕실의 상징인 빨간 깃털부터 달고.
7: 아니야, 안 돼.
5: 쟤한테서 뼈를 뺏어와야겠어.
7: 네? 근데 저거...
5: 아니, 다들 저게 진짜 뼈다귀인 줄 알아. 네가 저 뼈를 가져와야 내가 왕이 되지.
11: 허기 기사단이 다 같이 달려들면 괜찮아지는데.
7: 다리를 박살내서 못 넘어오도록 만들면 저 뼈 가져오기도 쉽겠지. 배고프지, 용아? 달콤한 마시멜로 좀 줄까? 아이고, 아이, 진짜 얌전히 먹지 저게 뭐야?
0: 자, 여러분, 우리 박

0: 만나서 반가워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저를 불러주세요.
1: 아 참, 이제 그런 건 라이더 보고 하라 해. 넌 이제 왕실 기사니까 그냥 손만 좀 흔들어줘.
0: 어, 알았어요.
2: 저 마차인 내가 타야 하는 건데. 스파크스, 누가 진짜 왕실 기사인지 똑똑히 보여주자고. 클로!
3: 저 몹쓸 강아지.
2: 야, 멍스칼리버는 내 거야. 체이스, 넌 급벼랑 안 어울려.
1: 다리가 무너졌어요, 공주님. 이제 성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0: 어떡하지? 이대로 클로를 못 막아. 다른 친구들이 도와줘야 하는데.
3: 넌 가만히 있어. 왕실 기사는 그래야 하는 거야. 라이더랑 애들은 내가 부릴게.
4: 어? 네, 공주님.
3: 라이더, 클로가 성으로 가는 다리를 부수고 전설의 뼈다귀 몽스칼리버를 뺏어가려 해. 클로가 그 뼈를 가져가면 나 대신 친척을 왕으로 만들 거야.
4: 안 돼. 너무 걱정 마세요, 공주님. 퍼피 기사단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퍼피 기사단 성태본부로 출동.
5: 라이더가 부른다.
2: 안 돼. 마셜 조심해.
6: 자본마저 날쓰담쓰담 해주네.

0: 커피 기사단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경.
1: 빨리들 와줘서 고마워 얘들아. 플로랑 사각스가 다리를 부숴서 공주님이 탄 마차가 성으로 못 오고 있어. 그래서 이번에 출동할 대원은 로키, 넌 갈고리 줄을 써서 물에 떠다니는 다리 조각을 건져 올려줄래?
2: 초록 에너지 출동!
1: 그리고 러블, 넌 장비로 저 다리를 고쳐줘.
0: 러블, 더블 스피드로 출동!
1: 용이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공주님도 위험하니까 다른 기사들도 전부 다 출동해줘.
2: 좋지만 좋아, 가자!
1: 준비됐지? 커피 기사단 출동하자!

0: 일단 무너진 다리부터 고치자.
1: 더블, 더블 스피드로 출동.
0: 로키, 너는 이 아래 물에 빠진 다리 조각들을 건져줄래?
2: 맡겨만 줘.
0: 스카이, 클로랑 스파크스는 보여?
3: 응, 라이더, 이제 보여.
1: 좋아, 스파크스, 뼈를 챙기러 가자.
3: 거기 꼭대기 같아요.
4: 우미를 지켜야지. 넌 이제 왕실 기사잖아. 구조는 퍼피 기사단이 할 일이야.
1: 저 날아다니는 애는 지금 바쁘니까 이 틈에 뼈를 찾으러 가자, 스파크스.
5: 용머리 확성기.
6: 당장 그만둬, 클로.
1: 쉽게. 됐나? 됐다고? 공장님, 지금 가요!
7: 어떤 게 더 왕같아, 장클로드? 이거? 아니면 이거? 껴! 아, 클로는 뭐 하느라 이렇게 안 오는 거랬니? 그깟 뼈다귀 하나에.
0: 제스, 그쪽은 다 무사해?
5: 어, 우린 괜찮아. 공주님, 멍스칼리벌은 클로한테 있으니까. 전 왕실기사가 아니죠? 이제 친구들한테 갈게요.
8: 그래, 체이스 가봐.
5: 주마, 빨리 성에 갈 수 있게 튜브를 연달아 쏴줘.
3: 좋았어, 고마워.

0: 공장님이 우리를 속인 거였어.
1: 아이, 공장님 같이 가요.
2: 스파크스, 우리 공 갖고 놀까? 공잡기 놀이? 용금을? 잡았다!
3: 이제 왕실 기사가 되기는 글렀고, 너 때문에 마시멜로도 놓쳤잖아! 하여간 넌 방해만 돼! 스파크스! 나 좀 태워줘! 스파크스! 영들이란.
4: 너희가 우릴 구했어.
0: 아니에요. 다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저희를 불러주세요.
5: 아이고 체이스, 몽스칼리버 뼈는 네가 진짜로 뽑은 게 아닌 것 같구나.
2: 괜찮아요. 전 퍼피 기사단인 것도 좋아요.
4: 그래도 나한테 왕실 기사는 체이스 바로 너거든.
2: 네.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눈물엔
7: 덤덤한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9: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0: 매일매일 락토핏,
9: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온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2: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3: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0: 지당하신 말씀.
3: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4: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5: 또 졌네.
6: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피라미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가족.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0: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하세요.
1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12: 순한 길길.
11: 식물엔
12: 덤덤한
13: 순하게
12: 지켜줄게.
1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 얼리면 더 맛있어.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킷.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1: 얼굴엔
3: 순한 킬킬,
1: 줄무랑
3: 덕분만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뽀로로 도마나라 키스 환영합니다.
4: 어서오세요 공주님.
3: 도마나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일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도마나라 키스
5: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호우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6: 로봇 댄스 대회.
7: 슈퍼펫 미니버스가 한국 포항의 로보라이프 뮤지엄에 도착합니다.
8: 트위스트 춤출까? 우와! 안녕 슈퍼펫!

0: 트위스트! 오, 안 돼! 어? 내가 망가뜨렸어! 어쩌면 좋지?
1: 슈퍼윙스?
2: 안녕, 슈퍼패트라!
0: 안녕, 슈퍼윙스? 난 하영이야. 로봇 댄스 대회에 참가하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트위스트가 망가져버렸어. 수리키트를 배달해줄 수 있을까?
2: 당연하지.
3: 그리고 트위스트가 너의 춤 동작을 따라하는 기능도 추가해줄게.
2: 고마워.
4: 포항은 로보라이프 뮤지엄이 있는 곳이야. 로봇에 관한 모든 게 있지. 그리고 여행을 하다 배고파지면 과메기를 먹어봐. 과메기는 꽁치를 말린 음식인데 포항의 특산물이지. 우지야, 택배 준비 부탁해.
3: 알았어. 택배 프린터를 작동시켜줘. 로봇 수리 키트와 동작 따라하기 장치 만들기. 택배 준비 완료. 자.
2: 고마워, 우지야. 이거라면 로봇을 잘 고쳐서 댄스 대회에 참가할 수 있을 거야.
4: 그리고 하영이와 트위스트가 꼭 우승할 수 있게 특별한 슈퍼윙스를 함께 보내줄게.
2: 좋아!
4: 자, 누가 출동하는 게 좋을까? 춤을 가장 잘 추는 게 누구지? 슈퍼윙스 제로! 오늘 임무에 딱 맞는 미션 파트너야. 슈퍼윙스 출동!

0: 독이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1: 안녕, 난 제롬이야.
2: 포항에 온 걸 환영해, 슈퍼윙스. 이분은 우리 아빠셔. 오, 여기 네 택배. 멋지다. 로봇을 고칠 수 있겠어. 시작해볼까? 교체 부품을 넣고 이렇게 연결하면 어때, 트위스트? 완벽해! 내 춤 실력도 완벽하면 좋을 텐데.
1: 걱정 마, 하영아. 내가 가르쳐줄게. 춤은 내 전문이거든. 동작 따라하기 장치를 착용해봐.
2: 멋져! 우후! 그럼 흔들어!
3: 흔들어?
4: 한국어로 몸을 흔든다는 뜻이야.
0: 오, 좋은데!
1: 다 같이 흔들어볼까?
2: 좋았어!
1: 그럼 날 따라 해봐!
2: 우와, 고마워, 제롬! 이제 춤에 자신감이 생겼어!
5: 지금부터 댄스 대회를 시작합니다!
2: 시작했어! 가자!
5: 첫 번째 참가자는 미니 로봇 트리오!
2: 동작이 딱딱 맞잖아! 나도 트위스트랑 잘 맞으면 좋을 텐데.
1: 아, 내가 무대에 함께 올라가 줄게.
5: 이번에 모실 참가자는 하영 팀.
1: 가자.

마음껏 환호하세요, 여러분. 이번 대회 우승과 반짝이는 트로피는 모두 내 거니까. 골든 액션 시트가 있

0: 이 골든 댄서도 출전했으니 눈 크게 뜨고 보세요.
1: 골든 보이?
0: 1등은 내 거라고.
1: 괜찮아, 제롬.
0: 모두 선글라스를 껴야 할 거야. 왜냐면 내가 빛날 수가 있거든. 좋았어. 댄스 배틀이다. 좀 센데.
1: 제롬!
0: 고마워, 호기.
1: 안 되겠어. 우리가 도와줘야 할 것 같아. 우지야, 댄스 배틀을 위해 액션 슈트가 필요해.
2: 알겠어, 호기.
3: 슈퍼인스 특급 배달 준비! 루키 출동!
4: 기다려, 슈퍼윙스! 스피닝 액션 카가 간다!
2: 도착했어! 액션 슈트 맥스!
5: 네! 다시 시작합니다.
6: 우와, 재밌겠다. 멋진데.
0: 그래, 내 필살기를 보여주지. 골든 헤드 스틴 액션.
1: 골든 보이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0: 우리도 해볼까? 액션 스틴 탱이 헤드.

0: 승객들이 위험해!
1: 던져!

0: 튀겨요. 빅잡기 액션. 요요 던지기 액션.
1: 이건 춤이 아니잖아.
2: 우와, 정말 멋졌어.
3: 슈퍼미스와 슈퍼캣 로봇 댄스들을 구하기 성공.
4: 정말 잘했어. 이제 점수를 볼까?
5: 로봇 댄스 대회 우승자는 바로 하영 팀!
2: 정말 고마워, 슈퍼윙스와 슈퍼팻. 너희 없인 해내지 못했을 거야.
0: 우리가 같이 한 거지.
6: 어? 슈퍼팻 미니버스잖아? 노바 슈퍼팻들아! 우리 할 일은 끝난 것 같지?
4: 고맙다!
3: 슈퍼윙스와 슈퍼팻! 임무 완료!
6: 하마와 워터슬라이드 타기!
7: 슈퍼팻 미니버스가 아프리카, 케냐에 도착합니다. 이곳 날씨는 매우 덥습니다.
8: 그리고 하마도? 어떻게 된 거야, 엄마?
9: 슈퍼팻들이 케냐를 여행 중인가 본데? 저기 하마들은 우리처럼 몸을 식히는 중이고. 근데 하마들은 물웅덩이가 말랐을 때만 마을로 찾아오는데?
8: 지금 뭐 하는 거지? 이건 하마 때문에 오늘은 워터슬라이드를 못하겠네요. 어? 슈퍼윙스?
6: 안녕, 하늘이 누나. 슈퍼팻들한테 연락이 온 거야?
2: 맞아, 슈퍼팻들이 케냐에서 전화를 걸었어.
10: 안녕, 슈퍼윙스. 난 키오코야. 우리 마을 수영장에 있는 워터슬라이드에 하마 한 마리가 끼었어. 아주 큰 튜브가 있다면 빼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배달해줄 수 있을까?
6: 물론이지. 어떤 물건이든 문제없어. 우리가 하늘을 날아서 배달해줄게.
10: 고마워, 슈퍼윙스. 이따 보자.
2: 아프리카 동부의 케냐에는 우기와 건기 이렇게 두 계절이 있는데, 건기에는 웅덩이와 강이 말라버리곤 해. 그래서 하마들이 힘들어하지. 더운 날에 몸을 식히려면 물이 필요하거든.
6: 저 사진처럼 물이 많았으면 좋겠다.
2: 그래, 맞아, 호기. 여긴 나이바샤 호수인데 키오코네 마을 근처에 있어. 많은 하마들이 몸을 식히는 곳이지.
6: 그럼 나이바샤 호수는 하마들이 이용하는 수영장이구나.
2: 우지야, 택배 준비 부탁해.
6: 알았어. 택배 프린트를 작동시켜줘. 커다란 구조용 큐브 만들기. 택배 준비 완료! 자, 고마워, 우지야.
2: 이번엔 누가 좋을까? 큰 하마를 구조하려면 그에 맞는 장비가 필요한데. 슈퍼윙스 도니! 오늘 임무에 딱 맞는 미션 파트너야. 슈퍼윙스 출동 준비!

0: 슈퍼 패트라. 근데 하마가 너무 꽉 꼈는 걸.
1: 걱정 마세요, 엄마. 주문한 물건만 오면 하마를 구조할 수 있어요.
2: 택배 왔습니다.
1: 야호, 저기 와요.

0: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1: 그리고 난 도니. 만드는 건 내가 전문이지.
0: 케냐에 온 걸 환영해. 우리 엄마죠. 여기 네 택배. 정말 크잖아. 지금 딱 필요한 거야. 받아, 하마야. 하나, 둘, 준비됐지? 영차, 영차.
1: 좀만 더 힘내.
0: 야호, 이제 내 차례야. 하마들 때문에 워터슬라이드를 타려면 한참 걸리겠는데요.
2: 그래, 워터슬라이드가 재미있는 걸 알았으니 하마들이 금방 돌아가진 않을 거야.
0: 그렇다면 우리가 하마들을 위해 아주 긴 워터슬라이드를 만들어주는 건 어떨까? 저기 나이바샤 호수까지 말이야.
3: 호수가 워낙 커서 건기에도 절대 마르지 않지.
1: 와, 정말 멋진 생각인데?
0: 엄마, 슈퍼윙스랑 워터슬라이드 타도 돼요?
3: 물론이지. 함께 타면 엄청 신날걸. 나이바샤 호수까지 이어지는 워터슬라이드라니 정말 아자부.
0: 아자부? 아자부는 굉장해란 뜻이야. 아프리카에서 쓰는 스와일리어지.
1: 아자부! 워터슬라이드를 만들자!
0: 우리가 빛날 시간이야. 슈퍼윙스와 슈퍼트랙!

0: 이렇게 좋은 건 딱 질색이야.
1: 예! 우후!
0: 저거 정말 시원하고 재밌어 보이는데? 어? 슈퍼 윙스? 저기서 뭐 하는 거지? 가자! 뭘 하는지 봐야겠어! 안녕, 슈퍼 느림보드!
1: 어? 골든보이! 여긴 웬일이야?
0: 날 보면 반가워할 것 같아서 모든 날 반기거든.
1: 골든보이! 어? 워터슬라이드 타는 건 재밌겠지?
0: 아니, 좀 지루해 보이는데? 나라면 더 와일드하게 만들었을 거라고. 내가 좀 도와줄까? 우리도 빛날 시간이야! 골든보이와 골든팩 합체! 골든 3D 프린터 장착! 떨어져서 구경들이나 하셔. 와일드한 워터 슬라이드가 뭔지 확실히 보여줄 테니.
2: 어,
1: 그래! 어떤 아이디어든 환영이니까.
2: 잘 만들지 걱정되는데.

0: 꽉 잡는 게 좋을까? 단단히 준비됐지? 이제 진짜 와일드한 재미를 즐겨보라고!
1: 어, 안 돼! 우리가 막아야 해!
2: 너무 높아, 골든보이! 높다고!
0: 어, 이런! 골든 3D 프린터가 이상해!
1: 안 돼! 슬라이드가 끊겼어! 어서, 비용콩! 내 등에 타!
0: 아, 맞다! 워터슬라이드! 우와! 우와! 아이쿠! 오, 경피해, 대 와! 이거 진짜 와일드!
1: 하마들이! 우리가 구해줘야 해! 알았어!
3: 거기 스핀!
1: 하나, 둘, 셋!
2: 구조형 슬라이드로 잡기! 액션! 이제 다 왔어! 나이바샤 호수를 소개합니다!
4: 슈퍼 윈스와 슈퍼 캣! 가마 구하기 성공!
1: 이제 신나게 놀 수 있게 됐어. 고마워, 슈퍼윙스.
3: 아자부!
1: 우리 할 일은 끝난 것 같지? 고마워, 슈퍼윙스.
4: 안녕! 슈퍼윙스와 슈퍼팻! 임무 완료!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줄무란?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썰메이트. 옛썰 쥐썰 마데카 썰.
8: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9: 우와,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가자.
1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1: 매일매일 락토핏.
1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넘버블럭스 친구들
2: 뭐야?
1: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2: 20까지 합해.
3: 우리 같이 놀자.
1: 5월 3일 만나면
3: 8이야.
1: 변신 우리 모두 8.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3: 함께 놀아요.
1: 넘버블럭스 4대 가족.
4: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5: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0: 지당하신 말씀.
5: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출동.
10: 얼굴엔
11: 순한 긴긴
10: 중물엔
11: 덥덥한
12: 순하게
11: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14: 핏.
13: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5: 매일매일 락토핏.
1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줘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3: 이게 뭐야?
1: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3: 콩순이네 딸기농장! 말하는 포미더위로 딸기를 톡톡!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홍순이네 딸기 농장!
4: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5: 안녕!
4: 노래도 하고 크로원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6: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7: 핏핏
6: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8: 매일매일 락토핏
6: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9: 새콤달콤 너도 나도 피타젤리
10: 옳지.
9: 탱글탱글 영양 가득 피타젤리
10: 옳지.
9: 하루하나 골라먹는 피타젤리
10: 옳지.
11: 우리 모두
12: 올바르게 키우자 얼티.
13: 얼리면 더 맛있어.
1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5: 마데카 솔메이트
16: 진동.
14: 얼굴엔
16: 순한 길길.
14: 중물엔
16: 덥덥한
17: 순하게
16: 지켜줄게.
14: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친구들 안녕. 이곳은 감정 수호 요정인 니니 키즈들이 살고 있는 니니랜드예요. 오늘은 이곳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 소닉 소닉.
2: 소니 소니 소니 소니 소니 소니
0: 니니 키즈 친구들이 여기서 놀고 있었군요. 오늘은 장난감을 갖고 노나 봐요.
1: 소니 소니 소니 소니 어? 소니? 어? 소니?
0: 어? 소니가 찾아낸 장난감에서 노래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장난감이 아니라 스피커인가 봐요.
1: 소니? 소니?
0: 니니 키즈들이 노래를 듣고 신이 났나 봐요.
1: 써니 써니 써니

0: 써니 써니 써니 써니 써니 써니 써니
1: 써니가 다른 친구들에게 노래에 맞춰 춤추자고 제안하네요. 소니가 먼저 춤을 추려나 봐요.

0: 지니. 니니키즈, 오늘도 재미있게 놀았나요? 아쉽지만 이제 돌아갈 시간이 다 되었어요. 내일 또 만나면 되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말아요. 그럼 내일 또 만나요. 안녕!
1: 써니!

Red.

firefighter. Magician. Police officer.

nurse. firefighter. Painter.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지금
0: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줄무랑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2: 지당하신 말씀.
1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13: 굿소!
14: 클릭소! 얼마 될까?
15: 도화시간만 될 수 있는 클릭소 세상.
14: 굿소!
15: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빛으로 변신.
16: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14: 굿소!
16: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베 가족.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지금
0: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줄무랑
2: 순하게
14: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3: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우리 모두
4: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5: 얼리면 더 맛있어.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7: 마데카 솔메이트 진동.
8: 얼굴엔 순한 킬킬.
9: 식물엔 달콤한
10: 순하게 지켜줄게.
1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2: 옛설 칫설 마데카
13: 솔. 스쿨버스 왔네.
14: 학교 가자.
15: 안녕 친구들.
16: 같이 가자.
17: 안녕.
18: 재밌게 공부해요.
19: 와, 놀이터다.
20: 빙글빙글 쌩쌩.
21: 정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22: 뽀로로 빠방 스쿨버스.
23: 내일 또 놀자.
24: 베이비 핑.
25: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26: 천방천방 즐거운 목욕놀이.
27: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모두 주목해주세요. 화성에너지 절약의 날입니다.
1: 네? 무슨 날이요?
2: 시장님, 링 발전소가 화성 주민들이 충분히 쓰고 남을 전기를 만들지 않나요?
0: 네. 링 발전소는 우리 테라시티의 자랑이에요. 하지만 전기는 꼭 아껴 써야 해요. 전기는 무한한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오늘을 에너지 절약의 날로 정하고 기가빌더 팀을 홍보대사로 모셨습니다.
3: 루루는 어디 갔지?
4: 잘 모르겠는데 오늘 루루가 정말 중요한 일이 있다고 했어.
3: 뭐야, 이렇게 중요한 날 혼자만 빠지고.
0: 자, 그럼 새로운 홍보대사들 얘기를 들어볼까요?
5: 여러분, 오늘은 모두 함께 전기를 아껴 써봐요.
3: 언제나 실내온도를 딱 맞게 유지하고,
4: 전등도 잊지 말고 끄세요.
5: 사용하지 않는 제품은 플러그를 뽑아주세요. 명심해요. 여러분의 실천이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6: 우리는 부모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에너지 절약? 하! 너희가 알뜰하게 아낀 전기를 내가 싹 다 가져가서 써주마.

0: 다 나갔잖아. 대체 어떻게 된 거지? 발전소가? 잠깐, 테라시티 전체를 덮고 있는 이 투명 돔도 전기로 돌아갈 텐데. 아, 안 돼. 링 발전소가 멈추고 테라시티 전체에 대규모 정전이 일어났어.
1: 네?
2: 얘들아, 당장 출동하자.
1: 비가 밀다 출동.
2: 땅타기 대장 쿠키. 땅 타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유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리.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근육사키 챔피언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기.
1: 기가 밀다 출동.
3: 어? 이런, 하필 많고 많은 날 중에 에너지 절약의 날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0: 내 말이, 다행히도 비상전력 덕분에 도움은 아직 괜찮아. 근데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어.
4: 전력까지 떨어지기 전에 빨리 가서 링 발전소를 고쳐야 해.
3: 근데 어떡해.
2: 얘들아, 이것 좀 봐.
1: 이게 뭐야?
4: 땅굴이잖아. 화성에서 이런 땅굴을 팔 수 있는 건 보보랑 두더지들 뿐이야.
3: 그렇다면 설마 포보랑 두더지들이 발전소에 있던 전기를 다 훔쳐갔다는 거야?
4: 또야, 이 말썽꾸러기들.
2: 이상하다. 그렇게 많은 전기가 왜 필요하지? 혹시...
4: 얘들아,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빨리 포보랑 두더지들을 찾아야 해.
2: 난 준비할 게 있으니까 너희들 먼저 가.
4: 어디 가?
0: 루루가 뭘 하려는 거지?
3: 잘 모르겠어요.
4: 뭐야, 진짜. 하필 이렇게

0: 너라면 분명히 계획이 있을 거야. 우리 중에 제일 똑부러지잖아.
1: 그래, 포키 말이 맞아. 시간이 없으니까 우린 먼저 출동하는 게 좋겠어.
2: 하, 역시 내 예상대로 녀석들이 온다.
0: 보보, 네가 테라시티에서 전기를 다 훔쳐갔지? 돌려내, 당장!
2: 어림없는 소리. 너희가 전기를 절약해준 덕분에 남는 전기로 스릴러 드릴러를 더 강력하게 업그레이드했지.
0: 어? 저게 뭐지?
2: 이건 어떤 바위도 다 박살낼 수 있는 초강력 플라즈마 대포다.
0: 아니, 초강력 뭐? 대체 그런 건 왜 만드는 거야, 포보?
2: 깊은 바위 속에 숨어있는 광물을 캐내려고 만들었지. 봤지? 이 대포는 다 부술 수 있어. 전기도 잔뜩 있으니 이젠 내 마음대로 실컷 쏠 수 있어.
0: 우리 모두가 열심히 아껴 모은 전기를 너 혼자 다 쓰게 놔둘 것 같아.
1: 얘들아, 이제 기가봇으로 변신할 시간이야. 기가빌더 변신!
3: 기가빌더 변신!
0: 포키봇 변신 완료!
4: 마이티봇 변신 완료!
0: 레이봇 변신 완료! 스케일봇 변신 완료!
2: 이 쬐구만 녀석들! 방해하지 마!
1: 모두 조심해!
0: 파이팅! 피해! 우와, 파워가 엄청난데?
5: 그러게.
2: 전기를 다 차지한 건 최고의 선택이었어. 이제부터 화성의 모든 자원은 다 내 거야. 나보다 더 잘 쓸 수 있는 사람은 없어.
0: 누구 맘대로? 많이 기다렸지? 누루!
2: 그 앙증맞은 접시는 어디에 쓰는 거지?
0: 두고 보면 알아. 이 대포랑은 비교도 안 될걸?
2: 아니, 뭐라고? 감히 내가 만든 반영품을 무시해? 이거나 받아라! 저게 뭐야? 홀로그램 방어막?
0: 이것도 있지?
6: 저기 봐! 노루의 덤프트럭이 포보의 전기빔을 다 빨아들이고 있어!
0: 이건 내 새 발명품 기가코어야! 에너지를 내뿜어서 방어막을 만들고 빨아들일 수도 있어!
2: 안 돼! 그만 훔쳐가! 내 전기!
0: 네 전기 아니거든! 테라시티 모든 시민의 전기라고! 되돌려놓겠어!
2: 네,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0: 우와, 진짜 멋지게 생겼는데?
1: 게다가 엄청 튼튼해. 한번 해봐.
2: 두고 보자.
0: 루루 정말 대단했어.
3: 내가 뭘 했어? 루루는 믿을 수 있다니까.
4: 루루, 그동안 이걸 준비하느라 바빴던 거구나.
1: 그래, 맞아. 지난번에 포키한테만 새도그를 줬잖아. 다들 부러워하길래 다른 친구들 것도 몰래 준비하고 있었거든.
5: 아, 정말?
3: 그럼 우리 것도 있어?
1: 아, 하지만 아직 비밀이야. 원래는 끝까지 비밀이야.

0: 때문에 일찍 보여줄 수밖에 없었어.
1: 난 전혀 몰랐어. 루루, 고마워.
0: 루루, 뭐라고? 아, 뭐라는지 안 들리네.

0: 좋아. 비상용 배터리를 추가했어. 이제 전기를 넉넉히 저장해뒀다가 언제든 마음껏 쓸 수 있어.
1: 자, 이제 테라시티를 환하게 밝혀볼까?

0: 다시 전기가 들어왔어. 정말 고맙구나 얘들아.
1: 만세! 기가 막혀! 오늘도 인포 완수!
2: 미끌미끌 세차 대소동! 기가빌더, 테라시티에 물을 공급해줄 시설을 만들어볼까? 기가빌더, 출동!
1: 그래, 좋아, 가빈!
2: 땅 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확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3: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4: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1: 기가빌더 출동!
2: 수고했어, 기가빌더. 잠깐 모여볼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마무리하자.
5: 야호! 빨리 돌아가서 만화책 봐야지.
6: 포키, 잠깐만. 설마 그 상태로 본부로 돌아가려는 건 아니지? 말도 안 돼.
7: 맞아. 이 상태로 본부로 돌아갔다간 시멘트가 굳어버려서 다음 임무 때 출동 못해.
8: 아, 안 돼. 그럼 큰일 나지. 얼른 세차해야겠다.
7: 하지만 테라시티에는 차량 세차장이 없는데?
2: 그럼 우리가 하나 짓는 건 어때?
5: 뭐? 방금 수도공사를 끝마쳤는데 그건 내일 하면 안 될까?
6: 복희,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면 안 돼.
2: 그래, 레이 말이 맞아. 물론 피곤한 건 알지만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세차장을 지어보자.
5: 알았어, 아빈.
6: 오, 예!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세차장을 만들어보자.
2: 좋아. 함께 트라시티 최초의 세차장을 지어볼까? 최첨단 친환경 세차장으로 만들어보자. 기계가 자동으로 세차해주고 한번 사용한 물은 깨끗하게 만들어 다시 쓰는 거야. 기가빌더, 시작해볼까?
1: 그래!

0: 더비더 히모 원수!
1: 자, 잘 봐. 엄청난 슈퍼스팀과 거품 로봇팔을 작동해볼게.
2: 우와!
1: 정말 멋진데?
2: 우와, 진짜 대단하다. 내가 먼저 세차할래.
3: 그럼 난 2등.
1: 마이키다오메감.
4: 쟤, 뭐가 그렇게 좋다는 거야. 그럼 난 마지막에 할게. 다 끝나면 불러.
1: 진짜 못 말린다니까.
2: 뭐, 우리야 좋지. 우리 먼저 세차하자.

0: 완벽한데? 세차장이잖아. 화성의 온디론 한 번도 세차 못했는데. 어, 잘됐다. 사람들한테 얘기해야지.
1: 우리는 포보와 두더지들. 예!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에? 아니 또 뭐야. 에이, 매번 지질 탐사만 다녀오면 스릴러 드릴러가 말썽을 부린다니까. 진흙 때문에 엔진과 바퀴가 엉망이 돼버렸어. 도대체 화성에서 이걸 어떻게 닦아내지? 알아? 저게 뭐야? 테라시티에 세차장이 생겼잖아. 당장 가봐야겠군. 두더지들아, 가자!
0: 세차! 루루까지 세차 끝! 이제 포키만 남았어.
2: 포키, 네 차례야. 빨리 들어가서 세차해.
3: 와, 그래. 알았어. 들어간다니까.
4: 와! 뭐야? 이 많은 차가 어디서 다 왔지?
0: 기가빌더! 세차장을 지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안 그래도 세차를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곧 테라시티 모든 시민이 세차하러 올 거예요.
4: 네? 테라시티 모든 시민이요?
0: 그럼요. 이제 내 차례네. 할게요.
4: 우와, 세차장이 이렇게 인기 있을 줄 몰랐네. 아!
1: 길을 비켜라. 위대한 어머님이 도착하셨다.
5: 모두 피해요!
1: 쩝! 특수 세제 탱크 연결해. 하하! 완벽해!
4: 어? 어, 잠깐만!
1: 덕분에 내 차량이 반짝반짝해지겠군. 전속력으로 돌진!
4: 안 돼! 세차 기계가 다 망가지겠어! 빨리 포부를 막아야 해! 기가빌더 출동!
2: 레이브 돌진 완료!
6: 마이티몬, 변신 완료!
7: 스키봇, 변신 완료!
3: 기봇, 변신!
4: 어라, 이게 왜 이러지?
6: 바닥이 너무 미끄러워!
7: 내가 날아가서 막아볼게!
1: 너 혼자서 날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어림없이! 두더지들아, 전속력으로! 야! 아,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4: 뭐야? 엔진이 고장 났나 봐. 혹시 설마 세차를 안 해서 그런가? 도와줘! 누가 좀 도와줘! 난장판을 수습해줘.
7: 우리한테 맡겨.
6: 알았어, 아빈.
7: 어스, 제대 출력으로.
4: 아, 도와줘.
7: 포키, 구해줄게. 좀만 기다려.
4: 잡아.
7: 뭐야.
4: 모든 게 빙빙 돈다.
3: 미안해. 아까 네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2: 아, 그래도 무사하니 다행이야. 하지만 앞으로는 오늘 할 일을 미루지 마. 알았지?
3: 물론이지, 레이.

0: 도시 전체가 엉망이 되겠어. 빨리 멈춰 세워야 해.
1: 하지만 몸이 꿈쩍도 안 해.
0: 레이, 저 소화전 물로 더러운 걸 씻어내자. 세차하듯이.
1: 진짜 좋은 생각인데? 루루, 여기 공사 현장으로 방패를 발사해줘. 알았어.

유후! 드디어 기가봇으로 변신할 수 있어! 포키봇 변신 완료! 이야! 좋았어! 포키, 같이 방패를 밀어 스릴러 드릴러를 멀리 날려버리자! 알겠어, 레이!

0: 오예! 작전 성공!
1: 세차 기계는 다 고쳐서 아주 잘 돌아가고 있어.
2: 세차장 고치느라 고생 많았어, 기가 밀더.
3: 후, 정말 아슬아슬한 임무였어.
4: 복귀 덕분에 우리 모두 스릴 좀 즐겼지.
3: 복귀, 앞으로는 오늘 할 일을 미루지 않을 거지?
5: 당연하지.
3: 그럼 이제 본부로 돌아가서 네 방을 청소하는 건 어때?
5: 오늘? 그래. 이야, 오늘 방 청소한다.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진동.
6: 얼굴엔
7: 순한 킬킬.
6: 진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넘버블럭스 친구들
4: 모여라.
3: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4: 20까지 합해.
5: 우리 같이 놀자.
3: 5와 3이 만나면
5: 8이야.
3: 변신.
5: 우리 모두 8.
3: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5: 함께 놀아요.
3: 넘버블럭스 다들 가족.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래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2: 지당하신 말씀.
1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13: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14: 또 졌네.
15: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누들 헤드투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가족.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3: 마데카 솔메이트
1: 지금. 얼굴엔
4: 순한 킬킬,
1: 줄무랑
4: 덤덤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5 비밀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돼버리가 도망간다 3위 쫓아가야지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우리 아이 수학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4대 가족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0: 얼도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직성.
1: 얼굴엔
3: 순한 킹킹.
1: 진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6: 매일매일 락토핏.
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치료해줄게, 삐뽀. 딜런, 많이 다친 거야?
1: 뭐?
0: 나일 너도 나갔어?
2: 정말 이걸 어쩌라고?
3: 미라다!
2: 누구더러 미라래? 나야 나, 레나라고!
0: 너희 셋, 이게 무슨 일이야?
2: 아니 글쎄, 오늘 아침 일어났더니 얼굴에 뭐가 난 거 있지? 그래서 까버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쬐끄만 구급차가 나타나더니 뭐야 너희?
0: 환자 발견! 즉시 치료 개시! 더러운 손으로 상처를 만지면 안 돼요, 장노! 치료 완료!
2: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4: 나도 마찬가지야. 축구 연습하다가 살짝 삔 것뿐인데.
5: 나도 게임하다가 손가락 끝이 살짝 까진 것뿐이라고.
0: 뭔가 열쇠퉁이 핑지신 것 같은데.
6: 구급차를 타고 다닌다면 이 뽀핑이 틀림없어 나나.
0: 그래 더 엉뚱한 짓을 하기 전에 얼른 찾아보자 꼬래. 그치만 난 수업도 있고 이따가 가게 일도 도와야 하는데.
6: 여긴 우리한테 먹다 줘.
7: 그런데 삐뽀핑을 어떻게 찾아내지 손지?
6: 아야야야야! 아이쿠 배 아파!
0: 하츠핑 괜찮아.
6: 이렇게 아픈 척해서 삐뽀핑을 불러드리는 거야, 하츠.
0: 좋아. 역시 하츠핑은 천재야, 꿀에.
6: 콜록콜록. 목 아파, 나나. 이게? 아야야. 머리가 너무 어지러. 의사 선생님은 어디 계시지?
7: 다들 진짜 연기 못하네, 솔지.
2: 야, 그럼 넌 빠지시든가, 나나.
7: 무슨 일이야?
8: 얘네 아픈가 봐.
0: 이 마을엔 아픈 환자들이 너무 많아, 삐뽀. 우수한 의사와 간호사가 필요해, 삐뽀. 자, 이렇게 잘만 하면 환자 진료 카드를 더 많이 모을 수 있어, 삐뽀.
9: 가슴이 콩닥콩닥 두근두근 신난다.
0: 아무튼 모두의 병이나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삐뽀.
10: 삐뽀핑, 로미에게 가봐. 지금 로미는 많이 아파. 찾아서 꼭 치료해줘야 해.
0: 환자 발생! 로미라는 아이를 찾아, 삐뽀!
7: 근데 로미, 오늘은 바빠?
0: 나 가게 지켜야 해.
7: 아, 그렇구나. 내일 봐, 로미.
0: 잘 가, 메리루.
6: 드디어 찾았다,
0: 슬슬 가게에 내려가야겠다. 너는 삐뽀핑, 여긴 어떻게 들어왔어?
6: 로미, 당장 널 진찰해야겠어, 삐뽀.
0: 진찰? 갑자기 왜?
6: 네가 많이 아프다고 했거든, 삐뽀.
0: 뭐?
7: 대체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2: 진찰이 무서워서 거짓말하는 거 다 알아, 삐뽀.
6: 하나 필승! 붙잡아, 삐뽀! 이게 뭐야? 그럼 얼른

0: 어디가 아픈 거지?
1: 뭐?
2: 아 뭐야 힘만 들고 비뽀핑은 안 나타나고 으이 솔지
1: 어? 근데 루미는 어디 갔지 큐?
3: 좋은 아침
1: 뭐? 좋은 아침 루미 못 봤어 나나?
3: 루미? 글쎄 방에서 아직 자고 있나?
1: 넌 그렇게 자고 일어났는데도 또 잠이 오는 거야 꿀에?
3: 에? 나 말이야?
4: 아! 씹물렸어! 내 어여쁜 피부가!
3: 세상이 핑핑 도네.
2: 아무튼 이상하네요 솔지.
1: 루미!
5: 루미를 구해야 해, 나나!
1: 일단 눈치채지 못하게 가서 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쥬!
2: 그런 거라면 나한테 맡겨, 솔지! 뭉게뭉게 구름, 숨기기 구름, 솔지!
1: 나나 하나도 안 아프다니까! 왜 내 말을 안 믿는 거야!
5: 정탈이 될 나나 슈.
2: 일단 조용히 다가가야 해 솔지.
1: 인형을 너무 좋아하는 병이 아닐까요 간호? 혹시 복싱한 걸 좋아하는 병 간호?
2: 아니 어쨌든 그것도 병은 아니라고.
6: 겨우 알아냈어 삐뽀. 로미는 화나병이야 삐뽀.
1: 화나병?
2: 아니 그러니까 그 온도가 높은 건 내가 방금 화가 나서
6: 착순약을 처방해줄게 삐뽀.
1: 가만히 있어봐. 순약이라고?
5: 안돼 안돼
2: 멈춰 나나.
1: 루미는 아프지 않았죠?
6: 의사인 내가 너희보단 훨씬 잘 알거든 삐뽀.
2: 뭐라고? 엉터리 의사 주제에 속지.
1: 엉터리?
2: 다시 말해줄까? 엉터리, 엉터리, 엉터리!
1: 세상에, 네 말이 간호!
2: 난 엉터리 따위가 아니야.

0: 다들 괜찮아? 너 하나 남았군.
1: 주사기 놓고 말로 하자꾸래. 난 가만히 있었어.
2: 너도 같은 편이잖아.
1: 고마워. 빨리 변신하자.

0: 커스텀머의 프린세스 크리스탈! 삐뽀핑, 얌전히.
1: 어디 간 거지, 그래?
0: 저기, 하나, 둘, 세 개 중에 있어. 종이 상자, 곰인형, 방향제야.
1: 종이 상자의 색깔이 삐뽀핑과 비슷해. 저게 틀림없어, 나나.
0: 아니, 저게 제일 수상하게 생겼을 수 있지. 크기도 제일 비슷하다고. 저걸로 위장했을 거야.
1: 전혀 모르겠어쥬.
2: 뭔가 단서가 있을 것 같은데. 알쏭달쏭하네.
1: 곰의 꼬리가 원래 저렇게 생겼었나 보네. 저건

0: 열쇠키미 핑, 이쁘 핑 캐치!
1: 핑! 그걸 알아볼 줄은 몰랐네, 이뻐!
2: 그래서 말이야, 그 길을 막 쫓아갔는데.
3: 어? 이건 어? 뭐야?
1: 그래? 내가 뭐, 아니, 진료할 때 쓰는 카드야!
0: 너 혹시 이런 거 모으려고 계속 치료를?
1: 아니야, 삐뽀! 치료는 의사라면 당연한 거라고, 삐뽀!
4: 근데 너 아까 왜 내가 아프다고 생각한 거야?
1: 어디선가 로미가 아프다고 하는 목소리가 들렸어, 삐뽀!
4: 목소리? 혹시...
1: 피니핑 병원이 생겼어요. 거기서! 거기서! 싫어! 왜 다들 도망가는 거야, 삐뽀! 너희를 위해서 건강검진 해주겠다는데! 왜! 난 하나도 안 아프다고 말라! 건강검진 안 해도 돼! 나 괜찮았구네!
0: 엉터리 의사가 검사하면 오히려 아파지는 거 아니야, 솔직히! 엉터리 의사 아니라고 했지!

0: 다들 주사부터 놔둘까나, 삐뽀? 높게 내버려둘 것 같아! 야! 머리핀 도전아! 사랑한 누군! 모두를 돕는 것이 내 일이니까, 나나! 너부터 검사할게! 운동을 너무 많이 하는 건 몸에 해로, 삐뽀.
1: 선생님, 혈압 재드릴까요, 간호?
2: 맥박도 재드릴까요, 간호? 영양제도 드실래요, 간호?
3: 내 친김에 마사지도 간호?
1: 나를 검사하면 어떡해, 삐뽀?
3: 드디어 포기했나 봐, 꿀에.
0: 진짜 귀찮은 애들이야, 솔찌.
3: 나나핀 괜찮아, 꿀에?
0: 금방 지치면서 열정은 엄청 넘친다니까, 솔찌.
4: 이 정도쯤 식은 죽 먹어.
0: 뭐야, 왜 병이야, 솔찌?
3: 나나핀 몸이 안 좋아, 꿀에?
0: 아니야. 나나핀! 무슨 일이야?
3: 나나핀이 배가 아프네. 괜찮았죠?
4: 조금 달렸을 뿐이야, 나나. 근데 오늘은 티네핑 찾으러 안 가, 나나? 빨리 가자, 나나! 그래, 그래. 그보다 삐뽀핑한테 줄 선물을 가져왔어. 나

0: 싸움을 고칠 때 필요한 모든 게 갖춰져 있어. 정말 멋져, 미뽀.
1: 비뽀핑에게는 의사로서 공부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지요. 열쇠

0: 제니핑들의 건강관리도 중요하고요.
1: 라고 하시면서 몬즈 박사님이 이 병원을 만들어주셨어. 박사님! 고마워!

0: 하면 완벽한 건강 검사를 할 수 있겠어, 삐뽀. 자, 검사 받고 싶은 케미티. 아, 아니, 왜 다들 도망가는 건데, 삐뽀?
1: 저기 있잖아. 나 검사해줘. 요즘 위안회만 있느라 운동을 못했거든.
0: 너를?
1: 응.
0: 우선 혀를 내밀어 볼래, 삐뽀?
1: 아!
0: 아!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이대로는 검사할 수 없어, 삐뽀. 탈내서 나와, 삐뽀.
1: 못 나간다니까.
0: 자, 우린 티니핑 찾으러 가자.
2: 그래, 좋아, 달라.
0: 아야, 아야, 아야, 아야. 마마핑, 다시 아파죠? 괜찮아. 저거 안 괜찮았구나.
1: 진짜 아플 것 같은데, 솔지. 어떻게 하지?
2: 응급 환자 발생! 응급 환자 발생!
1: 뭐 하는 거야, 나나?
0: 이때만을 기다렸다, 삐뽀. 바로 검사 실시, 삐뽀!
3: 뭐지? 해부라도 하려는 건가?
0: 머리가 나빠, 삐뽀. 야, 너 말 심하게 한다. 얼굴이 재밌어, 삐뽀.
2: 잠깐만, 야나! 야, 환자를 던지면 어떡해!
0: 성격이 삐뚤어졌군, 삐뽀.
2: 엉뚱한 소리 좀 그만하고 어디가 아픈 건지나 빨리 알려줘, 나나!
0: 이건 끙끙병이야, 삐뽀!
1: 끙끙병?
0: 뭐든 끙끙거리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열쇠 티니핑이 갑자기 기운이 없어지는 병이야, 삐뽀.
4: 그런 병은 처음 들었구래.
0: 나나핑이 금방 지치는 건 항상 있는 일인데, 솔지.
2: 아니야, 틀림없어, 삐뽀.
0: 나나핑의 뱃속에 끙끙균이 엄청나게 생겨나서 날벅적을 키우고 있는 게 보이거든, 삐뽀.
2: 죽으면 안 돼, 나나핑.
1: 어떻게 해야 낫는 거야, 나나?
0: 끙끙병을 고치려면 일주일 동안 입원해야 해, 삐뽀.
1: 일주일이나? 그렇게 오래 못 기다려, 나나!
0: 못 가!
2: 아, 나나! 나는 우리와 함께 티니핑을 찾으러 가야 해, 나나!
3: 나나핑, 무리하면 안 돼.
4: 잘 고쳐달라고 하자쥬!
0: 로미하고 같이 가는 건 우리로도 충분해, 솔지.
4: 오늘은 푹 쉬도록 했구래.
3: 그럼 삐뽀핑, 나나핑을 부탁해.

0: 얘들아! 여긴 무슨 일이야, 갔노?
1: 나나핑 병문 안 왔어, 빨리!
0: 꽃을 가져왔어, 냠냠! 푹 쉬어야 해서 면회는 금지야, 갔노?
2: 좀처럼 나아지질 않네, 삐뽀. 약을 바꿔볼까, 삐뽀.
1: 뭐야, 진짜 낫는 거 맞아, 나나. 난 빨리 퇴원해야 한다고, 나나.
2: 그냥 병원에 실어서 도망가고 싶은 거 아니야, 삐뽀?
1: 어? 아니야, 나나. 나는 로미를 도와주고 싶을 뿐이야, 나나.
2: 그렇다면 더 얌전히 치료를 받아야지, 삐뽀. 안 그럼 넌 그 어떤 순간에도 도움이 되지 못해, 삐뽀.
1: 엉터리 의사보단 도움이 되겠지, 나나.

0: 나만 빼고 다들 어디 간 거야, 나나. 조금 엉터리 의사.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어, 삐뽀.
1: 선생님, 좀 쉬는 게 어때요, 간호? 잠시도 쉬지 않고 하루 종일 치료하고 있잖아요, 간호.
0: 환자도 이렇게 버티는데 의사가 쉴 수는 없어, 삐뽀. 게 사라졌네, 나나.
1: 나나 퀸!
0: 일어났구나, 솔지.
2: 다행이었구래.
1: 다들 왜 그래, 나나?
0: 뭐? 정말 몰라, 솔지.
2: 나나 퀸은 일주일이나 잠들어 있었다고 그래.
0: 뭐?
2: 그동안 계속 삐뽀핑이 치료해줬어, 하츄.
0: 이제 정신이 좀 들어.
1: 삐뽀핑.
0: 네가 잠들어 있어서 치료하기가 훨씬 쉬웠어, 삐뽀.
1: 너 나한테 화난 거 아니었어?
0: 뭐, 의사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그럼 이만.
1: 선생님, 정신 차리세요, 간호.
2: 지쳐서 잠든 것 같아.
1: 정말 고마워. 넌 최고의 의사야, 나나.
0: 아이들을 위한 병원이 생겨서 정말 다행이야. 오늘은 푹 쉬어, 모두들.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진동.
4: 얼굴엔
5: 순한 킬링.
4: 순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yes,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8: 매일매일 락토핏.
7: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지금!
9: 얼굴엔
10: 순한 킬킬.
9: 식물엔
10: 덥덥한
11: 순하게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2: 플렉소!
13: 플렉소! 얼마 될까?
14: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13: 클릭소!
14: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입체로 변신!
13: 재밌다!
15: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13: 클릭소!
15: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능하죠?
16: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7: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8: 지당하신 말씀.
17: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0: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길길
1: 진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꼬롱꼬롱 떠나요. 미치고 캠핑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짜잔! 이게 바로 모래성을 한 번에 만들어주는 뚝딱 모래성! 어? 우와. 에이, 실패네.
1: 모래성이 어? 실패네.
0: 하지 마, 봄이!
1: 거지 배, 거지!
0: 그만 따라해!
1: 그만 따라해!

0: 먼저 갈 거야.
1: 코디, 장난이야, 장난.
2: 코디가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
1: 많이 난 것 같은데.
0: 이제 폼이랑 안 놀아. 어?
3: 코코니 너랑 안 놀아. 내가 하는 것마다 다 따라하고. 콩콩이 진짜 너무해. 어?
0: 어? 누가 내 말 따라하는 거 엄청 싫어.
3: 맞아. 내가 하는 것마다 다 따라한다니까.
0: 진짜 진짜 싫어. 포미가 따라하기 장난을 못하게 할 순 없을까?
3: 포미를 따라하는 거야. 어떤 기분인지 알 수 있게.
0: 에? 포미를 따라하라고? 난 싫어.
3: 우리 말고 따라하기 되죠? 콩콩이가 있잖아.
0: 아하.
1: 케미 나왔어. 어? 콩콩이 왜 혼자 있어?
2: 어서 와, 포미. 콩순이는 잠깐 집에 다녀온대.
1: 치, 따라할 친구도 없고 재미없어. 흥, 펄럭놀이나 하자.
3: 아야, 아야.
1: 따라하지 마, 콩콩이.
3: 콩콩이야.
1: 나 이제부터 말 안 해.
3: 아야, 아야.
1: 자,
3: 자,
1: 자, 자.
3: 고가.
1: 따라하지 말라니까, 콩콩이. 그렇다면 다음 이건 못 따라하겠지. 그렇다면 이번엔 절대 못 따라할걸. 어때? 못 따라하겠지?
2: 야, 우리 콩콩이 정말 오뚜기 같은.

0: 그러니까 왜 자꾸 따라해?
1: 울지 마, 우리 콩콩이.
0: 그게 콩콩이가 자꾸 따라다니면서 날 따라하잖아.
1: 곰이, 곰이는 친구들을 왜 따라하는 거야?
0: 그거야. 친구들이 너무 좋으니까 재밌게 놀고 싶어서. 설마 콩콩이도?
2: 콩콩이도? 곰이 좋아.
0: 나도 콩콩이 좋아.
2: 이게 아닌데.
1: 어째 느낌이 안 좋은 걸?
2: 제발 그만 따라해!
3: 팀이 왔구나.
1: 안녕하세요.

0: 공순이는요?
1: 지금 쿵쿵이랑 놀고 있어. 쿵순이 방으로 가볼래?
0: 네.
2: 결국 슈퍼 영웅이 악당을 물리치고 보물을 되찾았답니다.
0: 너무 사랑스러워.
2: 뭐하고 놀지? 티미, 뭐 하고 싶은 거 없어? 티미, 뭐 하고 싶은 거 없냐고.
0: 나 슈퍼 영웅이 되고 싶어.
2: 왜?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0: 그러니까.
3: 그게 뭐야?
4: 나도 콩콩이 엄지척을 받고 싶단 말이야.
2: 아, 콩콩이가 슈퍼영웅 이야기만 들으면 엄지를 이렇게 올려주거든. 엄청 귀여워.
4: 맞아, 맞아.
5: 나도 보고 싶다.
4: 역시. 내가 슈퍼영웅이 되긴 어렵겠지.
2: 아니야, 걱정 마. 내가 꼭 슈퍼 영웅으로 만들어줄게.
0: 나 준비됐어.
2: 좋아. 달리기 훈련 준비. 출발! 슈퍼 영웅이 되기엔 너무 느린데.
6: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티미! 오븐에 넣어둔 쿠키가 타고 있어!
0: 뭐라고? 안 돼!
3: 와, 엄청 빠르다!
2: 좋았어! 첫 번째 훈련 성공! 힘기르기 훈련 준비 시작!
6: 우와! 힘이 힘 진짜 세다!
4: 그렇게 칭찬해주면 부끄럽다고.
3: 이게 뭐야?
2: 이럴 줄 알고 준비한 게 있지. 바로 힘이의 사르르 쿠키.
4: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달콤한 쿠키.
0: 알겠어.
2: 더 큰 소리로.
0: 와, 와,
2: 아빠, 콩순이 왔어요. 콩콩이 잘 놀고 있었어?
1: 일찍 왔네, 우리 콩순이. 콩콩이 좀 봐줄래? 아빠가 간식 가져올게.
2: 네.
4: 콩콩아, 잠시만.
2: 힘이 잘할 수 있지?
0: 안녕. 난 슈퍼 영웅 팀이야.

0: 재미 진짜 슈퍼 영웅 같더라.
1: 맞아. 세르르 쿠키 없이도 컬쟁이 진짜 멋져.
2: 팀이 정말

0: 곰콩이가 좋아하겠지. 안녕하세요.
1: 어, 팀이 왔구나. 콩순이는 방에 있어.
0: 네. 어, 근데 곰콩이는요?
1: 할머니 댁에 갔는데 곧 올 거야. 어? 그건 뭐니?
0: 콩콩이 줄 선물이에요.
1: 콩콩이가 정말 좋아하겠는데.
0: 콩순아, 안녕.
2: 팀이 왔어? 그게 뭐야?
0: 내가 준비한 깜짝 선물인데.
2: 와, 나 주려고? 고마워. 빨리 줘. 궁금해.
3: 어? 티미도 있네.
0: 코디, 안녕.
2: 코디, 오늘 새로운 발명품 보여준다고 했지?
3: 여기 가져왔어.
2: 근데 나 선물부터 풀어봐도 돼? 티미가 깜짝 선물 가져왔거든.
3: 오, 좋겠다.
0: 공순아, 발명품 구경 먼저 하자.
2: 알았어.
3: 아유, 알았어. 보여줄게. 짜잔! 물건을 호빵으로 만들어주는 호빵 기계야.
0: 물건을 호빵으로 만든다고?
2: 우와, 빨리 보여줘.
3: 우선 호빵으로 만들 물건을 몇 개 가져와. 자, 시작한다.
2: 우와, 정말 크리퍼스가 호빵이 됐네. 먹어봐도 돼?
3: 당연하지.
2: 오, 크리퍼스 맛있나.
3: 그럼 로봇으로 만든 호빵은 무슨 맛이 날까?

0: 걱정 마. 물건으로 다시 돌릴 수 있어. 자, 이렇게 하면 됐다.
1: 수상했잖아.
0: 이런. 집에 가서 고쳐올게. 조금만 기다려.
1: 알았어.
2: 근데 티미, 선물이 뭐였어?
3: 그게...
2: 비밀이...
1: 어이, 알려줘.
2: 퓨리? 언제 왔어?
4: 이거 먹고 싶다고? 안 돼. 이건 호빵이 아니야.
1: 맞아. 선물이라고.
4: 왜요?
3: 먹어달라고? 잘 먹겠습니다.
1: 다행이다.
3: 이게 호빵이 아니라
5: 공신이 선물이라고?

0: 어쨌든 선물은 무사하니까.
1: 옷방 기계 다 고쳤어?
0: 그럼 빨리 원리대로 돌려줘.
1: 알았어. 디미, 옷방 보여줘.
2: 주려고 준비한 거야.
3: 아, 그런 거였어? 내 선물인 줄 알았는데.
2: 다음엔 콩순이 선물도 준비할게.
0: 잘했어. 그럼 빨리 콩콩이한테 선물 주러 가자. 집이 돌아왔을 거야.
2: 좋아. 오래 기다렸지? 샌드위치 완성!
0: 우와!

0: 불러봐.
1: 에이, 내가 너무 잘 부르면 너희들이 기가 죽을 텐데.
0: 그래? 그럼 누가 더 잘 부르는지 한번 볼까? 얘들아, 흥, 잘 들어봐.
1: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산딸기 땄다 수리해야 해서 먼저 가볼게.
2: 코디 노래도 들어보고 싶었는데
3: 다음에 꼭 불러줘.
4: 여기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고? 진짜 이상한 소리네.
5: 이거 혹시 괴물 소리 아니야?
0: 전에 숲속 동굴에 괴물이 산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4: 동굴에 괴물이 있다고?
5: 우리 그냥 집에 돌아갈까?
4: 이 소리에는...

0: 괴물 나올 것 같아.
1: 너무 이거 그냥 나가자.
2: 달걀처럼 먹기.

0: 역시 괴물이 아니었어.
1: 사실 동굴에서 노래 연습하고 있었어.
0: 이 소리였구나.
2: 그럼 달걀 껍질은 뭐야?
1: 달걀을 먹으면 목소리가 부드럽게 나온다고 해서 잔뜩 먹었지. 내가 다 잘하는데 딱 하나 노래는 자신이 없거든. 그래서 혼자 연습한 거야.
3: 에이, 그럼 우리랑 같이 부르면 되지.
1: 응? 같이?
4: 맞아, 같이 부르면 자신감이 생길 거야.

0: 같이 부르니까 진짜 재밌다. 다들 고마워. 앞으로는 신나게 같이 노래 부르자.
1: 좋아.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지금.
2: 얼굴엔
1: 순한 긴긴.
2: 주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5: 핏핏핏
4: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6: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7: 넘버블럭스 친구들
8: 모이라.
7: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8: 20까지 더 핏해.
9: 우리 같이 놀자.
7: 5와 3이 만나면
9: 8이야.
7: 변신 우리 모두 8.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9: 함께 놀아요.
7: 넘버블럭스 4대 가족.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10: 다들 뭐 먹는 거지?
11: 이게 뭐예요?
1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하세요.
14: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5: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6: 지당하신 말씀.
15: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지금.
2: 얼굴엔
1: 순한 긴긴.
2: 주물엔
3: 순하게
1: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7: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18: 또 졌네.
2: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누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5: 핏핏핏.
4: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6: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진동.
2: 얼굴엔
3: 순한 긴긴.
2: 중물엔
3: 덥덥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4: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주스 좋아. 시원한 주스 좋아.
1: 야, 미션이 끝난 뒤에 휴식이라 그런지 더 여유롭고 즐겁지 않아?
2: 휴식도 좋지만 난 미션이 더 신나고 즐거운걸.
3: 맞아. 다음 미션이 뭘지 벌써 궁금해.
4: 어, 로빈, 무슨 일이야?
5: 삐리삐리,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3: 야호! 미션이다!
2: 좋았어. 모두 퍼니바니어로 가자!

0: 코스염 탐정팀의 대결인데요.
1: 두 팀이 대결하게 될 오늘의 미션은 뿌뿌.
0: 도난당한 그림을 찾아라.
2: 모아군요, 혹시 리브 미술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0: 네, 리브 미술관이라면 세계 최고의 미술품들이 있는 미술관 아닌가요?
2: 맞아요. 그런데 리브 미술관에서 신인 작가 전시회를 앞두고 그림 한 점이 도난당하고 말았어요.
0: 아니, 어쩌죠? 전시회를 위해서 어서 그림을 찾아야겠어요.
2: 네, 이번 미션은 먼저 그림을 찾는 팀이 승리합니다.
1: 그럼 저희는 이만 뿌뿌.
0: 짠!
3: 삐리삐리 로빈 펌 시작.

0: 삐리삐리 리브미술과는 그림, 조각상, 설치미술까지 다채로운 현대미술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내일 전시회 개장을 앞두고 어젯밤 중요한 그림 한 점이 도난을 당했습니다. 전시회 개장을 위해서 어서 도난당한 그림을 찾아야 합니다. 삐리삐리.
1: 자, 이번에도 우리가 사건을 해결하자고.
2: 좋아!
1: 그럼 출발!
2: 출발!
1: 미술관으로

0: 아침에 확인해보니 이 자리에 있던 그림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1: 그렇다면 범인은 어젯밤에 들어왔겠군요.
0: 네, 그렇습니다.
2: 사라진 그림은 어떤 그림인가요?
0: 아, 참, 이 사진 속 그림이 바로 사라진 그림입니다.
3: 우와, 정말 아름다워요.
1: 너무나 멋진 그림이군요. 생큼아, 그건 무리유가 아니란다. 안 돼! 아니, 이건...
4: 분명히 범인은 현장에 증거를 남긴다. 이건... 도깨, 이것 좀 봐. 이런 곳에 붓이 놓여 있어.
2: 이건 그림 그릴 때 쓰는 붓 아니야? 미술품 같진 않고 좀 수상한데.
5: 쌔꿈!
2: 드래콩, 뭐라도 찾은 거야?
4: 얘들아, 이것 좀 봐봐.
3: 이 붓은 라고붓 상점에서 특별 제작한 붓이야.
6: 라고붓 상점?
3: 응, 아빠가 그림에 관심이 많으셔서 같이 가본 적이 있어. 확실해, 이건 라고붓 상점의 제품이야.
2: 누군가 흘리고 간 게 아닐까?
4: 그렇다면 어제 그림을 훔쳐간 범인과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
2: 좋았어, 이 붓의 주인을 찾으러 가자.
6: 좋아.
1: 루크, 이거 좀 보게나. 어? 이 열쇠는 우리가 전에 갔었던 만물창고 열쇠가 아닌가?
7: 쉬. 어? 맞네. 서둘러 가세.
4: 얘들아, 여기 붓이 엄청나게 많아.
8: 에헴, 어서 오세요. 무슨 붓을 사러 오셨나요?
2: 그림이 저절로 그려지는 마법의 붓은 어디에 있나요?
8: 이 커다란 붓이 바로 마법의 붓입니다.
3: 정말 못 말린다니까.
9: 어머, 누가 내 붓으로 장난을 치는 거야?
10: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9: 나도 수염이다. 그래, 무슨 일로 온 거니?
3: 할아버지, 저희는 이 붓을 잃어버린 주인을 찾고 있어요.
9: 어머나, 이 붓은 내가 32,898개도 넘게 만들었던 걸.
2: 네? 그럼 32,898개의 주인을 다 찾아봐야 하는 거야?
9: 하지만 이 무지개 손잡이의 붓은 단 하나만 만들었지.
2: 그럼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있겠네요.
9: 그럼 알다마다. 우리 가게를 나가서 오른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주황색 지붕이 있는 집이란다.
3: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2: 좋았어, 그럼 출발이다.
5: 상금이 부조화.
9: 얘야, 이건 진짜 수염이라고.
5: 쌔꿈!
1: 전 2번 창고면 분명히 이 근처 어디인데.
11: 루크! 여기네! 열쇠가 맞았어.
1: 좋아, 여기에 도난당한 그림이 틀림없이 있을 걸세.
11: 어서 찾아서 돌아가세.
1: 이렇게 싱겁게 미션이 끝나다니 조금 아쉽구만.
11: 이게 다 뭔가? 이거 모두 조각상들 아닌가? 이렇게 많은 조각상들이라니. 루크, 저 조각상 얼마 전 세계미술관에서 도난을 당한 작품들 아닌가? 이 조각상도 얼마 전 도난 신고가 들어온 조각상이네. 아니, 그렇다면
12: 거기 누구야? 남의 창고에서 뭐하는 거야? 아니, 너인 설마 루크 헤럴드?
11: 설마 이방?
12: 아니, 너희들이 여길 어떻게...
1: 자네야말로 여기엔...
11: 너! 거기 서라! 괴돌 이방! 거기서!
3: 안녕하세요. 저희는 세계 탐험 대회에 참가 중인 치치핑핑 팀이에요.
13: 무슨 일이시죠?
8: 혹시 이 붓을 잃어버리진 않으셨나요?
13: 이 무지개색 틀림없이 제 붓이에요.

0: 마침 제가 과일을 꺼내놨는데 같이 드시겠어요? 붓도 이렇게 찾아주시고 담례를 하고 싶어요.
1: 네, 감사합니다. 과일이 너무 맛있어요.
2: 그리고 정원도 너무 근사한걸요.
0: 아니에요. 손님이 올 줄 알았다면 청소라도 해놨을 텐데.
2: 어, 생크마, 하나는 내 사과야.
3: 생크미꼬, 생크미꼬.
2: 생크마, 내 사과를 돌려줘.
4: 그림은 괜찮은 거지?
2: 그래도 망가지지는 않았다.
1: 그런데 얘들아, 이 그림...
4: 아니, 이 그림은...

0: 리팡! 넌 도망칠 수 없어! 어서 멈춰서라!
1: 따라오지 마라, 루크, 헤럴드!
0: 자, 어서 포기하시지!
1: 이거나 받아라!
0: 조심해! 그렇다면 이건 어떠냐?
1: 뭐야?
0: 이제 우리 차례다, 리팡! 헤럴드, 우리는 뭔가 없나? 마침 여기 바나나 껍질이 있네. 자, 받아라!
2: 사실 전 이 그림을 그린 화가예요.
3: 네?
4: 자신의 그림을 훔친 이유가 뭐죠?
2: 이 그림은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5: 하지만 이미 너무나 멋진 그림인데 미완성이라고요?
2: 예전엔 제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미완성인 채로 그림을 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중 제 그림이 전시회에 걸린다는 소식을 듣고 미완성인 그림이 부끄러워졌죠.
6: 그럼 그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미술관에서 그림을...
4: 그래도 허락 없이 그림을 마음대로 가져온 건 나쁜 짓이에요.
2: 네, 정말 죄송합니다.
7: 자, 어쨌든 그림을 찾았으니까 어서 미술관으로 가자.
2: 저기, 잠깐만요. 이 그림엔 제 어린 시절의 꿈이 깃들어 있어요. 그 꿈이 완성될 수 있도록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
6: 미술관에서 그림을 찾고 있을 텐데...
5: 어쩌지...

0: 뭐해? 날개가 생겼어.
1: 너무 아름다워. 그림이 점점 더 멋있어지는걸.
2: 생금.
3: 이번엔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어. 비키라고 비켜. 소용없다. 이번에는 피할 수 없을 거다. 옛.
4: 계속해서 방해 공작을 펴는군. 우리 클래식카의 터보 엔진을 얕보지 말라고.
0: 아니.
4: 헤럴드, 이젠 끝내버리자고. 알겠네. 이건 아닌 것 같군.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안 돼!
0: 아니, 저건! 아, 이게 대체 뭐야?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아!
4: 오랜만이군, 리팡.
3: 이번에도 날 방해하다니. 분하다.
4: 미안하네. 여기서 또 보게 될 줄은 우리도 몰랐다고. 오랜만인데 셋이 차라도 한잔 할까?
5: 여기 사진 한 장 찍겠습니다.
6: 이렇게 좀 사주세요. 아유,
7: 좋아요.
5: 하나, 둘.
7: 루크, 헤럴드 씨, 어떻게 조각상 전문도둑 리팡을 붙잡게 됐나요?
4: 리팡은 리브 미술관의 조각상을 훔치려고 사전에 답사를 왔었습니다. 그때 아주 중요한 물건을 흘리고 말았죠. 저희만의 탁월한 관찰력은 그 결정적인 증거를 놓칠 리가 없죠. 그 후 끈질긴 추적 끝에 리팡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5: 리팡이 그동안 훔친 조각상을 모두 찾았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4: 훌륭한 예술품을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어서 만족스럽습니다. 저희는 해야 할 일이 남아있어서 그럼 이만.
7: 고생하셨어요.
4: 자, 이제 우린 도난당한 그림을 찾으러 가보세.
8: 이 그림에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7: 그리고 관장님의 배려 덕분에 그림을 완성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해달라 하셨어요.
8: 소녀의 두 날개가 마치 희망을 말하는 것 같군요.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무사히 전시회를 열 수 있겠어요.
7: 관장님, 혹시 미술관의 다른 그림들도 구경할 수 있을까요?
8: 네, 물론입니다. 천천히 둘러보세요.
9: 치치, 어디 가는 거야?
7: 바론 회장님? 바론 회장님, 안녕하세요.
10: 난 가끔 힘들거나 지칠 때 저 그림을 보러 온단다. 이룩 박사가 생각나거든. 젊었을 때 우리는 거침없었지. 탐험에 대한 열정과 황금배를 찾기 위한 노력들로 우리는 불가능한 일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때 황금벨을 같이 탔었던 그 순간은 아직도 생생하단다.
7: 황금벨...
10: 넌 황금벨 이야기는 모르겠구나.
7: 그 황금벨, 저도 알고 있어요. 전설의 유물이 모두 모이면 전설의 황금벨을 찾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10: 제법이구나. 하지만 그것만으론 황금벨을 찾을 수 없단다. 전설의 유물들이 바로 비밀의 서클이라는 장소에 모여야 비로소 황금벨 봉인된 힘이 나타나는 거지.
7: 비밀의 서클이요?
10: 그래, 지금 우리 앞에 이 그림,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비밀의 서클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이렇게 이룩 박사가 생각날 때면 이 그림을 찾아오곤 한단다.
7: 비밀의 서클? 비밀의 서클에 유물들이 모여야 한다고?

0: 할아버지의 농장 그곳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럼 그게 정말 비밀의 서클이라고? 왜 할아버지 농장에?
1: 치치!
2: 치치! 여기서 혼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키.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중물한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같은 순간. 무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5: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6: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7: 지당하신 말씀.
6: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8: 클릭소!
9: 클릭소! 얼마세가?
4: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9: 클릭소!
4: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입체로 변신!
9: 재밌다!
10: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9: 클릭소!
10: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다들 가죠.
11: 다들 뭐 먹는 거지?
12: 이게 뭐예요?
1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금!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중물한
2: 덤덤한
3: 순하게
9: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베이비핑.
3: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0: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식물엔
2: 덕도운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뒷바이트를 빼앗겼다고?
4: 솔레이유한테?
3: 준, 너 그 아이한테 반해서 멍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4: 그럴 리가 없잖아.
3: 과연 그럴까?
5: 전에도 봉인 직전에 팬트모넷을 빼앗겼다며.
6: 단스랑 엘서 쫓아가서 단서를 찾아줬더니 뭐 하는 거냐, 준?
4: 방심했던 건 사실인데 누가 그렇게 될 줄 알았겠냐고. 로크러쉬랑 글로버한텐 뭐라고 말하지?
5: 딥바이트를 빼앗겨? 그게 무슨 소리야, 준?
3: 납치당한 거야? 어떡해!
5: 너크러고도 친구야?
7: 그 녀석, 다음에 만나면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8: 자, 얘들아, 다들 자리에 앉지 겸. 지난번에 얘기했었지? 오늘은 전학생을 소개할게.
9: 오늘이었던가?
10: 전학 오기엔 뜬금없는 시기 아니야?
11: 솔레유라고 해. 잘 부탁해. 좋아하는 음식은 도넛이야.
8: 자, 박수.
4: 딥바이트를 돌려줘.
11: 사양할게.
7: 저기 전학을 와.
3: 웬정하다. 거의 프로 선수급이야.
9: 솔레이유 저 녀석. 어째서 굳이 우리 학교로 전학을 온 거지?
5: 공기리네. 내가 쟤한테 있는 있고 공을 던질 테니까 네가 그 틈에 메탈 브레스를 빼앗는 거야.
6: 좋았어. 네 친구랑 팬텀 호넷을 되찾자고.
4: 갑자기 무슨 소리야.
5: 으라차차차.
11: 너 얘기 다 들렸거든. 그렇게 원한다면 주워가는 건 어때?
4: 소용없어.
10: 메탈 브레스는 선택된 자만 들 수 있거든.
5: 뭐? 그런 거 빨리 말해.
3: 솔레이유는 딥바이트를 돌려줄 마음이 없는 것 같아.
10: 어떡할 거야, 준?
3: 곤란한 일이라도 해봐. 베라? 전 학생이 어디 사는지 궁금하지 않아? 내가 알아냈어.
5: 진짜?
4: 역시 베라! 이럴 때만 든든하다니까.
3: 말 예쁘게 해라.
4: 여기...
3: 크레스트가 살던 아파트잖아.
10: 솔레이유도 같은 아파트에 사나 봐.
6: 부잣집 아가씨 같아 보이더라니.
3: 주소뿐만 아니고 호수도 같아. 맨 꼭대기층 말이야.
5: 뭐? 뭐하냐? 빨리 불러.
4: 갑작스레 찾아오면 안 만나주지 않을까?
3: 뭘 또 이제 와서? 어?
12: 어? 기다리고 있었어. 들어오렴. 어서들 와.
9: 누구세요?
12: 누구긴. 반가워. 난 솔레이유의 엄마야.
4: 엄마?
12: 왜들 그러고 있어? 다들 들어와.
4: 실례하겠습니다.
12: 너희 얘기는 아들한테 이것저것 많이 들었어.
3: 아들이요?
10: 설마 크레스트 말씀이세요?
12: 그래, 맞아.
3: 그럼 솔레이유는?
12: 어머, 솔레이유 얘도 참. 얘기 안 했니? 크레스트의 쌍둥이 여동생이야.
4: 쌍둥이?
6: 듣고 보니 닮은 것 같기도.
10: 혹시 로봇 공학의 권위자 레이아 카이웬 박사님이세요?
12: 날 아니? 고마운데?
10: 만나뵙게 돼서 영광이에요.
12: 나도 영광이야. 특히 준, 널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렸단다.
4: 저요?
12: 너의 그 아름다운 메탈 카드봇과의 활약상 쭉 지켜봐왔지.
4: 제가 좀 하죠.
12: 그래, 너에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한두 개가 아니야. 먼저 너의 파트너에 대해서 말인데.
4: 블루캅이요? 여기에.
13: 안녕하세요.
4: 어머, 이렇게 보니 진짜 좋다.
12: 반가워, 블루캅. 그래, 너희들은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부터.
11: 여긴 왜 온 거야?
12: 모처럼 반 친구들이 놀러 왔는데 좀 더 기쁜 얼굴로 맞아주는 게 어떠니?
11: 네, 어머니.
3: 저 혹시 어머니는 솔레이웨일은 어디까지?
2: 전부 알고 있어. 와일드 카드 보셨다는 것도?
11: 당연하지.
2: 내가 이 행성에 도착했을 때 처음으로 만난 게 이 둘이었다. 상처 입은 날 상냥하게 맞아주었지.
13: 와일드 카드 봇이 응속도 부릴 줄 아는구나?
2: 함부로 말하지 마. 난 이 행성의 인간과 와일드 카드 봇을 잇는 다리가 되기 위해 솔레이와 함께 하고 있는 거다.
13: 다리를 잇는다면서 준을 공격해?
9: 진정하고.
2: 인간과 와일드 카드 봇을 잇는 다리다.
12: 로봇의 유체 동료들이 내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
11: 어머니.
12: 아, 어머, 내 정신 좀 봐. 미안하다. 자자, 얘기 계속해.
9: 솔레이유, 우리랑 더 잘해볼 수 있지 않을까?
11: 무슨 뜻이야?
9: 메탈 카드 보시니 와일드 카드 보시니 그런 건 상관없이 마키나 행성에서 온 친구들을 돕기 위해 힘을 합치자는 거야.
2: 크레스트는 지금 뷰스트 바이러스의 백신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
12: 크레스트가?
2: 백신만 완성되면 와일드 카드 봇은 우리를 위협할 수 없게 될 거예요.
12: 그래, 기특하네.
2: 쉽게 말하는군.
9: 그게 무슨...
2: 마키나 행성에서 탈출한 와일드 카드 봇은 무수히 많아. 그 중에 몇이나 이곳에 도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감당할 수 있겠나? 준과 우린 수많은 역경을 극복해왔어. 앞으로도 다르지 않을 거야.
9: 이럴 때... 네네, 시장님!
3: 아빠?
9: 무슨 일로... 네? 와일드 카드 봇이요?
14: 그 탱크가 도시 외곽에서 발견됐어. 더 난동을 피우기 전에 어서 막아주게.
9: 가자, 블루캅.
11: 우리도 가자, 플레이어.
2: 알겠어.
5: 좋았어, 우리도.
3: 대중을 괜찮아. 세바스찬.
15: 저는 게리슨입니다. 머핀이 막 완성됐는데 드셔보시죠.
12: 맛있단다.
16: 뭐야, 여긴 이런 거밖에 없어? 걸쭉한 기름 없어, 기름? 아유, 또 너이냐? 이러다 정들겠다, 야.
14: 다이건, 소라는 그만 피우라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
2: 말로 설득할 상대가 아니라는 걸 아직도 모르겠나?
14: 알고 있어.
16: 어디가리를 날 막고 싶은가 보군. 나도 싸움을 언제나 환영해.
9: 힘을 합치자, 솔레이유.
11: 아니, 누가 먼저 고민하는지 겨뤄보자.
9: 뭐라고?
11: 팬텀 포넷, 셋업.

0: 교란 작전이야, 팬텀 리저.
1: 깔끔하게 감싸고.
2: 뭐야, 손가시기시.
3: 졸래요. 난 너랑 경쟁할 생각은 없어.
0: 그럼 내가 이겼네.
2: 준, 냉정해져야 돼.
4: 나도 힘을 보탤게, 준.
3: 피닉스 파이어, 제동. 저번처럼 타이건을 땅에 박는 작전으로 가자.
4: 알겠어.
0: 딥파이트 막아.
3: 어? 어, 조심해. 어? 딥파이트, 너!
0: 딥파이트, 세다.
4: 너도 역시 와일드 카드만 쪽이었군.
5: 멈춰! 지금은 동료끼리 싸울 때가 아니야.
4: 동료? 지금은 딱 봐도 적이잖아.
3: 그만둬, 딥파이트. 우리에게로 돌아와.
2: 용서해라, 준. 난 솔레이유를 떠나야 해.
3: 그런 게 어딨어?
5: 준, 기억나? 메탈버렛의 봉인된장은 그 주인을 거스를 수 없어. 내가 말해준 적 있을 거야.
3: 그거는 날 안심시키려고 했던 말 아니었어? 그럼 지금까지 내 말을 들은 건 모두
0: 딥트라이던트, 개틀링.
5: 질서를 위해 메탈 카드봇의 전투 능력을 등재하는 데우스 마키나의 절대적인 팀.
0: 블레이온, 타이건을 부탁해.
5: 알았다. 모두가 메탈브레스를 달가워하지 않은 이유였지.
3: 하지만 난!
5: 준, 넌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어. 문제의 시작과 끝이 비록 싸움뿐인 우리였을지라도 친구라고 진심으로 불러줬으니까.
3: 딥파이트!
2: 준, 지금의 난 이 말을 들을 수 없어.
3: 널 한번 친구라고 부른 이상 난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0: 만드냐? 대강의 솜씨!
1: 먹보이기만 한 게 아닌가 보네.
2: 왜 이리 꾸물거리나, 딥바이트! 빨리 그 녀석들을 해줘!
0: 조용히 해!
3: 괜찮아, 딥바이트! 마음껏 싸워! 피닉스 파이어, 다이건을 향해 돌진!
4: 뭐? 준 나중에 얘기 좀 해!
1: 놓치지 마, 딥바이트!
3: 그래! 김트라이 던트로 날려버려!
0: 알겠어, 김트라이 던트!
3: 맞지? 남에게 봉인당했어도 우리는 마음으로 이어져 있는 사이라니까.
0: 뭐라고? 그렇긴 하지. 뭐라? 난 누구 말을 들은다.
5: 안 차가. 뜨겁게 잘 싸우고 있었는데.
1: 플레이온 셋업.

0: 얼룩한 제동!
1: 울프 하오이!
0: 샹!
1: 이건! 불조심!
0: 와일드 카드본 체인지 업! 타이건 봉인! 이제야 봉인했네.
2: 딥바이트, 솔레이유가 승부해서 패배했다. 니 녀석의 그 알 수 없는 행동 때문에.
3: 이제 됐어, 플레이언.
2: 뭐, 하지만
3: 돌려줄게.
0: 어째서?
3: 오늘은 네가 이겼어. 그렇지만 다음엔 지지 않아.
0: 솔레이유, 어째서 우리가 싸워야 하냐고. 우리 잘 지낼 수도 있잖아.
3: 그건 네 멋대로의 착각 아닐까?
0: 난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4: 학교에서 만나면 어색하겠군.
0: 그런 건 안 알려줘도 돼. 뭐야, 버스터 갤런? 어느새 크레스틴의 연구실에 갔어? 농사일은 접은 거야?
5: 그럴 리가요. 수박이 불티나게 팔리는데 왜 그만두겠어요?
0: 맛있긴 했어.
5: 메탈 카드봇을 폭주시키는 비스트 바이러스. 그리고 그것을 정복할 핵심. 천재 발명가이자 과학자인 제가 그걸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6: 덕분에 핵심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어.
5: 그쵸?
0: 그렇다면 다행인데.
6: 아, 그리고 딥바이트도 여기에 와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 내일 와줄 수 있을까?
0: 괜찮을 것 같아. 저기, 너한테 알려줘야 할 게 있는데.
6: 응? 뭔데?
7: 그게...
8: 뭐라고? 내 여동생이 너희 학교로 전학을 왔다고?

0: 놀란 건 우리거든.
1: 설마 솔레유가 크리스틸 쌍둥이 여동생이었다니.
2: 대체 누가 그런 얘기를.
1: 누구긴 너희 어머니가 알려주셨어.
2: 우리 어머니?
3: 레이야, 솔레유엔 박사님 말이야. 로봇공학의 1인자. 나 사인도 받았다.
2: 그렇게 된 거구나. 백신 개발은 아직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4: 그때까지 동생을 잘 부탁해.
3: 잠깐!
5: 기대가 어긋나 버렸네.
1: 오빠가 중간에서 다리를 놔주면 좋았을 텐데 말이야.
3: 뭐지?
6: 내 눈에 띄는 녀석은 모조리 짓밟아주겠다.
7: 그만! 고쳐주고 먹여주고 해줬더니 뭐하는 짓이야!
8: 쟤놈 야만스러워.
9: 먹인당해도 야생의 본능을 잃지 않다니 인정한다.
5: 방탄하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9: 전 내가 타이거를 진정시켜볼게.
10: 부탁해.
11: 그만해 타이거. 싸울 필요가 없잖아.
6: 나는 호랑이다. 야생의 호랑이는 누구의 말도 따르지 않아.
7: 저 녀석 네 메탈 브레스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거냐.
3: 잠시만요.
9: 전 선수 교체다. 우리도 갈게.
6: 시끄럽다. 이걸로 난 자유의 몸이시다.
3: 어디 가려고.
1: 고양이다.
6: 뭐냐 네 녀석은. 그럼 쬐끄만 몸으로 이 타이거님한테 덤비겠다는 거냐. 쭈구리 발바 뭉개주마.
3: 안돼 타이거.
12: 생명을 소홀히 하는 녀석은 내가 용서 못해.
3: 데스터.
13: 이제 괜찮아.
1: 아, 큰일 날 뻔했네, 그치?
14: 뭐야, 데스터. 웬일로 카센터에 온 거야?
13: 근처에서 건물 해체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무슨 포선의 소리가 계속 들리더라고. 안 그래도 애들 카센터 방향이어서 황급히 달려와 봤더니 이 난리지 뭐야.
12: 저기!
6: 쥐어박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던데.
14: 고양이 때문이지?
1: 에드 아저씨 컷센터엔 이 동네 고양이들이 잘 모여들잖아.
13: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
15: 뭐, 덕분에 사고 나기 전에 무사히 넘어갔네.
7: 무사히 넘어가긴 밖에 적군은 어쩔 거야. 저 녀석 때문에 손해가 막심하다고.
6: 나는 야생 호랑이.
13: 저 녀석 그 와일드카드 보시고 동의는 한 거야?
14: 그런데도 소란을 피우더라니까.
7: 또 난동부리기만 해봐라. 이 녀석들과는 함께할 수 없다고 시장님한테 통보해버릴 테니까.
3: 안돼 그거.
16: 와일드 카드봇도 메탈 카드봇도 상관없어. 마키나 행성에서 온 녀석들은 전원 추방이다.
12: 추방?
3: 바이바이.
15: 싫어. 제기권 돌파는 두 번 다시 싫다고.
12: 지중해 크리스파이어.
7: 알겠지?
14: 알겠다고요. 타이건 돌아와. 얜 제가 데리고 갈게요. 그럼 불만 없죠?
7: 진작에 그럴 것이지. 빨랑 데려가.
14: 그럼 피닉스 파이어랑 딥바이트 점검만 부탁할게요.
15: 전 온도 센서만 봐주세요.
6: 스킬링 좀 부탁할게.
7: 알았다, 알았어. 호랑이 봐주는 것보다 훨씬 낫지.
6: 내가 먼저.
14: 가자, 블루캅. 안나태오, 우리 먼저 간다.
12: 준.
13: 준도 매번 고생이 많군.
5: 안나, 좋은 아침.
1: 좋은 아침. 준? 괜찮아?
5: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대.
1: 진짜?
14: 타이거 녀석, 메탈 브레스 안에서 밤새 소란을 피워서.
6: 대답해! 죽어서 숨이 막힐 것 같아. 여기서 꺼내줘!
14: 지금이 몇 시인 줄 알아? 조용히 해!
6: 답답하다고! 꺼내달라고, 전! 꺼내줘! 꺼내달라고, 빨리 꺼내줘! 녀석 꺼내달라고!
17: 이게 무슨 소리야?
18: 냉장고가 고장났나 봐.
17: 어디 어디.
14: 준! 냉장고에 호랑이를 넣어두면 어떡해?
17: 이웃들한테 배가 되지 않냐? 어떻게든 수습 좀 해봐.
12: 준! 준!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1: 그래서 밤새 드라이브를 했다는 거야?
14: 아이고 녀석, 차 안에서도 계속 소란을 피웠다고. 덕분에 난 한숨도 못 자고.
1: 바보구나. 말을 안 들으면 굴복시키면 되지. 네 메탈 브레스에는 그 기능이 있을 텐데.
14: 알거든. 난 사용하고 싶지 않아.
1: 기계는

0: 활용할 때 가치가 있는 거라고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어.
1: 녀석들은 기계가 아니라 친구야.
0: 친구?
1: 그래, 친구. 녀석들에겐 마음이 있어. 태어난 행성이 다르고 덩치가 달라도 마음이 통하면 친구가 될 수 있어.
0: 이해가 안 되네. 말도 듣지 않고 이득은커녕 피해만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친구라고 부를 수 있어?
1: 너 친구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블루컵이 폭주할 때 진정시켜주고 나한테 돌려줬잖아.
0: 소중한 친구지?
1: 그건 대체 뭐였는데? 블루컵과 내 사이를 이해해준 거 아니었어?
0: 그건...
1: 너랑 블레이오는 친구 아니야?
0: 뭐?
2: 그건 너희와 상관없는 얘기다.
3: 아니, 있어 블레이오. 넌 왜 솔레이유에게...
2: 슈가! 얼른 나를 여기서 꺼내줘!
1: 아우, 또 시작이네. 나 조퇴할게. 선생님께 잘 말씀 드려줘.
4: 아, 알았어.
5: 조심히 가.
6: 블루컵은요, 저의 소중한 친구예요.
7: 주는 저의 소중한 친구죠.
8: 둘 사이가 정말 좋은가 봐요.
9: 소품용으로 둔 차였는데 이거야 원. 폐기물로도 못쓰게 생겼네.
10: 우리가 구해올까요?
11: 여기저기 굴러다니던데 하나 가져와 줄게.
12: 야, 그건 안 돼!
11: 농담이야, 농담.
13: 나왔어, 애들. 다 떨어졌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
9: 에휴. 가지고 따라와.
13: 고마워.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을 돌봐줘서.
9: 내쫓을 순 없잖아. 입양해 갈 사람이 나타날 때까진 가족이나 다름없지 뭐. 예전에 너희들 같다, 그치?
13: 애들, 나는 준 덕분에 이 행성의 인간을 믿어도 되겠다 생각하게 됐어. 그러니까 준을 너무...
9: 바보야, 나는 준이 유난할 때부터 돌봐왔어. 그 녀석이 뭘 하고 싶은지는 내가 제일 잘 알아. 녀석은 내 가족이나 다름없으니까.
13: 나이트 크롤러가 안 보이네.
9: 나이트 뭐? 내 말 듣고 있지?
13: 검은 녀석이 안 보여. 타이건에게 덤비던.
9: 걱정하지 않아도. 저기 봐, 나왔네.
13: 나이트 크롤러 거기 있었구나. 어? 이봐 애들, 이 녀석이 타이건에게 덤볐던 이유를 이제 알겠어. 준에게 연락해줘.
14: 뭐하러 가면 좋을까요?
15: 호랑이?
1: 근데 에드 아저씨, 무슨 일이세요? 네, 괜찮겠어요? 네, 이따 봐요. 좋아 타이건, 알았으니까 꺼내줄게. 좀만 기다려봐.
2: 정말?
1: 타이건, 나와.
2: 역시 바깥 공기가 최고구만. 이제 맘껏 날뛰어볼. 응? 뭐야 너희들, 또 한번 겨뤄보겠다는 분위기인데 나야 좋지. 어르? 기린다, 나한테 기습 공격을 날렸던 녀석 맞지?
13: 작은 생명을 지키려면 불가피했지.
2: 오랴, 이제 내 뜻대로 짐승의 힘을 못쓰게 됐지만 얕보지 마라.
13: 잠깐, 이걸 보라고.
2: 그럼 조그마한 주제에 나에게 덤빈 녀석. 으라, 게다가 순간으로 났어. 이 녀석도 팬텀 온에 같은 기술을 쓴 거냐?
1: 아니야.
13: 나이트 크롤러는 엄마였어. 자신의 새끼를 지키려고 너한테 덤볐던 거야. 이해가 되나?
2: 어? 엄마라고? 그게 뭐야?
1: 뭐야, 무서워서 그래?
14: 귀여운데?
9: 엄마, 아빠, 부모란 자식을 지키기 위해선 무슨 짓이든 하지.
2: 저리가, 이쪽으로 오지 마. 저는 이 지력 속 강렬히 불타는 태양과 같은 눈. 그저 싸움이 좋을 뿐인 나라 다른 녀석들과는 비교도 안 되게 강한 눈을 하고 있어. 이것이 지키고자 하는 자의 각오.
11: 사랑의 힘에는 와일드카드부터 당할 수 없나 보군.
7: 타이건, 우리와 이 지구에서 함께 살자.
6: 우리처럼 같이 친구가 돼서 새로운 미래로 달려가 보자고.
2: 친구라고? 나는 평생 싸움만 한 마리의 고독한 야수란 말이다.
6: 알았어, 그럼. 우리가 너의 엄마 아빠가 돼서 끝까지 지켜주고 돌봐줄게.
7: 타이건, 날 엄마라 불러도 좋아.
9: 징그럽다, 블루컵.
6: 에드 아저씨가 아빠야.
2: 네? 지켜준다고? 나는 와일드 카드봇이다. 영원히 싸워야 할 메탈 카드봇이 네 녀석들에게 언제 발톱을 드러낼지 모른다고.
6: 그때는 내가 보는 눈이 없었던 걸로 치고 포기하지 뭐.
15: 준, 농담으로 넘길 일이 아니야.
6: 나는 너를 믿어, 타이건. 그러니까 너도 나를 믿어줘.
2: 지켜준다라. 싸움만이 아닌 삶도 함 살아보지 뭐.
6: 고마워, 타이거.

0: 먼저 나이트 크롤러랑 친해져야겠군.
1: 타이건 씨의 싸움의 냄새가 나길래 왔더니 뭐야 저건? 저 화기애애한 꼴이라니 실망이군.
0: 아니지, 좀 더 사냥하다 확 넘쳐 확. 그렇지, 발톱도 세우고 너의 무기를 최대한 사냥하고.
2: 뭐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날뛰기만 했던 타이건이 아기 고양이들이랑 놀아주더니
3: 꼭 아기랑 놀아주는 아빠 같아.
4: 우리 아빠보다 낫네.
0: 좋아 꼬맹이들, 이 타이건 이미 진짜 사냥이 뭔지 알려줄게. 어흥.
5: 야야, 뭐 망가뜨리지만 마라. 알겠지?
0: 알겠어 애드 아빠.
5: 애드 정의랬지.
0: 아와, 다음 훈련이다. 어흥.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성.
6: 얼굴엔
7: 순한 킬킬.
6: 중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4: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5: 지당하신 말씀.
4: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6: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핏핏
7: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8: 매일매일 락토핏
7: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9: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5. 비밀 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돼버리고 도망간다. 3위 쫓아가야지.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우리 아이 수학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가배가족.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6: 매일매일 락토핏.
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직성.
1: 얼굴엔
3: 순한 킹킹.
1: 눈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6: 뽀르보 동안아 라켓을 환영합니다.
7: 어서오세요 공주님.
6: 동안아 라켓을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보 동안아 라켓을.
8: 또래보다 키가 작으면 키가 크고 싶다.
9: 키,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1: 매일매일 락토핏.
1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2: 미궁 탐험.
13: 교실에서 축구를 하다니 상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14: 맞습니다. 유리창이라도 깨지면 엄청 위험하죠.
15: 실제로 깼잖아. 전 하지 말라고 말렸을 뿐인데.
13: 변명은 듣지 않겠어요 빈센트군. 헐 청소 끝나면 교장실로 찾아오세요. 알겠죠?

0: 응? 이게 뭐지? 예! 빈센트! 내가 지금 이상한 걸 주웠는데 말이야!
1: 이상한 거면 주워오지 말고 쓰레기통에 넣어.
0: 에이, 참나! 이것 좀 봐봐!
1: 어? 생긴 게 꼭 보물지도 같네.
0: 뭐? 보물지도?
1: 그래, 여기 보물상자 같은 게 그려져 있잖아. 위치를 보니까 대비의 정원이랑 가깝네.
0: 빈센트, 나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1: 잠깐, 설마...
2: 이것 좀 봐봐.
3: 나? 그게 뭔데? 쓰레기 아니야?
2: 맞아, 쓰레기야.
3: 뭐야, 안 버리고.
2: 근데 이상한 그림이 그려져 있어.
3: 이상한

0: 그림?
1: 얘들아, 큰일 났어. 태호가 지금 혼자서 보물을 찾으러 갔어.
0: 뭐? 보물?
1: 아까 청소하다가 무슨 지도를 하나 주었는데.
2: 인생수, 이것 봐.
1: 어? 어? 이거야. 이거랑 똑같이 생긴 지도였어.
0: 어?
3: 동쪽으로 다섯 걸음, 서쪽으로 네 걸음. 우와, 여기다. 호박 속에 보물이 들었나? 어? 아니면 혹시? 우와! 어? 설마 이건 진짜 보물로 통하는 길?
0: 아, 여기쯤인데.
2: 여기 예쁜 호박이 있다.
0: 응? 어? 묘하게 수상한 호박이네. 치워보자. 뭐해?
1: 뭐?
0: 이쪽으로 간 게 분명하네. 따라가 보자.
1: 진짜로 가게? 같이 가!
3: 에이, 갈림길이네. 지도대로라면, 아, 그러니까. 왼쪽이네, 왼쪽. 하마터면 헷갈릴 뻔했구만.
4: 추척! 뭐야, 저 녀석. 왼쪽, 오른쪽 구분도 못하는 거냐? 지도에도 오른쪽이라고 내가 표시해놨잖아. 아휴, 안 되겠다. 좀 더 확실하게 표시해놔야겠어.
0: 보기보다 길이 복잡하네.
1: 함정 같은 건 없겠지.
0: 어? 지도대로라면 오른쪽이네.
2: 어? 럭키는 왼쪽이 좋아.
0: 럭키, 어두워지잖아. 어디 가는 거야?
1: 같이 가.
4: 이제 확실히 이쪽으로 오겠지? 첩첩첩첩! 함정에 빠져 괴로워하는 녀석들의 모습이 선하구만! 첩!
0: 첩! 아, 럭키, 좀 천천히 가라니까? 어두워서 지도가 잘 안 보인다!
2: 어?
0: 너 여기서 뭐하냐?
5: 어깨 미궁이야. 절대 못 빠져나간다고. 며칠 동안 같은 길만 헤매고 있어.
0: 너 가고 한 시간도 안 됐거든.
3: 잠깐! 너희는 여기 어떻게 알고 왔어? 보물은 다 내 거라고! 내 거, 내 거!
0: 아이고, 그러셔? 그럼 여기서 혼자 잘 지내라.
3: 가기 전에 핸드폰 충전기 좀 빌려줘.
0: 이 녀석이.
1: 그보다 얘들아, 빨리 여길 빠져나가자.
2: 여기 예쁜 그림이 있어.
3: 우와. 혹시 이 그림 퍼즐을 풀면 비밀문이 열린다거나 하는 건가?
0: 야야, 잠깐. 아무거나 건드리지 마. 함정일 수 있어.
2: 럭키도 그림 그릴래.
0: 뭐야, 여긴 어디야?
3: 우와, 보물의 냄새가 난다.
1: 이제 어떡하지?
0: 어떡하긴, 변신해서 넘어가 봐.
1: 내가 럭키도 날 수 있잖아.

0: 디세트 수고했어.
1: 수고했어.
2: 럭키 다시 힘나서 날 수 있어.
0: 럭키.

0: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그냥 돌아가자.
1: 그래, 보물이 있는지 확실한 것도 아니잖아.
2: 무슨 소리! 보기는 아직 이르다!
3: 와, 예쁜 문이다!
0: 저기가 보물이 있는 방일까?
2: 잠깐! 다들 멈춰! 또 함정이 있을지 모르니 내가 먼저 조사를 하도록 하지. 야! 내가 이제!
1: 예? 저 지산!
2: 질 수 없다!
3: 얘들아!
2: 자리 비켜!
1: 너나 비키시지!
3: 얘들아!
2: 아, 왜!
4: 감히 멋대로 문을 열려고 하다니 보물은 아무나 가져갈 수 없다!
3: 바다는 돌이다!
2: 우와! 보물! 그렇다면 여기가 최종 관문!
4: 내가 내는 문제를 맞추면 보물을 주도록 하지.
2: 우와! 진짜요?
1: 틀리면요?
2: 우와.
4: 틀리면 이 녀석들의 목숨은 없다.
0: 그러게 내가 돌아가자고 했잖아.
3: 나한테 문제 풀려!
2: 아이, 괜찮아, 괜찮아. 기지하면 또 나잖냐. 내가 맞춰줄 겸.
0: 너만 조용히 하면 풀 수도 있으니까 제발 가만히 좀 있어.
1: 잘했어, 빈센트. 뭐 어차피 넌센스 문제일 거야. 내가 맞춰볼게.
4: 자, 그럼 문제 간다. 34,624 곱하기 27,689 더하기 26,850 남 124,462 빼기 7,702는 10초 준다.
2: 저런 탄스! 진한테 물어보자, 야!
4: 8, 7,
1: 신호가 안 잡혀.
4: 6,
1: 너무 지하야.
0: 그러게 내가 돌아가자고 했잖아.
4: 2, 1. 정답이다. 도전자여, 시험에 통과했도다.
0: 살았다.
2: 우와, 드디어 보물을 손에 넣었다.

0: 이게 뭐야?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값진
1: 보물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것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피어난 여러분의 우정입니다. 서로를 마주보세요. 그리고 서로를 꼭 안아주세요. 우정만큼 값진 보물은 없답니다.
2: 이 돌덩이가 장난치냐!
3: 기다리다 보면 누군가 구해주러 오지 않을.

0: 응?
1: 우와, 진짜
0: 뭐야?
1: 멋있다.
0: 무슨 일인데?
2: 우와, 정말 멋있다.
1: 여행 같다.
3: 부장, 저기 부장의 만화책에 나올 법한 주인공이 있습니다. 부장?
4: 응?

0: 난 네 정체를 다 알고 있다, 뱀파이어. 내가 누군지 안다면 감히 찾아올 생각을 못했을 터. 학교에 침입한 용건이 뭐냐?
1: 와, 이렇게 귀여운 뱀파이어 헌터는 처음인걸? 문제를 일으킬 생각은 전혀 없단다. 난 단지 사촌동생을 만나러 왔거든. 괜찮다면 찾는 걸 도와줄 수 있겠니?
0: 너, 내 정체를 알고도 그런 부탁을 하는 거야?
2: 뭐지? 문 여는 소리가 들렸는데? 누가 장난친 걸까?
1: 오랜만이구나, 빈센트. 학교 생활은 잘하고 있니?
2: 아, 네. 빈센트, 저 엄청난 분이랑 아는 사이야?
3: 사촌형이야.
2: 우와, 대박. 처음 뵙겠습니다. 진짜 엄청나게 멋있으시네요. 저 진짜 뱀파이어를 보는 건 처음이거든요.
1: 빈센트 친구니?
3: 태호야, 나도 진짜 뱀파이어야.
1: 빈센트, 내가 왜 왔는지 알지?
3: 파티 때문에요.
1: 그래, 학교 때문에 바쁘겠지만 이번 모임에는 꼭 참석해줘. 오늘 밤 12시까지니까 잊지 말고 오렴, 알겠지?
4: 야, 빈센트, 무슨 파티?
3: 어차피 안 갈 거니까 상관없어.
2: 왜? 재밌겠구만!
3: 난 그 모임에 친한 사람도 없고 그냥 별로 가고 싶지 않아. 거긴 형처럼 잘난 뱀파이어만 오거든.
4: 어? 야, 친구가 없으면 만들면 되지. 너도 조금만 꾸미면 진짜 뱀파이어처럼 보일 거라고.
2: 그래, 우리가 널 진짜 뱀파이어로 만들어줄게.
3: 난 진짜 뱀파이어라니까.
0: 그런 사정이 있었군. 너희들이 원한다면 내가 조금 도와줄 수도 있지. 저 비실인 녀석이 진짜 뱀파이어가 될 수 있도록 말이야.
3: 난 진짜 뱀파이어야.
5: 준비는 완벽해. 단 시간은 좀 걸릴 거야.
2: 비센트! 화이팅!
4: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0: 그럼 슬슬 시작해볼까?

0: 우와, 빈센트 너 엄청 멋있어졌다.
1: 그래, 훨씬 나아졌네. 자신감도 있어 보이고.
2: 진짜 고마워.
0: 자자, 시간이 늦었으니 얼른 출발하자고.
1: 그래, 빨리 출발해야지. 12시에 시작이라며.
2: 저기 얘들아, 내가 말 안 했었나? 거긴 뱀파이어들만 가는 파티야. 인간은
3: 출입이 금지되어 있지.
4: 뱀파이어는 자신들만의 비밀 공간에서 모임을 연다. 인간과 헌터가 찾아갈 순 없어.
5: 정말이지, 뱀파이어에 대한 상식이 부족하군요.
0: 그렇지만 우리 빈센트 친구인데.
2: 미안해. 규칙은 규칙이라서. 뱀파이어 중에는 위험한 녀석들도 있으니까 너희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해줘. 올 때 선물 사올게.
0: 따라갈 거지, 세나?
1: 아, 당연한 거 아니야?
0: 야, 잠깐만! 같이 가, 세나! 기다려줘!
4: 우리도 슬슬 출발할까?
5: 천천히 가도 시간은 충분하니까요.

0: 여기가 바로 뱀파이어들의 비밀 장소.
1: 구경하려면 시작하기 전에 들어가야 해.
2: 그렇다면
1: 진짜 추리영화처럼 딱 보고 알아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응? 야, 너 뭐하냐? 갑자기 땅 왜 파?
2: 세나, 네 것도 가져왔어. 자,
1: 모르겠다.

0: 꿈 같은 일이 일어나다니. 사방이 훌륭한 소재로군요, 부자.
1: 많이 스케치해도 다음 회지의 주제는 뱀파이어 파티다.
2: 너무 오랜만에 왔나? 아는 뱀파이어가 거의 없네.
3: 야, 빈센트.
2: 어?
3: 마셨구나. 쿠키 좀 구웠는데 먹을래?
2: 형.
3: 우와, 그나저나 몰라보겠다, 빈센트. 정말 멋있어졌는데?
2: 고맙습니다.
3: 할머니 안쪽에 계시니까 인사드리는 거 잊지 말고 오랜만이라 기뻐하실 거야. 천천히 놀다 가, 알았지?
2: 네, 네.
4: 우와, 이게 누구야?
5: 비실비실 찌질이 빈센트 아니, 찐센트 아니야?
4: 이야, 못 본 사이에 멋쟁이가 되셨네, 응?
5: 그래, 그래, 몰라볼 뻔했잖냐. 옛날처럼 다시 돌아볼까,
2: 응? 아니, 난 괜찮아. 너희끼리 재밌게 놀아.
4: 어딜 가려고?
2: 화장실!
4: 저 녀석 도망가는 꼴 봤냐?
6: 안으로 들어온 건가?
7: 무거우니까 비켜! 파티 벌써 끝난 건 아니겠지?
2: 역시 여기 오는 게 아니었어. 그 녀석들 날 가만 안 둘 거야.
4: 어이, 찐센트.
5: 화장실은 그쪽이 아니잖아.
4: 설마 몰래 도망가려는 건 아니지?
6: 우후! 빈센트한테 엄청 세 보이는 친구들이 있었다니.
7: 이 바보야, 어떻게 봐도 괴롭히는 거잖아.
6: 그런 거야?
4: 짜잔!
5: 보기 좋은데?
4: 쭉 이렇게 다녀라, 알겠냐?
6: 그게 못된 뱀파이어! 좋은 말로 할 때 빈센트 놔줘라!
5: 뭐야, 저 녀석은? 인간?
2: 얘들아!
5: 얼마만에 보는 인간이냐. 정말 맛있는 냄새구만.
6: 뱀파이어와의 추격전!
7: 빨리빨리 뛰어. 니들 다 옷걸음 못 간다고.
2: 옷이 불편해.
5: 어딜 도망가려고.
6: 이제 어떡하지? 저 녀석도 엄청 쌀 것 같은데.
7: 일단 뛰어.
6: 뱀파이어와의 목숨을 건 사투라니. 우리 지금 엄청 멋있는 것 같다, 빈센트.
2: 농담할 때가 아니야. 쟤네 정말로 너네를 해치려 한다고.
6: 걱정하지 마. 예.
7: 니들 뭐해? 내가 나머지 유인하는 동안 빨리 출구를 나가야지.
6: 걱정하지 마. 우리도 거의 다 돌렸어.
4: 이 깨끗한 녀석들.
7: 야, 거기서 붙잡히면 어떻게 돼?
5: 잘 봤지? 네 녀석들은 우리 상대가 안 돼.
7: 자이.
6: 괜찮아, 나도 잡혀버렸다.
4: 먼저 한 입만 마셔볼까?
6: 잠깐만, 한 입만 마셔도 치명상이야. 살려줘, 도와줘. 미사이다.
4: 뭐야?
2: 빈센트!
5: 빈센트, 너 설마 인간 편을 드는 거냐?
4: 옛날처럼 하루 종일 손 봐줄까?
7: 다들 적당히! 내 이름은 찐센트가 아니고 빈센트야. 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다고. 알겠어?
4: 살려줘!
6: 우와! 빈센트, 너 엄청 멋있다!
7: 진짜? 다시 봤다니까?

0: 아,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정말 미안하다, 얘들아. 설마 그런 야만적인 녀석들이 우리 모임에 있을 줄이야. 그 쌍둥이 녀석들은 처벌했으니 만날 일은 없을 거야. 사과의 의미로 파티를 열기로 했단다. 할머니 허락으로 인간 친구들도 초청하려고 하는데 와줄 수 있니?
1: 물론입니다.
0: 파티 장소는 더 호화로운 곳으로 정했단다. 그럼 다들 나중에 만나자.
1: 당연히 갈 건데, 빈센트.
2: 사실 난 파티는 이제 별로.
3: 파티의 의상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 더 완성도 있는 뱀파이어 의상을 준비해뒀으니까
4: 하나씩 입어봐도 좋아.
1: 이거든 이거요. 야, 잘 어울리네.
5: 내가 할게.
1: 잡아 넘기지 마.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직동.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줄무랑
7: 덕분만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9: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10: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1: 매일매일 락토핏.
1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2: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3: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4: 지당하신 말씀.
13: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15: 아빠, 저게 뭐야?
16: 글쎄.
17: 다들 뭐 먹는 거지?
18: 이게 뭐예요?
19: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8: EBS IN 포키젤?
19: 네.
18: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직동.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줄무랑
7: 덕분만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20: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21: 또 졌네.
6: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프라미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22: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1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1: 매일매일 락토핏.
1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23: 꼬락꼬락 귀가 작다면 기성차게 말할 때 귀가 크고 싶다면 기성차게 말할 때 귀 성장 고민이 되면 기성차게 말할 때
24: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4: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땡글땡글 영양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5: 우리 모두
6: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7: 얼리면 더 맛있어.
8: 콩순이는 딸기 농장. 말하는 포리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콩순이는 딸기 농장.
9: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지동.
0: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중물엔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로블리의 휴가.
1: 아이쿠야.
2: 괜찮으세요?
1: 괜찮습니다. 빨리 아이들 미술놀이 준비를. 사서 선생님.
2: 로블리, 미술놀이 준비는 미술 선생님께 맡기셨어요.
1: 제가요?
2: 기억이 안 나시나요? 어제 잠은 얼마나 주무셨지요?
1: 일이 많아서 3시간 정도.
2: 방금 넘어지기 전 어지러웠나요?
1: 살짝이요.
2: 기억력 문제, 수면 문제, 어지러움까지. 그러다 큰일 납니다.
1: 아이들을 위해 할 일이 많다고요? 난 괜찮아요.
3: 만약 로블리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0: 그렇네요. 제 생각이 짧았어요, 사서 선생님.
1: 로블리? 응? 로블리, 어디 아프세요?
0: 예? 아닙니다.
2: 아니, 좀 전에도 쓰러져서 큰일 나기 직전인데 아니라고.
0: 쉬면 괜찮아요, 맞지요?
2: 네, 그렇긴 하죠. 응? 아하! 주니, 토니? 로블리가 없는 동안 내일 하루 마법 유치원 특별 도우미가 되어주세요.
3: 네?
2: 로블리에게는 특별 휴가를 축하합니다.
4: 축하 축하해. 축하 축하해.
0: 축하할 일 아니야.
2: 걱정 마세요, 로블리.

0: 러블리의 일은 제가 맡고 준이, 돈이는 친구들과 말썽 부리지 않고 재미있게 놀기만 하면 된답니다.
1: 저희가 할 수 있을까요?
2: 네! 러블리를 위해 우리가 할게요.
1: 우리가? 왠지 불안한데.
3: 사서 선생님,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
0: 싫습니다. 유치원 일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쉬다 오세요.
3: 그래, 오늘은 휴가야. 러블리의 휴가.
2: 그래서 오늘은 우리끼리 재미있게 노는 거야.
4: 우, 재미없다.
5: 오, 재미없다, 핑.
2: 그럴 줄 알고 준비했지. 놀이터 놀이, 책보기, 마법 장난감과 놀기,
1: 간식 시간까지. 신나게 노는 것만으로 꽉꽉 채워놨어. 같이 할 친구. 그럼 놀이터로 출발.
6: 놀이터니까 따라가 주는 거야.
3: 하늘도 좋고 바람도 좋고 기분도 좋고 러블리도 좋구나. 지금쯤 마법 유치원에 있었다면.
7: 아이고야.
3: 휴가가 좋긴 좋구나. 마음이 안 놓여. 아이들을 살펴봐야겠어. 놀이터에 모여있네.
8: 우리 집에 왜 왔니?
3: 꽃찾기 놀이 중인가? 너무 예쁜 우리 아이들. 이제 마음이 좀 편하군.
8: 무슨 꽃을 찾으러 왔느냐 왔느냐. 안 내면 신고 가위바위보.
2: 나의 승리. 내 말을 따르시지.
6: 싫어. 절대 싫어.
1: 시간표대로 놀기로 한 거 잊었어?
2: 다 같이 약속한 거였잖아.
6: 싫어. 난 물감 물풍선 놀이 하고 싶다고.
1: 아니지. 가위바위보 치면 이 시간표대로 하기로 했잖아.
6: 난 그런 거 몰라. 아예 시간표를 없애버릴까? 이제 시간표 같은 건 없으니까 우린 물감 물풍선 놀이 할 거야.
2: 할 거다, 핑!
1: 시간표라면 얼마든지 있지. 약속을 지켜, 쿤타!
6: 모르겠다!
2: 쿤타! 너 오늘 각오해?
6: 어디 한번 해.

0: 구멍이 다 떨어졌어. 기다려. 강철 해바라기가. 멈춰. 그만. 관찰 해바라기가 움직이고 있다고. 로블리가 관찰 해바라기로 우릴 찾고 있는 거야.
1: 로블리가?
2: 어떡해?
3: 이거 아이들이 걱정돼서 잠이 안 오네. 응? 이게 왜 이러지?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청소까지. 이 로블리 감격도 감격.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을 보러 마법 유치원으로 돌아가야겠어.
0: 이걸 언제 다 청소한담?

0: 같은 걸레로 한 번에
1: 한 번에 피! 정돈! 코튼! 아, 물감이 더 번지고 있잖아! 근타, 멈추라고!
0: 너무 예쁘잖아!
1: 예쁘다, 핀!
0: 더더 예쁘게 만드는 거야!
1: 만들자, 핀! 얘들아, 여기 청소를 부탁해! 대체 어디로 가버린 거야? 이 녀석들을 마법으로 끌어!
2: 안 돼, 준이! 유치원 놀이할 땐 마법 절대 금지인 거 잊었어?
1: 그럼 어떡해!
2: 뭐라도 써서 어떻게든 닦아봐야지!
1: 간신히 끝냈네.
3: 따따이.
1: 봉이 배고프구나? 하긴 벌써 점심시간도 지났는걸.
4: 내가 가서 먹을 것 좀 가져올게.
5: 로블리 선생님, 더 푹 쉬셔야죠. 예? 벌써 성문 근처까지 오셨다고요?
6: 여러분을 위해 이렇게 선물을 준비했답니다.
1: 로블리가 곧 도착한대! 벌써 성공 근처래!
2: 로블리가?
1: 슈퍼 청소팀이 필요해! 조스피드! 잠깐! 청소가 전혀 안 되고 있잖아!
0: 그렇다면...

0: 즐길 시간이었는데 스스로 청소라니.
1: 예쁜 모습이네요. 그렇죠, 로블리.
0: 그럼요. 그래서 이렇게 선물도 한가득 준비했는 거리요. 자, 여기 선물.
2: 감사합니다.
0: 이게 뭐지요?

윙, 윙, 윙, 윙.

0: 무슨 일이에요?
1: 로블리, 저희 병 걸렸나 봐요.
0: 붉은 반점에 옅은 붓기까지. 여러분, 걱정 마세요. 모기에 물린 거랍니다.
2: 모기?
0: 여러분, 모기를 본 적이 없지요? 잠깐. 분명 모기 같은 애충은 멜리나님께서 비밀의 숲에 봉인해 두셨는데. 놓쳤네요. 그렇다면 비밀의 숲에서 모기들이 빠져나왔다는 얘기인데.
1: 저기 로블리. 너무 가려워요.
3: 간질간질 모기 짜부.
4: 가려워.
5: 얼룩벌룩 모기 짜구.
1: 얼굴이 이게 뭐야.
6: 도대체 왜 못 견디게 가려운 걸까.
0: 그건 바로 모기 입에서 나오는
6: 침 때문에.

0: 여러분, 절대 긁으면 안 된답니다. 긁으면 더 가려워져요.
1: 그럼 어떡해요?
0: 보건실에서 약을 찾아볼게요.
2: 너무너무 가렵다고.
1: 있다!
2: 안 긁을게. 때릴 필요까진 없잖아, 핑핑.
1: 잡았다, 핑! 목이다, 핑!
2: 이렇게 작은 녀석이 나를 물었어?
1: 엄청 작아.
3: 옆에서 날아다녀도 정말 모르겠어.
1: 나 보인다, 핑!
2: 우와, 정말?
1: 하나, 둘,
4: 열 마리?
1: 여기도 모기가 있어.

0: 아유, 가려움을 없애주는 야들놈.
1: 얘들아, 야들 잡아!
2: 잘했어, 핑핑.
1: 쭈피쭈! 반짝반짝 피눈방울!
3: 보호막이 당분간 모기로부터 우릴 지켜줄 거야. 일단 약부터 바르자.
4: 이제 괜찮은 거겠지?
5: 아니다, 핀! 모기가 돌아오려 한다, 핀!
3: 보호막이 금방
0: 어때요? 괜찮나요?
3: 네, 가려운 게 많이 가라앉았어요. 근데 보호막이 사라지면 다시 물리고 말 텐데.
6: 로블리!
7: 로블리에겐 모기가 다가가지 않네요.
0: 저는 모기가 빨아먹을 피도 없고 아무 냄새도 없으니까요.
6: 냄새? 혹시 땀 냄새 때문인가?
7: 냄새?

0: 그거예요. 모기들은 땀 냄새를 좋아하는 거예요.
1: 이 냄새를 맡고 모기가 달려든다는 말이야?
2: 그렇다면
0: 뭔가요?
3: 로블리, 부탁이 있는데요.
0: 부탁이요? 몹시 불쾌하군요. 모기들아, 이리 오.
3: 지금이야, 슈리.
0: 여러분, 행운을 빌겠습니다.
3: 분명 도서관에서 모기를 잡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로. 슈리, 베리, 모기
4: 타핑.
5: 몽이야,
3: 우린 어서 도서관으로 가야 해.
5: 얘들아, 너희들 조금만 버텨줘.
6: 뭐 좀 찾아냈어?
3: 큰일이네. 나도 별다른 방법을 못 찾았어.
5: 찾았다! 여기 모기에 대한 책이 있어.
3: 어떻게 해야 해?
7: 아직 거기까진 못 읽었네.
5: 알파가 당했다, 핀! 아직 방법을 못 찾았는데.
6: 일단 도망치면서 생각하자고.
5: 응?
3: 오호, 기발한데.
5: 기란내는 나다, 핀!
6: 토니, 너는 책에서 방법을 찾아.
5: 알았어. 책에 나온 방법대로 모기 기피제를 만들어야 해.
3: 어떻게?
5: 우선 보건실로 가.
3: 보건실이다, 핀!
5: 소독용 알콜. 알콜. 찾았다! 얘들아, 이제!
8: 미안. 우린 이제 지쳤어.
5: 얘들아!
3: 넌 빨리 가서 기피제를 만들어.
5: 응! 얼른 가서 기피제를 완성해서 올게!
6: 너희 너무한 거 아니야!

0: 축하 축하해. 축하 축하해. 헤이 축하 축하.
1: 쉬마 조용. 어? 그래 너희

0: 좋았어. 이제 토니 말대로 분무기에 소독용 알코올과 계피를 섞으면 모두 완성.
1: 마법 장난감들은 아직인가?

늦지 않았답니다. 요. 로블리. 여러분이 만들어준 모기 기피제의 효력이 너무너무 좋네요. 이걸 뿌려놓으니까 모기들이 전혀 다가오지 못하고 있답니다. 자, 반격할 시간입니다.

0: 전에는 없었던 틈새로 빠져나온 거라고? 역시 비밀의 숲 봉인이 점점 풀리고 있어.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2: 순한 킹킹.
1: 눈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5. 비밀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돼버리가 도망간다. 3이 쫓아가야지.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9: 우리 아이 수학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가대가족.
1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2: 지당하신 말씀.
13: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성.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눈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4: 클릭소
15: 클릭소 얼마 될까?
16: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15: 클릭소
16: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입체로 변신.
17: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15: 클릭소
17: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배가족
18: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19: 핏핏핏
20: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1: 매일매일 락토핏
2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놀이터에서 놀아요.
1: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0: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1: 멋있겠는데?

0: 하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1: 거기서!
0: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1: 안 돼, 토끼야!
0: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순한 킹킹,
3: 눈물엔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 방.
5: 안녕.
4: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콕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6: 쉴 곳이 필요한 바다 코끼리.
7: 얼음이 또 무너진다.
8: 지구 온난화 때문에 기온이 높아져서 얼음이 많이 녹고 있어.
9: 얼음 지역에 사는 친구들이 걱정인걸. 뭐 어떡하지?
10: 우선 정확한 상황을 알아보는 게 좋겠어. 힝, 어? 얼음지대 쪽을 살펴봐 줄래?
11: 걱정 마, 나만 믿으라고.
7: 어? 어 뭐야? 큰일이네. 여기까지 다 녹은 거야?
12: 어? 아, 잠깐! 핑!
7: 응?
11: 아, 램프링 크루스구나!
12: 마침 잘 됐다! 안 그래도 너희한테 가고 있었는데 지금 바다 코끼리들이 내 둥지로 오고 있어! 빨리 가서 좀 쫓아내줘!
11: 바다 코끼리가? 네 둥지는 절벽 위에 있잖아!
12: 에이, 자자! 이럴 때가 아니야! 나랑 빨리 가자!
11: 알았어!
7: 어? 뭐야, 정말이잖아?
11: 우와, 안 돼! 핑, 린파워, 변신! 핑, 힘을 발사!
12: 내 둥지로 올라가고 있잖아. 너희들 우리 집으로 가지마.
11: 어떡해 렉스. 바다 코끼리들이 절벽에서 떨어지고 있어. 빨리 출동해줘.
10: 알았어. 고고다이노 해양구조대 출동. 렉스 레드파워 변신.
13: 도모 블루파워 변신.

0: 슈퍼갈고리 발사! 야호!
1: 도모, 저기 봐! 어떡해, 시간이 너무 부족해. 도모, 절벽 아래 바위들을 모두 깎아줘. 아, 알았어. 도모, 파워 드릴!

0: 해줘서 정말 고마워.
1: 근데 절벽에는 왜 올라간 거야? 하, 내 둥지를 차지하려고 그런 거지?
2: 둥지?
3: 아니야, 우린 쉬고 싶어서 올라간 거였어.
2: 절벽에서 쉰다고?
1: 너희는 원래 유빙에서 살잖아.
2: 근데 얼음이 많이 녹아서 쉴 곳이 점점 없어지고 있거든.
3: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야.
4: 아, 그랬구나.
2: 절벽은 좀 위험한 곳 같은데.
5: 맞아, 나처럼 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4: 게다가 너희 시력도 좋지 않아서 이런 일이 또 생길 수도 있어.
1: 우리가 해결해 주자.

0: 자, 여기가 너희들의 새로운 쉼터야.
1: 뭐?
0: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때?
2: 그렇네. 이제 다시는 우리 집 근처에 오지 않겠지?

0: 렉스, 이 표시는 뭐야?
1: 아, 저긴 켈프 숲이야.
2: 켈프 숲은 해초로 이루어진 바다 숲이야.
0: 바다의 숲이라고? 얘들아, 우리 가보자.
2: 좋아.
1: 그럼 고고 가디언, 여기에 정박해줘.
3: 알았다, 렉스. 고고 가디언, 오션 파워 변신!
1: 그럼 출발해볼까?
4: 얘들아, 도와줘! 어?
5: 아르켈론이잖아? 무슨 일이야?
4: 바다악어가 자꾸 날 쫓아와.
2: 뭐?
4: 뭐? 바다악어가 나타났다! 아르켈론 살려!
5: 왜 쫓아가는 거지?
1: 일단 출동하자! 고고다이너 해양구조대 출동! 렉스! 레드파워 변신!

0: 여기로 들어간 것 같아.
1: 우와, 굉장하다. 여기가 켈프숲이구나.
2: 구경은 나중에 하고 빨리 악어를 찾아보자.
1: 알았어.
0: 어디로 갈 거지?
1: 해초가 많아서 잘 안 보여.
3: 따라오지 마.
2: 저쪽이야.
3: 대화하여.
0: 뭐라고 한 거지?
1: 잘 모르겠어.
0: 어? 악어 목에 뭔가 걸려있어.
4: 타이어 아니야? 저게 왜 목에 끼어있지?
1: 그래서 목소리가 이상했구나.
2: 일단 악어를 잡아보자. 악어야, 멈춰봐.
0: 악어가 해초에 걸렸어.
4: 악어야, 진정해.
0: 괴로워 보여. 렉스, 빨리 도와줘야겠어.
2: 알았어, 타이어부터 제거하자. 렉스, 슈퍼 이빨.
5: 이제 좀 살겠네. 고마워 얘들아. 아르켈론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도망을 가서 정말 곤란했어.
1: 그랬구나.
2: 근데 타이어는 왜 목에 꽉 낀 거야?
5: 그게 말이야. 아우, 배고파. 먹을 거 좀 없나? 어? 이게 뭐지? 맛있어 보이는데? 아우, 질겨. 잘 안 씹히잖아. 한 번에 꿀꺽 삼켜야겠다.
2: 그렇게 된 거였구나. 정말 위험할 뻔했어.
1: 렉스, 빨리 해초도 잘라주자.
2: 알았어.
0: 잠깐! 자르면 안 돼. 이 해초들은 바다 친구들의 보금자리라고.
6: 맞아, 맞아.
2: 그럼 어떡하지?
4: 어, 이건 어때?
7: 드레처럼 몸을 돌리는 거야. 해초에 감긴 반대 방향으로 몸을 빙글빙글 돌리면 감겨있는 해초를 자르지 않고도 풀 수 있을 거야.
2: 좋은 생각이야, 토모. 그럼 바다 악어야, 지금부터 우리를 따라해봐.

0: 아르켈로나, 미안해. 넌 나보다 크니까 내 목에 타이어를 빼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따라다녔던 거야.
1: 아니야, 난 그런 줄 몰랐지.
2: 오해를 풀어서 다행이야.
3: 잘 됐다.
2: 모여라, 기다리게. 근처에 해류가 지나고 있어.
4: 일정하게 흐르는 바닷물의 흐름 말이지?
2: 응, 맞아.
5: 어, 저게 뭐지?
3: 우와!
2: 기다리게들이네.
6: 다리가 정말 길다.
4: 응, 다리가 긴 모습이 마치 거미 같아서 거미개라고도 해.
5: 근데 왜 모이고 있는 거지?
4: 가서 조사해보는 게 어때?
3: 좋아, 좋아! 좋아.

0: 알았어 얘들아 가자.
1: 기다리게 수수께끼를 밝히러 출발.
2: 아휴 너무 힘들어.
0: 다리만 다 있었어도 너무 화나네.
1: 어? 저기 기다리게야.
3: 정말이네. 기다리게야. 안녕.
0: 에? 뭐지? 날 쫓아온 건가?
4: 기다리게들이 모이는 곳으로 가는 거지? 같이 가자.
0: 우리가 모이는 곳을 간다고? 왜지? 설마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내 다리를 먹어버린 가오리처럼? 그렇게는 안 되지. 따라오지 마. 어때? 엄청 무섭지?
5: 어? 다리 두 개가 없네?
0: 어떻게 알았지?
3: 우리가 치료해줄게.
0: 저리가! 내 약점을 알아내다니. 공격만이 살 길이군. 덤벼라!
5: 진정해!
1: 어떡해!
3: 해리가 있는 쪽이야!
0: 도와줘!
5: 얼른 구해야 해! 고고다이노 해양구조대 출동! 넥슨 헤드파워 변신!
6: 도모 블루파 변신!
1: 휘잉 그린파워 변신!
4: 저기 앞에 있다!
3: 부스터를 사용하자!

0: 아이고 지러워.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야? 다들 괜찮아?
1: 응, 괜찮아. 어? 저기에 기다리개가 있어.
2: 빨리 가서 구하자. 기다리개야, 괜찮아? 내 등에 올라타. 여기서 탈출하자.
0: 알았어.
2: 얘들아,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빠져나가자.
3: 좋아!
2: 하나, 둘, 셋! 야!
1: 우와! 괜찮아, 기다리게야.
0: 고마워.
2: 왜 우리를 공격했던 거야?
0: 사실은 가오리가 날 공격했거든. 너희도 날 공격하려는 건 줄 알았어.
1: 그랬구나. 아, 우선 다리부터 치료하자.
0: 치료 안 해도 돼. 친구들이 모인 곳에 가면 새로 생겨나거든.
1: 어? 다리가 새로 생긴다고?
0: 응, 우리 기다리 개들은 다 같이 모여서 탈피를 하거든. 더 커지기 위해서 딱딱한 껍질을 벗는 거야. 그때 다리도 새로 생겨나지. 혼자서 하면 잡아먹힐 수도 있기 때문에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거야.
4: 아하, 그랬구나. 기다리게 수수께끼 해결.
0: 그런데 해류에 밀려와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네.
1: 걱정 마, 우리가 데려다 줄게.
4: 우와, 정말 많다.
0: 정말 고마워, 얘들아.
1: 아니야, 탈피 잘하고 다음에 보자.
0: 응, 안녕.
3: 안녕. 기다리게야.
5: 추운 게 싫은 매너티.
6: 어떡하지? 한파 경보야.
4: 한파가 뭔데?
7: 한파는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는 현상이야.
1: 갑자기 무슨 일이지?
6: 그러게, 요즘 따라 이상기온 현상이 많은 것 같아.
1: 강 주변 친구들이 걱정되네. 날씨에 대비를 못했을 텐데.
2: 우리가 도움이 될 만한 물건을 좀 갖다 주자.
3: 응.
2: 안녕, 얘들아.
6: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괜찮아?
8: 아니, 너무 추워.
9: 나도 추워.
2: 얘들아, 잠깐만.
4: 어때?
8: 따뜻해.
1: 자.
9: 고마워. 정말 포근하다.
1: 저기, 혹시 따뜻한 물 없어?
4: 여기 있어.
1: 따뜻하다. 고마워.
2: 힝, 강 위쪽 친구들도 한번 살펴봐 줄래?
4: 알았어. 강물이 다 얼었잖아.
10: 도와줘.
4: 매너티들이잖아. 어? 왜 얼음 밑에 있어?
9: 강물을 마시러 왔다가 바다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강이 얼어붙어서 길이 막혀버렸어.
1: 여긴 너무 추워. 난 몸이 온 것 같아.
4: 큰일이네. 우리가 도와줄게. 조금만 기다려. 렉스, 강이 얼어서 매너티들이 갇혀 있어.
2: 알았어, 바로 갈게. 고고다이노 해양구조대 출동. 렉스, 제드파워 변신.
1: 피키, 핑크파워 변신.
11: 도모, 블루파워 변신.
4: 변신! 여기야!
1: 맥박이 약해. 체온이 너무 떨어졌어. 추위에 민감한 동물이야. 빨리 구조하자.
2: 도모, 빨리 얼음을 깨줘.
4: 응.
11: 도모, 파워드립 발사!

0: 알겠다.
1: 다행이야. 이제 빨리 따뜻한 바다로 데려가자.
2: 아직은 안 돼.
3: 왜 안 돼?
2: 매너티들이 몸이 얼어 있어서 바로 따뜻한 곳으로 가면 위험해.
3: 그럼 어떻게 하지?
2: 매너티들이 서서히 움직이면서 몸의 온도를 높여야 돼.
1: 아, 수영을 해서 가면 되겠네. 얘들아, 얼른 가자. 응.
3: 다들 왜 그래?
2: 지쳐서 부력을 잃은 거야. 해초가 필요해.
4: 해초?
2: 매너티들은 해초를 먹고 소화를 시킬 때 나오는 가스로 떠오를 수 있거든.
1: 아, 그렇구나. 그럼 내가 해변가에 가서 가지고 올게. 날샌돌이 핑! 출발! 자, 가져왔어!
2: 자!
4: 이제 떴다!
1: 자, 그럼 이동하자. 날 따라와.
5: 응? 얘들아, 빨리 와야지. 아, 너무 느려.
2: 원래 동작이 느린 친구들인데 평소보다 더 느린 것 같아. 몸이 얼어서 그런가 봐.
3: 어? 강이 얼고 있어.
2: 빨리 바다로 가야 해.
6: 하지만 매너티들이 너무 느린데 어떡하지?
1: 노래를 부르면서 이동하면 어떨까? 그럼 신나서 몸을 더 빨리 움직일 거야.
7: 좋은 생각이야, 핑.

0: 안전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솔.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4: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0: 지당하신 말씀.
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넘버블럭스 친구들!
8: 고이라!
7: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8: 20까지 파티해!
9: 우리 같이 놀자!
7: 5월 3일 만나면
9: 8이야!
7: 당신!
9: 우리 모두 8!
7: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9: 함께 놀아요!
7: 넘버블럭스! 카드 가족!
10: 굿소!
11: 클릭소! 몰라들까?
7: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11: 클릭소!
7: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12: 재밌다! 저속으로 만나는 입체 세상.
11: 클릭소!
12: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베가족!

0: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1: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2: 이거 교차 검증했나?
1: 네?
0: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2: 이거 기밀 아닌가?
1: 맞습니다.
0: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거 자네가 썼나?
1: AI가 썼습니다.
2: 그럼 출처를 써야지.
0: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2: 아, 이게 뭐야?
0: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2: 점심 뭐 먹을까?
0: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2: 아, 안 돼!
0: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2: 자는가?
3: 아니에요!

브리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매일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1: 얼굴엔
3: 순한 킬킬.
1: 식물엔
3: 답답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스쿨버스 왔네.
6: 학교 가자.
7: 안녕 친구들.
8: 같이 가자.
9: 안녕.
10: 재밌게 공부해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어?
1: 넌 어디서 왔니?
0: 하타.
1: 괴물탐이 하타와 함께 미스테리아까지 모두 삼켜버린 게 벌써 1년 전. 그 이후로 몬스터는 물론이고 작은 이상현상조차 목격된 적이 없다.
0: 어?
1: 이제 미스테리아는 완전히 사라져버린 걸까? 그 안에 홀로 남겨진 타타는 어떻게 된 걸까?
2: 자, 세실도 많이 먹고. 그런데 타타는?
0: 어? 타타? 어?
2: 하차. 타타가 사라진 지 1년이 넘었는데 내가 또 착각을.
1: 아저씨도 정말 정신 좀 차려요.
3: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둘 다 타타를 잊지 못하는군. 그게 당연한 거겠지만. 어? 뭐지? 설마 타타가 보낸 신호인가?
4: 세실, 잭, 빨리 좀 와보거라.
0: 왜 그러세요?
3: 이것 좀 봐라.
0: 어? 어? 만능 헬멧이 반짝이잖아. 타타죠. 타타가 헬멧을 통해 구조 신호를 보내는 거 맞죠?
3: 타타의 뇌파를 만능 헬멧이 감지할 수 있긴 하지만.
0: 그럼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당장 데리러 가야죠.
3: 세실, 너무 성급하게 굴지 마라. 이게 타타의 신호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 헬멧이 오작동한 걸 수도 있고.
0: 이건 타타와 연결된 헬멧이잖아요. 신호가 끊기기 전에 빨리 찾아야 한다고요.
3: 하지만 너무 위험해. 하필 그 신호가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잡히고 있거든.
0: 버뮤다?
2: 버뮤다 삼각지대요?
3: 그래.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선박과 비행기들이 원인도 모른 채 사라진 그곳. 게다가 폭풍까지 그쪽으로 이동 중이야. 지금 최악의 상황이라고. 불확실한 정보로 출동했다가 너희마저 잘못되면 안 돼. 허락할 수 없다.
1: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는 건가요?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걸었던 타타를 그냥 모른 척하라고요?
2: 맞아요. 우린 타타를 위해 뭐든지 할 준비가 돼 있어요. 보내주세요, 박사님.
3: 좋아. 대신 약속하거라. 폭풍우에 비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무조건 복귀하는 거야. 설령 타타를 못 찾는다 해도.
5: 네, 박사님.
2: 여기가 버뮤다 삼각지대인가? 섬은커녕 바위 하나 보이지 않는데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망망대 한가운데야.
0: 하지만 타타의 신호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분명 이 근처에 뭔가 있는 거라고요.
1: 이번에 놓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 어?
6: 폭풍이야! 얘들아, 비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안타깝지만 이제 그만 복귀하거라. 어서!
0: 싫어요! 타타를 찾기 전까진 안 돌아가요.
6: 세실, 약속했잖니. 큰일 나기 전에 당장 돌아와.
2: 그래, 세실. 또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만 돌아가자.
0: 아니야, 아니라고! 다음은 없어. 다음은 없단 말이야. 박사님!
6: 얘들아!

0: 누구세요?
1: 맛있겠다.
0: 이제 좀 괜찮아?
2: 고맙긴 한데, 근데 누구세요?
0: 나야 타타.
2: 타타?
1: 타타라고?
2: 타타 살아있을 줄 알았어.
1: 살아있었구나. 진짜 다행이다.
0: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 무인도였어. 그냥 여기서 살아야 하나 보다 하고 버틴 거지.
2: 꿈만 같아.
1: 안내 헬멧으로 신호는 어떻게 보낸 거야?
0: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두 사람 다 정말 고마워요. 하, 이제 이 지겨운 생선은 그만 먹어도 되겠다.
1: 무슨 소리야? 이 생선구이 정말 맛있어. 진짜 최고야.
0: 많이 드세요. 자, 너도.
2: 아, 참. 그런데 걘 누구야?
0: 아, 내 반려동물이라고 해야 하나? 여기서 만났어. 이름은 드라고넷이야.
2: 전설 속의 용이 돌아다니는 걸 보면 여기도 정상적인 세상은 아닌 것 같은데. 대체 여긴 뭐지?
1: 내일 통신장치 고쳐서 박사님한테 여쭤보자. 우리가 사라져서 박사님도 엄청 걱정하고 계실 거야.
2: 여기가 어딘지 몰라도 별은 참 예쁘네.
0: 그치?
1: 어? 신호 잡힌다! 아유, 드디어 다 고쳤네.
0: 짜잔!
1: 어?
0: 나 어때?
2: 잘 어울려? 어? 그래, 이제야 진짜 타타 같네.
1: 세실이 언제 널 만나게 될지 모른다면서 항상 그 옷을 챙겨뒀어.
0: 와, 그랬구나. 감동이야.
2: 그런 얘기는 뭐하러. 빨리 박사님한테 연결이나 해요.
1: 그래, 그래.
2: 왜, 안 돼요?
1: 어, 왜 이러지? 어, 됐다!
3: 어? 뭐지? 방금 신호가 뜬 것 같은데.
4: 박사님!
3: 어? 아니, 넌 타타를 찾은 거야? 너 진짜 타타 맞지?
4: 박사님, 그새 제 얼굴도 잊으신 거예요?
3: 타타야, 무사했구나. 다행이다.
0: 당연하죠. 전 자랑스러운 세계문화수호단의 대원이잖아요.
3: 그래, 다행이다. 어디 다친 데는 없고. 어.
0: 잠깐만요, 박사님.
1: 지진인가?
2: 뭐야?
0: 다들 진정하고 일단 안전벨트부터 매요.
2: 그야 기본이지.
1: 갑자기 왜 이러는데?
0: 금방 지나갈 거예요.
3: 대체 무슨 일이냐?
1: 으아, 저게 뭐야?
2: 땅에 기울고 있잖아.
1: 뭐가 어떻게 된 거야?
2: 이건 말도 안 돼. 하늘과 땅이 폭구를 뒤집히고 있어.

0: 많이 생기는데 조금만 견디면 금방 괜찮아져.
1: 얘들아! 오? 괜찮은 거지?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거야?
2: 하늘과 땅이 거꾸로 뒤집혔었어요.
1: 뭐? 하늘과 땅이 거꾸로 뒤집혀?
0: 지금은 괜찮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박사님.
1: 아니야, 그것도 미스테리아 같구나.
3: 미스테리아라고요?
2: 미스테리아는 탐이 다 삼켜서 없어졌잖아요.
1: 그게 타타의 미스테리아가 있기 훨씬 전에 또 다른 미스테리아가 하나 더 있었단다.
0: 다른 미스테리아라고요?
1: 그래, 그곳은 마치 다중우주처럼 다양한 세계들이 존재하고 있는 미스테리아야. 그런데 그 미스테리아는 각각의 세계에 갇혀있는 몬스터들이 현실 세계로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서로 뒤섞이며 미로를 만들어내는 거지.
3: 박사님,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미로라면...
2: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이 미스테리아 안에 갇혀버렸다는 건가요?
1: 그래, 너희가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바닷속으로 빠지면서 갇힌 미스테리아란다.
2: 그럼 이제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해요?
1: 그 세계에 있는 여러 방들을 하나씩 통과해야 할 거야. 그래서 각각의 세계에 숨어있는 몬스터를 전부 슬라이드에 봉인해버리면 몬스터를 가두기 위한 미로는 더 이상 작동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지. 그럼 너희가 현실 세계로 돌아올 수 있는 길도 다시 열리게 될 거야.
2: 저한테 딱 어울리는 탈출 방법이네요.
3: 저도 간만에 몸 좀 풀어볼게요.
0: 저도요.
1: 타타, 걘 또 누구냐?
0: 여기에서 만난 드라고넷이에요.
1: 미스테리아라고 별 이상한 애들이 다 있구만. 아무튼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한 가지 더. 다른 세계로 이동하려면 이게 필요할 거다.
3: 이건 뭐지?
4: 달 박사님이 3D 프린터로 뭔가를 전송해 주시나 봐요.
3: 우와, 신기하다.
0: 우와, 이건 스마트 시계잖아요.
1: 그게 아니고 이름하여 웜홀 워치라는 거란다. 일단 몬스터가 공인되면 자동으로 웜홀 워치에 업로드가 되는데, 업로드가 완료되면 웜홀의 문을 여는 플라즈마를 발사해 주지.
0: 알았어요, 박사님.
3: 가자, 가자.
1: 자, 잠깐! 한번 열렸다 닫힌 웜홀은 다시는 열리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웜홀이 닫히기 전에 반드시 다른 세계로 이동해야 한다.
0: 네, 박사님. 자, 성능을 확인해볼까? 웜홀 워치 발사!
3: 저게 바로 웜홀?

0: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절대 용서 안 할 거야. 이럴 수가. 네가 감히 나한테 절대 용서 안 할 타타.
1: 공주님,
0: 네가 탐한테 빨려들어가 사라졌을 때 그 모든 게 나 때문인 것 같아서 난 네가 무사히 돌아오길 진심으로 바랐어. 근데 지금 저 녀석이 아빠의 미스테리아로 몰래 들어와서 몬스터를 훔치려고 하잖아.
1: 타타가 그렇게까지 나쁜 아이는 아니지 않나요?
0: 아빠가 어떻게 공격을 받은 건진 알아냈어?
1: 아니요, 아직.
0: 멍청한 깡통 인간 같으니. 근데 지금 내 앞에서 타타 편을 드는 거야?
1: 죄송합니다.
0: 이건 달 박사와 소다 녀석들이 꾸민 짓이 분명해. 그동안 자기들이 수집한 몬스터들을 우리 때문에 잃어버렸으니 화가 났겠지. 그래서 지금 복수하려는 게 분명하다고.
1: 그럼 이럴 때가 아니지 않나요?
0: 그래, 도레미경의 몬스터를 타타한테 빼앗길 순 없지. 내가 막을 거야. 저 녀석들이 워머를 통해 어느 세계로 가는지 알아봐.
1: 네, 공주님. 찾았습니다. 저 웜홀의 목적지는 캐나다 로키 산맥의 깊은 숲속입니다.
0: 로키 산맥? 처음부터 쉽지 않은 몬스터로군. 우리도 재밌는 구경을 놓칠 순 없지.

0: 아이고 허리야. 꼭 이렇게 요란하게 원물을 통과해야 하나? 어? 왜 그래 드라곤은?
1: 어? 저게 뭐지?
0: 뭐?
1: 뭐더니?

0: 아유, 큰일 날 뻔했네. 그런데 여긴 어디지?
1: 글쎄, 어쨌든 몬스터 찾기는 어렵겠네요. 사냥개라도 있으면 또 모를까. 아, 드라곤에! 너 혹시 몬스터 냄새 같은 건 못 맡아? 어? 뭐야, 그건? 할 수 있다는 거 맞지?
2: 드라곤넷한테 저런 재주가 있는지 전혀 몰랐네.
1: 그러게, 난 그냥 한번 해본 소리였는데.
0: 앞으로 몬스터 찾을 때 저 녀석이 꽤나 도움이 되겠어.
1: 멈췄다, 저쪽인가 봐.
0: 갑자기 으스스해지는데, 안 그래 타타?
2: 전혀요. 오랜만에 몬스터를 만날 생각에 오히려 흥분되는데요.
3: 타타야. 어?
1: 타타, 왜 그래?
0: 뭐라도 봤어?
2: 박사님이...
1: 뭐? 달 박사님?
2: 박사님, 어디 계세요?
3: 네 웜홀 워치를 보거라.
2: 어, 네. 박사님? 어?
3: 아유, 이제야 겨우 연결이 됐네.
2: 박사님!
3: 잘 듣거라. 너희가 그곳에서 만날 몬스터는 바로 사스쿼치란 녀석이란다.
0: 사스쿼치? 저 알아요. 산에 사는 털복숭이 괴물이잖아요.
1: 어, 아저씨가 갑자기 웬일이시지?
2: 오, 저 없는 동안 몬스터 공부 좀 하셨나 봐요.
0: 어? 적을 알고 나를 알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아니겠어?
4: 뭐, 백전백승?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2: 어, 플랫마이너 누나!
0: 공주님, 이게 얼마 만입니까?
4: 역시 내 추측대로였군. 달 박사, 모두 당신이 꾸민 일 맞지?
3: 플랫마이너,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을 꾸몄다는 거니?
4: 당신이 도레미경을 혼수 상태에 빠뜨리고 여기 몬스터들을 훔쳐내기 위해서 수호된 녀석들을 여기로 보낸 거잖아.
3: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런데 도레미경이 혼수 상태에 빠졌단 말이냐?
5: 네, 위대하신 우리 도레미경께서는 며칠 전 쓰러져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계십니다. 쓰러지신 원인을 찾기 위해 도레미경이 의식에 접속했을 때 이곳 도레미경의 미스테리아에 누군가 침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4: 그게 몬스터를 찾아다니는 너희 말고 누구겠어?
0: 아니, 어? 그럼 여기가?
1: 도레미경의 미스테리아였단 말이야?
2: 박사님, 저 말이 사실이에요?
3: 그래, 맞아. 도레미경이 어리고 순수했던 시절에 만들었던 거지. 플랫마이너, 하지만 네가 뭔가 오해하는 거야. 난 여기가 아직까지 존재한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거든. 얼마 전 타타가 갇혀있는 걸 발견...
2: 박사님!
4: 흥, 도둑이 제발 저린다더니 바로 줄행랑 치시는군.
1: 우린 몬스터를 훔치려고 여기 온 게 아니야.
0: 이 미로를 빠져나가려면 몬스터를 잡아야 한다고.
1: 흥, 그래야 타타를 데리고 현실 세계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4: 어쩔 수 없이?
2: 그래요, 우리가 돌아가게 되면 슬라이드는 다시 돌려줄게요.
4: 뭐? 몬스터를 봉인한 슬라이드를 다시 돌려주겠다고?
0: 네, 공주님. 그리고 타타는 도레미경이 쓰러지고 나서 여기 온 게 아니에요. 벌써 1년 전부터 이곳에 혼자 갇혀 있었다고요.
4: 응? 타타가 그동안 아버지 미스테리아에 갇혀 있었어?
5: 그럴 리가 없습니다, 공주님. 타타가 계속 여기 있었다면 도레미경께서 가장 먼저 발견하셨을 겁니다.
4: 그래, 타타가 갇혀 있는 걸 아셨다면 나한테 먼저 얘기를 하셨을 거야. 타타, 이 교활한 꼬마가 또 날 속이려고? 좋아, 이곳의 몬스터는 너희가 그동안 겪었던 말랑말랑한 몬스터들과는 차원이 다르단 걸 보여주지! 괘씸한 녀석들! 잠자는 공포의 몬스터를 두려워하지 마!
0: 뭐지?
1: 광선이 빗나가서 동굴만 무너져버렸는데?
2: 어? 그럼 사스쿼치가 저 바위에 깔려버린 거잖아!
1: 뭐야, 진짜 이게 끝이야? 플랫마이너! 차원이 다른 몬스터를 보여준다면서?
4: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
1: 뭐라고?
2: 뭐야? 저기 사스쿼치야?

0: 앞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닥치는 대로 마구 때려부수고 있는데.
1: 그럼 진짜 안 보여서 그럴지도 몰라요.
2: 안 보인다고?
1: 긴 털이 눈을 가려서 앞이 안 보일 테니까.
2: 좋아. 어? 그럼 내 신무기를 시험해볼 차례군.
1: 무슨 신무기?
2: 짠! 박사님이 나도 3D 프린터로 만들어주셨지.
0: 뭐가 지나갔나? 뭐지? 오! 보인다 보여. 눈앞에 보인다. 오, 하늘이구나. 아름다운 파란 하늘.
1: 이봐 사스쿼치. 이제 제대로 보는구나.
0: 그러게, 세상이 참 아름답네.
1: 그런데 왜 숲을 망가뜨린 거야? 네가 한 짓을 한번 보라고.
0: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안 되지. 사스쿼치는 숲을 사랑해. 난 나무를 해치지 않는다. 아, 역시 그랬구나. 사스쿼치를 오해한 거였어. 다들 무시무시한 괴물로 생각하지만 사실 사스쿼치는 자연을 정말 사랑하고 있었어. 그래서 혼자만의 숲속 생활을 즐기기 위해 사람들을 피해 깊은 산속으로 홀로 들어가 외롭게 살고 있었던 거지.
2: 뭐야, 사스쿼치 저 녀석 덩치만 컸지 완전 순둥이었잖아.
3: 눈을 뜬 후에 심리적 변화가 생긴 겁니다.
2: 다 저 짜증나는 부메랑 때문이야. 가자.
3: 네, 공주님.
2: 그 무섭다는 몬스터가 스스로 봉인됐네.
1: 간단하게 사스쿼치 캡처 성공. 그런데 플랫마이너 누나는 왜 우리한테 화가 난 걸까?
2: 정말 알 수 없는 사람이야. 우리 보고 몬스터 도둑이라니.
0: 하지만 플랫마이너 공주님은 진짜 그렇게 믿는 눈치였어. 아버지 도레미경이 그렇게 됐으니 얼마나 상심이 크겠어.
2: 누가 누구를 걱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미스테리아에 갇혀서 집에도 못 가고 있는 건 우리라고요.
0: 그건 그렇네.
1: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좋아, 그럼 빨리 다음 몬스터를 잡으러 가자. 예.
0: 또 낙떨어지 같은 데로 떨어지면 어떡하지?
1: 워물워치 원격 조정으로 에밀레오를 불렀으니까 타고 가면 돼요. 자, 어서!
0: 다음부터 웜을 열기 전에 에밀레오부터 불러줄래?
4: 도대체 도레미경이 왜 혼수 상태에 빠진 거지? 또 플랫마이너는 왜 날 의심하는 거고? 타타는 왜 하필 도레미경의 미스테리아에 갇히게 된 걸까? 하나같이 다 이상하단 말이야. 정말 모든 게 미스테리야.
2: 아빠, 아빠, 아빠.
3: 공주님?
2: 우리 아빠는?
3: 도레미경은 제가 지킬 테니 들어가서 그만 편하게 주무시죠.
2: 안 돼. 어떻게 나 혼자만 편하게 잘 수 있겠어.
3: 앞으로 공주님이 하실 일이 많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아버님이 깨어나실 때까지는 공주님이 이 나라의 책임자라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2: 그래, 네 말이 맞아. 이럴 땐 잠이 필요 없는 네가 부럽다. 그럼 수고해.
3: 네, 공주님. 신호가. 도레미경? 도레미경, 혹시 정신이 드십니까? 아직 깨어나시기엔 이른 것 같습니다.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 매일매일 락토핏.
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1: 얼굴엔
3: 순한 킬킬,
1: 진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5: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6: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7: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퀴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8: 아빠, 저게 뭐야?
9: 글쎄.
10: 다들 뭐 먹는 거지?
11: 이게 뭐예요?
12: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1: EBS IN 포키젤?
12: 네.
11: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3: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14: 또 졌네.
1: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피라미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15: 베이비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16: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7: 매일매일 락토핏!
16: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2: 마데카 솔메이트.
1: 얼굴엔
3: 순한 키즈.
1: 줄무랑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콩순이는 딸기 농담. 말하는 포미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중모란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7: 안녕. 수학 공부 착착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4: 숨바꼭질 대장을 찾아라.
5: 캥캥 또 하자고?
6: 이게 벌써 몇 번째야?
5: 캥캥
4: 찾는다. 찾았다 캥캥. 그럼 이제 술래는 캥캥. 캔캔 절대 못 찾을 거다.
5: 우리가 여기 숨은 건 상상도 못할 거야.
6: 이렇게 꼭꼭 숨어도 괜찮을까?
4: 난 절대 안 들킬 거야. 이제 숨바꼭질 그만하고 싶다고.
5: 나도 지쳤어.
6: 하긴 나도 그만하고 싶긴 해. 켄켄 운다. 가서 달래줘야 하는 거 아니야?
4: 지금 나가면 밤새도록 숨바꼭질만 해야 할걸.
5: 그럼 난 여기 계속 숨어있을래. 다니
7: 다니를 불렀나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 켄켄이 다니를 불렀어.
7: 숨바꼭질을 잘 하려면 숨바꼭질 대장을 찾아가세요.
4: 아니, 이 냄새는 사건이다.
6: 사건이라니?
4: 캔캔한테서 사건 냄새가 나.
6: 뭐라고?
5: 캔캔.
7: 네, 숨바꼭질 대장이 있는 곳으로 보내드릴게요. 라이노크레인에 탑승하세요.
5: 캔캔.
6: 어떡해. 캔캔 혼자 출동했어.
5: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니야?
4: 그러니까 무슨 일 생기기 전에 막아야지. 얼른 가자.
5: 캔캔.

0: 킨킨 괜찮아?
1: 다친 데는 없고?
0: 걱정했잖아. 알아, 숨바꼭질 대장 찾으러 온 거.
1: 아무리 그래도 혼자 출동하면 어떡해.
2: 맞아, 그리고 여길 봐. 여기에 숨바꼭질 대장이 있을 리 없잖아. 여기도 나무, 저기도 나무, 온통 나무밖에 없는걸.
3: 숨바꼭질 대장, 나 찾았니?
2: 어디서 나는 소리네.
3: 여기.
0: 나뭇가지인 줄 알았어.
3: 나뭇가지라니. 난 대벌레야.
2: 아니, 근데 왜 이러고 있는 거야?
3: 주변에 적들이 너무 많아. 일단 나뭇가지 모양으로 변신. 적들이 갈 때까지 이렇게 숨어있자.
2: 이상하다. 여기서 벌레 냄새가 나는데. 안 보이네.
4: 이상해. 벌레 냄새가 나는데 안 보여.
5: 이거 오늘도 허탕이구만.
3: 휴, 살았다. 숲은 언제나 위험해. 적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거든. 난 날 지키기 위해 이렇게 나뭇가지처럼 변신해서 숨어있는 거라고. 그럼 아무도 날 찾지 못해. 어때? 나 숨바꼭질 대장 맞지?
2: 켄켄 포기해.
1: 아무래도 그러는 게 좋겠어.
0: 내 생각도 그래. 다른 숨바꼭질 대장을 찾아간다고?
6: 켄켄!
0: 같이 와!
2: 켄켄! 이제 그만 돌아가자! 숨바꼭질 대장 여기 있잖아! 나!
7: 하, 무슨 소리! 이 숲의 숨바꼭질 대장은 나야, 나!
2: 누구야?
1: 저 나뭇잎에서 소리가 나.
0: 말하는 나뭇잎인가?
7: 난 나뭇잎이 아니라 그 나뭇잎 벌레야.
2: 우와, 나뭇잎이랑 똑같이 생겼어.
7: 그래서 난 이렇게 나뭇잎에 가만히 있기만 해도 감쪽같이 숨을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숨바꼭질 대장 아니겠어?
8: 바람 분다!
0: 세상에,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까지 흉내내고 있어.
7: 그래야 안 들키지? 이래야 진정한 숨바꼭질 대장이지.
8: 진짜 숨바꼭질 대장이야.
7: 뭐? 잘 숨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그럼 나처럼 자기랑 같은 색깔을 찾아서 숨어봐.
1: 켄켄! 켄켄과 같은 색이라면...
6: 켄켄! 켄켄!
2: 하늘에 숨겠다고? 뭐게?
6: 켄켄!
0: 뭐? 다른 숨바꼭질 대장을 찾아간다고?
2: 같이 가!
0: 우와, 예쁜 꽃들 많다.
1: 여기에도 숨바꼭질 대장이 있으려나?
0: 켄켄, 배고파? 여기 켄켄이 좋아하는 꽃이 많으니까 내가 따줄게.
3: 나비 살려!
9: 너희들 때문에 놓쳤잖아!
0: 세상에!
2: 꽃이 아니었어! 사마귀야!
9: 사마귀라니! 난 그냥 사마귀가 아니라 난초 사마귀야.
1: 진짜 난초꽃처럼 생겼잖아.
9: 난초꽃처럼 변신해서 숨어있다가 먹잇감이 가까이 다가오면 날름 잡아먹지. 이 숲의 제일가는 숨바꼭질 대장이자 사냥꾼이라고.
10: 난초사막이다! 나비들아 도망쳐!
9: 그런데 내가 여기 있다는 걸 들켰으니 너희들도 가만둘 순 없지.
10: 도망쳐!
9: 때로는 아름답게 생긴 게 위험할 수도 있어.
2: 난초 사마귀처럼 숨어 있으면 못 찾겠지. 에이! 아, 안 들킬 수 있었는데.
4: 피트 뭐야? 벌써 들킨 거야? 숨바꼭질 대장은 내가 될 거야.
0: 쉐리, 미안. 숨바꼭질 대장은 나야 나.
2: 어이, 쉐리 제재는 대체 어디 숨은 거야?
0: 들켰네.
2: 오, 켄켄 잘 찾는데. 켄켄이 숨바꼭질 대장이네. 레벨 업!
6: 켄켄!
2: 숲속의 예술가 바워세.
0: 켄켄! 어디 있니 켄켄? 켄켄! 쉐리! 쉐리! 혹시 켄켄 못 봤어?
1: 응, 못 봤는데?
0: 켄켄 못 봤어?
2: 어?
0: 그럼 대체 어디 간 거야? 밖에 나갔다가 길이라도 잃어버렸으면 어떡해?
2: 당장 찾으러 가자!
1: 잠깐, 잠깐! 둘 다 진정해! 다한이라면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다한이! 켄켄 현재 위치 찾아줘!
11: 다한이가 켄켄의 현재 위치를 찾고 있습니다.
0: 울어? 켄켄!
2: 같이 가!
0: 이제 괜찮아, 켄켄. 근데 앞으로는 밖에 혼자 나가면 안 돼. 알았지?
1: 오늘처럼 길 잃어버리고 큰일 날 수도 있단 말이야.
2: 어? 이건 뭐야? 설마 이거 주우러 간 거야?
1: 켄켄한테 소중한 거라잖아. 그만해.
2: 알았어.
0: 근데 이걸로 뭐 하려고?
1: 정자.
0: 아, 정자를 만들려고 했다고?
1: 나한테 말을 하지. 그럼 내가 멋지게 만들어졌을 텐데.
0: 우릴 위해 켄켄이 직접 만들어주고 싶었다고? 켄켄!
2: 아니, 네가 바워 새도 아니고 혼자서 정자를 어떻게 만들어?
1: 바워 새?
0: 바워 새?
1: 그게 누구야?
2: 아, 정자를 좋아하는 새인데. 잠깐만. 바로 이 새야.
1: 켄켄!
2: 바워새는 혼자서 정자도 만들고 정자 앞에 멋진 정원을 꾸미는 걸 아주 좋아해. 아니, 이 냄새는 사건이다!
0: 사건이라고?
2: 바워새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일단 가보자!
1: 괜찮아!
0: 출동!
8: 사건이다! 출동! 다 같이 고고! 어디 있니?

0: 무엇에가 만든 거야?
1: 멋지다.
2: 안녕, 바오세.
1: 만나서 반가워. 난 셰리야.
0: 난 제제.
3: 어, 그래. 안녕.
2: 아,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너 정자도 만들고 정원도 꾸미면서 재밌어 했잖아. 아, 근데 왜 안 하는 거야?
3: 하면 뭐래. 아무도 놀러 오지 않는데.
1: 그래서 그만둔 거야?
0: 좀 더 기다려보는 건 어때?
3: 아니, 기다려도 아무도 안 올 거야. 난 극락초처럼 멋진 깃털도 없고 멋진 춤도 못 춰서 내 정자에는 아무도 놀러오지 않는 거라고.
2: 바워새를 도와줄 무슨 좋은 방법 없을까?
1: 아, 그럼 바워새한테 멋진 깃털을 만들어주는 건 어때?
0: 오, 좋은 생각이야.
2: 아, 그럼 멋진 춤도 알려주자. 일단 극락조를 찾아가는 거야. 가서 얼마나 멋진 깃털을 갖고 있는지,
1: 얼마나 멋진 춤을 추는지 보고 오자고.
2: 바로 그거야. 킹킹 같이 가. 어? 큰 극락조다.
0: 우와, 왜 깃털이 멋지다고 했는지 알 것 같아.
1: 깃털이 정말 예쁘다.
4: 내 깃털 예쁘지? 나도 알아. 얼마나 예쁘면 내가 이렇게 나무에 앉아있으면 멀리서도 내 깃털을 보고 친구가 찾아온다니까. 어, 어서와.
5: 나 기다리고 있었어?
4: 그럼,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었지.
5: 근데 저기 못 보던 친구들인데 왜 온 거야?
4: 아, 맞다. 너희들 왜 온 거야?
2: 바워새가 그랬거든. 극락조는 멋진 깃털을 가졌다고 말이야.
4: 그게 바로 나라니까. 바워새도 내 깃털을 부러워하는구나.
6: 아마 모든 새들이 내 깃털을 부러워할걸.
5: 잘난 척하기는.
4: 어디가? 가지마.
2: 뭐야, 큰 극락조. 깃털은 예쁜데 성격은 별로잖아.
1: 바오세한테 딱 어울리는 멋진 깃털을 찾으면 좋겠는데.
0: 그런 극락조를 찾을 수 있을까?
2: 찾았다고? 꼬리비녀 극락조잖아.
1: 우와, 까맣고 멋진 깃털이네.
7: 어머어머, 너 춤을 출 건가 봐.
1: 얼마나 멋질까.
8: 시작한다.
9: 차렷. 인사. 제가 날 부러워한다고?
0: 너처럼 멋지게 춤추고 싶어해.
9: 바워새가 그렇게 말해주다니 영광인걸? 난 바워새처럼 되고 싶은데. 어디 보자. 여기도 있네.
2: 뭐하는 거야?
9: 청소하는 거잖아. 나도 바워새처럼 청소도 잘하고 멋진 정원도 만들고 싶은데. 이렇게 힘든데 바워새는 어떻게 하루도 쉬지 않고 청소를 할 수 있지? 정말 대단해.
2: 자고 꼬리비녀 극락조가 전해달래.
0: 정말? 내가 대단하다고 그랬어?
1: 그렇다니까.
2: 바워새, 넌 화려한 깃털은 아니지만 아주 멋진 깃털을 가졌어.
0: 너한테 아주 잘 어울려.
1: 그리고 넌 멋진 춤은 출 수 없어도 멋진 정자를 만들 수 있잖아.
2: 이렇게 멋진 정원도 꾸몄잖아. 이건 바워새 너만 할 수 있는 일이야.
10: 아주 대단하고도 멋진 일이지.
0: 정말?
2: 다와세, 네 정원에 우리 초대해 줄래?
0: 좋아. 그럼 캔캔을 위해 파란색 정원으로 꾸며볼까? 파란색만 모아 모아 모아서.
2: 우와, 멋진데. 파워세, 넌 아주 멋진 숲속의 예술가야.
11: 맞아, 맞아.
2: 이건 깡통이잖아.
0: 꽤 괜찮지?
12: 똑똑, 다우세 있니?
0: 친구야, 어서 와.
11: 오, 다우세 정자 같은데?
2: 그러게, 다우세도 정자에서 친구랑 재밌게 놀고 있겠지. 세리, 아직 멀었어? 대체 뭔데 그래?
1: 조금만 기다려.
7: 자, 다 됐다. 캔캔, 선물, 쿵쿵.
11: 호루라기잖아.
1: 혹시 또 혼자 나갔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꼼짝 말고 그 자리에 있어. 그리고
2: 이 호루라기를 불어. 그럼 우리가 찾으러 갈게 라고 말하려고 했지.
1: 그래, 맞아.
7: 캔캔, 꼭이야. 약속. 약속.
2: 아니, 계속 불라는 게 아니라 위험할 때 불라고. 레벨 업!
7: 캔캔!
1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진동!
13: 얼굴엔
7: 순한 캔캔!
13: 식물엔
7: 덤덤한 말!
14: 순하게
7: 지켜줄게!
1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5: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손칸.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16: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7: 락토핏.
16: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8: 다들 뭐 먹는 거지?
19: 이게 뭐예요?
20: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2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굿소
3: 클릭소 얼마세가
4: 좋아하시면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3: 굿소
4: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제로 변신.
3: 재밌다.
1: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3: 굿소
1: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다배가 적고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0: 지당하신 말씀.
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순한 킬킬.
4: 식물엔

0: 요 자이언트 팽TV 렛츠 구도.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핏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4: 우리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6: 얼리면 더 맛있어.
7: 꾸럼꾸럼 따나.

0: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운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금!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중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곳 시청자가 뺏습니다. 왜 이곳에 왔느냐? 아주 특별한 곳이기 때문이죠. 잘 따라오시죠. 저를 알아볼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못 알아보게끔 마스크하고 가고 있거든요. 아, 눈 철통 같은데 이거? 자, 여러분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바로 짜잔! 보이십니까? 전광판? 제가 7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팬클럽 분들이 전광판에 저를 띄워주셨어요. 근데 일단은 제가 계속 나오는 건 아니고 제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지요. 자,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럼 저 전광판이거든요. 유통기한 끝났나? 여기 맞아요?
4: 맞아요, 펭수. 좀 기다려야 돼.
3: 안녕.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이거 괜히 있나? 이것 때문에 더 알아보시는 것 같은데요? 몰래 인증하고 관람인데. 실패. 사실 그동안 팬클럽 분들이 저한테 이거 많이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또 직접 보고 인증하는 거는 처음이에요. 너무 늦어서 미안해요. 왠지 느낌이 바로 다음인 것 같아. 나와주세요! 아니죠? 혹시 여기 아닌 거 아니에요?
4: 맞아!
3: 여러분, 제가 지금 저렇게 큰 전광판이 나오고 있어요. 뭔가 계속 나도 텔레비전이 나오고 있는데 또 저기 나오는 것도 다른 느낌이에요. 너무 감동이야. 자, 오늘 시청역에서 저희 7주년 기념 영상 잘 봤고요. 현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할 게 많아요. 또 다음에 갈 곳이 있어요. 거기로 가시죠. 감사합니다. 자, 다음 장소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서울역인데요. 여기도 제가 있다고 합니다.
5: 멋있네.
3: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5: 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다음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무려 서울 스테이션에 제가 등장했습니다. 와우.
4: 펭수 벌써 데뷔 7주년이래요. 기분이 어때요?
3: 이렇게 팬클럽의 사랑이 1년이든 2년이든 계속 사랑해주시는 거가 너무 감동이고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또 인증해드리겠습니다. 인증. 자, 왔다 가요. 이걸로 끝날 수 없죠. 나이. 마지막. 팬클럽. 고마워. 사랑해.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시청역을 지나 그리고 서울역까지 와서 전광판 보고 가요. 이렇게 또 우리 팬클럽의 사랑 제가 받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저도 드리러 갑니다. 가시죠.

0: 저는 펭수가 아닙니다. 저 그냥 지나가는 한 마리의 펭귄입니다. 자, 일단 이 깜판 좋고요.
1: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잘 좀 부탁드릴게요.
0: 시한 7주야. 어떠십니까?
2: 멘트 무슨 뜻이에요?
0: 제가 그래도 또 랩도 잘하잖아요.
2: 랩
0: 힙합 좀 알죠?
2: 잘하지.
0: 치오 앤 치오 주니언.
2: 아, 라임을 맞춘 거구나.
0: 그쵸,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2: 오, 이거 봤어?
0: 뭐가요?
2: CL이면 L이 두 개여야 되는데 지금 I가 두 개로 나왔어.
0: CHILL.
2: 이거 다시 붙여놓을게요.
0: 예, 감사합니다.
2: 티 안 나니까 이렇게.
0: 예, 무릎 축하해주세요.
2: 네, 이렇게 하고.
0: 그리고 이거 다 몰라요.
2: 그래, 몰라.
0: 지금 웨이팅이 거의 창덕크 이상입니다.
2: 어.
0: 자, 그럼 저는 변신해서 오겠습니다.
3: 너 여기 왜 왔니?
2: 아, 여기 커피 공짜로 준다고 하길래 왔어요.
3: 이 근처에서 괴물이랑 한바탕 하고 지금 집에 가는 길에.
2: 아, 진짜요? 아, 저는 이 근처에 감자튀김 모임이 있었거든요.
3: 연세대학교 다닙니까?
4: 네.
3: 무슨 과예요?
4: 응용통계학과.
3: 무슨 과?
4: 응용통계학과.
3: 응용통계학과? 이름만 들어도 어지럽네.
2: 이런 거 좋은 것도 하고 근데. 어, 안녕하세요? 뭐하고 계세요? 아, 도착하시면 어떡해요? 저 나왔잖아요.
3: 솔비랑 저랑.
2: 아, 저는 초선권 있는데. 2만 원이요. 어, 애기도, 저기 애기도 왔어요. 애긴 커피 먹을 줄도 모르면서. 나가세요.
3: 아빠.
2: 커피 마실 줄도 모르면서.
3: 귀여워. 안녕.
2: 두 잔 받아가실 거예요? 애기 것까지? 아, 한 잔이요? 오케이, 콜.
3: 언제부터 주는 거예요? 나 목마른데.
2: 어머, 선배 나왔다.
3: 여러분, 오늘 펭수 7주년이라서 이렇게 커피를 준비했대요.
0: 뭐야?
2: 오, 너무 멋지다! 아, 선배님!
0: 뭐 하세요?
2: 저 커피 마시려고 왔어요.
3: 커피 한잔 하러 왔지?
2: 네.
0: 이야, 또 아닌 척 하면서 저 축하해 주려고 또 여기까지 왔거든요.
2: 아니, 뭐 그냥 공짜라서 온 거긴
3: 뭐 그래, 뭐 온 김에 축하하는 거지 뭐.
2: 감사해요.
0: 또 이렇게 커피차가 왔다고 하니까 직접 또 도와주러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2: 아니, 저
3: 아, 우리 커피 마시러 왔는데.
2: 커피 마시러 왔지.
0: 그 제가 이럴 줄 알고 준비해놓은 게 있거든요.
2: 에? 사이즈를 언제 이렇게 준비했대? 어이가 없어. 알고 준비한 거 아니야?
5: 어, 조금 늘려왔어. 저 똘비 맞으라고요.
2: 고마운데 일 시키려고 늘려왔냐고.
6: 맞아. 정답이야.
2: 나도 사람 맞네요.
0: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 어디 선거 나가는 거야?
0: 저는 미국에서 연속된 펭수입니다.
3: 펭수!
2: 여러분 많이 뽑아주세요.
0: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거 모두 팬클럽 덕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랑과 성원 받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곳에 이렇게 등판한 이유는 제가
2: 누가
3: 애기 울어?
2: 아유, 미안해.
3: 애기 울는데?
2: 애기 울리시면 어떡해요?
3: 어떡해.
2: 아, 참.
0: 저희 7주년 만공하니
2: 즐겨
0: 주세요! 이상
2: 펭수. 아, 경찰
3: 탔다!
2: 경찰 탔다!
3: 뭐?
2: 경찰 탔잖아!
3: 니네 뭐 잘못한 거 있니? 잘못한 거 있어? 오, 진짜 경찰이야, 근데 저기.
2: 진짜 떴는데? 이거 허락받고 한 거 맞아요?
0: 자, 기다리시는 동안 나랑 게임할 사람! 오오! 자, 이쪽으로 보겠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7: 연세대학교 다니고 있는 체육교육학과 이승민이라고 합니다.
8: 체육교육학과 강민서라고 합니다.
0: 자, 연세대학교 체육학과에서

0: 저에게 승부를 내밀었습니다. 자, 1. 뭔가요?
1: 팔씨름 해보겠습니다. 팔씨름?
2: 팔씨름?
0: 여기 체육학과라고 하잖아요.
2: 체육교과인데?
0: 전 의외과예요. 지금입니다. 봉기 파워를 주세요.
2: 자, 봉기 파워! 자.
0: 아니, 제대로 줘야지.
3: 네, 펭수 정도는 봐줄 수 있으니까.
1: 오케이!
0: 잠깐만. 워워워워워. 바로 꺾죠? 바로 꺾죠?
2: 시작!
1: 예겨라! 예겨라! 우와!
2: 우와! 체육교과 승!
3: 저는 어릴 적 우상이었던
0: 번개맨!
2: 그래, 이제는 번개맨 보던 세대가 이제는 성인이 됐다니까? 그래.
0: 시작!
1: 하하하하하하. 너무 더러워요 게임이. 따끈하게 하세요.
2: 나 이거 너무 무서워. 무서워.
0: 오오오. 번개맨 승리.
1: 해주는 것도 없다. 오.
0: 자, 이 안에는 저와 번개맨 선배님과 또이비가 있어요.
3: 네.
0: 누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4: 디진 펭수님.
0: 역시 결과는.
1: 이거 나는 것 같은데?
2: 뭐야? 뭔데?
1: 난데?
2: 솔비야? 솔비!
3: 번개맨님, 받고 싶습니다.
0: 좋습니다! 자, 돌려! 주세요!
2: 제발!
0: 과연!
1: 에?
2: 뭐가 나왔...
0: 제가 나왔네요.
2: 좋겠다!
0: 만약에 마음에 안 드시면 기다리셨다가 다른 분이랑 교환할 수 있어요.
1: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
0: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에 기다리고 계세요.
2: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5: 고맙습니다.
0: 오케이.
2: 이쪽으로 오시죠.
1: 자, 오세요, 오세요.
0: 자, 오세요.
6: 번개맨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자, 번개맨 선생님.
2: 너 이 과목 당해서 산 거지?
6: 당연하지. 너 머리 구린 거 알지?
0: 와!
2: 내 머리가 어땠어? 머리 진짜 되게 세련된 거야.
6: 미안하니까 번개만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죠.
2: 오늘 뭐 확률이 높네. 좋아요.
1: 번개!
6: 파랑색.
0: 번개!
2: 축하드립니다.
1: 드디어.
0: 자, 처음으로 원하시는 게 나오신 분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2: 고맙습니다.
0: 축하드립니다.
2: 이거 버리지 말고 꼭 자주 눌러줘야 돼, 생각하면서.
1: 세모 많이 받으세요.
0: 두 분 무슨 사이십니까?
6: 하기는.
2: 사귀는 사이.
1: 와, 어떡해!
2: 사귀는 사이래.
0: 자, 누구랑 상대하시겠습니까?
7: 똘비.
0: 보여줘.
1: 아, 제가 이길게요.
0: 절대 지지 마.
1: 진짜. 네, 똘비랑 당연하지 게임 진행하겠습니다.
7: 당연하지!
1: 너, 지금 남자친구. 지금 남자친구, 숨이 안 차지.
2: 우와, 너무 세다.
1: 당연하지! 이걸 해야지! 나도 이미지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0: 너가 이미지가 어딨어? 너가 이미지가 어딨어?
8: 맞긴 해. 오래전부터 팬인 번개맨.
0: 번개맨 선배님 나오세요.
2: 원래 확률이 좋아. 타율이 좋다고 오늘.
8: 혹시 제가 먼저 성공해도 될까요?
1: 아, 네.
0: 오.
8: 좀 강하게 갈게요. 솔직히 지구 구하기 싫은 적 있었다.
0: 오.
1: 어머. 오.
2: 당연하지. 나도 힘들 때가 있어.
0: 지구 구하기 싫은 번개맨 선배님. 번아웃 번개맨.
2: 너 머리 집에서 잘랐지. 집에서 잘랐지.
8: 와, 당연하지. 아, 오래 왔어야지.
0: 오!
2: 너무 세게 하려고 하지 마요. 살살 하란 말이야.
8: 와, 이거 진짜 세다.
1: 고!
2: 너 뭘 가르쳐 준 거야?
8: 번개맨, 너 머리 대머리지? 그래서 가발 쓴 거지? 그래서 가발 쓴 거지?
2: 아니야!
0: 왜 가발이에요?
2: 아니야, 이거 내 머리야! 우와. 아니!
8: 돌비가 시켰어요.
2: 아니, 가발 쓴 거지?
1: 너 머리 가발이지?
2: 평소에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니? 하나가 나올
0: 자,
2: 거예요.
0: 누굴 원하십니까?
7: 돌비!
8: 저는 번개맨이요.
0: 자, 그럼 돌려주세요! 자, 됐습니다.
1: 오케이!
0: 자, 하나 번개맨 나왔습니다. 과연!
1: 아니 번개맨
0: 번개맨 3개!
2: 레전드! 좋아?
8: 좋죠.
2: 나 또 번개맨 나오잖아.
1: 뭐야, 나 없나?

0: 아, 또 번개맨이야.
1: 아, 나 없죠, 솔직히.
0: 아니, 내게 재고가 많냐고. 잘 안 팔리는 거야?
1: 나 선택한 거
0: 어떡해.
1: 뭐라? 아, 죄송해요. 그냥 장난으로.
0: 그럼 어떡해.
2: 손.
1: 와! 잘한다.
0: 귀여워.
1: 아이고, 아이고, 애교까지.
2: 오, 자기들 호흡이 좋은데. 자, 두 분, 한 명씩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3: 성우과 마스터 보이스 26기로 활동하고 있는 박현민이라고 합니다.
4: 성우과 황석현이라고 합니다.
2: 와! 아,
4: 감사합니다.
2: 혹시 두 분 EBS 오고 싶으십니까?
5: 네!
2: EBS 들어갔다! 3창 시작!
6: EBS 들어갔다! EBS 들어갔다! EBS 들어갔다!
1: 이게 아니에요?
2: 제가 두 분의 EBS 입사 적극적으로 응원하겠습니다.
7: 감사합니다.
2: 아, 감사합니다.
8: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자, 두 분 EBS, EBS에서 만나요.
8: EBS에서 만나요.
2: 감사합니다.
8: 안녕히 계세요. 자, 뭐 드릴까요?
1: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8: ICT요? ICT 한 잔 부탁드립니다.
2: 만우절. 와. 예예.
8: 만우절이라서.
2: 아, 여러분, 저 만우절이라고 뽑거나.
8: 어, 고맙습니다. 아,
2: 예. 누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9: 행수요.
2: 역시. 오이. 자, 돌려 주세요. 어, 아,
1: 뭐라세요?
9: 파란 거, 파란 거. 그래도 좋습니다.
8: 아, 정말 좋은 거 맞죠?
2: 어떠세요? 좋아요?
8: 고맙습니다.
2: 저 오늘 출출인인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9: 예, 보조 배터리로.
2: 뭐야?
9: 보조 배터리.
2: 뭐야? 와. 와. 어, 뭐야?
9: 예, 팬클럽입니다.
2: 어, 자기야. 자기야, 뭐.
9: 펭수랑 이름도 비슷해요.
2: 뭔데요?
9: 근수요.
10: 7년 되셨다는 게 진짜 최고이신 것 같아요.
2: 역시, 역시.
10: 네. 100년까지 더 오래오래 하실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8: 감사합니다.

0: Nice to meet you. Have a good day. Thank you.
1: 근데 지금. 몰래 무조건 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지금 정신없어.
2: 맞아.
1: 해보세요.
2: 지금이야.
1: 감동하겠죠?
2: 그럼.
1: 무조건 감동할 것 같은데?
2: 아니 이거
3: 벌써 7주년이라니.
1: 네.
2: 난 26주년인데 누가 축하 안 해주나?
1: 제가 축하해드릴게요.
2: 고맙다.
1: 좋더라도 저희 둘이 할까요?
0: 아니 어디 갔어? 아니 진짜 어디 갔어? 아니 내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진짜 이거.
1: 합니다. 다 같이.
2: 7주년.

0: 축하해.
1: 감사합니다. 7주년, 7년. 사람이 태어나면 곧 초등학교에 입학할 시간인지요. 앞으로 100주년, 250주년.
2: 청소년!
1: 내 생명줄이 끝나는 그날까지 모두 함께 주세요!

0: 아니, 몸이 왜 이렇게 무겁지, 이걸?
1: 몸 무거워?
2: 쑥뜸이라도 좀 해볼래?
0: 쑥뜸?
1: 응. 그거 하면 개운해지고 가벼워진대, 몸이.
0: 가벼워져? 그거 할래.
1: 그래? 하러 가볼까?
0: 응. 아니, 이거 머리 뚫린 거 아니야?
1: 아, 좀만 참아봐. 이거 몸 좋은 거래. 모래시계 다 떨어질 때까지 하는 거야.
0: 그게 얼만데?
1: 5분짜리야 이거.
0: 뜨거워!
1: 아니야.
0: 아, 뜨거워!
1: 안 뜨거워.
0: 아니, 얘가 뜨거워.
1: 아니야, 참아. 근데 이렇게 뜸 이렇게 해가지고 땀 쫙 빼야지 가벼워지지. 몸이 무거우면 가벼워져야 될 거 아니야.
0: 아.
1: 5분만 참아.

0: 연락을 한 거다.
1: 펭수, 아직도 안 일어났어? 일어나, 이제. 아니, 40시간이 넘게 잤어, 지금.
0: 펭수, 이제 일어나야지. 펭수, 이제 일어나.
2: 몸이.
0: 뭐라고?
2: 나 몸이 이상해.
0: 몸이 이상하다고? 어? 왜 이러지? 너 열이 있어? 오, 야, 여기 더 뜨겁네. 잠깐만, 40도? 아, 펭수야, 잠깐만, 일어나봐. 우리 병원 가자. 어?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돼. 황제 펭귄 평균 체온보다 더 말이 안 되게 높아요. 펭수 스케줄 다 미루고 입원시키죠, 일단.
3: 아니, 40도면은 독감이 아주 심각한 상태인데 입원한다고 다 능사가 아니에요.
4: 왜요?
3: 새가 독감에 걸렸어요. 그건 뭐예요?
5: 조류독감.
3: 그렇죠.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자, 비상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6: 통과하면 우리 팀 해체란 말이에요.
7: 근데 뭐 해체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제작진이기 전에 국민이잖아요.
4: 아니, 7년을 함께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어이없게 해체되는 건 좀 그래요.
7: 맞아.
0: 아니 지금 그렇게 태평한 소리 할 때예요 지금? 아니, 이대로 조류독감 퍼지면 새들 씨 쌍마르고 달걀값도 폭등한다니까요?
4: 그러면 신고 전에 펭귄 잘 치료할 수 있는 명의를 찾아서.
0: 아, 어차피 우리가 신고 안 하면 그 명의분이 신고하게 돼 있다니까요?
4: 신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6: 아닐 수도 있잖아요.
0: 근데 그게 조류독감이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7: 만약에 조류독감이면 반대파에서는 책임질 수 있겠어요?
8: 못됐어.
7: 감정적으로 접근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저희가 다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어요.
9: 아니, 반대.
0: 아니, 펭수는.
3: 야, 알았어. 자, 됐어. 그럼 신고하자.
0: 그게 맞다니까요. 네.
3: 기든 아니든 한 번은 지나가야 될 일이야. 제가 신고하겠습니다. 아, 저 EBS, 네. 근데 뭐 신고 하나만 좀 하려고요. 네.
10: 한 가금류 사육 농가에서 키우던 닭과 오리가 모두 살처분됐습니다.
11: 치사율이 50%를 넘는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병했습니다.

0: 아, 지금 내부에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 중이라서 출입 통제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럼 지금 EBS 못 들어가나요?
0: 아, 네, 지금 못 들어가세요.
2: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EBS 폐쇄됐대.
3: 아, 이렇게 너무
2: 싸워. 출입 못 할 것 같은데?
4: 아, 그럼 어떻게?
3: 우리?
4: 우리는 어떻게?
3: 이게 바뀌기 걸로. 어머, 어? 어, 뭐야 이거?
5: 펭수, 걱정하지 마. 내가 같이 있어줄게.
3: 뭐야, 같이 있어줘. 뭐야 이거?
5: 걱정하지 마.
3: 아니, 걱정이 아니라 궁금한 거잖아. 이거 뭐냐고.
5: 오셨다.
6: 아유, 수고하십니다.
5: 네, 안녕하세요.
6: 예.
3: 어머.
6: 네.
5: 아, 제가 네. 최초 신고자입니다. 네.
6: 아.
3: 우주인이세요?
6: 저희들 신고를 받고 역학조사차 이렇게 출동한 응림특성검역본부 역학조사관입니다. 바이러스 탐정입니다.
3: 바이러스 탐정?
5: 조류 독감에 의심이 돼가지고.
6: 아, 조류들한테 오는 거는 조류 인플루엔자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3: 조류 인플루엔자야? 조류 인플루엔자는 맞아요.
6: 아, 맞아요? 제가 새가 말하는 걸 처음 봐가지고.
5: 네.
3: 무슨 검사를 하시러 오셨다고요?
6: 행수 씨가
3: 네.
6: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됐는지.
3: 인플루엔자?
6: 예,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어서.
3: 저 병이라고요?
5: 행수 씨, 잘 협조해야 돼. 저기 지금 보시면 여기 볼도 빨개지고.
6: 아.
5: 네. 열도 막 지금 엄청나거든요.
3: 아우, 저 바이러스 아니에요.
6: 검사를 통해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5: 그래, 인플루언서인지 인플루엔자인지 한번 보자.
3: 싫어.
6: 네, 역학조사를 시작할 텐데요. 우선 기본적인 사항부터 좀 확인하겠습니다. 네네. 저 환자의 그 종이 황제펭귄 맞으신가요?
5: 네, 맞습니다.
6: 혹시 열이나 증상이 언제부터?
5: 오늘 아침부터 열이 40도가.
6: 40도요?
3: 전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6: 네?
3: 그 질문을 저한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6: 아, 근데 저희들이 농장에 가면 우리 닭이나 동물들하고 않고 그냥 우리 농장주들하고 이렇게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5: 약간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일단 내가 할게.
3: 아, 저는 그 소통이 가능하거든요.
6: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열이 언제부터 나셨어요?
3: 저 한 그 이틀 전 정도?
6: 네.
5: 아니 오늘 아침에.
6: 오늘 아침?
3: 네. 오늘 아니 이틀. 네. 저기요, 열 제가 나요.
5: 아니,
3: 열 그쪽이냐요?
5: 열이 난 건 우리가 본 거부터 제가 해야지.
6: 참고하겠습니다.
5: 네, 참고해 주세요. 네.
3: 참고 아니고!
6: 열이 지금 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네. 예, 그건 참고, 우리 펭수 씨 진술까지 참고하겠습니다.
5: 손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6: 근데 혹시 최근에 또 따로 해외에 다녀오신 적이 있나요?
3: 홍콩!
5: 홍콩 다녀왔죠.
6: 아, 네. 그러셨구나. 홍콩. 그러면 홍콩에 다녀오실 때, 육류라든가 뭐 농산물이라든가 물건 같은 걸 가져오신 적이 있습니까?
5: 그런 건 없고.
3: 네. 아, 근데 그거. 야, 이러면 아직도 나지 않았다. 집 가서 받쳐야지.
7: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잠시 검사 한번 있겠습니다.
3: 검사하신다고요?
7: 네.
3: 뭘요?
7: 환입금지 물품이 유실되어서요. 검사 한번 받고 가세요.
3: 검사? 무슨 검사 얘기예요?
8: 가방 이쪽으로 올려주세요.
3: 네. 짜자잔!
8: 생강이라고 유포는 반입금지 물품이에요.
3: 뭐가 반입금지라고요?
8: 가축 전염병은 이런 햄 소세지 생과일 통해서 반입될 수 있어서 이 제품들은 다 제가 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3: 버릴 거면 지금 당장 내 품에 넣어.
8: 진짜 드시고 오셨어야 됐어요.
5: 뭐 갖고 들어왔어?
3: 그거 다 뺏겼는데요.
6: 아, 그러셨구나. 최근에 외부에서 이렇게 야생 철새나 조류, 뭐 다른 동물들하고 이렇게 접촉하거나 이렇게 한 적이 있나요?
3: 조류요? 조류, 똘비랑 그냥 길 지나다가 만난 새들.
6: 조류 인플루엔자는 주된 유입 원인이 야생 철새입니다.
5: 철새들.
6: 야생 철새하고 접촉한다는 건 바로 감염의 위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3: 네?
6: 체크를 한 겁니다.
3: 아니 접촉 아니
6: 그 근처에 이렇게 같이 생활하거나
5: 그 친구들 이렇게 날개
6: 가득할 때
3: 그럼 여기 다 걸려야죠.
6: 아, 사람한테는 크게 영향을 주질 않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몇 가지 이제 역학조사 하다 보니까 고병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의심이 되는 의심이 상황입니다.
5: 되죠, 네.
6: 예, 그래서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시료를 좀 채취를 해야 되겠습니다.
7: 아, 펭수 씨 시료 채취할 텐데 저희들이 구강에 시료를 채취해야 되거든요. 가능한 많이 돌려보세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조금만 참으세요. 가겠습니다.
3: 보세요.
7: 한 번 더 남았어요.
3: 왜요?
7: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항문 쪽에도 해야 되는데 이건 저희들이 최대한 조심스럽게 해드리겠습니다. 채취하겠습니다. 이거 들겠습니다. 조금만요. 조금만. 이쪽이구나, 이쪽에. 조금만 기다리세요. 다 됐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 검사 결과는 하루에서 이틀 정도 소요됩니다.
9: 저기, 아, 그럼 막 약간 혹시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 양면 접은.
9: 네?
10: 양성이면 살 접은 수 있어요.
3: 이렇게 쑥만 하세요.
9: 살 접은이요.
7: 아직, 근데 아직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조금 기다려주시면 저희들이 결과를 통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나 가야 돼.
5: 펭수, 내가 옆에 있어줄게.

0: 이 어떻게 그러면 기다려?
1: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야. 자연의 순리에 맡기자.
0: 이거 좀 그만 뿌려. 아, 냄새 난다고. 취할 것 같다고.
1: 아니, 그래도 또 소독을 해줘야지.
0: 어머, 저게 뭐야? 일로 와봐.
1: 야,

0: 이야!
1: 거기를 왜 들춰봐?
0: 원래 투생이 하얀색이에요? 머리가 다 하얘!
2: 아, 염색했어, 지금.
0: 흰머리 뽑게 생겨?
2: 아, 이 흰머리가 다 너 때문에 생겨.
0: 흰머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흰머리 다 뽑아!
2: 진짜 우리도 오래됐다. 내 흰머리 이렇게 늘어날 때까지 진짜 35살에 만나가지고 이제 벌써 42이니까.
0: 이문식이가 촬영만 하면은 맨날 비우잖아. 내가 당황한 게 있었다. 이문식이가 있었는데.
3: 날씨 오죠.
0: 지금 비가 와요. 역시 날씨 악마 이문식이가. 이문식이는 이문식이야, 이문식.
2: 내가 가뭄 때 항상 나타나야 되겠다.
0: 날씨 악마.
2: 아, 지금도 비가 와야 될 것 같아.
0: 그만하세요.
2: 아, 알코올 냄새.
0: 우와. 아니, 자기가 알코올 뿌려놓고 자기가 취한 거 아닌가? 이문식 죽을 거다!
2: 아, 쉽네요.
4: 펭수가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는다면 국내 역사상 굉장히 이례적인 일로 이번 검사 결과에 전 세계 조류 학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2: 펭수, 아니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
0: 뭐가 마지막이야?
2: 뭐 하고 싶은 말 없어?
0: 하고 싶은 말? 그만 뿌리라고.
2: 이거라도 뿌려야지 내 마음의 위안이 될 것 같아.
0: 왜 이러는 거야, 진짜로.
5: 펭수님.
6: 오셨구나. 여기, 이쪽으로 좀 드리고 가세요.
5: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0: 검사 결과 나왔어?
6: 검사 결과.
5: 예.
0: 뭐예요?
5: 고병성 조류 인플루엔자 정밀 진단 결과. 결과는 음성입니다.
6: 어? 아! 음성이요?
5: 네, 음성입니다.
6: 펭수 음성!
0: 음성이라니. 아,
6: 진짜 너무 감격스럽다.
0: 내가 조류 인플루엔자라니. 나는 그저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었던 거를.
6: 아니.
0: 인플루엔자!
6: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펭수. 음성이라잖아, 음성.
0: 다 나가!
6: 펭수. 음성이 아닌 거야.
0: 어?
6: 양성이 나와야지 걸린 거라고.
0: 그럼, 나 정상인 거야?
6: 어.
0: 오!
6: 정상입니다.
5: 또 아프신 거 봐서는 평소에 뭐 안 하던 행동 하셨어요?
0: 저는 평소에 안 하던 것만 하는데요.
6: 아니 근데 이거 뭐야? 땜빵 같은 거 이거?
0: 땜빵?
6: 어.
0: 아! 저기요! 누구야!

0: 마약 청정국으로 알려져 있는 우리나라를 통한 마약 중개 밀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은 지난해 적발된 마약 밀수량이 33.8kg, 636억 원어치로
1: 잠시만요. 선생님, 캐리어에 자물쇠가 달려있는 것 같은데요?
2: 어머, 제가 뭘 가르쳐드린 적이 있나요?
1: 아,
2: 학생!
1: 폐광 검사대로

0: 같이 가실까요?
1: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제 캐링이에요. 캐링, 캐링.
0: 자, 가세요.
1: 저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0: 일단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움직이지 않아요.
1: 야, 어이, 야, 어이, 어이, 어이.
0: 펭수! 말 잘 들어주세요.
1: 아이고, 그거 그 댄스 게임 아니에요, 이거?
0: 아니에요.
1: 아니구나.
0: 팔을 조금 올리고 움직이면 안 돼요. 뱃속에 뭐가 이렇게 많아요? 다 꺼내보세요.
1: 뱃속에 있는 걸요?
0: 네.
1: 잠시만요. 여기서 싸도 되나? 저 오늘 많이 먹었는데요.
2: 어? 이거 뭐야?
0: 전부 다 가루네요.
1: 이건 전 모르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무슨이고 뭐함입니다. 어, 가만 있어봐. 이거 뭐냐면 주겸이에요. 주겸으로 양치하면 주겸조야. 이거는 베이비 파우더 단백질이에요. 제가 이거를 저도 몰랐거든요. 어떡할 거야 보니까 가져왔어요. 조심합니다. 오! 아유, 부끄러운데, 이거.
0: 선생님, 이거 다 명품 아니에요?
1: 명품 같죠? 아, 이거 산 게 아니고요.
0: 어? 구찜?
1: 네, 아구찜이요. 어, 그거 안 돼요! 아, 이거는. 아니, 잠깐만요. 아, 이걸 봐요, 이거. 보지 마세요. 이거는 제 저기 바디 프로필 찍을 때 입었던 속옷이에요.
0: 알겠어요.
1: 아, 어, 그건 안 됩니다.
0: 아, 속옷.
1: 이런 거 돼요. 이건 안 돼. 이럴 수가. 걸려버렸구만. 그거는 쑥떡입니다.
0: 이게 랩에 쌓여 있어서 마약처럼 보였나 봐요.
1: 사실 마약이라고 볼 수도 있죠.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르는 떡이니까.
0: 가방 가지고 가시면 돼요.
1: 이분야.

0: 저 이번에 입사한 펭수입니다.
1: 세관 직원이 세관에 걸리면 어떡해요?
0: 아니 제가 또 반대 입장이 되어봐야 또 이해하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한번 테스트해봤습니다.
1: 첫 근무니까 같이 일할 파트너를 만나러 한번 가볼까요?
0: 오, 좋습니다.
1: 따라오세요.
0: 가시지요. 선배님이 제 파트너는 아니에요?
1: 아니에요.
0: 그건 안 되고.
1: 오늘 함께 일할 파트너 마를리예요.
0: 어, 마를리 반가워요.
2: 저는 마를리 아니고 이 친구가 마를리. 이제 까뿡.

0: 말리가 말리예요?
1: 그렇죠.
0: 말리 안녕. 오, 반가워 파트너.
1: 먼저 한번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0: 오, 좋아요. 어떻게 친해져요?
1: 우리 마를리는 장난감으로 하는 놀이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언니. 같이 하면서 한번 친해져 볼까요?
0: 알겠습니다. 네. 마를리
1: 가자.
0: 나랑 같이 걸어보도 될까? 나랑 같이 가. 오, 저기 굿보이, 굿보이. 파트너가 네. 강아지 한 명이랑 사람 한 명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1: 네, 한번 우리는 파트너가 되면 강지연이 은퇴할 때까지 같이 평생 파트너입니다.
0: 이야, 마를리 착하구나. 근데 마를리 있잖아요.
1: 네.
0: 그 1단인가요? 월급인가요?
1: 친구는 1급인데요. 매일 신선한 사료와 그리고 넓은 토지에서 뛰어놀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0: 아,
1: 안 되나?
0: 마를리 이러면 안 돼. 너 계약서 썼어? 앞으로는 계약서 쓰고

0: 일단 한번 친해져 볼까요?
1: 네.
0: 우리 친구들이 이거를 진짜 좋아해요. 이걸 가지고 이제 마약을 찾는 거거든요.
1: 야, 진짜 좋아하네요. 거의 꼬리가 지금. 야, 사방팔방 그냥.
0: 자, 우리 펭수가 먼저 해봅시다.
1: 야, 말리.
0: 말리 하면서 부르면서 한번 줘보시겠어요? 앉아서. 앉아서.
1: 말리.
0: 마루. 이걸 되게 좋아해요.
1: 오, 잘한다.
0: 여기를 이렇게 잡고 한번 땡겨 보실래요?
1: 한번 땡겼어요.
0: 야, 땡겨, 땡겨.
1: 그럼 저도 부리러 가겠습니다.
0: 같이 부리러 가세요. 야, 이제 땡겨주는 척. 그렇죠. 우리 친구는 업무가 아니라 이 보상물을 얻기 위해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거예요.
1: 아, 그러면은 그 마약을 찾는 게 놀이겠네요.
0: 그럼요. 이곳은 곧 놀이터죠. 입국장은 놀이터, 마약 찾는 건 놀이죠.
1: 마를리도 그래도 제가 조금 편해진 것 같아요.
0: 아, 제가 봐도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자, 지금부터는 후각을 사용해서 마약 같은 위험한 물품을 찾아볼 건데요. 펭수가 찾아볼 수 있겠어요?
1: 저는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참치 하나는 기가 막히게 찾습니다.
0: 참치 찾을 수 있다고요?
1: 네, 5km 전방에 떨어진 곳도 찾아요.
0: 참치견은 사람보다 1만 배 더 좋은 후각을 갖고 있거든요.
1: 1만 배나 돼요?
0: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1: 제가 또 부위가 좋아요.
0: 아, 그러면 지금부터 마를리랑 찾기 대결 한번 해볼까요?
1: 오! 그거 좋은 소리군요.
0: 펭수가 마를리랑 같이 놀고 있으면 제가 참치랑 숨기고 올게요.
1: 알겠습니다. 마를리 잠깐 나랑 놀자.
0: 제가 숨겼는데요. 펭수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먼저?
1: 좋습니다. 제가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0: 좀 현란한데요?
1: 오!
0: 아! 그거예요?
1: 이거 있을 것입니다.
0: 그러면 이번엔 펭수가 마를리랑 함께 한번 찾아볼까요?
2: 찾아!
1: 마를리 찾아!
0: 자, 여기 가만히 있으면서 좀 따라가주면 돼요.
1: 네.
0: 오오오오오!
1: 냄새가 나? 오! 오, 뭐야!
0: 한 번만 더 반응해볼까요? 확실하기 위해서.
1: 마를리 찾아!
0: 어?
1: 오오오 찾은 것 같은데요?
0: 먼저 마를리가 찾은 거 한번 봐볼게요.
1: 오, 정말 의심의 여지 없이 바로 이걸 선택했거든요.
0: 자, 어? 어때요?
1: 잘못 찾은 것 같은데요?
0: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세요?
1: 네.
0: 근데 이 속에는 사실 우리 시중에서 유통되는
1: 어머!
0: 대마초가 있습니다.
1: 이거 진짜 마약이에요?
0: 이건 진짜 마약이에요.
1: 어머!
0: 우리 탐지견들은 항상 실전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훈련용 실전 마약을 놔두고 다닙니다.
1: 이야, 근데 이렇게 맡으면 중독되는 거 아니에요?
0: 이거 냄새 맡는 정도로는 중독되지 않아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리고 우리 탐지견들이 훈련할 때도 냄새를 맡는 정도는 안전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펭수가 찾은 거 한번 봐볼까요?
1: 네. 저도 의심의 여지 없이 200% 확실합니다. 나와라, 참치!
0: 야.
1: 아우!

0: 이걸 왜 넣어? 자, 펭귄 불이 무시하지 마세요. 어, 덮어, 덮어.
1: 어, 덮어.
0: 어우.
2: 펭수, 우리 이제 훈련은 충분히 된 거니까 실전 한번 해볼까요?
0: 좋습니다. 준비 완료입니다, 지금.
2: 우리 일반인 여객분들 상대로 한번 탐지를 해볼게요.
0: 오.
2: 자, 화이팅!
0: 화이팅! 마들리, 우리 한번 제대로 찾아보자. 할 수 있지? 헐! 가야. 마들리, 짐 엄청 많아.
2: 자, 찾아.

0: 감사합니다. 실례합니다 하면서.
1: 어때요? 코 킁킁 쓰는 느낌 나지 않아요?
2: 야, 완전 지금
0: 가자.
2: 열일 중이 열일 중.
0: 그쵸. 가자.
2: 자, 현재 마약을 찾고 있습니다. 왜 냄새나? 어머!
3: 어디?
0: 어디?
3: 아니야, 아니야. 잘못 찾았어.
2: 오, 잘못... 앉았어!
3: 전 제작진이에요.

0: 어디야?
1: 마를리 아니야.
0: 여기구나.
2: 어, 여기래요, 여기, 여기.
0: 이거 뭐야? 이거 뭐야?
1: 모래주머니.
0: 모래주머니 같아.
2: 조심히.
0: 찾았습니다.
1: 마를리 잘하는구만.
0: 씨, 우리 마를리 너무 잘합니다. 정말로 빈틈이 없네요.
2: 항상 우리 탐지견들이 공항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0: 마를리 고마워. 안녕.
3: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부름을 받고 여기로 왔습니다.
3: 여기 보면.
0: 오, 뭐야. 거다. 그 이어폰.
3: 우와. 인감번호가 다 같거나 이래서 지금 저희 쪽에서는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으로 보고 있거든요.
0: 아, 이거, 이것도 가짜예요?
3: 네네. 확인해보고, 저희가 판단한 게 맞다면 전략 폐기될 겁니다.
0: 그럼 폐기를 이거... 저한테 주시는 건 안 되고, 저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3: 그건 절차에 의해서 펜수한테 안 주고.
0: 이거 선배님한테 갑자기 누가, 네. 네. 이거 가짜하게 하는, 네. 알 수 있어요?
3: 현장에서 봐도 바로 판단이 가능한 물건 특별히 많습니다.
0: 자, 일단은 한지로 붙인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4: 근데 이건 박스가 너무 정확하다.
0: 풀로 붙인 것 같죠? 자, 열어볼게요.
4: 아닌가?
0: 아, 이거 재질이 뭔지 아십니까? PC방 의자예요. 이거 PC방 의자로 만든 거예요. 아, 왠지 모르겠지만 마음만은 든든하네요. 여기 오니까.
4: 왜?
5: 왜 든든해?
0: 아니, 이렇게 볼 수 있잖아. 한 곳에 다 두고. 형님, 여기 근데 진짜 엄청 많잖아요.
3: 네네.
0: 와, 이런 게 나온다고 했던 게 있으세요?
3: 무생물이잖아요.
0: 그쵸, 그쵸.
3: 웬만하면.
0: 생물이 있어요?
3: 검색 장비를 통해서 보면, 지네를 통 같은 데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순대 같은 게 보이거든요. 또아리를 들고 있는 거. 속옷 안에 포유류 새끼를 넣어온다던가, 아니면은 뭐, 비싼 값으로 팔리는 파충류 종류나 곤충 같은 거 들고 오신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적발해 본 적이 몇 번 있습니다.
0: 가져오면 안 되는 것들 꼭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퇴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아우, 감사합니다.
4: 평소 고생했어. 오늘 세관 우리 1당.
0: 오!
5: 신입사원으로 왔는데 왜 1당 받냐고 안 물어봐요?
0: 제가 언제 이틀이라는 거 봤어요?
4: 맞긴 해.
0: 저에게 돈을 받았지만 이 오늘의 1급은 마를리 간식으로 기부하겠습니다.
4: 진짜로?
0: 저도 오늘 참치 많이 찾았으니까 저한테 기부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진동!
6: 얼굴엔?
7: 순한 킬킬!
6: 식물엔?
7: 덕분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아빠, 저게 뭐야?
4: 글쎄.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EBS IN 포키젤?
7: 네.
6: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9: 또 졌네.
10: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미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가족.
1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3: 지당하신 말씀.
1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1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5: 마데카 솔메이트.
16: 출동!
14: 얼굴엔
16: 순한 킹킹.
14: 식물엔
16: 답답한 말.
17: 순하게
16: 지켜줄게.
14: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얼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큐.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GE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1: 산행안전사고.
0: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학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요령 요령 요령. 자, 그럼 산행에 앞서 등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안전,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안전! 안전!

119 신고 시 전기차 화재임을 꼭 알려야 합니다. 전기차용 화재 진압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화재 시 행동 요령을 꼭 기억하세요.

0: 그럼 가위 바위 보.
1: 우와, 개미가 술래. 빨리 숨자.
2: 꾹꾹 숨어라, 꾹꾹 숨어라. 모두 모두 숨었으면
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하.

0: 둘, 셋, 찾았다! 숨바꼭질, 나도 하고 싶어!
1: 그래!
0: 이번엔 2층에서 놀까?
1: 좋아!
2: 가위, 가위, 보!
3: 내가 술래, 이제부터 숨어!
4: 다시
3: 술래가 찾지 못하는 곳으로 가서 숨어야지.
4: 모두 숨었으면
3: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찾는다!

0: 하나, 둘, 셋. 찾았다! 다시 어딨니?
1: 아침이야. 어?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1: 얼굴엔
3: 순한 킬킬.
1: 식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수수미 가자.
6: 뽀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들만의 빈장소.
5: 인식입니다.
6: 모두가 친구 되는 곳. 와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7: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8: 핏핏
7: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9: 매일매일 락토핏.
7: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옛날에 빅풋섬에 태풍이 몰려왔단다. 소라게와 익룡들은 태풍을 피해서 달아났지. 꼬마 공룡의 집도 하늘로 날아가 버렸어. 꼬마 공룡은 겁에 질렸단다. 그 순간 슈퍼 공룡이 나타나 꼬마 공룡을 구해주었어.
1: 슈퍼 공룡! 우와!
0: 그리고 꼬마 공룡에게 말했단다. 아무리 위험한 순간이 닥쳐도 용기를 잃지 않으면 누구든 영웅이 될 수.
2: 슈퍼

0: 오빠, 저기 봐.
1: 똑같아.
2: 지금 태풍이 오고 있어요. 모두 알집으로 대피해요.
0: 잣잔도 챙기고 주전자도 챙기고 뭐가 있더라. 아, 아유, 제일 중요한 걸 깜빡했네. 아유, 우리 손자 동화책을 두고 갈 뻔했잖아. 다 챙겼구만. 아, 맞다. 아이고. 이상하다. 뭔가 빠진 것 같은데.
3: 여기가 어디야?
4: 꿈이네.

0: 아파터? 비상식량은 다 챙겼어요?
1: 그럼 물론이죠. 통닭, 파인애플, 물고기. 일주일은 넘게 먹을 수 있어요. 아,
0: 근데 이거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에?
2: 엄마! 엄마! 큰일 났어요! 동화책에서 본 거랑 똑같아요!
1: 동화책?
2: 네!

0: 도라지랑 인형들이 도망치는 것까지 모든 게 똑같아요. 결국 우리 집도 날아갈 거예요.
1: 날아오고.
2: 뭐? 우리 집이 날아간다고? 그럼 내 심장대는?
3: 모두들 진정해요. 걱정 마, 뽀뽀야. 집에 모두 모여있으면 안전할 거야.
0: 이럴 때 슈퍼공룡이 나타나주면 좋을 텐데.
3: 슈퍼공룡?
0: 저거요! 슈퍼공룡!
4: 아, 엄마! 뭐야, 이 쓰레기는? 언제 달라붙은 거야? 도대체 제대로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어. 진짜 마음에 안 들어.

0: 글라, 괜찮니?
1: 배가 많이 고팠나 보구나.
2: 이러다 진짜 우리 집이 날아가겠어.
3: 걱정하지 마요. 아이츠 변신!
4: 이제 모두 안심해요. 이럴 줄 알고 태풍에도 끄떡없는 파워 뚫어뻥을 달았어요.
5: 엄마, 근데 아빠는요?
1: 어? 아하, 뭐가 빠졌다 싶었는데 그게 영감이었구만.
5: 뭐라고요? 그럼 아빠는...
1: 영감 저기서 뭐 하는 거지?
4: 안 되겠어요. 아이집 출동시켜요. 모두 꽉 잡아요. 아이집 출동! 파워 트러뻥이 놔주질 않아요.
2: 여보, 나한테 맡겨요.
4: 여보!
2: 조종 장치가 부러졌어!
4: 여보!

0: 아무리 위험한 순간이 닥쳐도 용기를 잃지 않으면 누구든 영웅이 될 수 있단다.
1: 용기 내볼게요. 할아버지를 구해야 해. 그래, 이거라면...

0: 할아버지, 기억 안 나세요? 할아버지가 태풍에 날아갔었다고요.
1: 뭐? 태풍? 아니 그럼 그 슈퍼 공룡은 뭐지?
0: 슈퍼 공룡이요?
1: 그래, 분명 빨간 망토를 두르고 날아왔는데.
0: 할아버지, 혹시 이 빨간 망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슈퍼 공룡이 아니라 바로 제가. 할아버지, 이러다 보세요. 제가 그 슈퍼 공룡이라고요. 할아버지, 이러다 안 돼요. 미프의 생일 선물.
2: 미프의
3: 미뿌야, 마음에 드니? 할머니의 할머니의 할머니가 읽던 동화책이란다.
0: 미뿌야, 나도 선물 준비했어. 자, 받아. 고무공이야. 네 얼굴까지 그렸다고.
4: 이게 미뿌야?
5: 미뿌야? 왜 그래? 마음에 드는 선물이 없어?
6: 난 최고의 요리사. 다들 왜 모여있어?
5: 여보, 아유,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아빠가 멋진 선물 갖고 오셨을 거야.
4: 진짜? 아빠, 선물!
6: 맞다, 생일 선물.
7: 응? 혹시 생일 선물 준비 안 한 거 아니야?
6: 아니, 그게... 그래! 선물은 다른 곳에 숨겨뒀어!
4: 다른 곳에? 그럼 우리 빨리 선물 찾으라고 해요!
6: 지금?
5: 그럼 우리 다 함께 삐뿌의 선물을 찾으러 출발해볼까?
4: 네!

응.

0: 이런 곳이 있었네.
1: 아빠, 이 선물은 어디 있는 거예요?
2: 그게 저기 언덕 보이지? 저기에 숨겨놨어.
1: 아빠, 빨리 찾으러 가요.
2: 아니야, 아니야.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아빠가 금방 다녀올게. 이제 어떡하지? 선물을 못 찾으면 삐뿌가 실망할 텐데. 오, 저거야! 삐뿌를 닮은 노란 꽃! 왜 이렇게 안 뽑히지? 파파도 살려!

0: 정말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었어.
1: 아빠, 선물들?
0: 어? 물론 준비했지. 삐뽀 선물은 바로 짜잔! 삐뽀를 닮은 노란 꽃!
2: 이 시등꽃이 선물이에요.
0: 그게...
1: 내 선물! 내 선물 없죠!
0: 그러니까... 아, 그렇지! 진짜 선물은 다른 곳에 숨겨놨어. 아빠가 금방 찾아올게. 아이고. 어디에서 삐뽀 선물을 찾지? 저 산꼭대기에서 뭔가 빛나고 있어. 좋아.

0: 그래, 저거야. 이거면 삐꾸도 좋아하겠지? 삐뿌야, 아빠 왔다. 오래 기다렸지. 삐뿌 선물은 바로 빛나는 보석.
1: 아빠 선물은?
0: 어디 갔지? 여기 이거네. 녹아버렸다.
1: 그저 삐뿌 선물 없죠?
0: 그게...
2: 삐뿌야, 아빠가 기억이 안 나시나 봐. 다음에 다시 올까?

0: 아빠, 정말 기억 안 나?
1: 그게 기억이 잘...
0: 알았죠. 선물 필요 없죠.
1: 이쁘야, 아빠만 믿어. 꼭 멋진 선물을 가져올게.
2: 아빠, 파이팅!

0: 선물은 못 찾았네. 이쁘가 실망할 거야. 아이. 사과? 그러고 보니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네. 사과가 살아있어! 에이, 지렁이? 그 사과는 내가 먼저 찾았어. 이리 줘! 야, 거기서!
1: 그러게, 벌써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0: 야, 거기서!

0: 뭐야, 위험해! 아! 빅뿌야! 그 녀석은!
1: 정말 멋진 선물을 준비했네요.
2: 아빠! 아빠 선물 최고!
3: 나도 봐도 맞춰볼래! 빅뿌 뿌야!
1: 당신은 정말 멋진 아빠예요.
0: 이 정도쯤이야.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성.
4: 얼굴엔
5: 순하게.
4: 눈물엔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8: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9: 매일매일 락토핏.
7: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0: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가

0: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아빠, 저게 뭐야?
6: 글쎄.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EBS IN 포키젤?
9: 네.
8: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칠동.
10: 얼굴엔
11: 순한 킬킬.
10: 식물엔
12: 순하게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3: 원, 투, 쓰리. 자 모여서 푸른 바다를 바라봐. 시원한 바람이 나를 감싸네. 모두 모여서 노래해. 우리는 행복해. 멈추지 말고 노래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직동. 얼굴엔
3: 순한 킬킬.
1: 눈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 매일매일 락토핏.
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2: 아, 로빈 괜찮아. 어서 먹어봐. 그거 먹고 어떻게 사람이 된다고 그래?
3: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다고.
4: 어? 사람이 된다고?
2: 너 수업 시간에 또 존 거 아니야?
3: 잠깐 졸긴 했지만 분명히 들었어. 옛날에 곰이 100일 동안 쑥과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됐대.
4: 설마 단군 신화를 말하는 거니?
3: 네.
2: 그건 신화일 뿐이야. 어떻게 동물이 쑥이랑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되니?
3: 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다 진짜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거야. 누가 알아? 주변에도 이거 먹고 사람이 된 동물이 있을지. 그러고 보니 호랑이처럼 큰 목소리, 곰처럼 센 힘. 혹시 너도?
5: 도라고! 이게 정말이야!
4: 모두 그만! 안 되겠다. 단군 왕검에 대해서 직접 알려주는 게 좋겠어. 머리에 지식을!

0: 여긴 어디지?
1: 신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단군 왕검을 보내주셨습니다.
0: 신이요?
1: 아니, 이게 무슨...
2: 선생님, 어떻게 된 거예요? 대체 여기가 어디예요?
1: 글쎄요, 분명히 단군 신화가 시작된 청동기 시대로 왔는데...
0: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잘 먹겠죠, 백종!
3: 하늘에서 오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많이 드십시오.
1: 감사합니다. 저기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신이 보낸 사람들이 아닙니다.
4: 세 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걸 우리가 똑똑히 봤습니다.
5: 맞아요. 온달님은 신이 보내주신 단군 왕검이 되실 뿐 두 분은 온달님과 함께 온 신의 사자들 아니십니까?
6: 네? 우리가요?
7: 누구 마음대로 단군 왕검이래!
0: 엑스맨?
7: 단군 왕검이 될 사람은 바로 이분이야. 우리 신께서 호랑이 부족에 보내신 엑스맨님이라고.
8: 내가 하늘에서 온. 천혜숙이 왜 여기에?
0: 아니, 저 사람은 도둑이에요. 악당이라고요.
7: 뭐? 악당? 너 지금 내가 모셔온 엑스맨님을 모함하는 거냐?
0: 이 엑스맨, 말 좀 해봐. 정체를 밝혀.
8: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군요. 저를 아십니까?
0: 우와, 저 거짓말하는 것 좀 봐.
7: 아하! 자꾸 헛소리를 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어!
5: 말 조심해! 신께서 이분을 단군 왕검으로 보내셨다고!
7: 무슨 소리! 단군 왕검은 우리 엑스맨님이라니까!
4: 우리가 직접 봤다니까! 단군 왕검은 우리 온달님이야!
7: 단군 왕검은 엑스맨님이야!
3: 잠깐만요!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대결을 통해 둘 중에 누가 더 단군 왕검에 어울리는 인물인지 정하는 겁니다.
5: 대결?
7: 좋았어!
8: 또! 설마 했더니 이번에도 그 녀석들이 나타났어. 도대체 왜 계속 시간대가 겹치는 거야? 이대로 놔두면 정말 안 되겠어.
2: 어떡해요. 엑스맨이 또 나타났어요.
1: 이렇게 된 이상 대결에서 꼭 이겨서 엑스맨이 단군 왕검이 되는 걸 막아야 합니다.
0: 야, 갑자기 단군 왕검 대결이라니. 선생님, 어떡해요.
1: 그래서 말인데. 짜잔! 설 선생님과 함께하는 단군 왕검 문제집. 내가 예상 문제들을 뽑아봤거든. 일단 이걸로 공부하자.
0: 그렇게 두꺼운 책으로요?
1: 자, 여기 8조법에 밑줄 쫙, 별표 땡땡, 남을 다치게 한 자는 곡식으로
0: 잠깐만요. 갑자기 배가 아파서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너 공부하기 싫어서 도망치는 거지? 아니야. 금방 다녀올게. 겨우 빠져나왔네. 여기까지 와서 공부를 하라니. 끔찍해.
9: 이 반달 돌판이 왜 자꾸 망가지는지 모르겠어. 매번 고마워.
3: 고맙긴요. 자, 다 됐어요.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 아저씨 아주머니 것까지 다 고쳤어요.
9: 에이짜, 이제 변홍사는 걱정 없겠구만. 정말 고마워.
3: 필요한 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0: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3: 곤란한 부족민들을 도와드리고 있었습니다. 온달님은 내일 대결 준비 잘 되어 가십니까?
0: 아, 대결이요?
3: 부담스럽습니까?
0: 네. 사실 전 당근왕검이 뭔지도 잘 모르거든요.
3: 제가 생각하기에 당근왕검이란 정성을 다해 신을 모시고 부족을 잘 이끄는 사람입니다. 저기 보이는 마을 사람들의 모든 일을 잘 이끌어주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당근왕검이라고 할 수 있죠.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생각으로 대결에 임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0: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

0: 자, 이제부터 단군 왕검 결정을 위한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대결은 총 세 가지가 진행되며 먼저 두 대결에서 이긴 사람이 단군 왕검으로 결정됩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단군 왕검은 우리 부족의 규칙도 잘 알아야 하는데요. 문제입니다. 만약 부족민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면 어떻게 될까요?
1: 정답! 경찰이 잡아갑니다!
0: 경찰이 뭐죠? 아무튼 땡! 정답이 아닙니다.
2: 온다라! 어제 공부한 문제잖아. 팔조법 밑줄 쫙 별표 땡땡!
1: 그거 정답!
0: 죄송합니다. 온달님은 틀렸기 때문에 정답을 말할 기회는 엑스맨님에게 있습니다.
3: 정답!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면 곡물로 물어줘야 합니다.
0: 네, 정답입니다. 첫 번째 대결은 엑스맨님이 이겼습니다.
3: 정답을 알려주는 이 기계가 있으니 무조건 내가 이긴다.
0: 단군 왕검이라면 뛰어난 지도력으로 어른부터 아이까지 우리 부족민들을 잘 이끌어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두 번째 대결! 각자의 지도력으로 저 개구쟁이 꼬마들을 자신의 쪽으로 오게 만드십시오.
4: 지도력은 부마가 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능력이지.
3: 아이들을 다루는 법을 찾아볼까? 이게 좋겠군. 얘들아, 이 아저씨가 하늘에서 구름을 가지고 왔어. 어서 먹어보지 않겠니?
5: 네, 구름이라고요?
6: 우와, 신기해.
7: 맛있겠다.
5: 진짜 맛있겠다.
8: 나도요.
0: 오, 엑스맨님 쪽으로 아이들이 달려갑니다.
6: 우와,
3: 이것도 내 능력이다. 넌 못하지?
1: 난 어떻게 해야 하지? 아이들이 뭘 좋아할까? 솜사탕 말고.
0: 아이들을 모으긴 했지만 싸움을 붙이고 말았습니다.
3: 어? 아니, 이게 아닌가?
1: 지능놀이할 사람 여기 모여라. 사이좋게 지능놀이할 사람 여기 모여라.
6: 멋있네.
0: 보잘것없는 지능이지만 아이들이 행복하게 놀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지도력입니다.
3: 저 녀석이.
1: 자, 손으로 이렇게 하면 짠! 멋진 지붕이 만들어졌지? 너는 여기 길을 만들어줄래? 넌 저기 문을 만들어주고 우리 같이 마을을 만들어보자.
0: 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대결은 온달님이 이겼습니다. 점수는 각각 1대1로 동점. 이번 마지막 대결에서 이기는 사람이 단군 왕검으로 결정됩니다. 세 번째 대결은 바로 단군 왕검의 진정한 힘은 무엇일까요?
4: 단군 왕검의 진정한 힘?
0: 단군 왕검은 제사장으로서 하늘의 명을 받들고 부족장으로서 부족민들을 잘 이끌어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사람들을 따르게 만드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결에서는 사람들을 통솔하는 단군 왕검의 힘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 힘을 어떻게 보여주란 말이야?
3: 어디 검색 한번 해볼까? 됐어. 좋아. 이게 좋겠군. 캬, 액션! 제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0: 했습니다. 따라오십시오. 어떻습니까? 제가 직접 만든 것입니다. 전쟁에 유리한 저 성이야말로 단군 왕건의 진정한 힘을 보여주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1: 역시 신의 사자! 신의 능력을 보여주셨어!
2: 정말 대단합니다. 그럼 이제 온달님의 차례! 으잉! 큰일 났다! 아직 답을 못 찾았는데... 너도 뭐라도 좀 해봐! 저는 정답을... 어?
3: 단군 왕검이란 정성을 다해 신을 모시고 부족을 잘 이끄는 사람입니다.
2: 여기가 바로 제가 찾은 답이에요!
4: 네? 그게 무슨 뜻이죠?
2: 여기 서 있으면 부족 사람들이 한눈에 다 보이거든요. 저 아래에서 모두들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서 있으면 뭐였지? 항상 저 사람들을 잘 살게 하려고 고민하니까 무엇보다 그렇게 일하면 단군 왕검이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진정한 힘이라는 뜻입니다.
4: 네?
2: 네! 그렇습니다!
5: 온달아, 그게 무슨 말이야?
2: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어?
5: 이게 뭔가?
6: 눌러봐.
7: 뭐야?
8: 아무튼 호랑이 부족 여성들 당신의 사자고 했다니. 속이 너무 쉬구만.
1: 이 가짜 녀석. 얘들아, 저 녀석을 혼내주자.
0: 그게 아니라.

0: 괜찮니?
1: 네!
0: 저건 설마? 어쩌면 저건 청동기 시대의 상징 고인돌?

0: 아니, 이제 가셔야 한다니요.
1: 네, 이제 돌아가야 합니다.
2: 정말 가셔야 합니까?
1: 여긴 저희가 있을 곳이 아닙니다.
3: 그럼

0: 단군 왕검은 어떻게 합니까? 아,
1: 그건... 저도 모르죠.
0: 네?
2: 오니까라,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어?
1: 하지만 항상 부족 사람들을 도와주고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할 생각만 하는 사람을 알고 있어요.
3: 자, 이제 우리도 돌아갈까?
4: 단군 왕검이 어? 누군지 알아?
1: 당연하지. 내가 단군 왕검이 될 뻔했었잖아. 만약 그랬다면 단군 왕검이 아니라 온달 왕검이 되는 건가?
4: 아니지. 어? 평강과 온달 줄여서 평온 왕검이 되는 거지.
3: 더 자세히 알려줄게요. 단군 왕검이란 사람의 이름이 아닌 왕을 뜻하는 명칭입니다. 단군은 제사장, 무당이라는 뜻이 있고 왕검은 정치적 지도자, 무리의 우두머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단군 왕검은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백성을 다스렸던 사람을 뜻해요.
1: 선생님, 질문 있어요. 저 돌이요. 저게 뭐예요?
3: 아, 고인돌이라고 합니다. 사실 고인돌은 무덤입니다. 땅 밑에 시신과 토기, 검과 같은 부장품을 묻은 다음 땅을 파서 기둥돌을 세우고 흙을 높이 덮어 덮개돌을 위로 끌어올린 후 다시 흙을 걷어내는 식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고인돌이 분포되어 있는 곳이 우리나라라는 걸 알고 있나요? 정확한 파악은 어렵지만 고인돌은 아시아와 유럽, 북아프리카에 대략 6만 개 정도가 분포되어 있으며 그중 한반도에만 4만 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고인돌은 형태에 따라 탁자식, 바둑판식, 혹은 땅에 무덤을 파고 그 위에 돌을 얹는 형태나 땅 위에 평평한 돌을 세우는 다양한 모양으로 구분합니다. 고인돌의 시신과 함께 묻은 껴뭇거리를 통하여 고인돌이 만들어진 시기의 생활상도 알 수 있답니다.
1: 아하!
3: 이제 단군 왕검에 대해 잘 알겠죠?
1: 네!
3: 그럼 위인 카드를 위인첩에 넣어볼까요?
5: 난 내 자신을 믿었고 반드시 증명할 거야.
2: 너 뭐 하는 거야?
5: 저 위에 올라가서 봐야지.
6: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7: 매일매일 락토핏.
6: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진동.
8: 얼굴엔
9: 순한 킬킬.
8: 눈물엔
9: 덥덥한 말.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0: 지당하신 말씀.
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8: 매일매일 락토핏.
7: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세고 가지마. 담배 피지마. 취사야 영도 함부로 하지마. 자연 그대로를 느껴봐. 내 손으로 볼 수 있지 작은 산불.

0: 해요 일기였고 산불이 번져간다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우리는 대피한다 펭수가 알려지는 곳으로
1: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할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0: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예! Yeah.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3: 뽀르보 동안어라 키스 환영합니다.
4: 어서오세요, 공주님.
3: 동안어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보 동안어라 키스.
5: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6: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7: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0: 마데카 솔메이트
1: 지성.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식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비상 열사병을 조심해.
5: 오늘 전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푹푹 찌는 듯한 무더위가 예상되오니 한낮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4: 놀이터에 간다더니 대체 어디 간 거야? 호떡아!
6: 아까부터 숨어 있었는데 아무도 날 못 찾네. 역시 난 숨바꼭질 대장이야. 더운데 이제 나갈까?
4: 호떡아 어디 있어?
6: 누나다. 지금 나갔다가는 술래한테 들킬지도 몰라.
4: 집에 갔나? 하긴 이렇게 더운데 놀이터에 없겠지. 그럼 난 집에 가야겠다.
6: 아 뜨거워. 열나고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아. 안 되겠다. 누나 나 여기 있어.
4: 호떡아.
6: 친구들은?
4: 집에 갔겠지.
6: 응? 숨바꼭질 하다 말고?
4: 호떡아! 와, 뜨거워! 왜 이렇게 열이 많이 나는 거지? 안 되겠다. 빨리 집으로 데리고 가야 돼.
7: 뭐야? 이렇게?
4: 이 정도면 자기가 업힌 거 아니야? 호떡이 너 폭염주의보라는 뉴스도 못 봤어? 대체 밖에서 몇 시간 동안이나 논 거야?
6: 응? 폭염주의보? 그게 뭔데?
4: 폭염은 폭폭 찌는 듯한 무더위를 말하는데 너무 더우니까 폭염에는 밖에 나가지 말고 조심.
8: 열사병 열사병 열사병.
4: 오? 열사병 딱지가 깜빡인다.
6: 어? 열사병은 또 뭐야? 왜 갑자기 열사병 딱지가 깜빡이는 거냐고. 왜?
4: 아이고 그거 나도 잘 모르겠지만 더운 날 밖에서 놀면 생기는 병일걸? 자세한 건 내가 직접 가서 알아보고 올게. 호떡이 넌 쉬고 있어.
9: 럴수 이럴 수가. 내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10: 채원 장군님, 실수 하실 수도 있지요.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이제 그만 부끄러워하세요.
9: 아니, 이 채운 장군에게 실수란 있을 수 없다. 혼자 조용히 있고 싶으니 나가거라.
10: 네? 아, 네.
4: 여기가 어디지?
10: 헛! 아, 열, 너 아직도 안 나왔어?
4: 나가열?
10: 신장 나갔어야지.
9: 혼자 조용히 있고 싶다고 했는데 누가 이렇게 떠드는 것이야?
10: 제가 아니고요. 열이 떠들었습니다.
9: 열이 너 안 나가고 아직 남아있었던 것이냐? 당장 나가, 당장!
4: 열? 저는 열사병 딱지가 깜빡여서 온 건데, 열. 열사병이 뭔지 궁금해.
9: 열사병?
10: 열! 너 진짜 왜 이래? 방금 체온 장군님이 체온 조절에 실패해서 열사병에 걸릴 뻔했어. 그래서 심기가 불편하신데 열사병 얘기를 또 꺼내면 어떡해?
9: 그만.
10: 열사병에 열자도 꺼내지 마.
9: 열! 받게 하지 말고 그만.
10: 그만.
4: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열? 알아야 조심을 할 거 아니야, 열?
9: 나는 여기 체온 작전 사령부에서 체온을 조절하는 체온 장군이다. 어흥.
10: 체온 장군님, 현재 체온이 37.6도C입니다. 열이 나타난 모양입니다.
9: 왜이야? 지금부터 체온 내려 작전을 실시한다. 당장 핏줄을 넓혀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갈 길을 확보한다. 핏줄을 넓혀라!
11: 핏줄을 넓혀라! 핏줄을 넓혀라! 짝! 잠깐 이거 혈짝!

0: 결과
1: 결정 첫 결과 와 빗줄이 넓어졌다 최훈 장군님의 명령시다
2: 최훈 장군님 명 받겠습니다
0: 열 빨리 나가자 너를 내보내서 체온을 낮춰야 돼
3: 예이
1: 결정
0: 결정 첫 결과
1: 결정
4: 아직 체온 내려 작전은 끝나지 않았다 땀을 흘려 체온을 낮춰라
5: 땀구멍을 열어 땀방울을 내보내라 라고 하실 거죠?
6: 그렇다.
7: 네, 최훈 장군님, 명 받들겠습니다.
1: 혈장
0: 척혈구, 땀방울
1: 열 데리고 왔소.
7: 고맙습니다, 혈장님 척혈구님.
3: 열!
7: 땀구멍이 열리면 나와 함께 밖으로 나갑시다.
3: 열!
7: 내가 그대와 함께 땀구멍 밖으로 나가서 공기 중으로 사라지면 체온은 떨어질 것이오.
3: 열!
4: 어? 체온 장군님, 현재 체온 36.5도씨 정상입니다.
8: 좋다. 계속해서 36.5도씨에서 37.5도씨 사이를 유지하도록. 이상! 그렇게 체온이 올라가면 체온 내려 작전을 펼쳐 정상 체온을 유지했지. 그런데 바로 조금 전...
9: 오호! 태양왕이 좋아하는 여름이로다. 여름을 맞아 아주 아주 뜨거운 열기를 내뿜 것이도다.
8: 저도 이글이글 쨍쨍 자외선 화살을 쏘아 인간들에게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습니다.
9: 좋다! 폭염이로다! 하뜨거뜨거하!
8: 이글이글 쨍쨍!
9: 하뜨거뜨거하!
8: 이글이글 쨍쨍!
9: 하 뜨거뜨거하!
8: 이글이글 쨍쨍!
10: 푹푹 삶아질 것 같다 하여 폭염 아닌가!
11: 이대로 가다가 쓰러지고 말 거야! 이보시오!
10: 신경세포! 너무 뜨겁소! 푹푹 삶아질 것 같소이다!
12: 뭐야! 푹푹 삶아질 것 같다고! 그렇다면 머지않아 열이 발생할 거야! 얼른 알려야 해! 아! 이 열이다! 얼른 체온 장군님께 알려야 하는데!
2: 혈장!
0: 착혈구!
1: 혈장!
0: 착혈구!
1: 영양분 왔소이다!
2: 산소도 왔소이다! 그동안 별일 없으셨죠?
12: 별일이 생겼습니다! 이게 생겼어요!
2: 헛! 열!
3: 열이옵니다!
12: 혈장님, 착혈구님! 체온 장군님께 피부 장벽에 열이 생겼다고 얼른 전해주십시오!
1: 알겠소이다!
0: 갑시다! 체온 장군님께!
3: 열이도 같이 가요! 열이 옵니다!
4: 피부 장벽에서 열을 감지하면 피부 신경세포가 체온 장군인 나에게 알려주지! 물론 피사총사가 핏줄을 타고 와서 알려주기도 하지! 36.5도씨 좋아! 아주 좋아!
1: 체온 장군님!
0: 아, 피부 장벽에
2: 그게 나타났다고요.
3: 열이 옵니다.
8: 자, 열. 왜?
0: 아니. 아, 피부 장벽에 태양 에너지와 자외선 화살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8: 왜야? 그래, 열의 수가 얼마나 된다고 하더냐?
3: 열이 옵니다.
8: 열? 그래, 열이 10명 정도 나타났다는 것이냐?
3: 열이 옵니다.
8: 체온 장군님, 이 어찌할까요?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열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명령을 내릴 것 아니냐? 열이 열이라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냐?
3: 열이 옵니다.
8: 정말 뭐라는 거야? 날 열받게 하지 마라. 열받으면 체온을 40도씨까지 끌어올려. 올려.
4: 체온 장군님이 열 때문에 열받더니 체온 설정이 40도씨로 바뀌었어.
8: 갑자기 열들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것이냐?
4: 방금 체온 장군님이 체온을 40도씨로 올리셨잖아요. 내가?
2: 네, 저희도 봤습니다.

0: 이야, 이거 야단났군. 어쩌다가 이런 실수를. 어떡하지? 어떻게?
1: 열을 40도씨까지 올리라고요? 명, 받들겠습니다. 간세포들은 들어라. 가마솥에 불을 떼서 전속력으로 열을 올려라. 불을 떼라!
2: 네? 네, 간대감님.
3: 40도씨면 너무 뜨거운 거 아니야? 염증이 생기고 체온이 더 올라갈 것 같은데?
4: 태훈 장군님의 명이시잖아. 어서 불이나 떼자.
3: 그래.

0: 체온이 너무 올라간 것 아니오? 뜨거우면 쿵쾅쿵쾅 뛰기 힘들단 말이오. 체온 장군, 이게 어찌 된 것이오? 이러다 나 죽어. 나 죽으면 다 죽어. 쿵쾅.
1: 아유, 그러니까 체온 장군님이 체온을 40도씨까지 올리라고 명령하는 바람에.
2: 아니, 명령한 게 아니라 실수라니까. 너 때문에.
1: 응? 열?
3: 아니, 아니. 엄밀히 말해, 호떡이 때문이지요.
4: 그렇지. 태양왕과 자외선 왕자가 기승을 부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날, 호떡이가 밖에서 노는 바람에 피부로 열이 들어왔고,
3: 열 때문에 체온 장군님이 이상해져서 체온이 40도씨까지 오른 거지.
4: 그렇지.
3: 아, 근데 뇌님은 괜찮으시답니까?
4: 그럴 리가.
5: 체온 장군, 나 쓰러질 뻔했어. 다시는 체온 조절에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오.
3: 네.
5: 또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질 시에는 어떤 벌이 내려질지 나 장담 못해. 알겠어?
4: 네, 뇌님, 알겠습니다. 다시는 이 체온 장군이 체온 조절에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무더운 여름에는 밖에 나가지 마시오. 혹시라도 밖에 갔다가 열이 나거든, 무조건 시원한 곳으로 갈 것, 물을 많이 마실 것, 심각할 경우엔 119를 부르시오. 알겠소?
1: 네, 알겠습니다.
4: 당장 나가시오, 당장!
1: 예이!
4: 나 뇌님한테 너무 혼나.
1: 냉방병에 걸린 호떡이!
6: 이글이글 쨍쨍! 이글이글 쨍쨍!
7: 호떡이다.
8: 또 호떡이네? 또 나왔네?
3: 아바마마, 뜨거운 맛을 또 보여주시지요.
7: 좋지! 하 뜨거 뜨거 하!
6: 이글이글 쨍쨍!
7: 하 뜨거 뜨거 하!
6: 이글이글 쨍쨍!
5: 아, 너무 더워. 아, 얼른 집에 가야겠다.
8: 아, 벌써? 아, 나 자외선 화살 더 쏘고 싶단 말이야.
7: 더 쏴, 더 쏴! 어? 나도 더 쏠 테니까! 하 뜨거 뜨거 하!
6: 이글이글 쨍쨍!
7: 하 뜨거.
1: 시원해.
5: 더워. 누나 에어컨 좀 켜줘.
1: 뭐? 켰잖아. 시원하잖아.
5: 아니. 더 시원하게. 어? 아, 시원해. 이제 좀 살 것 같다.
1: 어우, 난 좀 추운데. 온도 좀 올리자.
5: 아이, 난 덥다니까. 아, 시원해.
1: 난 춥다고.
5: 아, 추우면 옷을 입던가.
9: 냉방병.
1: 오, 냉방병 딱지가 깜빡이잖아.
5: 냉방병? 냉방병이 뭔데?
1: 어?
5: 대체!
1: 오이!
5: 어? 왜 갑자기 재채기가 나지?
1: 목도 아픈 것 같고.
5: 콧물도 나오네.
1: 에치. 나도 재채기가 나오네. 죽고 떨려.

0: 같아서 그런가?
1: 응? 갑자기 이런다고? 아무래도 에어컨과 냉방병 딱지가 무슨 연관이 있는 것 같아. 내가 가서 알아보고 올게. 갑자기 왜 이러지? 감기인가?
2: 해롱,
3: 해롱.
2: 아, 쓰러진다.
4: 채운 장군님, 정신 차리세요. 채운 장군님이 쓰러지면 정상 채운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0: 열? 또 채운 장군님 막사다.
4: 어? 채운 장군님, 채운이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0: 어? 무슨 일이야, 열?
4: 아니, 나도 모르겠어. 방금 전까지만 해도 열 때문에 난리였거든. 어? 열? 아, 여긴 왜 또 왔어?
5: 아, 뜨거, 뜨거, 허! 띵글이글 쨍쨍! 아, 뜨거, 뜨거, 허! 띵글이글 쨍쨍!
1: 아닙니다.
6: 얼른 채운 장군님께 전해야 하는데. 아우, 저리 가!
7: 혈장!
8: 착혈구!
7: 혈장!
8: 착혈구!
6: 어, 혈장님, 착혈구님! 마침 잘 왔습니다. 피부장벽에 열이 발생했다고 채운 장군님께 전해주십시오.
4: 알겠소이다.
8: 갑시다, 채운 장군님께.
1: 같이 가요.
9: 같이 가요.
1: 같이 가요.
9: 같이 가요.
6: 어, 열들이 혈장님과 착혈구님을 따라갔어. 설마...
10: 좋아.
4: 채운 장군님! 아이, 피부 장벽에!
8: 열이 발생해!
1: 열이 옵니다! 열이 옵니다!
4: 채운 장군님, 열들이 들어왔습니다!
11: 와! 우리를 따라 들어온 것이다!
12: 괴롭히지 말고 저리 가! 혹시, 호떡이가 더운데 또 밖에서 논 것이야? 그래서 열들이 들어온 것이야!
1: 열이 옵니다!
9: 열이 옵니다!
4: 이 열들이 채운 장군님을 괴롭히면, 또 이상이 생겨 체온을 올리시는
12: 거. 체온을 올려라. 올려라. 올려.
4: 어, 체온 장군님 정신 차리십시오. 이 체온이 올라가면 열사병에 걸리고 그럼 호떡이가 위험해진다고요.
12: 왜야? 열사병에 걸려? 그럼 안 되지. 안 돼.
1: 열이 옵니다.
9: 열이 옵니다.
4: 어, 체온 장군님 열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12: 나 아무 짓도 안 했는데.
11: 추워?
12: 아, 나 체온 조절 안 했는데 왜 추운 것이야?
4: 어? 이 냉기가 열들을 쫓아냈습니다. 아, 체온 장군님, 체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12: 냉기가 갑자기 왜 들어온 것이야?
4: 아, 저... 저리 가.
9: 아이고.
4: 아이고.
0: 열? 갑자기 냉기가 들어와 열들을 쫓아냈다고, 열?
4: 아, 그렇다니까. 찬바람이 쌩쌩쌩.
0: 어, 찬바람이 쌩쌩쌩. 어, 혹시...
1: 아, 시원하다.
0: 호떡이가 에어컨을 쌩쌩 틀어서 냉기가 들어온 건가?
12: 아이고.
0: 아, 냉기 때문에 채운 장군님이 이렇게 되신 거예요?
4: 그게.
13: 쌩쌩쌩! 쌩쌩쌩쌩!
12: 저리 가. 저리 가라고.
4: 채운 장군님, 체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서 체온을 올리셔야 합니다.
13: 쌩쌩!
4: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12: 그만.
4: 정신 차리세요.
12: 차렸다고? 채온 장군의 병이다. 핏줄을 좁혀라. 열들이 빠져나가지 않게 지켜라.
13: 쌩쌩쌩!
12: 저리 가. 추워.
4: 추워.
8: 혈장 착혈구.
4: 혈장
8: 착혈구.
4: 핏줄이 좁아졌다.
8: 근데 이건 열들을 지키라는 채온 장군님의 명이셔. 채온 장군님 명 받들겠습니다. 열들을 지키자.
1: 왜 이러세요?
8: 혈장 착혈구.
4: 혈장 착혈구.
8: 혈장
4: 착혈구.
8: 혈장
13: 쌩쌩쌩
4: 쌩쌩쌩. 추워.
12: 달달달달달달. 간대감님 가마솥.

0: 불을 떼서 빠르게 체온을 올려주시오. 큰형 무사들도 빠르게 뛰어 체온을 올려주시오.
1: 네, 체온 장군님. 명 받들겠습니다. 간세포들아, 체온을 올려라. 가마솥에 불을 떼라.
2: 네, 체온 장군님. 명 받들겠습니다. 뛰죠. 체온을 올리자!
0: 체온 장군님, 체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행이구만. 체온 장군님, 맹기들이 더 몰려오고 있습니다! 왜이야?
3: 아, 더워, 더워. 에어컨 온도 더 낮춰야지.
0: 나 체온 장군, 체온 조절해야 하는데 태양왕과 자외선 왕자 때문에 열이 들어왔다가 에어컨 때문에 냉기가 들어왔다가 더웠다가 추웠다가 왔다 갔다. 체온, 난 모르겠고 니들 마음대로 하거라. 체온 조절해야지. 나 근데 진짜 못하겠어.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 체온을 조절하시오.
4: 더웠다가 추웠다가 하는 바람에 체온 장군님이 이상해지셨어. 게다가
5: 아, 춥다고.
3: 덥다고.
5: 추워.
3: 아, 시원해. 안녕. 아데노 바이러스야. 바이러스는 시원한 걸 좋아하는데 냉기들 덕분에 나왔네. 고마워, 냉기들.
6: 쌤!
3: 아, 이번에야말로 호떡이 몸을 정복해주지.
7: 어, 아데노바이러스, 나도 같이 들어가자.
3: 넌 누구?
7: 아, 나는 오염된 에어컨에 사는 레지오넬라균이야.
3: 아, 폐렴을 일으킨다는 그 세균?
7: 빙고!
3: 좋아, 그럼 우리 같이 호떡이 몸속으로 들어가서 난 감기를 일으키고
7: 난 폐렴을 일으키고
3: 가자!
7: 가자!
4: 체온 장군님이 이상해진 틈을 타서 아데노 바이러스와 레지오넬라균이 호떡이 몸속으로 들어왔어.
3: 아! 여기가?
7: 호떡이의 코 속인가?
8: 너희들은 누구냐?
3: 아!
8: 코털 장군을 통과하다니, 이런.
3: 아, 코털 장군을 무사히 통과했으니 이제 우리를 쫓아내기 위해 콧물이 나오겠지.
6: 점액 발사! 점액 발사!
3: 아, 나올 줄 알았지.
7: 샤! 샤! 샤!
3: 예사!
7: 우린 이제 기관지로 간다.
3: 가자!
4: 아데노 바이러스와 레지오넬라균은 코를 지나 기관지까지 간 거야.
3: 아! 아! 아! 감기 유발!
7: 우와! 아데노바이러스! 너 공격 좀 할 줄 안다.
3: 그럼!
1: 네! 아데노바이러스! 또 너냐?
3: 아! 백혈구 또 너냐? 넘나 못 막아! 아! 아! 아! 기관지까지 들어왔으니 이제 날 쫓아내기 위해 재채기를 발사하겠지만 에치! 어림없다. 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감기를 일으킬 거야.
7: 난 폐로 가서 폐렴을 일으킬 거야. 가자!
3: 아,
7: 네네네네네. 네네네네네.
5: 그러니까 에어컨 때문에 급격한 온도의 차이를 겪으면서 체온 장군님이 이상해졌고
4: 그 틈을 타서 아데노 바이러스와 레지오넬라균이 침투해서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보인 거지요.
0: 이걸 냉방병이라고 부르지.
3: 열.
4: 레지오넬라균이 폐님께 가면 더 위험해질 텐데.
0: 그러니까 에어컨을 켜기 전에 청소도 하고 내가 이상해지지 않게 바깥 온도와 실내 온도를 5도씨 이상 차이나지 않게 해야 한다 이거야.

0: 실내 온도는 26도씨가 적당하겠지요.
1: 그렇지. 그리고 하나 더. 에어컨을 켜면 2시간마다 창문을 열고 환기시켜줘. 그래야 레지오넬라균이 나오더라도 내쫓을 수 있거든.
2: 네, 꼭 그렇게 해서 냉방병에 걸리지 않게 할게요. 오, 우와, 냉방병 최고 딱지다. 빨리 폭덕이한테도 알려줘야지.
1: 아, 에어컨 좀 켜라.
3: 예.
1: 덥다.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주물엔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9: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0: 매일매일 락토핏
8: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중물엔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세상의 규호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2: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0: 번개별을 깨울 자 누구인가? 다시 한번 일어나라 번개맨.
1: 번개!

0: 한글별 모험 두 번째 이야기.
1: 아, 무서워서 혼났네.
2: 가시별 로봇도 고장났네.
1: 슬프다, 슬프다.

0: 여긴 어디야?
1: 어디긴 어디야? 한글별이지.
2: 한!
3: 한글 대왕님이다. 숨어, 숨어.
2: 아유, 저, 다행이로구나. 번개별 친구들이 한글별을 잘 지켜주었구나. 하마터면 가시별 로봇 주먹에 모두 다 부서질 뻔했는데 말이야. 고마운 친구들이야.
1: 예. 근데 마음껏 놀지도 못하고 가서 아쉽습니다.
2: 다시 초대했으니까 오늘 마음껏 놀도록 해라.
1: 예.
2: 아, 친구들한테 나눠줄 특별한 한글 선물을 준비해야 되니까 어서 고르러 가자.
1: 예.
2: 어서 오라고.
4: 친구들에게 줄 한글 선물?
5: 친구들이 다시 온대.
4: 오늘은 반드시 번개별 친구들을 울게 하고 말겠어.
6: 우와, 한글별이다.
5: 온다.

0: 한글별에 다시 왔네. 기분 좋아.
1: 친구들 안녕. 재미송도 어서 와.
2: 응. 송송송 재미송.

0: 재밌죠?
1: 재밌어.
0: 재밌는 한글벌에 또 왔네. 한글이라면 자신 있어.
2: 인정.
1: 인정. 재밌성은 한글 박사.
2: 번개맨은 언제 오지? 응? 친구들, 번개맨을 불러봐요. 응. 번

0: 친구들 안녕? 내가 좀 늦었지? 그런데 한글별 대왕님이 왜 우리를 다시 부르신 걸까? 대왕님은 어디 계시지?
1: 너희들을 환영한다.
2: 대왕님 환영합니다.

0: 처음 먼 길 오느라고 힘들었지. 한글별을 잘 지켜주어 상을 주려고 불렀다.
1: 자, 여기 가져왔습니다.
0: 내가 가장 아끼는 글자이다. 그걸 선물로 주마.
2: 우와, 가장 아끼는 글자를 주시다니 소중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0: 그래, 그걸 가지고 재밌게 즐겁게 놀도록 해라. 가자.
3: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2: 그래. 자.
5: 오?
2: 여기에 붙이고. 한글 박사 재밌송? 이 글자는 뭐지?
6: 잠 기억에 몸 오.
7: 고야 고.
2: 자, 고로 시작하는 단어를 찾아볼까?
6: 송송. 그럼 이번에도 고고 고자로 시작하는 말.
5: 오늘도 노래는 제가 맡겠습니다.
6: 그래, 오늘도 재미송이 한글 공부 열심히 해왔으니까 기대해 주시오.
2: 자, 이제 시작해볼까? 친구들, 한글 고자로 시작하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노래를 부르면서 함께 생각해봐요.

0: 귀여운 고양이, 고고 고양이.
1: 와.
2: 귀여운 고양이도 고로 시작하는 말이야.
3: 고로 시작하는 말 또 찾아봐라, 냥.
4: 고구마 요정, 고고 고구마, 맛있는 고구마 드세요.
5: 우와, 고구마,
6: 고구마 맛있겠다.
7: 고맙습니다.
2: 고양이가 고구마를 맛있게 먹네.
7: 우리도 맛있게 먹자.
5: 네.
8: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어유 기특하구나. 한글을 이렇게도 잘 알다니. 너희에게 한글 고감 만들 수 있는 가장 멋진 한글을 선물하겠다. 많은 사람들에게 미소 짓게 만드는 아주 마법의 글 있지. 여봐라. 어서 준비하라고.

0: 쉽니다, 여기.
1: 그래, 그래, 그래. 천천히, 천천히. 아이고.
0: 자, 여기요.
2: 아니 이것은 고마워 고마워
1: 아, 한글별을 지켜줘서 정말 고마워. 자, 이걸 너희들한테 선물하마. 황제별로 잘 가지고 가거라.
3: 고맙습니다, 대왕님.
1: 그래, 그래. 나 너희들이 더 고마워.
3: 이렇게 소중한 글자를 주시다니 우리 번개별에 더욱 사랑이 넘칠 거야.

0: 친구들, 번개맨 좋아해줘서 정말 고마워.
1: 번개맨, 우리 지켜줘서 고마워요.
2: 재밌어? 재밌어서 고마워.
3: 알아. 항상 유익한 걸 알려주고 재밌다고 말해줘서 고마워.
2: 고구마 잘 먹어줘서 고마워.
4: 귀엽다고 말해줘서 고마워냥.
1: 참, 그러고 보니 한글대왕님께 고맙다고 말씀을 못 드렸네.
3: 그럼 우리 고맙다고 인사드리고 가자.
2: 그래, 마음을 말로 전하는 건 중요한 일이니까.
0: 좋아, 그럼 빨리 인사드리고 가자.
4: 그럼 우리가 안내할게요.

0: 사랑이 넘치는 말 고마워.
1: 아차차.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0: 아, 고마워는 참 좋은 말인 것 같아. 봐, 모두 웃고 있잖아.
1: 아까 한글별 대왕님이 그러셨잖아. 고마워는 한글별 대왕님이 제일 아끼는 글자라고. 사랑과 웃음이 넘치는 아주 마법의 글자라고. 고마워를 뺏고 싶다. 저 가시별 로봇이라도 고장나지 않았으면 빼앗았을 텐데.
0: 이 조종기도 망가져버렸으니. 가시별 대장님이 빨리 고쳐서.
1: 어? 움직였어. 야, 아저씨, 너 지금 뭐라 그랬어?
0: 가시별 대장님?
1: 아, 아니야.
0: 빨리.
1: 아, 아니, 아니.
0: 고쳐서? 어? 고쳐서? 고쳐서? 일어난다. 고쳐서? 고쳐서? 일어났다. 이 조종기도 움직인다.
1: 그래, 여긴 한글별. 오늘 대왕님이 주신 글자 고로 시작하는 말이 더 비결이었어.
0: 고자로 시작하는 말 고쳐서.

좋았어. 그럼 자, 가시로봇 고마워. 앞으로 가.

0: 이제 번개별로 돌아가자.
1: 우리 저기 숨어서 갑자기 공격하는 거야.
2: 그래.
1: 자, 가시별 로봇 숨어. 요거 챙겨야지.
2: 어, 맞아, 맞아, 맞아.
1: 쏙.
3: 우리 대왕님이 주신 선물 챙겨가자.
0: 응. 어?
1: 알아?
4: 고가 없어졌어. 어? 여기 꼭지도 떨어졌네.
5: 이건 미워? 왜 이렇게 다들 미워지지? 알아.
6: 미워.
1: 어? 뭐라고? 나도 재밌어. 미워.
3: 너희들 왜 그래? 나도 너희들이 미워지기 시작했어.
0: 얘들아, 괜찮아. 안 돼. 내 마음속에도 미움이 생겨나고 있어. 빨리 고를 되찾아야겠어.
1: 드디어 번개별 친구들끼리 미워하는구나.
0: 아차차차, 너희들 정말 미워.
2: 가시별 로봇 번개맨을 공격해.
1: 공격.
0: 아니, 가시별 로봇이 다시 나타났잖아.
7: 가시별 로봇 미워.
0: 멈춰라, 가시 로봇. 글자 고를 가져가다니. 얼른 고를 되찾아야만 해. 각오해라. 번개 파워.
2: 나가. 다시 한번 공격. 하, 차, 야, 차, 차, 하,
1: 아이고, 야. 가시 주머 위위
2: 펀치.
0: 어, 어지러워.
2: 야, 야, 다시 한 번 더. 야.
5: 알아도 밉지만 가시별 로봇이 더 미송. 어떻게?
4: 여기는 한글별. 한글로 도움을 받아야 돼. 미움 재밌음? 어서 생각해봐라.
3: 저 미움 가시별 로봇을 막을 수 있는 말?
5: 고장나!
2: 이거 조종기가 움직이지 않아.
1: 왜 그래? 아, 가시별 로봇도 고장났잖아.
2: 어떡해.
0: 지금이다. 친구들의 힘을 모아 번개

0: 어서 고를 제자리에 둬야겠어.
1: 다들 밉지만, 어, 이것도 찾았다 알아?
0: 와, 고마워를 되찾아서 정말 다행이야. 이게 다 너희들 덕분이야. 고마워.
2: 재밌어. 한글 잘 알아서 고마워.
3: 알아. 미워해서 미안해. 난 너희들이 내 친구인 게 정말 좋아. 고마워.

0: 다시 고마워 잔치가 열렸네. 기분 좋아라.
1: 친구들, 친구들에게도 한글별 대왕님이 주신 고마워를 나눠줄게요. 고마울 때 고맙다고 표현할 줄 아는 모이라 딩동댕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2: 엄마 아빠께도 동생에게도 고마운 것들을 떠올려보고 꼭 고마워라고 말해보세요.
1: 네. 자,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씩씩하게 파워체조 함께해요.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1: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우리 모두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가 크고 싶다.
2: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3: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4: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4: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눈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아빠 저게 뭐야?
9: 글쎄.
10: 다들 뭐 먹는 거지?
11: 이게 뭐예요?
12: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11: EBS IN 포키제?
12: 네.
13: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 매일매일 락토핏.
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순한 길게, 술물엔 순하게 지켜줄게.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진짜
4: 우와, 그러네.
3: 우와, 하나 둘씩 우와. 하나 둘씩 열린다.
5: 야 잠깐만 여기 가고 있어.
6: 배고파.
3: 감사합니다.
7: 감사합니다.

0: 생기시니까 네. 1인당 라면 하나씩. 네. 1인당 라면 하나씩.
1: 와! 오, 나이스!
2: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오, 정말 감사합니다.
2: 아, 진짜요? 그러면 우리 잡아온 거 미니게랑 조개랑 있으니까 우리 이거 넣어서 해물라면 먹으면 되겠다.
1: 네, 좋다. 해물라면. 오늘 저녁 메뉴는 해물라면.
2: 해물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라면.
2: 와우. 라면. 팩트.
1: 와.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지,
2: 만족할 수 있어.
1: 생각해보니까 우리 물이 없어. 우리 물이 없어.
2: 아까 그거 다 먹었어?
1: 다 먹었어.
3: 아까 조개 만드는 데 썼어요.
1: 그러면 잠시만.
2: 이거 어떻게 부셔 먹어야 돼?
1: 아, 그냥 이렇게 부셔서?
4: 물을 생각할 것 같은데.
3: 라면 땅이에요, 라면.
0: 물이 없으니까 준비를 좀 해야 돼. 증류를 한 방법으로 식소를 좀 구해야 되거든요.
1: 네,
2: 증류요. 이번에는 물이야.

0: 증류.
1: 근데 라면 스프 안 넣어도 짜겠다.
2: 근데 증류가 빨리 안 되잖아.
0: 빨리 안 되기도 하고 엄청 조금 모여요. 그걸로 라면 못 끓일 텐데. 어떡하지?
2: 그래도 하긴
1: 시도라도 해야 돼. 해봐야겠다.
2: 해봅시다.
3: 모래만 안 들어갈게.
1: 됐다잉.
3: 자.
1: 됐다.
0: 일단 끓여야 돼요. 끓이고 일단은 얘를 가운데 담그고
2: 올려놓기만 하면 돼, 이렇게?
0: 네.
1: 아, 이거 안 타야 되는데.
0: 그니까, 야. 수증기가 맺히나?
4: 오, 맺혀.
0: 네. 이거 좀 더 무거운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1: 저 조개 하나만 꺼내가지고.
0: 아, 할까요?

0: 아니다?
1: 아, 이거 영 아닌데.
0: 이거 아닌 것 같아. 또 다른 방법 없어? 이거 말고 뭐 없나?
1: 그러면은 뚜껑 어? 잠시만 뚜껑 이거 분해시켜 볼게요. 잠시만
0: 분해 같아?
1: 네. 그러면은 얘로 저거 빼고 네. 얘로 막아버리면은 수증기가 여기로만 나오잖아요. 페트병에다가 구멍 뚫어서
2: 오.
1: 오! 뚫렸다, 뚫렸다. 오, 오 뚫렸다, 뚫렸다, 뚫렸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0: 이게 많이
1: 오케이. 이걸로 이렇게 막고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2: 어, 수증기 올라온다.
1: 그지? 이러면은 안에 보이잖아요.
0: 아, 얘가 이쪽 이 구멍에서 이렇게 통해가지고 이쪽 구멍을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이걸 어떻게 해야 돼?
1: 그걸로, 그렇게 해서 뚜껑 쪽을 딱 잡고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2: 어, 몇 방울 생겼다.
1: 그지? 지금 조금씩 맺히고 있어요. 물론 속도가 느리지만.
0: 오! 그러네?
1: 얘네가 충분히 많아져야 이제 흘러서 아래로 내려갈 텐데.
0: 근데 확실히 딱 맺히는 게 보인다.
2: 라면 빨리 먹고 싶다.
1: 아휴 진짜.
0: 거의 울라 그래. 거의 반 울상에 눈물이 고인 걸 내가 지금 봐. 괜찮았구나.
2: 라면 하나는 다 같이 부셔먹고 두 개만 끓일까요?
1: 그러면은 하나 가져와.
0: 어? 언니 지금 오늘 본 것 중에 지금 가장 행복해 보이는 표정인데.
1: 그러게 오늘 중에 가장 밝은 표정
0: 같아. 가장 나왔다. 행복해 보이고 가장 설레고 기대되고.
2: 이게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
1: 어.

0: 부드럽고 국물에 더 맛있다.
1: 근데 물이 지금 고이기는
0: 고이네. 한 15분째인가? 15분째인데.
2: 어?
3: 어, 아, 들어와.
2: 그래도 이 정도 와.
3: 물이 모였네.
2: 오.
0: 근데 모이긴 모이는데 이게 이걸 다 채우려면 한 10시간 걸린단 말이지.
4: 이건 제가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요.
0: 그래.
4: 아닌 것 같습니다.
0: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건가?

0: 내일 아침에
1: 제가 오늘 지금 자요.
2: 자료 조사를 그 막 좀 했었다 했잖아요. 증류 말고도 물 깨끗하게 얻는 법이 있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사구라고.
0: 사구?
2: 사구라고 모래 언덕을 사구라고 하거든요. 여기 모래 많잖아요. 그래서 모래 언덕이 생겨가지고 그 바닷물이 고이면은 그 모래 때문에 약간 막 걸러지면서 좀 덜 짠 물이 되는데요.

0: 아 진짜?
1: 네. 아까 그 뭐야 우리 그 조개 캐고 할 때도 약간 사고 같은 거 저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0: 그거 빨리 모여? 이거보단 빨리 모여?
1: 이거보단 훨씬 빨리 모여.
0: 아 그러면 당장 가자. 이거 뭔가 그거 같은데? 공포체험.
1: 그러니까
0: 진짜.
2: 근데 여기 되게 뭐가 폭발했다.
1: 여기 웅덩이 어때요? 여기 웅푹 파인 게
0: 어디 어디? 이게 웅덩이야?
1: 네, 지금 다른 데는 다 높은데 저기만 그 웅푹 들어갔잖아요.
0: 아 그러네?
1: 이렇게 모래 언덕에 가려져 있으면서 해수면보다 높이가 낮거나 이제 같은 그런 데에는 깨끗한 물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거든요.
0: 자, 여기 있네. 여기 길이 있네. 여기. 와. 지금.
1: 와, 진짜 다양한 경험한다. 이쯤에 한번 봐보. 네.
0: 여기 있어?
1: 그죠.
2: 물 보였다.
1: 와, 신기하다.
0: 지금 이게 물이 있으니까 모래가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야.
1: 오, 진짜 많다. 이 정도면 진짜 많은데?
0: 우와.
1: 그럼 지금.
0: 우와. 좀. 자. 이제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이 정도면.
1: 네. 기다려.
0: 제가 좀 기다렸다가 물 고이면 저거 다 채울 것 같은데? 오, 되게 많다.
1: 네. 진짜 많다.
0: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그래. 어차피 이거를 끓이면 되는 거잖아.
1: 네. 맞아요.
0: 제발 이번에는 진짜 라면을 먹을 수 있도록 물이 깨끗해졌으면 좋겠다.
1: 제발.
0: 우리 빨리 이거 빨리 해가지고 걸러가지고 먹자.
1: 이거 일단 걸러야 되죠? 걸러야 되니까 걸음 정리로 한 두 번 정도 걸으면 될 것 같아요.
0: 이렇게 했네요.
1: 과연?
0: 좀 걸리는구나.
1: 계속 차게 부어놔도 될 것 같은데?
0: 그래. 이 한 방울의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무인도여서 되게 많은 것을 느끼고 교훈을 얻어가는 것 같아. 형님, 찍어 먹어볼게. 어때요? 바닷맛이?
1: 앉아?
0: 앉아.
1: 나도.
0: 이렇게.
1: 오, 진짜다.
0: 그치? 아예 앉아지.
1: 와, 진짜 너무 신기하다. 사구에 있는 물은 앉아네.
0: 응. 아예 안 나요. 오, 신기하다.
1: 와, 대박이다.
0: 아, 그러면은 이거를 이 상태에서 아예 끓이면은 완전
2: 맹물.
1: 실제로 그 야생에서 살아남는 분들은 이렇게 두 번 정도 걸러서 끓여서 바로 먹으신대요.
0: 아, 이제 진짜 먹을 수 있겠다.
1: 아, 드디어.
0: 와, 진짜. 우리 이거 여기 온 지 몇 시간 만에.
2: 두 끼.
1: 딱 12시간 만에.
0: 라면 스폰지 알지?
2: 네.
1: 나머지는 좀 더 끓이면.
0: 진짜 뭔가 됐지 않았을까? 우와, 대박! 우와, 대박! 우와, 대박! 우와, 대박!
3: 익었다, 익었다.
1: 오, 면 잘 익었다.
4: 잘 먹겠습니다.
1: 잘 먹겠습니다.
2: 행복하다.
0: 김치 딱이네.
1: 와, 와, 면 진짜 쫄깃하다.
0: 뭔가 꽃게 그 맛이. 아.

0: 맛있어요?
1: 맛있어. 먹어봐, 먹어봐. 딱 곱게 맛있어. 곱게 맛. 그치?
2: 너무 맛있어요, 진짜. 진짜로. 웬만한 뷔페보다 맛있었어요, 저 진짜로.
3: 라면이 이렇게 맛있는 거였구나라는 거를 이번에 진짜 알게 되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와, 무인도에 와서 두 번째
1: 식사까지.
3: 네. 와, 성공했습니다. 짠! 굉장히 클리어.
0: 라면.
3: 너무 맛있었어요.
2: 네, 맛있었어요.
0: 네, 진짜.
3: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내일 마지막 이제 세 끼째 네, 거를 이제 성공만 하면 되는데 네. 오늘보다 더 맛있는 걸 먹읍시다, 우리.
2: 네.
1: 그럼 가자.
3: 이제 자요. 잡실까?
2: 네, 잡실까?
3: 잡실까?
2: 자요. 네, 이제 자요. 안녕히 계세요.

아, 오, 되게 많이 구웠다. 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바로. 오! 아, 괜찮아요. 이 정도는 금방 펼 수 있어.

0: 근데 여기 주위 식물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이쪽 뭔가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이거 칡넝쿨이네요. 따가지고 그 채소로 먹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주위에 뭐 막 산 올라가서 열매 같은 것도 딸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아침은 그렇게 먹어도 되겠는데?
1: 아, 우와, 많이 폈네.
2: 왔어요, 왔어요.
1: 우와, 고생했어, 고생했어.
2: 너무 무겁다.
1: 어떻게 많이 고여 있었어?
2: 네, 많이 고여 있었어요.
1: 진짜.
3: 근데 물이 어제보다 많다.
4: 그러니까.
1: 근데 이제 마지막 아침을 이제 먹어야 되니까.
3: 마지막 음식이에요?
1: 재료를 구하러 가야 돼요.
0: 그 오다가 칡 봤거든요, 칡.
1: 칡?
0: 칡넝쿨. 그거 따면 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산 쪽에 뭐 열매 먹을 거 있나 한번 찾으러 가봅시다.
1: 그래, 가자.
2: 네.
1: 칡 많아?
0: 네, 진짜 많아요.
1: 아, 진짜?
3: 근데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1: 산, 딸기 막 이런 거 있어. 어? 저 꽃인가? 저 빨간 거?
0: 순아, 빨 산딸기 아니야? 저거 혹시?
1: 맞아!
3: 아, 저기 있다.
1: 오, 우와, 맞아, 맞아.
3: 하나 있는 거예요?
1: 따줘.
0: 한번 따볼까?
1: 우와.
0: 오, 하나가 아니었어. 두 개나 있네.
3: 두 개다.
0: 왠지
1: 우디 막 이런 것도 있나?
0: 아니, 우디? 산딸기일 뿐인데. 오!
3: 산딸기 맞아요?
0: 맞는 것 같아요. 오, 진짜 예쁘다.
3: 맛있겠다. 근데 되게, 헐, 진짜 되게 맛있겠다.
1: 되게 달 것 같아.
3: 되게 커요.
1: 가자, 딴 데 가보자.
3: 뭐야, 이것도 딸기인가?
0: 딸기인가? 보자.
1: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3: 어? 토마토, 방울토마토.
0: 아, 이거 그거다. 저 이거 도감에서 봤는데 해당화 열매, 해당화 열매.
1: 해당화?
0: 네.
1: 가시가 있어.
3: 나뭇가지. 와. 되게 많다.
1: 거나 들어갔다. 우리 어제 물 프로 가면서 봤던 그게 칡?
0: 네, 이게 다 칡이래요.
1: 아, 이게?
0: 오. 여기 지금 이게 이 보라색 꽃이 칡꽃이네.
1: 그러네. 이쁘다.
3: 냄새 좋은 냄새 나요.
0: 근데 약간 좀
1: 아, 딱 씹자마자 그 짤짝 단
0: 그죠. 단 맛이 딱 나오죠. 이걸로 차를 끓여 먹는 거 어때요?
1: 괜찮은 거 같아. 꽃이.
3: 근데 이 정도만 있으면 딱 저희 먹을 것 같아 되지 않을까요?
1: 꽃향?
0: 괜찮은 것 같아.
1: 좋아.
2: 이제 또 뭐가 있으려나.
1: 둥글레. 둥글레를 캐야 되니까. 둥글레가 있는데 찾아보자.
3: 그냥 숲이다, 진짜.
1: 근데 원래 둥글레가 이런 쪽에 있어. 여기가 좀 올라가기 좀 편한 것 같아.
0: 여기 좀 조심해야겠다. 자!
1: 하! 그거!
0: 여기 있다.
3: 아, 이거예요?
1: 파자, 파자. 우와, 여기 안에 꽉 찬 것 같아.
3: 엄청 크다, 이게.
0: 대박이다.
1: 거의 다 나온 것 같아. 뭐야, 이거 왜 이렇게 길어? 오! 나왔어, 나왔어, 잠깐만.
3: 됐다.
1: 잠깐만, 됐어. 우와, 대박. 이렇게 커, 원래 동물 내가?
3: 와, 진짜 크다.
1: 우와.
0: 가자, 가자.

0: 꽃을 넣어가지고 차를 이제 좀 끓여 먹어봅시다.
1: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잘 되잖아요, 그죠?
0: 아 그리고 아까 우리 둥글레 이렇게 했잖아. 이 둥글레를 칼로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먹어보자. 이거 먹으면 맛있어. 그냥 먹을 수 있어 이거. 자.
1: 되게
0: 더덕 같다. 더덕.
1: 그러게요. 이게 그 생긴 것만 보면 약간 삼유처럼 쓴 맛이 날 것 같이 생겼는데 그냥 그런 맛이 없고 아삭아삭한 맛만 있는 느낌.
2: 무 같아요. 무.
1: 맞아 맞아. 아까 두 분은 해당화 열매를 안 드셔보셨으니까 제가 한번 줄게요. 해당화 일단 위아래를 다 뽑아주시고.
0: 네. 여기 끝에.
1: 네. 네. 냄새 진짜 좋아요. 방향제 같아요. 오. 그다음에 이 씨를 다 손으로 파낸 다음에 이제 빨간 것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어때요?
0: 어? 자두 같다.
1: 그죠, 그죠, 그죠.
0: 복숭아, 전도 복숭아 같은 맛이야.
1: 아, 맞아, 맞아. 약간 오. 그런 이유로 약간 새콤한 맛이.
0: 맛있어.
2: 맛있다, 맛있다.
0: 색깔이 예술이야.
1: 녹차 같다, 진짜. 그럼 이거는 둥글레 칡창 같은 둥글레 칡창. 오, 그 약간 뭔가 허브티처럼
0: 허브티?

0: 오늘 영종이는 우리 여기 무인도 와가지고 어땠습니까?
1: 실제로 이렇게 뭐 따먹거나 낚시하거나 이런 게 경험이 거의 전무후무했거든요. 근데 와가지고 직접 해본 게 너무 좋았어요.
0: 그치, 흔치 않은 뭔가 이제 경험들이니까. 네,
1: 저는 좀 낚시 같은 것도 되게 배워보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직접 해봐가지고 괜찮았습니다.
0: 언니는 어땠어?
2: 사실은 제가 가방에 뭘 숨겨왔거든요, 먹을 거를. 근데 진짜 먹긴 했는데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0: 오, 진짜?
2: 네.
1: 아, 진짜?
2: 그래서 여기서 막 해서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오. 굉장히 풍족하게 먹어서.
0: 그랬어? 네. 풍족했는데 자꾸 눈물, 자꾸 왜 눈물이 고이는 거야, 얘기를 하면.
2: 연기 때문에.
0: 형은 뭔가 막 연습도 하고, 막 노래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뭔가 한적한데 이렇게 오니까 아, 이렇게 뭔가 그 묵은 스트레스가 이렇게 풀리는 느낌? 뭔가 이렇게 힐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처음으로 할 수 있었던 뭔가.
1: 맞아, 1박 2일 여행은 진짜.
0: 여행이었으니까 되게 뭔가 소중한 추억이 또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SNS 영상을 또 이제 찍고 마무리 합시다. 네, 저희 삼돌이가 이제 이렇게 무인도에 와서 곽 새끼를 성공했습니다.
1: 와우. 무인도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궁금하시다면은 아래에 있는 저희 그 주소로 들어오셔서 영상 보시고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
0: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그러면은 우리 인사할까요?
1: 네.
0: 자, 사연스타 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뭔가 별똥별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1: 아,
0: 딱 소원이. 형이 그러면은 자장가 불러줄게. 자.
2: 저 진짜 잘 거예요.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1: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우리 모두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순한 킹킹.
3: 식물엔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 번개맨, 지구에서 암흑 보석의 에너지가 관측됐다.
2: 암흑 보석이요? 암흑 보석이 지구를 향했다는 소식에 보석을 찾아 나선 조그마왕의

0: 부하들. 그 흔적을 따라 결국 번개 유치원 앞에 나타났어.
1: 이게 뭐야?
2: 공포의 똥폭탄.
1: 어, 안 돼.
0: 사랑이가 뜻밖의 능력을 발휘해 겨우 쫓아내긴 했지만 어쩐지 또 만나게 될 것 같은데.
3: 아, 번개 대장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느리신 겁니까?
4: 왔다! 번개본부 특급 배송!
5: 빨리 열어봐.
3: 왔어, 왔어.
5: 암흑 보석에 대한 중요한 정보라며.
3: 암흑 보석이 이렇게 생긴 게 아니구나.
0: 보자. 암흑 보석. 보석을 가진 자에게 강력한 마법의 능력을 부여하는 고대 에너지 결정체. 경고? 이 보석의 신비한 능력을 잘못 사용하면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할 것.
3: 뭐야? 이게 끝이야? 여봐! 여봐!
5: 욕심 많은 녀석 손에 들어가면 큰일 나겠네.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 막 쓸 거 아니야.
0: 그러니 우리가 먼저 암흑 보석을 찾아내야겠지.
1: 자,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
6: 정정당당 웃음하는 날!
1: 맞습니다. 정직하고 떳떳하게 아셨죠? 아, 그리고 거기 여기 보면은 메달 보이시죠? 저 메달은 정정당당하게 이긴 친구들 목에만 걸 수 있는 거랍니다.
7: 그러니까 반칙하면
8: 안 돼요.
7: 맞아요. 그리고 다쳐도
8: 절대 안 돼요. 걱정 마. 하늘이 너는 내가 지켜줄게.
9: 보기 좋구나. 우정.
8: 태평이 너도 내가 지켜줄게.
9: 친구가 지켜준다니 마음이 참 튼튼하군.
10: 튼튼이 아니라 든든이겠지.
1: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 하늘이에게는 아주 특별한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짜잔! 점수 매기기!
8: 친구랑 경쟁하고 싶지 않아서.
1: 잘 부탁해.
8: 다 필요 없고 1등은 내 거야.
11: 아빠 나 또 금메달 땄어.
2: 어이구야, 너무 자주 따는 거 아니야?
7: 역시 희망 있는 아빠 엄마의 희망이야.
8: 맨날 금메달. 좋아, 저 금메달은 내 거다.
9: 운동에 실력도 아닌데 뭐가 네 거야? 정정당당하게 이긴 사람만 금메달을 받을 수 있는 거야.
8: 알아! 누가 반칙 써서 이긴데? 범이 나 웃긴다!
0: 3화. 이기기만 하면 괜찮아?
7: 첫 번째 경기는 멀리뛰기!
3: 여기까지.
8: 네.
3: 잘했어.
7: 출발!
10: 아, 손 밟으면 안 되는데. 안 돼! 다시. 아, 다시. 다시.
9: 안 돼!
10: 다시.
7: 시간 초과. 사랑 친구, 준비됐죠?
8: 네!
10: 잘 봐.
7: 자, 출발!
8: 오! 이야!
9: 오! 비행기인 줄?
8: 너 손 밟은 거 아니야? 규칙 다 지킨 거 맞아? 부럽냐? 부담하면 지는 거야.
12: 자, 지구도 준비됐지?
13: 네! 지구야!
14: 지구야! 힐링!
1: 지구 화이팅!
8: 못 만나, 지구.
12: 자, 출발!
15: 어,
16: 개미! 밟으면 안 돼!
8: 너를 안 밟아서

0: 힘내라 힘내라
1: 네,
0: 힘내라 힘내라
1: 이번에도 사랑친구 승리.
2: 졌지만 정정당당 했으니까.
1: 괜찮아. 잘했어.
0: 우리 사랑이가 힘이 아주 장사인데.
3: 이 정도 가지고 몰려.
4: 좀 하더라.
3: 내가 운동 좀 하지.
4: 그래도 너는 언니가 더 잘하잖아. 국가대표라면서.
3: 사랑이 언니가
5: 국가대표? 근데 그거 대단한 거야?
4: 그럼.
6: 그래도 너는 언니가 더 잘하잖아.
7: 너는 언니가 더 잘하잖아.
8: 너는 언니가 더 잘하잖아.
3: 뭐봐. 다시 말해봐. 나보다 누가 더 잘해?
4: 아니 네가 못한다는 게 아니라 국가대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니까.
3: 그럼 내가 아무나야?
4: 국가대표에 비교하자면 그렇단 거지. 맞도못먹게 왜 자꾸.
3: 저 기분 나쁜 안경 못생겨주다.
9: 범이 안경이
10: 뭐야? 진짜 이상해졌어.
11: 뭐야? 내 안경 뭐지?
3: 다시 한번 해보자. 안경 원래대로.
11: 응? 내 안경 맞는데? 이상하다.
10: 뭐야? 재밌잖아. 어디 또 해볼까?
12: 지구야.
3: 또 다들 지구만 좋아하네. 그래, 이번엔 지구 위에 기미로 잔뜩 껴라.
5: 지구, 잠깐만.
3: 아, 기미 묻었구나. 고마워, 태평아.
5: 친구 사이에 이 정도는 기적이지. 아니, 기본인가?
3: 흥, 이번엔 너다. 태평이 엉덩이에 카레라이스나 묻어라!
4: 어떻게, 뭐지? 선생님!
1: 아이고. 아이고, 태평 친구가 또.
4: 아, 쌤, 배 아픈 게 아니고.
1: 아이고, 손에도. 자, 자, 자, 자, 자, 갑시다, 갑시다. 화장실 갑시다.
4: 아, 아닌데. 아닌데요, 쌤. 어?
9: 아, 웃겨.
4: 어? 뭐야. 이게 왜 반짝이지? 이상하다. 이상해.
3: 그래, 생각해보니까 저번에도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 밥 넘어져라! 새똥이나 맞으라!
13: 이것도 뭐야?
3: 그래, 모두 다 이 보석을 준 다음부터야.
4: 그러면 내가 마법사가 된 게 이 보석 때문이라고? 대박. 그럼 나 이 보석만 있으면 국가대표 아니지 우주 영웅도 될 수 있겠는데?
3: 사랑아 빨리 와. 팀으로 하는 경기 시작할 거야.
4: 여기서 이기면 4점이나 준대.
3: 태평이는 나랑 한 팀이고 사랑이 넌 범이랑 한 팀이야.
4: 뭐? 나랑 범이랑?
11: 지민 사랑인가 보면 난리 칠 텐데.
4: 선생님.
1: 응.
4: 우리 공룡이로 외우기 시작했던 거 하면 안 돼요? 저 진짜 자신 있어요. 티라노사우루스, 스테고사우루스, 브레키오사우루스.
1: 자. 범위 치고 진정해요.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치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거야.
4: 못 이기면 가만 안 둘 것 같으니까 그렇죠.
3: 죽기 뻔하잖아. 아, 어떡하지?
10: 이번에도 부족하게 소원해?
0: 정정당당하게 이긴 친구들 목에만 걸 수 있는 거랍니다.
3: 안 돼요.
1: 맞아요.
3: 안 되긴 뭘 안 돼. 이기는 게 중요해. 금메달 반드시 따야 한다고.
1: 자, 모두 준비? 시작!
3: 야! 살살해! 야!
0: 우와! 나 살살해? 괜찮아?
10: 너 지기만 해봐.

0: 세상에 무슨 일이에요?
1: 와, 나 힘 짜구나.
2: 뭐지? 계속 꼴찌만 하다가 갑자기 저렇게 잘한다고?
3: 암흑 보석의 힘을 빌리면 가능하지. 그렇다면 저 알지?
4: 찾았지요!
3: 암흑 보석 가진 녀석을 찾았습지요.
5: 보석 같은 거 가지고 있니?
1: 그만해.
6: 악당들이 뺏으려고 하는 게 이 보석이야?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기동.
7: 얼굴엔
8: 순한 킹킹.
7: 주물엔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 친구들 안녕. 번개 유치원 운동회가 드디어 시작됐어.
2: 거미가 이기게 해줘.
1: 금메달을 꼭 따고 싶은 사랑이 암흑보석의 소원을 빌었는데 마법에 걸린 범인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사랑이는 금메달을 딸 수 있을까?
3: 조그마님! 조그마님! 우리가 찾았지요!
4: 암흑보석 가진 녀석을 찾았었죠! 띠!
5: 지난번처럼 잘못 짚은 거 아니지?
4: 어휴! 이번엔 진짜 확실합지요.
5: 어허라, 한 번 더 믿어보지. 암흑보석을 뺏을 계획도 확실히 세웠겠지.
3: 히히히히히. 제가 이 망원경으로 본 게 있지요.
4: 공룡 장난감 안고 다니지, 공룡 이름 중얼거리지. 이걸 이용하면 암흑보석을 뺏을 수 있을지요.
5: 그 계획 마음에 들지. 그렇다면 이 조그마한 큰 선물 하나 주지. 따뽕. 괴물을 불러내는 특별한 인형이 있지.
4: 역시 천재.
5: 암흑보석 뺏기 대작전 시작하지.
4: 찍찍.
1: 4화, 빛바랜 금메달.
6: 우범이 닭성 진짜 잘하더라? 힘있고 북극곰같이 셌어.
7: 근데 너 괜찮아? 많이 놀랐겠더라.
6: 뭘 이 정도 가지고. 아무튼 모범, 다시 왔어. 공룡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닭도 좋아하는구나.
7: 내가 운동 좀 하지.
8: 초능력 생긴 거 아니야? 초능력?
7: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6: 그거 내 실력이야.
8: 실력?
4: 실력은 무슨?
6: 몸이 진짜 실력이야.
9: 정정당당 운동회 마지막 순서는 바로 이어 달리기예요.
8: 들었지? 금메달까지 딱 한 번만 더 도와줘. 너만 믿는다.
1: 자, 친구들. 이어 달리기는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10: 같이!
1: 맞아요. 같은 팀 친구를 믿으면서 같이 잘해야 되는 경기예요.
10: 예!
8: 5번. 정신 차리고 잘 뛰어. 이제 진짜 마지막이거든.
6: 닭싸움하는 거 못 봤어? 사랑해, 너 사자.
8: 됐고! 바통이나 놓치지 마.
1: 자, 준비.
8: 저거, 내가 가져간다.
1: 조심조심.
8: 뭐가? 달리게 해줘.
4: 좋았어. 와, 나 달리기도 잘하네.
1: 오, 잘하고 있어. 우와. 오. 오. 범아, 괜찮아?
6: 사관장님, 한번 됐어요.

0: 자, 됐다. 공룡 친구가 무릎을 지켜줄 거야.
1: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요. 분명히 멈추려고 했거든요. 근데 다리가 막 저절로 움직였어요.
2: 설마?
0: 저기 범아, 혹시 보석 같은 거 가지고 있니?
1: 보석이요? 보석은 우리 엄마도 없어요.
0: 오.
3: 아. 아, 그렇지? 없지?
1: 뭐예요, 한방에쌤. 장난이나 치고.
3: 아니, 그게 아니고. 엄마, 저기 우리 메달 받는 데에서 만나.
1: 우리 한방에쌤. 놀리긴 하고. 티라미수 어렸어? 완전 처음 보는 카드잖아. 새로 나왔나? 브라키오사 어렸어? 파라사우 룰루프스. 이 카드는 진짜 처음 봐.
4: 처음 봐.
5: 어린이 고객님, 혹시 지금 세상에서 하나뿐인 공룡 카드를 찾고 계신 건 아닌지 저희...
6: 지라뇨! 지라뇨! 계신 거예요!
1: 어? 세상에 하나뿐인 공룡 카드를 진짜 줘요?
6: 네, 진짜 주지요! 대신 고객님이 갖고 있는 그거... 그걸 저희에게 주면 이 카드 다 드릴게요. 그게 정정당당한 거 아니겠어요? 어린이 고객님.
1: 그거요? 아. 저 돈 없어요. 나중에 엄마랑 와서 다시 살게요. 안녕히 계세요.
4: 가긴 어딜 가지?
5: 이 녀석 아직 모르지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6: 좋은 말로 할 때 내놓지.
1: 진짜 돈 없다니까요.
6: 돈 말고 아무 보석 내놓으라고.
1: 보석이요? 왜 다들 나한테 보석이냐고 묻는 거야. 좋아, 좋은 말 할 때 비켜요. 갇히기 전에! 아까처럼 안 되네.
6: 갑자기 닭싸움하면서 아무 보석 없는 척 하는 거 봤지?
5: 머리 좋지. 하지만 우린 속지 않지.
4: 찍찍!
7: 주원 정정당당 운동회. 우리 친구들 처음부터 끝까지 정정당당하게 너무나 잘 임해줘서 이 팽원장님이 정말 너무너무 울컥해. 아니, 뿌듯하다고.
8: 좀 찔리긴 하지만 나 또 사랑도 금메달이 생긴다. 아싸.
7: 이 팽원장님에게는 여러분 모두가 금메달입니다. 그래서 이번 운동회에도 금메달이 다섯 개?
3: 짜잔!
9: 다섯 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1등이잖아요.
7: 그렇죠, 그렇지. 그건 당연하지.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정정당당 금메달의 주인공은 바로 노사라!
3: 축하해.
9: 좋았어.
7: 태평이는? 미소천사 금메달. 하늘이는 점수관리, 지구는 개미

0: 없이 어떻게 그런 힘을 발휘하지?
1: 진짜 보석 같은 거 없다니까요?
2: 악당들이 뺏으려고 하는 게 이 보석이야? 그럼 지금 모범이는 나 때문에? 어떡해.
3: 우와! 엄청 작아!
4: 위험하니까 어떻게 있어? 감히 우리 친구가 좋아하는 공룡을 이용해서 괴롭혀? 용서할 수 없어! 자!
0: 찍찍 마법!
5: 불을 뿜으라지!
6: 번개라 조심해요!
5: 번개 쉴드!
0: 불이요! 불이요!
4: 가짜는 사라져라!
5: 번개!
6: 번개맨이 티라노사우루스 괴물을 물리쳤어. 고마워요, 번개맨.
5: 또 망했지.
0: 돼지.
7: 고마워.
5: 세상아.
2: 괜찮아?
6: 응, 이제 괜찮아.
7: 무사해서 다행이라고. 아이고.
2: 미안해, 나 때문에.
4: 암흑보석을 범이한테서 찾더니 설마 번개 유치원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걸까? 대체 누구지?
8: 이야, 정정당당 금메달! 우리 사랑이가 금메달을 탔다다니 진짜 기특한데?
2: 제법이다. 너도 운동은 좀 하는구나. 뭐 그냥.
8: 정정당당 노사랑 좋다 좋아. 아, 이거는 저기다 둬야 되겠다. 잘 보이게 요쯤에다가 딱 좀 좋을 것 같은데.
2: 안돼.
8: 사랑아.
2: 그냥 내 방에 둘 거야.
8: 아니 사랑.
2: 아무 보석 없이도 금메달을 딸 수 있었을까?
6: 몰라.

0: 이걸 어쩌지?
1: 암흑보석을 보게 되면 선생님한테 꼭 이야기하기.
0: 아, 누구한테 좀 털어놓고 싶다. 어? 핑키! 내 비밀도 말해줄까? 아니야.
2: 뭐지?
3: 잡았다! 개미나! 도와줘!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진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직성. 얼굴엔
3: 순한 길게.
2: 진물엔
3: 더운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Hi, Cobit.
1: Hi, Silu. You came here first?
0: Yes.

Together.

0: Slow.
1: I go slow.
0: Fast.
1: I go fast.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 매일매일 락토핏.
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 얼리면 더 맛있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길길,
0: 주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4: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얼굴엔 순한 킬링.
4: 식물엔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썰 yes, 주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오, 와우.
1: 와우. What is it? It's my kite.
0: 오,
2: 와우.
3: 호호호.

0: Thank you, Colbert.
1: You're welcome.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 매일매일
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2: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3: 우리 모두
4: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질성.
9: 얼굴엔
10: 순한 질긴.
9: 식물엔
10: 덕분만.
11: 순하게
10: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팡팡!
1: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2: 전교 3등.
1: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2: 카세트 플레이어.
1: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2: 사실은 오늘러와의 H.O.T의 캔디.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2: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아홍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0: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그 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1: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0: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1: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0: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1: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0: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1: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0: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양초리 양양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간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1: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0: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네,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2: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띄용띄용 화재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시시리 마시리 마시샤 떡따기. 오늘 보여줄 마술은 바로바로 벼락꽃. 이 꽃이 활짝 피게 하려면 바람을 어라? 안 되네. 아! 맞다 맞다. 물이 있어야지. 이리 와라. 덥다. 그럼 이제 진짜로 비어라. 덥다.
1: 왜 이러지? 주문이 잘못됐나?
0: 비어라. 뚝딱다. 다른 주문인가?
1: 뿌리 뿌리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한 번 더 싱싱.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줄무랑
3: 덥덥한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줄무랑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2: 제가 얼마 전에 그 사이버 트럭을 타봤어요.
3: 어? 예. 봤습니다.
2: 예. 저 이제 개인 채널에서 풀 셀프 드라이빙이죠. 네. 예, 자율주행. 그냥 버튼을 탁 눌렀는데 네. 순식간에 얘가 자율주행을 딱 하는데요. 오? 차선도 지가 막 알아서 변경을 해주고 낄지 말지 딱 이걸 하는 거를 보는 순간
3: 아, 터널도 야, 이 자식 봐. 큰 덩치로 그냥 기가 막히게. 어, 차 오는지 보고.
4: 복잡한 구간인데 오, 잘 갑니다.
3: 야, 차 지나가는 거 보고. 나 주차 이제 주차야.
4: 어디가 좋을까?
3: 어디가 좋을까?
2: 이걸 하는 거를 보는 순간 아, 난 이미 미래에 있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자율주행차 타보신 분 계세요?
5: 저는 이제 취미는 과학 여행에서
2: 아, 그 택시
5: 무인 택시 탔었는데 아,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냥 쫙 오는데 약간 유령 오듯이 오는데 이제 앞좌석이 보이잖아요. 근데 아무도 없어.
6: 미국보다는 한국이 조금 운전 난이도가 더 높은 것 같아서 네. 저기서는 안전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아, 그렇죠. 안전할까?
2: 일단 이 교수님도 만약에 그 차를 타보잖아요? 그러면 당장 계약하실 거예요.
5: 이게
2: 그 정도로. 예.
7: 근데 눈이나 비가 엄청 오거나 밤이거나 막 시골에 막 그 논두렁길을 간다거나 이런 상황에서도 이걸 믿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어서.
5: 근데 따지고 보면 그건 사람도 똑같죠. 뭐 눈 비 많이 오고 뭐 내 눈이나 걔 눈이나 사실은 더 좋을 수
2: 확실한
5: 거 있는데.
2: 사람보다 운전을 잘해요.
5: 진짜로.
2: 안 몰아본 사람은 에이 뭐 운전 내라고 말지라고 하는데 직접 몰아본 사람들은 아. 이거다.
5: 진짜로.
2: 이거다. 이거구나. 이런 생각이 강하게 옵니다.
7: 저는 아직 멀었다.
2: 아직 멀었다.
5: 네. 아, 진짜? 그래서 사실 이 자율주행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계신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2: 일론 머스크?
5: 일론 머스크.

0: 이제 됐죠, 이제.
1: 아, 일론 머스크를? 네. 일론 머스크를 이긴 분이에요.
0: 오. 아, 그럼 MMA 파이터입니까?
2: 뭐 하시는 분이죠? 일론 머스크.
1: 일론 머스크를 이겼어요.
0: 잠깐만, 일론 머스크를 이긴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다. 네. 근데 왜 나는 전혀 모르죠? 왜냐면 나는 이 빅테크라든가 이런 거에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일론 머스크를 이긴 그 남자분을 빨리 만나봐야겠네요.
3: 네.
0: 자, 나와주시죠!

0: 아, 이길 만합니다. 느낌 비슷한.
1: 예, 주먹에 힘이 있어요. 예, 환영합니다.
2: 네, 반갑습니다. 국내에서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고 있는 엔지니어이자 개발회사 대표 한지영이라고 합니다.
1: 아, 반갑습니다.
3: 지금 현재 자율주행 기술을 연구하고 계시고 상용화를 준비하고 계시는 대표님이시고
2: 창업자입니다.
3: 창업자분이시고 그러면 일론 머스크를 지금 이겼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들어오기 전에 뭘로 얘기하셨어요? 주먹이에요? 아니면 지식이에요? 뭡니까?
2: 매년 초에 이제 글로벌 컨설팅 펌에서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 순위를 매기는 그때 이제 저희 회사가 세계 7위를 했고요. 테슬라가 새벽에 10위를 했습니다.
3: 진짜로? 네. 제가 사이버 그 트럭 타봤다니까요. 자율주행을 맛봤다니까요. 근데 테슬라를 이겼다. 야, 이거 어떻게 이긴 겁니까?
2: 뭐 참고로 저희가 뭐 기술 자체만 가지고 다 뭐 이겼다라고 하기는 그렇고 타보신 테슬라 차는 아마 문제대가 있는 형태의
3: 그렇죠. 레벨 2죠. 네. 예.
2: 저희 차는 이제 완전 무인차.
3: 아, 그럼 레벨 8이고요?
2: 네. 완전 무인 기술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기술이 더 앞선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았죠.
3: 그러니까 사람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그냥 완벽하게 완벽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그 기술에 대한 평가를 맞습니다. 더 높게 받았다.
4: 네. 대표님이 개발하고 있는 차에는 아예 운전석이 없어요.
3: 진짜요?
2: 네, 맞습니다.
4: 지난해 경주 우리 너무 큰 행사 있었잖아요. 국가적으로 경주 에이펙이라는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의전 차량에 자율주행 버스가 운행이 됐었거든요. 그 자율주행 버스를 만드셨던
3: 질문입니다.
2: 네.
3: 상용화가 된다. 가격은 얼마나 할까?
2: 그것도 굉장히
3: 왜냐면 기술에 대한 이야기들 하다 보면 아 이거 돈 총알을 많이 마련해 놔야겠구나. 그 테슬라 차량에는 다 운전자석이 있고요. 네. 예. 웨이모도 있습니다.
4: 맞아요.
3: 근데 우리 대표님의 자율주행 차에는 운전자석이 아예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거를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된 거라고 보면 될까요?
2: 사실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기술의 이제 단계가 이제 있습니다.
3: 그렇죠.
2: 크게 이제 0단계에서부터 5단계까지로 나뉩니다. 그렇죠. 그래서 0단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반 수동 차가 되는 거고 1단계는 손과 발 중에 하나가 편한 거. 네. 예를 들면 초창기 나왔던 이제 반자율주행 차 같은 경우
3: ACC.
2: 네, ACC 맞습니다. 네,
3: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2: 오, 잘하시네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2단계고요. 2단계로 가면 손과 발이 동시에 자율주행 차선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3: 차선 유지.
2: 네, 요즘에 나오는 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거고.
3: 그러니까 감독형. 사람이 직접 운전할 때 시야가 확보가 돼야 되는
2: 거. 네네, 맞습니다. 네. 너무 잘하시네요.
1: 그래서 이제 2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2: 네, 그게 2단계. 테슬라 FSD는 이제 2단계 반자율주행이고요. 그렇죠. 3단계가 되면 이제 눈이 자유로워지는 게 3단계.
3: 그게 비감독형이죠.
2: 네. 그게 이제 비감독형. 예, 이제 중간 단계가 됩니다. 네, 1, 2단계까지 이제 감독형이 이제 되는 거고요. 눈이 자유로워지는데 그렇죠. 핸드폰을 볼 수 있고 뭐 책을 볼 수 있다라는 그렇죠. 이렇게 하지만 단 잠은 자면 안 돼. 4단계는 뇌가 자유로워지는 게 4단계.
3: 믿고 맡겨버리는 거예요.
2: 그렇죠. 네. 잠을 자도 되는 거예요. 5단계는 사실 4단계와 기능상으로는 동일한데 4단계는 눈비가 너무 많이 오면 안 돼. 비포장 도로에서는 안 돼. 제한이 정해지는 게 4단계. 그리고 5단계는
3: 그것조차도
2: 없는 거. 소위 말하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아실 텐데 미드 키트. 네. 키트라는 미국 드라마. 키트 부르면 오는.
4: 아, 전격 제트 작전.
2: 네, 전격 제트 작전. 아. 키트.
3: 키트 오면 아예 그냥 내 앞까지 와가지고 나 태우고 지가
2: 네, 어디든 가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다 그냥 어디든지 오는
3: 완전 자율주행.
2: 네,
3: 그게 이제 최종
2: 5단계.
3: 만약에 우리 저기 교수님들은 자율주행을 탈 수 있다면 어느 정도 레벨에서 만족하실 것 같아요?
4: 최소 레벨 3면 좋을 것 같고 아, 원하는 건 레벨 5죠. 어, 굳이 이동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진짜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3: 그럼요. 우리 교수님.
5: 저는
3: 달구지죠? 달구지
5: 저는 차 없는 도시, 차 없는 나라.
3: 근데 앞으로 대중교통도 이제 다 그 자율주행 갈 텐데.
5: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그래서 저는 레벨 5면 할 것 같아요.
3: 왜 레벨 5?
5: 왜냐면 5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든지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니까 온갖 돌발 변수, 악천후 상황에 대해서 이미 검증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벨 5라면 저는 뭐 마음 편하게 들어갈 것 같아요.
6: 저는 원이나 투 정도면
3: 원투
6: 만족할 것 같아요.
4: 지금 원투 다 되어 있잖아요.
6: 그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서 저의 입장에서는 운전석이 없어가지고 하면 너무 모든 걸 맡기게 되니까 이제 사고가 나도 내 책임으로 나는 게 낫다라는 약간 그런. 저 기계를 좀 잘 못 믿어서 그 놀이기구도 안 타요.
4: 아, 진짜?
6: 놀이동산에 있는 것도 못
3: 그럴
6: 믿어요.
3: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감독형이 2단계인데 이 감독형은 사고가 났을 때 사람이 책임져야 돼요.
2: 맞습니다. 맞아요.
3: 근데 이제 비감독형 3단계부터 가면 그때는 이제 회사 책임이에요.
5: 회사 책임이구나.
3: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무래도 네, 좀 복잡한.
2: 너무 잘하잖아요. 네,
3: 복잡한 네. 문제들이 있는데.
5: 자리를 바꾸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3: 아니.
2: 단계를 나눌 때 사실은 기술의 수준을 가지고 사람들이 기준을 가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책임 소재를 가지고 책임 걸 매깁니다. 네. 레벨 2까지는 사고가 나면 운전자나 관리자 책임.
3: 차주 책임이죠.
2: 네. 그리고 레벨 3, 4가 되면 레벨 3은 부분적으로는 운전자 책임, 부분적으로는 제조사 책임. 레벨 4부터는 이제
3: 완전히 회사 책임.
2: 네, 회사 책임이 되는 거예요.
3: 사실 저는 이제 레벨 5도 저는 강력하게 이제 원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방송인인데 이제 스케줄을 다닐 때 사실 이제 뭐 매니저라든가 스태프들도 사실 또 운전이라든가 이런 게 좀 고되잖아요.
2: 네네네.
3: 생각만 해도 이게 너무나 이 피로도, 직업적인 피로도가 확 줄어들 거 아닙니까?
2: 그렇죠.
3: 아,
2: 그렇죠.
3: 정말 꿈 같은데. 그러면 또 일의 능률적인 그런 게 많이 또 샘솟을 거고.
2: 네.
3: 그래서 5단계가 저는 정말 너무 기다려집니다.
4: 맞아요.
3: 그럼 이쪽 엔지니어 분들의 목표는 지금 레벨 5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2: 아, 이게 궁극적인 목표는 레벨 네. 5인데, 네. 현실적인 목표는 다 레벨 4입니다.
3: 아. 네.
2: 아직까지 사실 레벨 5를 상용화하기 위해서 네. 개발하고 있는 회사는 없고요.
3: 네.
2: 완벽한 레벨 4를 다 개수를 하고 있어요.
3: 그것만으로도 뭐.
2: 네.
3: 그러면 웨이모는 몇 레벨인가요?
2: 웨이모는 이제 레벨 4가 되는 거죠.
3: 아.
2: 완전 무인 형태로 되고 사고가 나면
3: 그렇죠.
2: 웨이모가 이제 책임을 지는
3: 아, 그렇죠.
2: 네, 형태가 되는 거죠.
3: 아, 그렇구나. 그래도 이 분야에서는 웨이모가 아직까지는 최고인가요?
2: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실제로 그 올 초에 발표됐다는 그 가이드하우스 순위에도 네. 이제 글로벌 1위는 웨이모로
3: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2: 웨이모를 만든 사람이 이제 세바틴 스런이라고 하는 전 스탠퍼드 이제 교수님이시고요. 네, 네. 이분이 현대 자율주행의 어떤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십니다.
4: 네. 아, 아버지가 계셨군요, 자율주행차에도.
3: 아, 그러면은 저기 뭐야, 우리 아버지, 세바스찬 네. 아버지는 그러면은 최초로 자율주행차를 만든 분이 이분입니까?
2: 아니, 그건 아니고요. 사실 자율주행의 역사는 굉장히 거슬러 올라가는데
3: 네?
2: 처음 이제 자율주행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정도의 기술을 가진 차는 1920년대.
4: 아, 진짜로요?
5: 20년, 1920년대?
4: 20년대? 일제강점기에요, 네. 우리는.
2: 그 차는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차는 아니고 네. 그 차는 이제 1925년에 네. 프랜시스 후디나라고 하는 네. 그 엔지니어가 이제 무선 통신 기술을 이제 개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3: 아...
2: 그분이 만든 무선 통신 기술을 차에다가 적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원격 조정을 한 거죠. 아... RC카.
5: RC카.
2: 아, 네. RC카 개념으로 이 차를 이제 조정을 이제 했던 겁니다.
5: 근데 그거를 자율주행이라고 부를 수 있나요? 조정하는 네. 거잖아, RC카면.
2: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는 혼자 움직였기 때문에 자율주행이라고 아... 보지만.
3: 타율주행 아닙니까?
2: 네, 결국은 타율주행인 거죠.
3: 네, 타율주행이죠.
2: 정확하게 보는 거고.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아까 그 세바스 스런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왜 이제 자율주행의 아버지라 불리느냐. 아, 네. 미국 국방과학기술연구소에서 하는 다르파 그랜드 챌린지라는 대회가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3: 다르파.
2: 굉장히 어려운 미션을 기술적으로 풀기 위한 네. 뭐 대회를 엽니다.
3: 네.
2: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모하비 사막을 무인으로 차량으로 횡단하는
3: 와.
2: 그 미션을 이제 대회로 열게 되는 거죠. The six-wheel vehicles, the biggest one sitting over there. 이걸 이제 횡단을 성공한 우승 팀이 나오는데 그 팀을 이끌었던 분이 그 세바스찬 스런 이 스탠퍼드 교수님이 팀이었고 그 팀이 이제 우승을 하면서 구글에서 이분을 이제 스카웃해서
3: 역시 알파벳.
2: 네. 네. 그래서 웨이모라는 회사를 이제 만들게.

0: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자율주행차에 대한 상용화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1: 네. 우리 한박사님이 또 극찬을 했어요. 웨이머가 운전 잘한다고.
0: 진짜 잘하더라고요.
1: 그러면 웨이머는 네네. 사실 어떤 원리로 이렇게 혼자서 운전을 되게 잘하는 걸까요?
0: 네, 사실 웨이머가 처음 시작했던 네. 현대 자율주행의 그 기준은 이제 룰 베이스라고 하는 기술을 이제 적용을 하게 됩니다.
1: 룰 베이스?
0: 네네. 정해진 규칙대로 네. 차가 움직이는 거예요.
2: 룰, 규칙 네. 베이스. 네.
0: 규칙 베이스로 움직이는 자율주행차를 이제 이분이 이제 만든 건데, 예를 들면 빨간불은 무조건 씁니다, 차가.
1: 빨간불을 쓰고. 네.
0: 그리고 차선은 무조건 내가 지켜서 간다. 그리고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네. 피해 간다.
1: 피해 간다.
0: 그리고 내가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는데 앞에 뭐 50km로 달리고 있는 차가 있으면 차선 변경을 해서 추월을 하고 된다. 다시 들어온다. 아. 이런 굉장히 많은 규칙을 베이스로 해서 아. 움직이는 로봇처럼 탁탁탁 움직이는 아. 그런 기술을 이제 그
1: 규칙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다 이렇게 네, 입력을 해서 넣는
0: 맞습니다.
1: 거죠.
0: 네. 예. 그런데 이제 왜 웨이모가 잘하느냐? 웨이모는 굉장히 많은 이제 자금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자율주행차를 만들어서 네. 그 도시에서 다 이제 풀어서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1: 아, 테스트를.
0: 그래서 그 규칙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는 거죠. 네. 우리가 그물을 짠다면 그물을 굉장히 촘촘하게 짠 겁니다. 네.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그 테스트 돌발 상황들 다 일단 이렇게 해야 돼, 일단 이렇게 해야 돼. 그 규칙을 거의 무한대 각각에 만들어 놓은 거죠.
1: 촘촘하게 모든 돌발 상황들을 네네네. 인간들이 다 테스트를 하면서 다 넣어놨다.
0: 네네.
3: 제가 타봤잖아요. 네네. 항상 미국에서는 스탑사인이라고 있어서 스탑사인 앞에서 미리 정지를 해야 되고 스탑사인에서는 네 바퀴가 다 멈춰야 돼요. 무조건.
4: 아, 스톱 앞에 스톱 있죠?
3: 정지선 하얀선 있잖아요. 스탑사인 앞에. 그것도 정확하게 지키고요. 과속방지턱. 진짜 스무스하게 넘어요. 과속방지턱을.
1: 나 혼자만 타봤다고 되게 우쭐대.
3: 아니, 진짜로.
1: 되게 거드럽대.
3: 아, 진짜로. 감동받아서. 오, 나도 타보고 싶다. 시청자 여러분 같이 타요.
1: 근데 네네. 제가 자율주행 타봤잖아요. 네. 트럭. 네? 네? 브레이크를 기가 막히게 잡아요.
3: 그렇죠. 브레이크 잘 잡죠.
1: 인간보다 더 잘 잡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때는 이제 이렇게 될 때 있잖아요. 걔는 그게 없어요. 그러면 얘도 이 테슬라도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거 아닐까요?
0: 아닙니다. 테슬라는 이제 E2E라고 해서 AI 기반의 자율주행차예요.
1: AI 기반.
0: 네. E2E라고 하면 엔드투엔드 시작과 끝까지 전부 다 AI로 다 한다는 거예요.
1: 아.
0: 인지, 판단, 제어라는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람처럼 주변을 보고 인지.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추월을 해야 되나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나 판단을 한 다음에 제어, 악셀 브레이크를 얼마나 밟을지 핸들을 얼마나 꺾을지 단계로 나누는 방식이었는데 인지부터 판단, 제어 이 전체 영역을 AI로 다 하는 게 엔드투엔드 AI 주행. 그래서 이제 E2E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 테슬라도 2년 전까지만 해도 룰 베이스로 했었었는데 룰 베이스로 하다 보니까 어떤 이제 문제가 생겼냐면 웨이모는 샌프란시스코라든지 특정 지역에서만 이렇게 하잖아요.
1: 네네.
0: 여기 지역 안에서는 이제 룰을 거의 촘촘하게 빈틈없이 만들 수 있었는데 다른 나라로 가면은 다 다른 거예요.
1: 그렇죠.
0: 예. 예. 이제 룰 베이스로 하려다 보니까 이 확장성의 한계가 있는 거고 그 테슬라는 전 세계 모든 데서 이제 다 하려다 보니 테슬라는 이 확장성을 위해서 이렇게 룰 베이스로 하면 거의 이거는 뭐 무한대 가까운 이걸 해야 되니 AI 기반으로 이제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2년 전부터 AI 기반의 자율주행을 차게 되는 거죠.
1: 그러면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야, 그렇다면 AI 방식을 쓰는 테슬라는 도대체 AI를 어떤 방식으로 쓴다는 거냐?
0: 일단 우선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모아야 됩니다.
1: 아, 그렇죠. 그렇죠.
0: 네. 전 세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운전 패턴 그렇죠. 이런 걸 다 모아 가지고 그렇죠. 이제 학습을 해야 되고 네. 이 어마어마하게 모인 데이터를 또 학습시키려면
1: 그렇죠.
0: 요즘 그 말 많은 GPU. GPU를 또 엄청나게 많이 구입을 해서 이걸 또 운영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비용이 일단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고 그래서 테슬라 정도로 돈이 많은 기업들은 자신 있게 이 방식으로 이제 하고 있는 거고.
3: 그러면은 학습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안전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0: 네,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도 보면은 사람도 초보 운전자는 되게 운전을 못하고 조심하지만 운전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운전을 잘하는 게 그 경험치가 쌓이는 거잖아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운전을 해봤고 저런 상황에서 운전을 해봤고 이런저런 돌발 상황에서도 다 운전해봤고 이거를 이제 엣지 케이스라고 하는데 이런 굉장히 다양한 엣지 케이스들을 많이 모으면 모을수록 더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안전하게 운전을 하는 거죠.
2: AI가 요새 엄청 발전하고 있는데 그럼 대부분의 자율주행 회사들도 다 AI 기반으로 옮겨가고 있나요?
0: 아닙니다. 지금 사실 무인 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다 룰 베이스로 하고 있어요.
1: 아, 무인 택시 룰 베이스.
0: 네, 그 이유는 룰 베이스가 무인이기 때문에 혹시나 모를 변수에 대해서는 안전한 거죠.

0: 돌발상이 생기면 그냥 멈춰서 버린다라든지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해서 가만히 있는 이제 상태가 되는 거고.
1: 이게 진짜 대표적으로 나타난 사례가 있었거든요. 작년 말 혹시 기억하실 거예요. 샌프란시스코에 그 대규모 정전이 일어났었어요. 정전이 되자마자 웨이모 차량이 전부 멈춰버렸어요.
2: 서버렸어요?
1: 네. 아, 통신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룰 베이스가 깨진 거죠. 돌발 상황이 맞습니다. 네. 발생을 한 거니까 웨이모가 이제 룰 베이스로 하다 보니까 이 돌발 상황에서 대처를 못하고 모든 차량이 서버리게 된 거죠.
3: 그러면 오히려 그 멈춘 차량들 때문에 도로는 마비인데요?
1: 네. 실제로 마비가
0: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기사에 이제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근데 이제 웨이모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멈춰 서는 게 더 안전하다.
4: 경제적으로도 괜히 무리하게 그런 상황에서 운전하게 했다가는 모든 배상 책임을 다 물어야 되니까
0: 맞습니다.
4: 그냥 멈춰 세워버리는 게
0: 그렇죠. 그래서 테슬라는 사고 나면 운전자 책임이니까 그 정전 사태가 났을 때 계속 운행을 이제 움직이고 있었던 거고 웨이모 사고 나면 다 뒤집어 써야 되니까 그렇죠. 무조건 안전 우선적으로 지금 할 수밖에 이제 없는 상황입니다.
3: 그럼 대표님은 두 가지 중에 어떤 애가 좀 더 완성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 일단 저희는 안전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같이 씁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룰 베이스의 방식은 안전하긴 하지만 확장성이 조금 떨어지고
1: 맞아요.
0: 이제 E2E AI 방식은 확장성은 좋지만 AI가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르는데 제조사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안전과 확장성을 두 가지 다를 취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4: 가요. 그게 저는 그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자율주행차가 인간처럼 운전을 잘하는 기계를 만들려고 하는 게 목표인데 인간이 운전을 하는 방식 자체가 처음에 운전 배울 때 중요한 룰들 배우고
0: 그렇죠.
4: 하지만 실제로 모든 룰을 다 익히진 않잖아요. 결국은 다 학습하면서 맞습니다. 말하자면 E2E 학습을 계속 해서 운전 잘하게 되는 게 기계적으로 구현할 때도 비슷한 양상으로 가는 거예요.
0: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글로벌 트렌드가 뭐 이렇게 양극화 일단은 그 웨이모와 테슬라가 양극화되어 있지만 수많은 다른 자율주행 기업들은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조금씩 안전하게 한 발 한 발 한 발 가고 있는 거죠.
3: 궁금한 게 있어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어요. 네네. 자율주행차가. 근데 갑자기 고라니가 떴어요. 안타깝죠. 네. 근데 그거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자율주행차는.
0: 사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팩트이기도 하고 실제 글로벌 기준상에서도 이거를 치고 갈 거냐
3: 사람도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고란이라든지
3: 멧돼지라든지.
0: 아니면 전방에 어떤 사물이 나왔을 때 이걸 치고 가는 게 안전한지 아니면 멈춰 브레이크를 밟는 게 안전한지를 테스트를 이제 합니다.
3: 룰 방식은 뭐 어떻게 뭐
0: 그래서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방에 튀어나오는 그 물체가 예를 들어서 50cm 이상의 물체다. 그러면 멈춰. 50cm 이하다. 그러면 그냥 치고 가. 룰 베이스는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크면은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50cm 이상이면 사람일 수도 있고, 큰 물체를 칠 경우 내 차가 받는 충격이 클 수도 있기 때문에 규칙을 정하는 거죠. 근데 이제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단을 하겠죠. 영상을 보고, 이게 내가 치도 가도 되나? 피해도 되나? 내가 피할 경우 어떻게 되는 거지?
3: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그 상황에서도 이제 고민을
0: 계속 고민을 하는 거죠.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3: 아니, 말 나온 김에 그럼 우리 대표님이 만든 자동차도 한번 구경을 좀 해볼까요?
0: 네. 저희가 만든 차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 아, 저 버스, 와, 이쁘다.
5: 네, 이게 귀엽다.
0: 저희가 만든 자율주행 차량. 실제 이 차는 지금 청계천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3: 아, 그렇습니까?
0: 청계천 가시면 타보실 수 있어요.
3: 네. 아, 예쁜데요? 이거 지금 지가 자율주행하는 건데 운전석 없는 거죠?
0: 운전석 제가 자체가 없고요.
3: 아, 생김새가.
0: 말아서 깜빡이 놓고 뭐,
3: 안에 이렇게. 아, 너무 좋다. 시야가 죽인다. 지금 청계천을 계속 제가 돌고 있어요. 대표님이요? 이거 방송 보시고 가보셔도 되겠네요.
0: 충분히. 실제로 네. 가보시면은 30분 단위로 차량 두 대가 계속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3: 지금 이게 레벨 4잖습니까?
0: 네.
3: 레벨 4. 그러니까 운전석에 사람이 없는 완벽한 자율주행에 가까운 레벨 4인데 일반 자동차랑 그러면 이제 부품이라든가 구조 이런 것도 좀 다르겠네요. 전기차처럼.
0: 네. 맞습니다. 기본적인 뭐 구조는 비슷하겠지만 사람의 눈 역할을 하는 뭐 센서들. 카메라, 뭐 레이더, 라이다라고 하는 센서가 들어가야 되고 자기 스스로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두뇌 역할을 하는 제어기, 컴퓨터 같은 제어기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
3: 이게 뭐예요?
0: 일단 이게 이제 사람의 눈 역할을 하는 카메라.
3: 카메라, 예.
0: 네. 아, 우와. 카메라고 스테레오 카메라입니다. 사람의 눈처럼.
1: 아, 양쪽으로 이렇게 보고 두 개 봐서.
3: 눈처럼요?
0: 네. 우리도 한눈 가리면 거리감이 없잖아요.
3: 아, 없죠.
0: 눈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거리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3: 카메라요?
0: 네, 그 카메라가 되는
3: 자동차에 거고. 그러니까 카메라가 달린 거죠. 테슬라가 지금 여러분들 그 방식이 이제 카메라 방식이거든요. 네. 예.

0: 제혁.
1: 아,
0: 차량용 제혁입니다. 아~ 사실 이게 좀 커 보이긴 하지만 사실 초창기 그 웨이모가 그 나루파 챌린지 때 갔을 때 차량에 장착된 그 제혁에는 차량 뒷좌석 전체를 채울 정도로
2: 많이 소형화거든요.
0: 네, 엄청나게 많이 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슈퍼컴퓨터를 이제 썼었고.
2: 그럼 이 제어기가 예를 들어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네,
0: 사람의 두뇌 역할을 하는 네, 거죠.
2: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가고 있는데 네, 네. 예를 들어서 뭐가 껴든다. 네. 그러면 빨리 판단해가지고 네, 네. 다시 좀 비킨다든지 그렇죠. 그런 거를 판단하는 거예요. 두뇌. 네, 네.
0: 그리고 카메라. 라이다라고 하는 센서가 있는데 예. 잘 못 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2: 이게 라이다.
0: 네, 라이다라고 하는.
2: 와, 보통 이제 보시는 분들이 카메라나 이제 레이더 방식은 많은 분들이 이제 접하셨으니까 아실 텐데 이 라이다는 좀 생소하실 수 있거든요. 네,
0: 이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네. 레이저 스캐너라고 보통 쉽게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이저를 쏴가지고 주변에서 돌아오는 빛을 이제 인지를 해서 정확히 스캔을 하는 거죠.

0: 레이더는 이제 전자파를 쏘고 얘는 이제 레이저를 이제 쏘는 사용하는 파장대가 이제 다른 상황이고요. 인지 거리가 레이더는 파장대가 큰 반면 굉장히 멀리까지 인지를 하고 대신 정확도가 조금 떨어지고 이 라이다는 파장이 굉장히 짧고 빠르지만은 대신 멀리는 못 봐요. 이건 인지 거리가 한 100에서 200m, 레이더는 한 300에서 400m까지 볼 수 있습니다.
1: 그러면 레이더랑 라이더를 둘 다 쓰시나요? 아니면 라이더만 네. 쓰시나요?
0: 그래서 저희 같은 회사 아니면 이제 웨이모 같은 회사는 카메라와 레이더, 라이더를 다 씁니다.
2: 하이브리드니까.
0: 센스의 모든 장점을 다 써요.
3: 아, 웨이모가 지금 라이더잖아요. 네. 네, 라이더예요. 위에 꼭지 달린 게 라이더거든요. 네, 저거 네. 달린 거고. 네, 일론 머스크 쪽, 테슬라 쪽은 아, 라이더 이거 안 하고 우리는 카메라로 할 거야. 그래서 네, 카메라 네. 센서로 다 하는데 네, 네. 역시나 이걸 다 그냥 합치면 네. 더 꿀 아닌가 라는 거잖아요.
0: 근데 테슬라가 라이더를 쓰지 않는 이유는 네. 비싸다.
2: 그러니까 저도 얼마예요, 그 얘기 때문에 들었는데 이거 저 비싸죠. 엄청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예요?
0: 저희가 구매한 가격은 한 2천만 원 정도.
3: 한 통에요?
1: 이거 하나예요?
0: 아. 하나 2천만 원.
3: 이게 그냥 일반 자동차에 들어가기에는 너무 비싼 거예요.
0: 그러면 거. 이거를 비싼 걸 왜 쓰느냐? 네. 카메라만 가지고 하면 어쩔 수 없는 카메라가 가지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깜깜한 밤에는 못 보는 거예요.
1: 아,
0: 네, 깜깜한 밤에는 못 보는 게 있고 카메라로는 정확한 거리를 재기가 이게 조금 쉽지 않아요.
2: 지금 정확한 거리 말씀하셨는데 사실 라이다라는 게 천문학에서 먼저 사용이 됐었거든요. 아폴로 11호가 달에 가서 맨 처음 하고 온 게 뭐냐면은 달에다가 조그만 반사경을 두고 왔어요. 그럼 지구에서 몇몇 관측소에서 거기다가 레이저를 쏘거든요. 그럼 레이저에서 반사가 돼서 다시 그 관측소로 돌아오겠죠. 그 시간을 재면은 달까지의 거리를 밀리미터 단위까지 잴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정확하게 거리를 잴 수 있는 게 이 라이다의 장점이고 사실 이 라이다는 천문학에서 맨 처음 이제 파생된 기술이기도
4: 만약에
2: 해요.
4: 만약에 누군가 레이저 포인터 같은 걸 여기다 네네. 쏘면은 얘 오작동할 수 있나요? 주행 중에?
0: 실제로 그래서 라이다와 라이더를 마주보게 하는 그런 테스트도 해요.
3: 아, 그래요? 네.
0: 그래서 초기에는 혼란을 일으켰었어요.
3: 아~
0: 같은 파장을 반대쪽으로 이렇게 쏘기 때문에 서로가 이제 헷갈린다든지 오작동을 한다든지 그래서 라이다 회사들이 이제 그런 거를 막기 위한 또 기술들을 개발됩니다.
3: 아~ 많이 이제는 보완이 됐습니까?
0: 네네네.
4: 근데 이게 빛으로 레이저로 하는 거면 네네. 사실 저도 실험실 레이저 쓰다 보면 약간 조금만 어긋나거나 뭐 네네. 먼지가 있거나 하면은 네네. 거기 다 산란이 돼서 제대로 안 되던데
0: 네네.
4: 요새 또 미세먼지도 많고 네네. 막 안개 끼고 하면 이건 정상적으로 잘 네네. 되나요?
0: 맞습니다. 그래서 레이더가 필요합니다.
4: 아, 그래서 다.
0: 카메라, 레이더, 라이더가 각각이 가지는 장점이 있지만 네. 또 단점도 있는 거예요. 네. 라이더는 이렇게 안개라든지 네, 빗방울이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경우는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3: 여러 가지 돌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네. 좋은 것들을 다 일단 장착을 해놓자.
0: 네. 네.
3: 그러면 거의 눈이 막 사방에 다 달린 건데
0: 그렇죠. 네.
3: 예. 센서들이 어떻게 주변을 보는지도 궁금하기는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요. 자, 지금 이제 주행을 하고 있고요.
0: 네. 그럼 뒤에 뭐 이제 오토바이가 온다, 사람이 온다, 뒤에 네. 오토바이가 끼어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내가 가면서 주변 사람들을 다 저렇게 인지를 하고.
3: 이 차량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0: 네.
3: 그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서 가고 있는 거잖아요.
0: 네네, 맞습니다. 예.
4: 저 길도 실시간으로 읽고 있는 거죠.
0: 그렇죠. 네.
3: 아, 다 읽고 있는 거죠.
0: 정밀지도 베이스로 가면서 내가 주변에 차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태로 있는지를 다 지금 읽으면서 가는 거고
2: 웨이모를 타도 뒷좌석에 저게 네네. 나오더라고요.
3: 아, 그래요?
2: 그리고 심지어 사람이 개를 산책시키고 있는데 개인지도 판단을 하더라고요.
3: 네. 아, 그건 대박이에요.
2: 개 모양이 나와요.
3: 근데 이게 운전이라는 게 모든 그 감각을 동원해가지고 하는 건데 네네. 지금 자율주행차는

0: 어떻게 보면 눈만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괜찮을까요?
1: 네. 사실 뭐 차에는 굉장히 많은 센서가 있는데 여기 있지 않은 센서 중에 하나가 이제 IMU라고 하는
0: IMU.
1: 네네. 사람으로 따지면 귀 역할하는 균형 감각을 측정하는 또 센서가 있습니다.
0: 그런 게 있습니까?
1: 네네네. 차에서 발생하는 모든 방향에 대한 가속도를 측정을 하고 네, 방향을 읽고 하는 뭐 자이로 센서가 이제 달려 있네. 아. 네.
2: 지금 이야기 나온 그럼 전부 다 센서인데 네네. 센서라는 건 신호를 읽을 거고 읽다 보면 약간의 그 노이즈라는 게 점점 누적이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인가 좀 잘라서 네.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네. 기술도 그러면 더
1: 그렇죠.
2: 있는
1: 사실은 그걸 얼마나 필터를 잘해서 정확한 정보를 이 노이즈를 걸러내고 얻느냐가 굉장히 이제 이 어깨에서 중요한데 보통적으로 이런 자율주행 어깨에서는 칼만 필터라는 걸 칼만요? 씁니다.
2: 칼만요?
1: 네네. 칼만 필터는 네. 어떤 시스템의 상태를 최종으로 추정을 하는 기술입니다. 굉장히 많은 노이즈가 들어오고 있는데 과연 이 중에서 어떤 게 정답이고 어떤 게 이제 잘못된 데이터인지 모르니까 네. 이걸 추정을 통해서 지금 내 상태와 위치 그리고 예측값을 최종으로 추정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0: 좀 오차를 잘 이렇게 필터링을 해가지고 최대한 좀 정확하게 맞춰주는 네. 추정하는 그런 방법이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데 그럼 그 칼만 필터를 자율주행하는 차량에다가 이제 네. 어떻게 이용하시는 거예요? 네.
1: 자율주행차 입장에서 보면은 나도 움직이고 주변 사물들도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3: 그렇죠, 그렇죠.
1: 그럼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예측을 내가 해야 되는 거죠.
0: 그렇죠.
1: 그리고 차량에서 오는 이 데이터 값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주기가 있습니다. 틈새를 예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을 거야라고 이제 추측을 해야 되는 거죠. 실제 이게 여기에 있을지를 한 템포 쉬고 센서 값을 딱 같이 측정을 하는 거예요. 측정을 해봤더니 내가 예측했던 것과 비슷하게 있네? 그럼 보정을 딱 시킵니다, 다시. 네. 그리고 다시 또 예측을 하는 거죠.
4: 나사가 달에 가는 궤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잘 맞다라고 해서 처음에 채용을 했던 게 이 칼만 필터고요. 루프도 칼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1960년대 제안한 개념이었어요. 달까지 38만 킬로미터를 가야 되는데 그 거리를 재는 방법이 차체 내에 아폴로 관성 항법 장치라든지 창문에 있는 별을 보면서 거리를 맞추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방법들이 노이즈도 다르고 오차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세 개가 알려주는 위치가 다 다르게 되죠. 아. 여기서 칼만 필터가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2: 약간 필터링한 알고리즘.
4: 맞아요. 알고리즘 중에 하나죠.
1: 확률 기반으로 한 어떤 수학적 알고리즘이 되는 거죠.
0: 자, 좋습니다. 이제 차가 어떻게 상황을 파악하는지는 제가 알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자율주행차는 길을 어떻게 찾을까요?
1: AI 기반의 테슬라는 그냥 사람처럼 내비게이션을 씁니다.
0: 네네.
1: 일반 사람이 보는 내비게이션 지도를 이제 쓰고 있고 룰베이스의 방식은 정밀지도라는 걸 쓰죠.
0: 지도요?
1: 네, 정밀지도라는 거죠. 내비게이션보다 훨씬 더 정확한 지도. 정밀도가 50cm. 센티미터 단위의 굉장히 정밀한 정밀지도를 별도로 구축을 해서 네. 이제 그걸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게 정밀지도 좀 개발자 영상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거는 이제 기계가 주변을 읽는 네, 형태입니다.
0: 그러면 대표님, 네. 뭐,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을 쓰는 방식은, 예를 들어 네. 터널이라던가, 좀, 네. 이, 안 터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GPS 신호가 좀 약하고 그런 데도 네. 있잖아요. 그럼 이 지도 방식 같은, 정밀 지도 방식은,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네. 우월한가요?
1: 아, 사실, 이 정밀 지도에서 가장, 정밀 지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밀 지도상에 내 차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0: 그렇죠.
1: 우리 운전하다 보면 한 번씩 내비게이션이 이제 GPS가 안 맞아가지고
0: 아 그렇죠.
1: 이상하게 뭐 바다 위에 내 차가
2: 있죠.
1: 네,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네. 터널에 가면 이런 현상이 발생을 이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GPS가 안 잡히니까.
0: 그렇죠.
1: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그러면 보통 저희가 이제 데드 레코닝 DR이라는 방식을 쓰는데
0: 데드 레코닝.
1: 네, 그게 뭐냐면 터널에 딱 들어갔어요. 그러면 내 위치를 일단 잃어버렸죠. GPS가 안 잡힌다라고 네, 보면.
0: 그렇죠.
1: 그러면 그때부터 계산하는 겁니다. 내 차 속도가 지금 시속 60km고 그리고 내가 3초 동안 달렸으니 계산을 하면 내가 몇 미터 앞에 가 있을 거야.
0: 아.
1: 네. 그리고 내 차의 IMU를 통해 가지고 내가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지 보니까 방향은 얼마나 내가 틀어져 있었을 거야. 라는 걸 이제 추측을 하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자주 다니는 길에 우리 집에 딱 들어가면 네. 불 꺼져 있어도 내가 대충 걸어서 가잖아요. 이렇게
0: 그렇죠,
1: 한 다섯 발자국 걸으면
0: 네, 여기 같이, 있고 네,
1: 몇 발자국 걸으면 뭐가 있고 이제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 움직인 거리를 측정을 해 추측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서 하는 방법이 이제 DR이라고 데드 레코닝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써서
0: 추측하는 방식이에요. 데드 레코닝.
3: 근데 방금 터널의 예시를 말씀 주셨는데 터널에 들어가는 그 외에도 사실 도로 환경

0: 환경이라고 한게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니까 자율주행 차량에게 좀 어려운 그런 주행 환경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1: 사실 요즘 가장 그냥 노멀한 상황이지만 어려운 거는 꼬리 물기. 제가 이제 저기서 차선 변경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꼬리 물기 차선 변경 때 못해요.
2: 그렇죠.
1: 사람들은 그냥 손 내밀고 네, 들어갈게요. 손 내밀고 이제 하면 들어가지만
3: 그 무인 차량이 이제 하나 다시죠.
1: 손을 하나 계속 만들어야 되나 지금 들어갈게요. 이렇게 해야 되나. 왜냐면 아까
3: 그것까지는 아직 안 되는 거예요.
1: 네, 아직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교차로 사각지대도 있지만 내 앞에 큰 트럭이 있으면 이 트럭 앞에서 발생하는
3: 갑자기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1: 네, 알 수가 없는
3: 특히나
1: 거죠.
3: 특히나 버스가 섰을 때 그 앞으로 사람이 나올
1: 맞습니다.
3: 수 있고
1: 네.
3: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무섭죠.
1: 네, 그래서
3: 그 돌발 상황들.
1: 네, 차에 있는 센서만으로는 사실은 주변을 다 볼 수가 없는 사각지대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또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이제 V2X 기술이라고 하는 통신 기술을 씁니다.
3: 통신 기술이요?
1: 네네네. 교차로에 요즘에 굉장히 많은 뭐 CCTV라든지 뭐 센서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이렇게 인프라에서 취득되는 데이터를 차에 통신으로 쏴주는 거죠.
0: 그거를 V2X.
3: V2X.
1: 네. Vehicle to Everything이라고 해서.
0: Vehicle to Everything에서 X가 Everything이죠.
3: 잠깐, 좀 약간 소름 돋는데. 그럼 나중에 기술이 어느 정도 발전하면은 서로 이제 이거 오케이만 되면은 내 친구 지금 어디 있는지 찾아줘. 그쪽으로 차 가지고 갈게.
2: 약간 되겠죠.
3: 그렇게 재버릴 수도 있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2: 무섭다.
3: 그러면 진짜 무서워요. 네. 그러면.
1: 그게 이제 V2, 진짜, 진정한 V2X가 되는
3: 그렇죠.
1: 거죠. 그러면 차와 모든 게 연결이 그렇죠. 되어버리는.
4: 구급차가 지나가게 되면 교차로에서 신호를 바꿔주더라고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빨간불인데 갑자기 파란, 저쪽을 막고 파란불로 열어주더라고요.
3: 좋은 기능이네요.
1: 스마트 인프라 기술 중에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구급차가 지나가는 내 차의 위치를 인프라에다가 주고 인프라에서는 미리 신호를 이제 바꾸는.
0: 근데 오히려 약간은 발생학적으로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주행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걸어 다니지 못하잖아요.
3: 보행도 어렵죠.
0: 감각 기관이 발달하고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다가 나중에 혼자서 잘 걸어 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 무리지어서 아주 복잡한 몰에서도 내가 원하는 데를 안전하게 사람들이랑 안 부딪히고 잘 가고 하기 위해서는 또 사람들끼리 어떤 시그널 눈빛 보고 나는 이쪽으로 가고 넌 저쪽으로 가고
3: 그렇죠.
0: 인간의 발달 과정과 이 자율주행 기술의 발달 과정이 묘하게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4: 걱정되는 게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은 기능이 있잖아요. 보안부터 인식하고 연산하고 막 센서를 하고 근데 거기서 이제 레벨까지 높아지면 전력 소모량이 엄청날 것 같은데 이게 자동차가 커버가 되나요? 이게?
2: 네, 배터리.
1: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희 같은 자율주행 기업에서는 일단 두 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얼마나 적은 전기를 쓰면서 자율주행 기술을 구현하느냐가 또 이제 저희 같은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에서는 이제 미션이 되는 거고요. 그와 동시에 배터리 기술도 또 발달합니다.
2: 아, 그렇죠.
1: 네. 우리가 전기차 생각해보면 처음 전기차 나왔을 때 한번 충전하면 200km 정도밖에 못 가는데
2: 그렇죠.
1: 요즘에는 한 600km 가잖아요.
2: 그렇죠.
1: 그래서 전기차 기술, 배터리 기술도 같이 발달하고 있고 지금 자율주행 차가 다 전기차에 달려가 있어요. 네, 내연기관이 아니라.
2: 그렇죠.
1: 그래서 전기차에는 큰 배터리를 밑에 이제 싣고 다니는 거죠.
2: 네.
1: 그래서 전기차와 자율주행차가 궁합이 잘 맞는 겁니다. 자율주행 시스템이 잘 돌아갈 수 있게끔 공급원이 이제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0: 뭔가 묘하게 자율주행차는 전기차일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3: 그렇죠, 그렇죠. 저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0: 궁합이 잘 맞고 시너지가 있네요.
1: 네네.
0: 배터리가 특히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고리네요.
3: 이제 자율주행차 시대가 진짜 코앞에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드실 겁니다.
2: 네.
3: 그러면 이제 보시는 분들은 아니 그러면 나도 조만간 어떻게 자율주행차를 뭐 살 수 있는지 네, 지금부터 네. 어떻게 총알을 좀 모아야 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거든요.
1: 네, 네, 네.
3: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1: 네, 사실 그 질문 저도 굉장히 이제 많이 봤는데 셔틀버스라든지 특수목적 차량 같은 경우에는 28년을 전후해서 실제 상용화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4: 얼마 안 남았네요.
1: 네,
0: 2년 정도.
1: 네, 1, 2년만 있으면 사실 이제 우리가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차를 이제 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을버스, 우리
3: 그렇죠.
1: 동네 다니는 마을버스. 그리고 혹시 뭐 에버랜드 가시면 주차장에서 몇 표소까지 다니는 셔틀 코끼리 열차.
2: 네, 네.
1: 그리고 우리가 아침 일찍 출근하거나 아니면 늦게 집에 들어갈 때 청소차가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3: 네.
1: 동네 최외곽차로부터 청소차. 이런 청소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인화가 금방이라도 이제 가능한 거죠.
3: 영업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더 이제 빠를 수가 있다라는
1: 네네,
3: 그런
1: 그렇죠.
3: 얘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3: 개인용은 그럼 몇 년 보세요?
1: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승용차.
2: 네, 승용차요.
1: 내가 딱 자율주행차를 사겠다라고 하는 거는 아직은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0: 네. 갑자기.
4: 저는 코앞이라고 생각했는데요.
1: 첫 번째로 우리가 개인용 차를 생각해보면 고속도로 많이 타잖아요. 시속 뭐 120km, 130km도 달리고 산길도 가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뭐 비포장도로도 가야 되고 이제 이런 굉장히 다양한 곳을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첫 번째 센서 기술이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앞서 제가 라이다라고 하는 센서가 한 200m 정도 이제 볼 수 있다라고는 그렇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200m를 볼 수 있는 거지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어둡고 굉장히 악조건에서는 사실상 한 70에서 80m까지밖에 못 봐요.
3: 그렇겠네요.
1: 센서 세 개를 다 합해도 80m밖에 못 본 상태로 시속 100km를 달리기는
3: 어렵죠.
1: 쉽지가 않죠.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센서 기술이 더 발달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서버용으로 개발된 GPU죠. 차량용 네. GPU는 조그마한 GPU는 이제 아직까지 그 성능을 다 만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센서 기술, 뭐 제어기 기술, 배터리 기술 이런 게 다 동시에 발달되어야지만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완전한 승용차 기반의 자율주행은 가능하지 않을까.
3: 개인용 레벨 4, 레벨 5 완전 자율주행차는 아직 조금 네네, 시간이
1: 개인
3: 걸릴
1: 사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이제 걸릴 수도 있다. 레벨 2를 이제 비행기라고 봅니다. 네. 그럼 사람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비행기가 쭉 날아오르다가 조금만 더 높이, 조금만 더 높이, 조금만 더 높이 하면 달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율주행 레벨 2에서 조금만 더 하고 조금만 더 하고 조금만 더 하면
3: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
1: 될 것 같은데? 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달에 가려면 처음부터 우주선을 설계를 해야 됩니다.
3: 맞아요. 설계가 다르다. 네,
1: 설계 하드웨어 구조 자체가 달라야 되는 거죠. 아,
2: 기가 막히네요, 비유가.
0: 아, 비유가 진짜
4: 확 와닿네요.
3: 전체가 싹 다 자율주행으로 바뀌는 거는 몇 년 보세요?
1: 그거는 예. 제가 살아생기는 보기.
0: 아, 진짜요?
4: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3: 쉽지 않아요.
1: 계속 뭐. 금방은 아닐 것 같아요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회적 수용성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네. 기술이 아무리 잘 돼 있어도 보험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게 이제 안 돼 있고 사람들이 이제 겁을 먹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매년 크고 작은 교통사고들이 발생을 합니다. 수동운전하는 차량들이. 그중에서 약 2천 명 정도는 사망자가 발생하기로 하고 굉장히 심각한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는데 이 경우 사람들은 다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아 그렇게 사고가 나고 있어? 라고 하지만은 아무런 사회 이슈가 크게 되지 않잖아요. 자율주행 차가 사고가 났다.
3: 아 그럼 뭐 뉴스가
1: 난리가 아니라겠죠.
3: 아니라겠죠.
1: 네, 실제로 미국의 GM이 15조를 쓰고 자율주행 차를 개발하다가 접은 게 단 한 건의 교통사고 때문에 너무 이게 이슈가 되면서 접게 된 거거든요. 백보 씨도 내가 비싸게 해서 옵션값 1억 주고 내 무인차를 샀는데 이게 내가 난 편안하게 좀 쉬려고 가고 있는데 차 사고가 나서 내가 굉장히 큰
3: 부담이
1: 피해를 입었어. 받아들일 수 있겠냐라는 거죠.
3: 받아들이죠.
1: 그렇죠.
3: 왜 샀을까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에 그렇죠. 대한 자책감 그리고 이 제조회사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고
1: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네. 있는 거죠.
0: 예를 들어 자율주행 차량이 사고를 내게 되면 좀 극단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보통 트롤리 딜레마 네네, 얘기하는 그렇죠. 거 있잖아요. 이렇게 트롤리가 다섯 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레버를 그렇죠. 돌려서 방향을 바꾸면 거기 한 명 있어서 한 명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 그렇죠. 그러면 원래 이 사람은 한 명은 안 죽을 상황이었는데 레버를 돌리는 순간 이 사람을 죽이게 그렇죠. 되는 굉장히 자율주행이 실현되면 실제로 네. 풀어야 할 구체적인 현실적인 네. 문제가 네. 되잖아요.
1: 사실 이게 굉장히 뜨거운 감자이기도 합니다. 이 자율주행 업계에서도 이 트롤리 딜레마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아까 앞서 제가 말한 사회적 수용성. 법과 제도가 먼저 이제 기준이 정해져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 왔을 때는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사고가 나면 이거는 뭐 또 보험적으로, 뭐 제도적으로 받쳐줘야 돼. 저는 최대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차를 안전하게 만드는 역할인 거고.
3: 자율주행차가 어쨌건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는 안전하긴 한 거냐.
1: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이 운전하면서 발생하는 사고는 약 50만 마일마다 한 번씩 이렇게 사고가 난다고 한다면은 네. 웨이모가 운전한 택시는 126만 마일마다 한 번씩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한
2: 4배가 넘어요.
1: 9배 이상 네, 안전하다고 하는 그 발표 결과가 네. 있습니다. 뭐 좀 심각하게 사고 나는 그러니까 대형 사고죠. 사람이 굉장히 심각하게 다치는 그런 사고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인간이 운전하는 것보다 한 80에서 90% 이상 적게 나타난다는 거죠.
3: 사실 이제 상용화가 늦는 이유가 이제 새로운 기술에 대한 두려움도 좀 큰 문제라고

0: 생각이 좀 네. 들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1: 지금 여기도 두 분은 아이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또 기술을 좀 못 믿겠다. 아직은 좀 무섭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2: 그러니까 약간 저는 비행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비행기로 인해서 사망할 확률이 사실은 차로 그 차를 이용하다가 사망할 확률보다 더 낮다라고 막 그런 수치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비행기 착륙하고 이륙할 때마다 되게 무섭거든요. 확률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이 본성이 우리의 그 약간의 그 불안을 완전히 지우지 못하는 게 있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거기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3: 저도 약간 AI 느낌이 좀 나서 처음에 AI 나왔을 때는 거짓말 많이 하고 믿을 수도 없고 이거 의미가 없다. 지금은 다 편하게 쓰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해서 이것에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한번 청계천과 타보면 생각이 확 바뀔 거라는 확신이 생겼고
1: 많이 바뀌죠.
3: 유일한 걱정은 이게 코앞에 와도 내 코앞에 온 건 아닐 것 같아요. 좀 많이 비쌀 것 같아가지고 못 살 것 같은데? 이런 느낌.
2: 저는 시기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네. 결과적으로는 언젠가는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네. 이 모빌리티, 이 사회의 교통 시스템이 바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 모빌리티 자체, 네. 말하자면 우리가 베이클이라고 하는 운송 네. 시스템 자체가 네. 엄청 바뀔 것 같거든요. 네.
4: 실제로 네. 이제 자율주행 차 시대가 도래가하면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 그냥 언제든 부르면 오기 때문에 굳이 내가 네, 공유차로 이제 가버리는 겁니다. 공유의 시대로 이제 가버리면 그때 되면 가장 큰 변화가 주차장이 없어질 거예요. 아,
1: 계속 움직이니까요.
4: 네, 계속 움직이고 서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 차는 도시 구조가 바뀌는 거죠. 우리나라에 있는 주차장을 싹 없애고 그걸 녹지로 바꾼다라든지 거기다 건물을 올린다라든지
1: 뭐 주택을 짓는다
4: 주택을 짓는다라든지 하면은 완전 다른 이제 삶이 이제 펼쳐질 게 저는 이제 보이고요. 완전 다른 형태의 모빌리티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형태의 차가 아니라 어떤 로봇 개념의 이동체들이죠.
1: 아 맨날 그 코앞이다 했는데 진짜 여러분들이 이제 자율주행차 시대가 멀지 않은 게 느껴집니다. 진짜 2년후면은 도로에 우리 자율주행차가 막 우리와 함께 달린다고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이렇게 설레기도 하고 네, 기대도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대표님 예언이 통할지 네. 제가 눈을 똑바로 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멋진 시간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5: 아니 다들 그 수술 받아본 경험들이 있습니까?
2: 급성 충수돌기염 수술.
6: 저는 코. 분명이네. 수술의 역사에 대해서 알려줄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5: 아하.
6: 명의. 아~
5: 동의인 인증이죠.
1: 기술 발전 전에는 어떻게 수술을 했을까?
6: 불에 달궈서 인두로 지지거나, 물론 나중에 뜨거운 기름을 펄펄 끓여서, 왜냐면 거기다 부으면.
1: 끓는 기름이요?
6: 차라리 죽여줘.
1: 아, 진짜. 했을 것 같은데.
6: 죽었어요.
1: 예?
6: 여전히 많이 죽었어요. 3분의 1은 죽었죠. 종이 자르면 예. 무조건 다 죽었죠.
1: 놀라운 이야기들의 연속입니다, 여러분들. 예. 지금은 로봇 수술, 이 복강경 수술 뭐 거의 대세잖아요. 휴머노이드. 아.
6: 네, 그럴 수 있어요.
1: 나올 수도 있을까요?
6: 있죠, 있죠. A부터 B까지 꿰매라 하면 알아서 꿰매주는
7: 허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1: 아, 허준 사모. 뉴욕이나 영국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원격으로 수술을 해줘버리는.
6: 그건 가능합니다.
1: 뭐 그런 세상이 오겠네요, 이제. 예.

0: 요 자이언트 팽티비 렛츠 구도.
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3: 지당하신 말씀.
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3: 마데카 솔메이트
1: 직성. 얼굴엔
4: 순하게,
1: 진물엔
5: 순하게
6: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곳 시청역 앞에 있습니다. 왜 이곳에 왔느냐? 아주 특별한 곳이기 때문이죠. 자, 따라오시죠. 저를 알아볼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못 알아보게끔 마스크하고 하고 있거든요. 아, 좀 철통 같은데 이거? 자, 여러분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바로 짜잔! 보이십니까? 전광판? 제가 7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팬클럽 분들이 전광판에 저를 띄워주셨어요. 근데 일단은 제가 계속 나오는 건 아니고 제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지요. 자,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기다려보겠습니다. 분명 저 전광판이거든요. 유통기한 끝났나? 여기 맞아요?
3: 맞아요, 펭수. 좀 기다려야 돼.
2: 그냥 어떻게 하는 거니, 이거? 이거 괜히 있나? 이것 때문에 더 알아보시는 것 같은데요? 몰래 인증하고 관람인데. 실패. 사실 그동안 팬클럽 분들이 저한테 이거 많이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또 직접 보고 인증하는 거는 처음이에요. 너무 늦어서 미안해요. 왠지 느낌이 바로 다음인 것 같아. 나와주세요! 아니죠? 혹시 여기 아닌 거 아니에요?
3: 맞다!
2: 여러분 제가 지금 저렇게 큰 전광판이 나오고 있어요. 뭔가 계속 나도 텔레비전에 나오고 있는데 또 저기 나오는 것도 다른 느낌이에요. 너무 감동이야. 자, 오늘 시청역에서 저희 7주년 기념 영상 잘 봤고요. 현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할 게 많아요. 또 다음에 갈 곳이 있어요. 거기로 가시죠. 감사합니다.

0: 자, 다음 장소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서울역인데요. 여기 노체가 있다고 합니다.
1: 멋있네.
0: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다음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무려 서울 스테이션에 제가 등장했습니다. 와우.
2: 펭수 벌써 데뷔 7주년이래요. 기분이 어때요?
0: 이렇게 팬클럽의 사랑이 1년이든 2년이든 계속 사랑해주시는 거가 너무 감동이고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또 인증해드릴 수 있습니다. 인증. 저 왔다 가요. 이걸로 끝날 수 없죠. 싸이. 마지막. 팬클럽. 고마워. 사랑해.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청력을 지나, 그리고 서울역까지 와서 전광판 보고 가요. 이렇게 또 우리 팬클럽의 사랑, 제가 받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저도 드리러 갑니다. 가시죠!

0: 저는 펭수광입니다. 저 그냥 지나가는 한 마리의 펭귄입니다. 자, 일단 이 깜빡 좋고요.
1: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잘 좀 부탁드릴게요.
0: 시한 7주야. 어떠십니까?
2: 멘트 무슨 뜻이에요?
0: 제가 그래도 또 랩도 잘하잖아요. 랩 힙합 좀 알지요?
2: 잘하지.
0: 슈 앤 치오 주니언.
2: 아, 라임을 맞춘 거구나.
0: 그쵸,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2: 오, 이거 봤어?
0: 뭐가요?
2: CL이면 L이 두 개여야 되는데 지금 I가 두 개로 나왔어.
0: CHILL.
2: 이거 다시 붙여놓을게요.
0: 예, 감사합니다.
2: 티가 안 나니까 이렇게.
0: 예, 무릎 축하해주세요.
2: 네, 이렇게 하고.
0: 그리고 이거 다 몰라요.
2: 그래, 몰라.
0: 지금 웨이팅이 거의 창덕크 이상입니다. 자, 그럼 저는 변신해서 오겠습니다.
3: 너 여기 왜 왔니?
2: 아, 여기 커피 공짜로 준다고 하길래 왔어요.
3: 이 근처에서 괴물이랑 한바탕 하고 지금 집에 가는 길에.
2: 아, 진짜요? 아, 저는 이 근처에 감자튀김 모임이 있었거든요.
3: 연세대학교 다닙니까?
4: 네.
3: 무슨 과예요?
4: 응용통계학과.
3: 무슨 과?
4: 응용통계학과.
3: 응용통계학과? 이름만 들어도 어지럽네.
2: 이런 좋은 것도 하고 근데. 안녕하세요. 뭐 계세요? 아, 도착하시면 어떡해요? 저 나왔잖아요.
3: 솔비랑 저랑.
2: 아, 저는 초상권 있는데. 2만 원이요. 저기 애기도 왔어요. 애긴 커피 먹을 줄도 모르면서. 나가세요.
3: 아빠.
2: 커피 마실 줄도 모르면서.
3: 귀여워. 안녕.
2: 두 잔 받아가실 거예요? 애기 것까지? 아, 한 잔이요? 오케이, 콜.
3: 언제부터 주는 거예요? 나 목마른데.
2: 어머, 선배 나왔다.
3: 여러분, 오늘 펭수 7주년이라서 이렇게 커피를 준비했대요.
0: 뭐야?
2: 너무 멋지다! 선배님!
0: 뭐 하세요?
2: 커피 마시려고 왔어요.
3: 커피 한잔 하러 왔지?
0: 예. 이야, 또 아닌 척 하면서 저 축하해 주려고 또 여기까지 왔거든요.
2: 아니, 뭐 그냥 공짜라서 온 거지.
3: 뭐 그래, 뭐 온 김에 축하하는 거지 뭐.
2: 감사해요.
0: 또 이렇게 커피차가 왔다고 하니까 직접 또 도와주려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2: 아니, 저
3: 우리 커피 마시러 왔는데.
2: 커피 마시러 왔는데.
0: 그 제가 이럴 줄 알고 준비해놓은 게 있거든요?
2: 에? 사이즈를 언제 이렇게 준비했대? 어이가 없어. 알고 준비한 거 아니야?
5: 조금 늘려왔어. 똘비 맞으라고요. 조금 늘려왔어.
2: 그러니까 고마운데 일시키려고 늘려왔냐고.
6: 맞아. 정답이야.
2: 아주 사랑받네요.
0: 사랑하는 대한민국.

0: 어디 선거 나가는 거야?
1: 저는 EBS 연속된 댄스입니다.
0: 박수!
2: 여러분 많이 뽑아주세요.
1: 제가 인천에 올 수 있었던 거 모두 팬클럽 덕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랑과 성원 바꾸면 쓸 수 없습니다. 제가 이곳에 이렇게 등판한 이유는 제가
2: 누가
0: 애기 울어?
2: 아유 미안해.
0: 애기 우는데?
2: 애기 울리시면 어떡해요? 아 참.
1: 저희 침투년 만공하니 들어가 주세요! 이상 펭수.
2: 아 정신 탔다! 정신 탔다!
0: 뭐?
2: 정신 탔잖아!
0: 니네 뭐 잘못한 거 있니? 잘못한 거 있어? 오 진짜 경찰이야 근데 저기.
2: 진짜 떴는데? 이거 허락받고 한 거 맞아요?
3: 자 기다리시는 동안 나랑 게임할 사람! 오오! 자 이쪽으로 보겠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4: 연세대학교 다니고 있는 체육교육학과 이승민이라고 합니다.
5: 체육교육학과 강민서라고 합니다.
3: 자, 연세대학교 체육학과에서 저에게 승부를 내밀었습니다. 자, 게임 뭔가요?
6: 팔씨름 해보겠습니다. 팔씨름?
0: 팔씨름?
3: 여기 체육학과라고 하잖아요.
0: 체육교육과인데?
3: 전 의학과예요. 지금입니다. 봉지 파워를 주세요.
0: 자, 봉지 파워! 자.
3: 아니, 그대로 줘야지.
4: 네, 펭수 정도는 봐줄 수 있으니까.
6: 오케이!
3: 잠깐만. 와. 바로 꺾죠? 바로 꺾죠?
0: 시작!
6: 이겨라! 이겨라!
0: 체육교과 승!
4: 저는 어릴 적 우상이었던
3: 번개맨!
0: 그래, 이제는 번개맨 보던 세대가 이제는 성인이 됐다니까? 그래.
3: 시작!
6: 하하하하하 너무 더러워요 게임이. 끈하게 하세요.
0: 나 이거 너무 무서워. 무서워.
3: 번개맨 승리.
6: 해주는 것도 없다. 오.
3: 자 이연에는 저와 번개맨 선배님과 또래가 있어요.
4: 네.
3: 누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7: 지진 펭수님.
3: 역시 역시 결과는.
6: 그거 나른 것 같은데?
0: 뭐야? 뭔데?
6: 난데?
0: 솔비야?
6: 솔비!
4: 번개맨님 갖고 싶습니다.
3: 좋습니다. 자, 돌려 주세요.
0: 제발.
3: 과연?
6: 에?
0: 뭐가 나온?
3: 제가 나왔네요.
0: 좋겠다.
3: 만약에 마음에 안 드시면 기다리셨다가 다른 분이랑 교환할 수 있어요.
6: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
3: 여기 어딘가에 기다리고 계세요.
0: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고맙습니다.
3: 오케이!
0: 이쪽으로 오시죠.
6: 자, 오세요, 오세요.
3: 자, 오세요!
6: 번개맨 하겠습니다.
3: 좋습니다! 자, 번개맨 선배님.
0: 너 이 과복 당해서 산 거지?
8: 당연하지. 너 머리 구린 거 알지?
0: 내 머리가 어땠어?
6: 어떻게! 지셨어요. 당연하지가 나왔어야 됐는데.
0: 이 머리 진짜 되게 세련된 거야.
8: 미안하니까 번개만 하겠습니다.
3: 좋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죠.
0: 오늘 뭐 확률이 높네. 좋아요.
6: 번개! 파랑색.
3: 번개!
0: 축하드립니다.
6: 드디어!
3: 자, 처음으로 원하시는 게 나오신 분이 나왔습니다.
6: 감사합니다.
3: 축하드립니다.
0: 고맙습니다.
3: 축하드립니다.
0: 이거 버리지 말고 꼭 자주 눌러줘야 돼, 생각하면서.
6: 세모 많이 받으세요.
3: 두 분 무슨 사이십니까?
8: 사귀는
4: 사이. 사귀는 사이.
6: 와, 어떡해!
0: 사귀는 사이네.
3: 자, 누구랑 상대하시겠습니까?
9: 똘비.
3: 보여줘.
9: 아, 제가 이길게요.
3: 절대 지지 마.
9: 진짜.
6: 네, 똘비랑 당연하지 게임 진행하겠습니다.
9: 당연하지.
6: 너 지금 남자친구. 지금 남자친구 승이 안 차지.
0: 우와, 너무 세다.
6: 당연하지. 이걸 해야지. 나도 이미지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3: 너가 이미지가 어딨어? 너가 이미지가 어딨어?
4: 맞긴 해. 오래전부터 팬인 번개맨.
3: 번개맨 선배님 나오세요.
0: 원래 확률이 좋아. 타율이 좋다고 오늘.
4: 혹시 제가 먼저 성공해도 될까요?
6: 아, 네.
3: 오.
4: 좀 강하게 갈게요. 솔직히 지구 구하기 싫은 적 있었다.

0: 당연하지. 나도 힘들 때가 있어.
1: 지구 구하기 싫은 번개맨 선배님. 번영 번개맨.
0: 너 머리 집에서 잘랐지? 와, 집에서 잘랐지? 와,
2: 당연하지.
0: 어씨.
2: 아, 머리 났어 이제.
0: 어? 너무 세게 하려고 하지 마요. 살살 하란 말이야.
3: 와, 이거 진짜 세다.
4: 고!
0: 너 뭘 가르쳐 준 거야?
2: 번개맨, 너 머리 대머리지? 그래서 가만 쓴 거지? 그래서 가만 쓴 거지?
0: 아니야! 이거
1: 선배님 가발이에요?
0: 아니야, 이거 내 머리야!
2: 우와. 아니! 얼마나 시켰어요?
4: 아니, 가만 쓴 거지? 너 머리 가발이지?
0: 평소에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니?
1: 자, 누굴 원하십니까?
5: 솔미!
1: 솔미!
2: 저는 번개맨이요.
1: 자, 그럼 돌려 주세요! 자, 됐습니다. 됐습니다.
5: 오케이!
1: 자, 하나 번개맨 나왔습니다. 과연!
5: 아니, 번개맨!
1: 번개맨! 세게!
6: 어, 레전드!
0: 좋아?
2: 좋죠.
0: 어, 나 또 번개맨 나오잖아.
5: 아, 뭐야, 나 없나 봐!
0: 어, 또 번개맨이야.
5: 아, 나 없죠, 솔직히.
0: 아니, 내게 재고가 많냐고. 잘 안 팔리는 거야?
5: 나 선택하는
0: 어떡해.
5: 뭐라? 아, 죄송해요. 그냥 장난으로.
0: 그럼 어떡해.
1: 손.
5: 와! 잘한다.
0: 귀여워.
5: 아이고, 아이고, 애교까지.
1: 오, 자기들 호흡이 좋은데. 자, 두 분, 한 명씩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7: 성우과 마스터 보이스 26기로 활동하고 있는 박현민이라고 합니다.
8: 성우과 황석현이라고 합니다.
1: 와!
8: 아, 감사합니다.
1: 혹시 두 분 EBS 오고 싶으십니까?
8: 네!
1: EBS 들어갔다! 3창 시작!
9: EBS 들어갔다! EBS 들어갔다! EBS 들어갔다!
5: 이가 아니에요?
1: 제가 두 분의 EBS 입사 적극적으로 응원하겠습니다.
8: 감사합니다.
1: 아, 감사합니다.
8: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자, 두 분 EBS에서 만나요.
8: EBS에서 만나요.
1: 감사합니다.
8: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0: 자, 뭐 드릴까요?
5: 어서 오세요.
0: 아이스티요? 아이스티 한 잔 부탁드립니다.
1: 만우절, 와!
5: 예, 예.
0: 만우절이라서.
1: 아, 여러분, 저 만우절이라고 뻑뻑하다.
0: 어, 고맙습니다. 아,
1: 예. 누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10: 펭수요.
1: 역시. 오이. 자, 돌려 주세요! 어?
5: 네.
1: 아,
5: 펭수요.
10: 파란 거, 파란 거. 그래도 좋습니다.
0: 아, 정말 좋은 거 맞죠?
1: 어떠세요? 좋아요?
0: 고맙습니다.
1: 저 오늘 출출연인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10: 예, 보드배터리로.
1: 뭐야!
10: 보조 배터리.
0: 와.
1: 어, 뭐야?
10: 예, 팬클럽입니다.
1: 어, 자기야. 자기야. 어.
10: 펭수랑 이름도 비슷해요.
1: 뭔데요?
10: 근수요.
11: 7년 되셨다는 게 진짜 최고이신 것 같아요.
1: 역시, 역시.
11: 네. 100년까지 더 오래오래 하실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땡큐. Have a good day. Thank you.
5: 근데 몰래 무조건 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지금 정신없어.
0: 맞아.
5: 어, 해보세요.
0: 지금이야.
5: 감동하겠죠?
0: 그럼.
5: 무조건 감동할 것 같은데.
0: 아니, 이거
2: 벌써 7주년이라니.
5: 네.
0: 난 26주년인데 누가 축하 안 해주나?
5: 제가 축하해드릴게요.
0: 고맙다.
5: 좋더라고. 저희들이 할까요?
1: 아니, 어디 갔어? 아니, 진짜 어디 갔어? 아니, 내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진짜 이거.
5: 합니다. 다 같이!
0: 7주년.

0: 축하해.
1: 감사합니다. 7주년, 7년. 사람이 태어나면 곧 초등학교에 입학할 시간이지요. 앞으로 100주년, 250주년.
2: 천천히
1: 내 생명줄이 끝나는 그날까지 모두 함께!

0: 몸이 왜 이렇게 무겁지, 이거?
1: 몸 무거워?
2: 쑥뜸이라도 좀 해볼래?
0: 쑥뜸?
2: 응. 그거 하면 배운해지고 가벼워진대, 몸이.
0: 가벼워져? 그거 할래.
2: 그래? 하러 가볼까?
0: 응. 아니, 이거 머리 뚫리는 거 아니야?
1: 아, 좀만 참아봐. 이거 몸 좋은 거래. 모래시계 다 떨어질 때까지 하는 거야.
0: 그게 얼만데?
1: 5분짜리야 이거.
0: 뜨거워!
1: 아니야.
0: 아, 뜨거워!
1: 안 뜨거워.
0: 아니, 얘가 뜨거워.
1: 아니야, 참아. 근데 이렇게 뜸 해가지고 땀 쫙 빼야지 가벼워지지. 몸이 무거우면 가벼워져야 될 거 아니야.
0: 아.
1: 5분만 참아.
0: 아, 뭔가 몸이 가벼워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졸리지, 이거.

0: 연락을 안 받아.
1: 펭수, 아직도 안 일어났어? 일어나, 이제. 아니, 40시간이 넘게 잤어, 지금.
0: 펭수, 이제 일어나야지. 펭수, 이제 일어나.
2: 몸이.
0: 뭐라고?
2: 나 몸이 이상해.
0: 몸이 이상하다고? 어? 왜 그러지? 너 열이 있어? 오, 야, 여기 더 뜨겁네. 잠깐만, 40도? 아, 펭수야, 잠깐만, 일어나봐. 우리 병원 가자. 어? 야,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돼. 황제 펭귄 평균 체온보다 더 말이 안 되게 높아요. 펭수 스케줄 다 미루고 입원시키죠, 일단.
3: 아니, 40도면은 독감이 아주 심각한 상태인데 입원한다고 다 능사가 아니에요.
4: 왜요?
3: 새가 독감에 걸렸어요. 그럼 뭐예요?
5: 조류독감.
3: 그렇죠.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자, 비상대책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6: 하면 우리 팀 해체란 말이에요.
7: 근데 뭐 해체일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제작진이기 전에 국민이잖아요.
4: 아니, 7년을 함께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어이없게 해체되는 건 좀 그래요.
7: 맞아.
0: 아니 지금 그렇게 태평한 소리 할 때예요 지금? 아, 이대로 조류독감 퍼지면 새들 씨 쌍마르고 달걀값도 폭등한다니까요.
4: 그러면 신고 전에 펭귄 잘 치료할 수 있는 명의를 찾아서.
0: 아, 어차피 우리가 신고 안 하면 그 명의분이 신고하게 돼 있다니까요.
4: 신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6: 아닐 수도 있잖아요.
0: 근데 그게 조류독감이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7: 만약에 조류독감이면 반대파에서는 책임질 수 있겠어요?
8: 못했어.
7: 감정적으로 접근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저희가 다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어요.
1: 아니, 펭수는.
3: 알았어. 자, 됐어.
1: 그럼 신고하자.
0: 그게 맞다니까요. 네.
3: 기든 아니든 한 번은 지나가야 될 일이야. 제가 신고하겠습니다. 아, 저 EBS, 네. 근데 뭐 신고 하나만 좀 하려고요. 네.
9: 한 가금류 사육 농가에서 키우던 닭과 오리가 모두 살처분됐습니다.
10: 치사율이 50%를 넘는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병했습니다.

0: 아, 지금 내부에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 중이라서요. 출입 통제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럼 지금 EBS 못 들어가나요?
0: 아, 네. 지금 못 들어가세요.
2: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EBS 폐쇄됐다고.
3: 아, 이렇게 멈춰.
2: 출근 못 할 것 같은데?
4: 아, 진짜 그럴 것 같은데. 아, 그럼 어떻게
3: 우리?
4: 우리는 어떻게? 아. 세워주세요.

0: 이게 바뀌실걸로. 어머, 어머. 어? 이거 뭐야, 이거?
1: 펭수, 펭수. 걱정하지 마. 내가 같이 있어줄게.
0: 뭐야, 같이 있어줘. 뭐야, 이거?
1: 걱정하지 마. 아니,
0: 아니 걱정이 아니라 궁금한 거잖아. 이거 뭐냐고.
1: 어, 오셨다, 오셨다.
2: 아유, 수고하십니다.
1: 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0: 어머. 네.
1: 아, 제가 네. 최초 신고자입니다. 네. 아.
0: 우주인이세요?
2: 저희도 신고를 받고 네. 역학조사차 이렇게 출동한 응림특성검역본부 역학조사관입니다. 어. 바이러스 탐정입니다.
0: 바이러스 탐정?
1: 조류 독감에 의심이 돼가지고.
2: 아, 조류들한테 오는 거는 조류 인플루엔자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0: 조류 인플루엔자야? 조류 인플루엔자는 맞아요.
2: 아, 맞아요. 제가 쇠가 말하는 걸 처음 봐가지고.
1: 네.
0: 무슨 검사를 하시러 오셨다고요?
2: 행수 씨가 네.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됐는지.
0: 인플루엔자?
2: 예,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어서.
0: 저 병이라고요?
1: 행수 잘 협조해야 돼. 저기 지금 보시면 여기 볼도 빨개지고. 아. 예. 열도 막 지금 엄청나거든요.
0: 아우, 저 바이러스 아니에요.
2: 검사를 통해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그래, 인플루언서인지 인플루엔자인지 한번 보자.
0: 싫어!
2: 네, 저 역학조사를 시작할 텐데요. 우선 기본적인 사항부터 좀 확인하겠습니다. 네네. 저 환자의 그 종이 황제펭귄 맞으신가요?
1: 어, 네, 맞습니다.
0: 저희
2: 혹시 열이나 증상이 언제부터?
1: 오늘 아침부터 열이 40도가.
2: 40도요?
0: 저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2: 네?
0: 그 질문을 저한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2: 아, 근데 저희들이 농장에 가면 우리 닭이나 동물들하고 안고 그냥 우리 농장주들하고 이렇게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1: 약간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일단 내가 할게.
0: 아, 저는 그 소통이 가능하거든요.
2: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열이 언제부터 나셨어요?
0: 저 한 그 이틀 전 정도?
2: 네.
1: 아니 오늘 아침에.
2: 오늘 아침?
0: 네, 오늘 아니 아침. 저기요, 열 제가 나요. 아니, 열 그쪽이 나요?
1: 열이 난 건 우리가 본 거부터 제해야지.
2: 참고하겠습니다.
1: 네, 참고해 주세요. 네.
0: 참고 아니고!
2: 열이 지금 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어, 네. 예, 그건 참고, 우리 펭구 씨, 펭구 씨 진술까지 참고하겠습니다.
1: 약간 손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2: 근데 혹시 최근에 또 따로 해외에 다녀오신 적이 있나요?
0: 홍콩!
1: 홍콩 다녀왔죠.
2: 아, 네. 그러셨구나. 홍콩. 그러면 홍콩에 다녀오실 때, 육류라든가 뭐 농산물이라든가 물건 같은 걸 가져오신 적이 있습니까?
1: 그런 건 없고.
0: 네. 아, 근데 그거. 오. 야, 이러면 아직도 나지 않았다. 집 가서 파티해야지.
3: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잠시 검사 한번 있겠습니다.
0: 검사하신다고요?
3: 네.
0: 뭘요?
3: 반입금지 물품이 유실되어서요. 검사 한번 받고 가세요.
0: 검사? 무슨 검사 얘기예요?
4: 가방 이쪽으로 올려주세요.
0: 네. 짜자잔!
4: 선생님, 생과일하고 육포는 반입금지 물품이에요.
0: 뭐가 반입금지라고요?
4: 가축 전염병은 이런 햄 소세지, 생과일 통해서 반입될 수 있어서 이 제품들은 다 제가 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0: 버릴 거면 지금 당장에 불이 넣어.
4: 진짜 드시고 오셨어야 됐어요.
1: 뭐 갖고 들어왔어?
0: 그거 다 뺏겼는데요.
2: 아, 그러셨구나. 최근에 외부에서 이렇게 야생 철새나 조류, 뭐 다른 동물들하고 이렇게 접촉하거나 이렇게 한 적이 있나요?
0: 조류요? 조류, 똘비랑 그냥 길 지나다가 만난 새들.
2: 조류 인플루엔자는 주된 이 원인이 야생 철새입니다.
1: 철새들.
2: 야생 철새하고 접촉한다는 건 바로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0: 네?
2: 체크를 한 겁니다.
0: 아니 접촉 안 했어?
2: 그 근처에 이렇게 같이 생활하거나
1: 그 친구들 이렇게 날개
2: 펼 때
0: 그럼 여기 다 걸려야죠.
2: 아, 사람한테는 크게 영향을 주질 않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몇 가지 이제 역학조사 하다 보니까 고병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래서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시료를 좀 채취를 해야 되겠습니다.
3: 아, 펭수 씨 시료 채취할 텐데 저희들이 구강에 시료를 채취해야 되거든요. 가능하면 많이 돌려보세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조금만 참으세요. 가겠습니다.
0: 주세요.
3: 한 번 더 남았어요.
0: 왜요?
3: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항문 쪽에도 해야 되는데 얼굴을 최대한 조심스럽게 해드리겠습니다.

0: 교체하겠습니다. 이거 들겠습니다. 조금만요, 조금만. 이쪽이구나, 이쪽에. 조금만 기다리세요. 다 됐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 검사 결과는 하루에 이틀 정도 소요됩니다.
1: 저기, 아, 그럼 막 약간 혹시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 양면 접은.
1: 네?
2: 양성이면 살 접은 수 있어요.
3: 조금만 하세요.
1: 살 접은이요.
0: 아직, 근데 아직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조금 기다려주시면 저희들이 결과를 홍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나 갈래.
1: 현수, 그냥 내가 옆에 있어줄게.

0: 이게 어떻게 그러면 기다려?
1: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야. 자연의 순리에 맡기자.
0: 이거 좀 그만 뿌려. 아, 냄새 난다고. 취할 것 같다고.
1: 아니, 그래도 또 소독을 해줘야지.
0: 어머, 저게 뭐야? 이리 와봐.
1: 야,
0: 이야!
1: 거기를 왜 들춰봐?
0: 원래 태생이 하얀색이에요? 머리가 다 하얘?
1: 아, 염색했어, 지금.
0: 흰머리 뽑게 생겨?
1: 아, 이 흰머리가 다 너 때문에 생겨.
0: 흰머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흰머리 다 뽑아!
1: 진짜 우리도 오래됐다. 내 흰머리 이렇게 늘어날 때까지 진짜 35살에 만나가지고 이제 벌써 42이니까.
0: 이놈 시기가 촬영만 하면 맨날 비우잖아. 내가 관광기 있었다. 인문시기가 있었는데.
2: 날씨 오죠.
0: 지금 비가 와요. 역시 날씨 악마 인문시기가. 인문시기는 인문시야, 인문시.
1: 내가 가뭄 때 항상 나타나야 돼.
0: 날씨 악마.
1: 아, 지금도 비가 와야 될 것 같아.
0: 그만하세요.
1: 아, 알코올 냄새.
0: 뭐야? 뭐야? 아니, 자기가 알콜 뿌려놓고 자기가 취한 거 아닌가? 엄마 씨, 그걸 받아!
1: 아, 쉽네요.
3: 펭수가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는다면 국내 역사상 굉장히 이례적인 일로 이번 검사 결과에 전 세계 조류 학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1: 펭수, 아니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
0: 뭐가 마지막이야?
1: 뭐 하고 싶은 말 없어?
0: 하고 싶은 말? 그만 뿌리라고.
1: 이거라도 뿌려야지 내 마음의 위안이 될 것 같아.
0: 왜 이러는 거야, 진짜로.
4: 펭수님.
5: 오셨구나. 여기 쪽으로 들어오세요.
4: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0: 검사 결과 나왔어?
5: 검사 결과?
4: 예.
0: 뭐예요?
4: 고병성 조류인플루엔자 정밀 진단 결과. 결과는 음성입니다.
5: 어? 아! 음성이요?
4: 네, 음성입니다.
5: 펭수 음성! 음성!
0: 음성이라니. 아,
5: 진짜 너무 감격스럽다.
0: 내가 조류 인플루엔자라니. 나는 그저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었던 거를.
5: 아니.
0: 인플루엔자!
5: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펭수. 음성이래잖아, 음성.
0: 다 나가!
5: 펭수. 음성이 아닌 거야.
0: 어?
5: 양성이 나와야지 걸린 거라고.
0: 그럼. 나 정상인 거야?
5: 어.
0: 와!

0: 근데 또 아프신가 봐서는 평소에 뭐 안 하던 행동 하셨어요?
1: 저는 평소에 안 하던 것만 하는데요.
2: 아니 근데 이거 뭐야? 땜빵 같은 거 이거?
1: 땜빵?
2: 어.
1: 아! 정이야! 정이야! 정이야! 김이야! 김이야!

0: 마약 청정국으로 알려져 있는 우리나라를 통한 마약 중개 밀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은 지난해 적발된 마약 밀수량의 33.8kg, 636억 원어치로
1: 잠시만요. 선생님, 캐리어에 자물쇠가 달려있는 것 같은데요?
2: 어머, 제가 뭘 가르쳐드린 적이 있나요?
1: 아.
2: 학생!
1: 폐광 검사대로 같이 가실까요?
2: 아니, 야, 그런 뜻이 아니고 제 키링이에요. 캐링, 캐링.
1: 자, 가세요.
2: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까?
1: 일단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움직이지 않아요. 펭수! 말 잘 들어주세요.
2: 아, 이거 그거 그 댄스 게임 아니에요, 이거?
1: 아니에요.
2: 아니구나.
1: 팔을 조금 올리고 움직이면 안 돼요. 뱃속에 뭐가 이렇게 많아요? 다 꺼내보세요.
2: 뱃속에 있는 걸요?
1: 네.
2: 잠시만요. 여기서 싸도 되나? 오, 저 오늘 많이 먹었는데요. 어? 이거 뭐야?
1: 전부 다 가루네요?
2: 이건 전 모르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무슨이고 뭐 하는 거야? 어, 가만히 있어봐. 이거, 아! 이거 뭐냐면, 주겸이에요, 주겸. 주겸으로 양치하는 주겸조야! 이거는 베이비 파우더, 단백질이에요. 제가 이거를 저도 몰랐거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져왔어요. 조심합니다. 오! 아, 이거 부끄러운데, 이거.
1: 선생님, 이거 다 명품 아니에요?
2: 명품 같죠? 아, 이거 산 게 아니고요.
1: 어? 구찜?
2: 네, 아구찜이요. 어, 그거 아니에요! 아, 이거는, 아니, 잠깐만요. 아, 이걸, 아유, 이거. 네, 보지 마세요. 이거는 제 저기 바지 프로필 찍을 때 입었던 속옷이에요.
1: 알겠어요.
2: 아, 어, 그건 안 됩니다!
1: 아, 줘보세요.
2: 이런 건 돼요!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럴 수가. 걸려버렸구만. 그거는 쑥떡입니다.
1: 이게 랩에 쌓여 있어서 마약처럼 보였나 봐요.
2: 사실 마약이라고 볼 수도 있죠. 둘이 먹자. 하나가 죽어도 모르는 떡이니까.
1: 가방 가지고 가시면 돼요.
2: 이리야.

0: 저 이번에 입사한 펭수입니다.
1: 세관 직원이 세관에 걸리면 어떡해요?
0: 아니 제가 또 반대 입장이 되어 봐야 또 이해하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한번 테스트 해봤습니다.
1: 첫 근무니까 같이 일할 파트너를 만나러 한번 가볼까요?
0: 오, 좋습니다.
1: 따라오세요.
0: 가시죠. 선배님이 제 파트너면 안 돼요?
1: 안 돼요.
0: 그건 안 되고.
1: 오늘 함께 일할 파트너 마를리예요.
0: 마를리 반가워요.

0: 자기가 말리예요?
1: 그렇죠.
0: 어머, 말리 안녕. 오, 반가워, 파트너.
1: 먼저 한번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0: 오, 좋아요. 어떻게 친해져요?
1: 우리 마를리는 장난감으로 하는 놀이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언니. 같이 하면서 한번 친해져 볼까요?
0: 알겠습니다. 네, 마를리.
1: 가자.
0: 나랑 같이 걸어보도 될까? 나랑 같이 가. 오, 착해. 굿보이, 굿보이. 파트너가 네. 강아지 한 명이랑 사람 한 명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1: 네, 한번 우리는 파트너가 되면 한지연이 은퇴할 때까지 같이 평생 파트너입니다.
0: 이야, 마를리 착하구나. 근데 마를리 있잖아요.
1: 네.
0: 그 1단인가요? 월급인가요?
1: 친구들 1급인데요. 매일 신선한 사료와 그리고 넓은 초지에서 뛰어놀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0: 아...
1: 안 되나?
0: 마를리 이러면 안 돼. 너 계약서 썼어? 앞으로는 계약서 쓰고. 응.
1: 일단 한번 친해져 볼까요?
0: 네.
1: 우리 친구들이 오! 이거를 진짜 좋아해요. 이걸 가지고 이제 마약을 찾는 거거든요.
0: 야, 진짜 좋아하네요. 거의 꼬리가 지금. 야, 사방팔방 그냥.
1: 자, 우리 펭수가 먼저 해봅시다.
0: 야, 말리.
1: 말리 하면서 말리. 부르면서 한번 줘보시겠어요? 앉아서. 앉아서.
0: 마를리.
1: 마루. 이걸 되게 좋아해요.
0: 오, 잘한다.
1: 자, 여기를 이렇게 잡고 한번 땡겨보실래?
0: 한번 땡겼어요. 야,
1: 땡겨, 땡겨.
0: 그럼 저도 부리러 가겠습니다.
1: 같이 부리러 가겠어요. 야, 이제 땡겨주는 척. 그렇죠. 우리 친구는 업무가 아니라 이 보상물을 얻기 위해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거예요.
0: 아, 그러면은 그 마약을 찾는 게 놀이겠네요.
1: 그럼요. 이곳은 곧 놀이터죠. 입국장은 놀이터, 마약 찾는 건 놀이이죠.
0: 마를리도 그래도 제가 조금 편해진 것 같아요.
1: 아, 제가 봐도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응. 자, 지금부터는 후각을 사용해서 마약 같은 위험한 물품을 찾아볼 건데요.
0: 응.
1: 펭수가 찾아볼 수 있겠어요?
0: 저는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참치 하나는 기가 막히게 찾습니다.
1: 참치 찾을 수 있다고요?
0: 네, 5km 전방에 떨어진 것도 찾아요.
1: 삼지견은 사람보다 1만 배 더 좋은 후각을 갖고 있거든요.
0: 1만 배나 돼요?
1: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0: 제가 또 부리가 좋아요.
1: 자, 그러면 지금부터 마를리랑 찾기 대결 한번 해볼까요?
0: 오! 그거 좋은 소리군요.
1: 펭수가 마를리랑 같이 놀고 있으면 제가 참치랑 숨기고 올게요.
0: 알겠습니다. 마를리 잠깐 나랑 있자.
1: 제가 숨겼는데요. 이제 펭수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먼저?
0: 좋습니다. 제가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1: 현란한데요?
0: 오!
1: 아! 그거예요?
0: 이거 있을 것입니다.
1: 그러면 이번엔 펭수가 마를리랑 함께 한번 찾아볼까요?
2: 찾아!
0: 마를리 찾아!
1: 자, 여기 가만히 있으면서 쭉 따라가주면 돼요.
0: 네. 오오오오오! 냄새가 나? 오! 오, 뭐야?
1: 한 번만 더 반응해볼까요? 확실하기 위해서.
0: 빨리 찾아!
1: 어?
0: 오, 찾은 것 같은데요?
1: 먼저 마를리가 찾은 거 한번 봐볼게요.
0: 오! 정말 의심의 여지 없이 바로 이걸 선택했거든요?
1: 자,
0: 어?
1: 어때요?
0: 잘못 찾은 것 같은데요?
1: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세요?
0: 네.
1: 근데 이 속에는 사실 우리 시중에서 유통되는
0: 어머!
1: 대마초가 있습니다.
0: 이거 진짜 마약이에요?
1: 이건 진짜 마약이에요.
0: 어머!
1: 우리 탐지견들은 항상 실전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훈련용 실전 마약을 놔두고 다닙니다.
0: 이야, 근데 이렇게 맡으면 중독되는 거 아니에요?
1: 이거 냄새 맡는 정도로는 중독되지 않아요.
0: 아, 그래요?
1: 네. 탐지견들이 훈련할 때도 냄새를 맡는 정도

0: 는 안전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펭수가 찾은 거 한번 봐볼까요?
1: 아니, 저도 의심의 여지 없이 200% 확신합니다. 나와라 참치!
0: 야.
1: 아우! 아우!

0: 이걸 왜 넣어? 자, 펭귄 불이 무시하지 마세요. 덮어.
1: 펭수, 우리 이제 훈련은 충분히 된 거니까 실전 한번 해볼까요?
0: 좋습니다. 준비 완료입니다, 지금.
1: 우리 일반인 여객분들 상대로 한번 탐지를 해볼게요.
0: 오.
1: 자, 파이팅!
0: 파이팅! 마들리, 우리 한번 제대로 찾아보자. 할 수 있지? 헐! 마들리, 짐 엄청 많아.
1: 자, 찾아! 실례합니다.
0: 실례합니다.
1: 하면서. 어때요? 코 킁킁 쓰는 느낌 나지 않아요?
0: 야, 완전 지금.
1: 찾아.
0: 열일 중이, 열일 중.
1: 그쵸. 가자.
0: 자, 현재 마약을 찾고 있습니다. 왜 냄새나? 어머!
1: 어디?
2: 어디?
3: 아니야, 아니야. 잘못 찾았어.
0: 어, 잘못 찾았어!
3: 전 제작진이에요.
0: 뭘 가져온 거야?
3: 그래서 나 잘못 찾았어.
0: 어디야?
3: 마를리 아니야.
0: 여기구나.
1: 여기래요. 여기. 여기.
3: 어.
0: 이거 뭐야? 이거 뭐야?
3: 모래주머니.
0: 모래주머니 같아.
1: 조심.
0: 찾았습니다.
3: 마를리 잘하는구만.
0: 씨, 우리 마를리 너무 잘합니다. 정말로 빈틈이 없네요.
1: 항상 우리 탐지견들이 공항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0: 마를리 고마워. 안녕.
4: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부름을 받고 여기로 왔습니다.
4: 여기 보면
0: 오 뭐야 거다. 그 이어폰. 우와.
4: 일련번호가 다 갔거나 이래서 지금 저희 쪽에서는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으로 보고 있거든요.
0: 아 이거 이것도 가짜예요?
4: 네네. 확인해보고 저희가 판단한 게 맞다면 전략 폐기될 겁니다.
0: 그럼 폐기를 저한테 주시는 건 안 되고 저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4: 그건 절차에 의해서 펭수한테 안 주고
0: 이거 선배님한테 갑자기 누가 네. 이거 진짜하게 가짜하게 하는 네. 알 수 있어요?
4: 현장에서 봐도 바로 판단이 가능한 물건 특별히 많습니다.
0: 자 일단은 한지로 붙인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2: 근데 그건 박스가 너무 정확하다.
0: 풀로 붙인 것 같죠? 자 열어볼게요.
2: 아
0: 이거 재질이 뭔지 아십니까? PC방 의자예요. 이거 PC방 의자로 만든 거예요. 아, 왠지 모르겠지만 마음만은 든든하네요. 여기 오니까.
2: 왜?
5: 왜 든든해?
0: 아니 이렇게 볼 수 있잖아. 한 곳에 다 두고. 형님 여기 근데 진짜 엄청 많잖아요.
4: 네네.
0: 와 이런 게 나온다고 했던 게 있으세요?
4: 무생물이잖아요.
0: 그쵸 그쵸.
4: 웬만하면
0: 생물이 있어요?
4: 검색 장비를 통해서 보면 지네를 통 같은 데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순대 같은 게 보이거든요. 또아리 들고 있는 것. 속옷 안에 포유류 새끼를 넣어온다던가 아니면은 뭐 비싼 값으로 팔리는
0: 어머!
4: 파충류 종류나 곤충 같은 거 들고 오신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적발해 본 적이 몇 번 있습니다.
0: 가져오면 안 되는 것들 꼭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퇴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아우 감사합니다. 네.
2: 펭수 고생했어. 오늘 세간 우리 일당.
0: 오!
5: 신이 사원으로 왔는데 왜 일당 받냐고 안 물어봐요?
0: 제가 언제 이틀이라는 거 봤어요?
2: 맞긴 해.
0: 제가 이렇게 돈을 받았지만 이 오늘의 일급은 나를 위해 간식으로 기부하겠습니다.
2: 진짜로?
0: 저도 오늘 참치 많이 찾았으니까 저한테 기부하겠습니다. 갑니다.

0: 요 자이언트 팽티비 렛츠 구도.
1: 팽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괴. 띠용띠용 어디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깊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에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그 만년필이라는 것이 그 매력적인 것 중에 하나가 역사의 현장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조약이라든가 그런 협정의 끝에는 서명이 있어요. 근데 그 서명에 만년필이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협정이죠. 1차 대전이 끝날 때 조약에 무슨 만년필로 서명했느냐.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죠. 그런 조약을 서명할 때 쓰는 펜을 우리들은 뭐라고 하냐, 평화의 펜이라고 그래요. 평화의 펜. 근데 1차 대전은 그 어떤 만년필이 주인공이었냐면 워터맨 만년필이 주인공이었어요. 그때는 워터맨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국 수상 로이드 조지가 베르사유 조약에서 워터맨 만년필로 서명했어요. 그래서 워터맨 만년필이 당시에 평화의 펜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큰 전쟁, 세계 제2차 대전입니다. 그럼 세계 제2차 대전에는 어떤 만년필이 있느냐? 재밌는 얘기죠. 근데 세계 제2차 대전쯤 되면은 워터맨은 기운이 빠져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만드는 그런 회사들도 늘 기운이 있는 건 아니에요. 기운이 빠진단 말이에요. 이때는 파카 만년필이 등장해요. 근데 파카 만년필이 그냥 등장하는 것인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세계 제2차 대전은 두 개의 전선이 있어요. 크게 하나는 그 유럽 전선. 유럽 전선, 독일하고 연합군에 싸우는 거죠. 또 하나는 태평양 전선이에요. 여기는 뭐 일본하고 연합군이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둘 다 뭐 미국이 주도했죠. 그래서 1945년 5월 7일 날 유럽 전선에 독일이 항복할 때 그 항복문서 조인식을 그때 유럽 전선의 사령관인 아이젠하워가 주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젠하워는 파카사의 그 임원하고 약간 친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만년필을 받았어요. 그리고 편지를 보냅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중요한 순간에 내 이걸 사용하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항복문서 조인식에 뭐 독일, 프랑스, 뭐 소련, 이렇게 참석한 거예요. 그 서명이 끝난 다음에 아이젠하워는 파카 51 두 개를 딱 들고서 이렇게 승리의 V자를 딱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일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 궁금한 그 파카 51은 어떻게 생긴 만년필이냐? 파카 51이라는 만년필은 역사상 가장 유명한 만년필이에요. 뭐 현대 사람들 잘 모르겠지만 만년필의 전성 시대에는 파카 51은 누구나 가장 갖고 싶은 만년필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만년필이 한 1939년 정도에부터 연구에 들어가서 1941년에 내놓은 만년필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51년 동안 만들어진 파카 만년필 중에 가장 유명한 거. 이 만년필은 굉장히 튼튼해요. 그 전에 있던 모든 만년필보다 뭐 모습이 획기적으로 달랐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펜촉이 잘 보이지 않는 살짝만 드러나는 이런 상태였고 유선형의 몸체를 띠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필름만 봐도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저게 아 파카 51이구나 그걸 알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펜촉이 거의 잘 드러나지 않았어요. 굉장히 유리하죠. 왜냐하면 만년필은 마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볼펜 뚜껑 열어놓고 있어도 볼펜 안 마르죠. 근데 만년필 말라요. 왜 그러냐면 볼펜은 기름 기반이란 말이에요. 이건 물이에요. 물 기반이니까 이게 빨리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뚜껑을 닫아놔야 돼요. 반드시. 근데 파카 51도 물론 마르죠. 근데 펜촉이 덜 드러나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덜 마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덜 마른다는 건 굉장한 장점이에요. 만년필이 고장나는 이유는 어떻게 되는 거냐? 펜촉이 말라서 그게 반복되면 나중에 고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덜 마른다는 거는 만년필의 수명하고도 관계되는 거죠. 이 만년필은 구조적으로도 덜 마르고 또 하나는 뚜껑이 금속이어갖고 굉장히 튼튼한 거예요. 지금도 파카 51이 나온 지뭐 거의 뭐 80년 가까이 됐고 그 다음에 이 만년필이 생산이 중단된 지뭐 50년 이렇게 됐는데 고장난 게몇개 없어요. 그리고 고치는 것도 굉장히 쉽고 굉장히 뛰어난 만년필이죠.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영원한 강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듯이 이 만년필 세계도 영원한 강자가 없는 거예요. 파카 51 언제쯤 기운이 빠지냐? 1970년대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한 세대가 지나면 반드시 새로운 유행이 옵니다. 그때쯤이 한 1970년 정도 돼요. 70년대. 이때쯤 되니까 사람들은 새로운 만년필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카 51이 저한테 물어보죠, 사람들에게. 파카, 그 좋은 파카 51이 왜 단종됐어? 물어봐요. 답은 하나야, 답은 하나. 안 팔려서 단종되는 거예요. 그럼 파카 52의 타이틀을 그러면 누가 이어받느냐? 파카 75라는 펜이 이어받았어요. 파카 회사에서 같이 나온 거죠. 근데 이 만년필도 그렇게 오래가지 못해요. 언제쯤? 한이 만년필은 파카 51보다 그렇게 뭐 임팩트가 적어갖고 전성기가 한 20년? 아니면 10년 이 정도가 돼요. 그렇게 되니까 새로운 만년필 또 원한단 말이에요. 새로운 세대는 새로운 펜을 갖고 싶어 하는 거죠. 어떤 펜이? 이제 여태까지 만년필의 세계가 억눌려 있었어요. 파카 75 시대열이. 왜냐하면 이때는 볼펜이 전성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볼펜이 전성기 때 위축받아갖고 파카 75가 조그마해, 조그매. 작아요. 위축돼갖고. 1980년대가 되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볼펜도, 볼펜 막 엄청 잘 팔리다가 볼펜도 질리는 거예요. 볼펜도 1950년대부터 전성기를 맞이해서 한 30년 지나, 이것도 마찬가지야. 새로운 세대가 온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때는 어떤 일이냐면 전 세계적으로 오일 쇼크가 지나간 거예요. 오일 쇼크가 지나가니까 사람들 마음이 좀 넉넉해지죠? 좋은 거 갖고 싶은 생각 들죠? 만년필이 큰 거를 원하는 시점이 오는 거예요. 이 시점에 만년필들이 그런 파카 51이라고 파카 75를

0: 닮지 않은 팬척도 크고 이런 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등장한 게 뭐였냐? 바로 몽블랑 149입니다. 그러니까 몽블랑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몽블랑 149 어떤 만년필이냐? 몽블랑 149는 1952년에 나왔어요. 근데 당시에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왜? 그때 시대 정신이 뭐냐? 파카 51인 거예요. 그런 어떤 견고하고 그 마르지 않고 이런 시대 정신이에요. 지금 현대의 최강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 149를 단종 안 한 거예요. 149 뭐 크게 수익이 안 나도 이 회사 좀 고집 있는 회사예요. 몽블랑이라는 회사가. 149 크게 매출이 도움이 안 돼도 이거 없애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한 것 같아요. 미치지 않으면 계속 만들자. 그래서 1952년부터 계속 때를 기다린 거예요. 언제? 30년이 넘게. 그러니까 1980년대 후반이 되니까 사람들은 어떤 큰 패촉과 딱 봤을 때 오, 저거 만년필 같은 거 이런 거를 갖고 싶은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149를 이전보다 좀 더 사랑하는 그런 시기에 오는 거죠. 그래서 149는 그때부터 진정한 전성기를 맞이하는 거예요. 재미나는 것은 여기서 보면은 대척점에 있어요. 가장 팬촉이 작은 것으로 유명한 거 파카 51. 가장 팬촉이 크고 화려한 것으로 유명한 거 몽블랑 149. 아주 재미난 역사가 그 두 개의 만년필을 통해서 펼쳐졌어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색연필로 그림 그리는 배영미입니다. 1점 투시, 2점 투시, 투시를 활용해서 풍경을 그려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투시의 완성형, 3점 투시로 고층 빌딩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3점 투시는 말 그대로 소실점이 3개가 생기는 투시입니다. 어쩌면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과 가장 흡사한 형태일 것 같습니다. 초점 1과 두 번째 것은 수평선상에 서로 평행하게 생기게 되고요. 위로 올려다 볼수록 작아지는 혹은 반대로 밑으로 내려다 볼수록 작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모서리들은 소실점을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마치 빌딩, 고층 빌딩을 조금 더 가까이 올려다 보았을 때 나오는 형태와도 같습니다. 일상의 풍경에서 사진을 찍으시면 시점이 여기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면의 경우 이렇게 소실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래서 고층 빌딩의 느낌이 나시나요? 투시를 활용하는 것은 평면 안에서 조금 더 건물들이 입체처럼 보이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고층 빌딩을 그리실 때에도 활용하실 수 있고,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아주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형태로 그려보실 수도 있습니다. 2차원의 제한된 평면 안에서 높은 빌딩을 그릴 때, 화면 안에서 높이감을 표현할 때는 이 밑에 있는 부분, 수평선에 가까운 부분보다 올려다보는 위쪽에 포인트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밑부분은 조금 생략하셔도 좋고, 높은 부분들, 키가 큰 건물들 위주로 그려보셔도 좋습니다. 수직과 수평은 거의 나오지 않고요. 대부분 사선으로 위로 올라가는 형태,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갈수록 작아져서 어딘가에서 만날 것과 같은 느낌입니다. 조금 어색해 보이실 수도 있지만 소실점이 도화지의 바깥에 있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게 그려지기 때문에요. 쭉 그림을 시작하시기 전에 스케치 단계에서 여러 번 중심선, 가이드선을 추가로 그려주시면서 형태를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네, 이렇게 내려긋는 직선을 긋기가 생각보다 힘들기 때문에요. 도화지를 조금 움직이셔서 손이 그려지는 방향이 편하게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또는 한 번에 완벽한 직선을 긋기 어렵기 때문에 살짝 연하게 선들을 그어두시고 긋다가 중간에 끊고 또 길게 내려오셔도 좋습니다. 또는 긴 선을 내려오다 좀 옆으로 비켜나갔다 그럼 삼각

사각형 모양으로 다시 되돌아오셔서 올라가셔도 좋고요. 어두워지는 부분은 선연습 1강에서 하셨던 제일 첫 번째 선연습으로 처음부터 균일하게 긋는 선들로 어두운 부분을 표현해 줍니다. 작게 나 있는 창문들을 모두 다 그릴 수 없기 때문에요. 맨 위에 부분 또는 특징적인 부분들만 표현하셔서 가볍게 선들로 채워줍니다. 건물의 색이 모두 회색이거나 파란색 계열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좋아하시는 색들로 자유롭게 그려보셔도 좋습니다. 채색하시면서 전체의 건물이 하나의 시점을 향해서 특히 세워져 있는 위로 올라가는 시점이 모두 다 비슷하게 가고 있는지 중간중간 확인해 보는 것이 좋고요. 딱 요 지점까지 선을 그어야 되겠다라기보다 조금 더 길게 선들이 벗어나서 교차점을 찾아가는 것이 안정적인 형태를 그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물은 원하시는 색깔로 다양하게 표현해 보셔도 좋습니다. 건물의 밝은 부분은 빛을 받아서 밝은 부분은 충분히 남겨두고요. 어두운 부분에 색감을 더해서 명도 대비를 높게 해서 조금 더 입체감이 느껴지도록 표현하였습니다. 모든 부분을 다 채워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좀 밀도 있게 전체가 차는 부분 그리고 좀 시원하게 비워둘 부분들을 결정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앞쪽에 나무들을 함께 표현해서요. 더 입체감 있게 그려볼게요. 나무를 그리실 때 이 외곽선은 1강에서 연습하셨던 고불고불한 선, 불규칙한 선들을 이용하셔서요. 전체의 몇 그루를 그리실지 슬쩍 정해두시고요. 외곽을 최대한 불규칙하게 그려봅니다. 나무의 큰 형태도 굴을 응용한 형태이기 때문에 왼쪽에서 빛이 들어와서 오른쪽이 어두워지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 이 밑에 부분을 어둡게 표현하시면 좋습니다. 네, 나무는 직선적인 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요. 어두운 부분을 그리실 때에도 곡선으로 표현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잎이 꽉 차 있는 여름의 나무더라도 사이사이에 비어 있는 공간, 뒤에 있는 대상물들이 보이기 마련이어서요. 채색하실 때에도 중간중간에 좀 비워두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색감이 존재하는데요. 혼색을 어디까지 해야 될까 고민이 되신다면 처음으로는 제일 밝은 색, 제일 어두운 색 두 가지에서 시작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밝은 색과 어두운 색이 만나는 이 중간 부분이 사실 어색해지기 마련이어서요. 여기에 중간색, 그러면 지금 벌써 세 가지 색이 되었죠. 세 가지 색 이후에는 이 중간색 사이사이의 단계들을 좀 더 추가해도 좋은데요. 중심이 되는 가장 잘 표현하시고 싶다 하는 대상물에서는 더 많은 색을 혼색하셔도 좋고 좀 이거는 중심의 주제 부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 또는 외곽으로 갈수록은 혼색하시는 색의 수를 점점 줄여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천천히 면을 채워보시는데요. 이때에 선들을 이용해서 면을 채우다 보니 좀 시간이 걸리고 빠르게 완성되지 않는 부분이 걱정되신다면 중간중간 넉넉하게 비워두시고 색감을 바꾸시면서 재미를 찾아가시면 좋습니다. 초록색이 충분히 채워지고 난 이후에 나무의 느낌이 풍성하게 나오셨다면 뒤에 하늘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조금 더 선적인 느낌으로 하늘을 표현하려고 하는데요.

0: 면을 채워서 구름이 또는 하늘의 파란색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직선적인 느낌으로 마치 동그라미 세모를 좀 길게 늘어뜨리는 느낌으로 선들로만 표현해 보셔도 좋습니다. 선적인 느낌이 너무 강하다면 중간에 면을 한번 나누고 가볍게 채우기만 하여도 하늘의 느낌을 충분히 표현하시기에 좋습니다. 한 가지 색 대신에 조금 높은 하늘은 살짝 진한 파란색을 이용해서 추가로 선을 그려주고 면을 채워주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늘 파란 하늘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저녁 시간에 노을 지는 하늘도 같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시간에 노을이 질 때는 수평선에 가까운 쪽에서 노란색, 주황색, 위로 올라갈수록 뭐 분홍색, 그 다음에 약간의 민트색, 파란색까지 순차적으로 다양한 색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맨 아랫부분에 노란색 조금 더 선적으로 그려보셔도 좋습니다. 이 건물에도 햇빛의 색감이 그대로 비치기 때문에요. 맨 아래 노란색을 하실 때에 같이 건물의 밝은 부분, 유리창 부분에 노란색을 함께 추가하셔도 좋습니다. 윗부분은 조금 더 진한 주황색. 노을 질 때 하늘은 참 다양한 색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노을을 잘 봐주시고 요즘에는 노을 색감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으로 잘 남겨두시기도 하고요. 매일매일 노을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그려보시는 것도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색깔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요. 자주 봐두시는 것, 그림의 시작은 관찰에 있다는 것 기억해 두셔야 좋습니다. 주황색 그리고 핑크색, 그 두 개의 색이 만나는 지점이 있어도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색이 변화하기 때문에요. 밑에 색을 사용하고 그 위에 다음 색을 겹쳐 칠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건물의 앞쪽을 채색하지 않고 비워두었기 때문에요. 지금 하늘에 사용하는 색들을 함께 그려보셔도 좋습니다. 엷은 민트색 그리고 연한 보라색까지 다양한 색감이 있어서요. 조금 더 추가하셔도 좋고 민트색과 파란색, 아직 윗하늘은 어둠이 내려앉지 않아서 조금 더 파란 느낌이 있기 때문에요. 하늘색이 다소 무지개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오늘의 하늘은 꼭 구름을 동글동글하게 크게 표현하지 않고요. 하늘의 색감을 중심에 두고 표현해 보았습니다. 1점, 2점, 3점 투시를 하시면서 어떻게 주변의 건물들이나 사물들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시나요? 주변을 둘러보시면 많은 것들이 그림의 소재가 됩니다. 잘 관찰해 보시고 좋아하는 색감을 찾아내시고 그림의 소재들을 좀 더 즐겁게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Kia ora,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뉴질랜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 탁지영 PD입니다. 오늘은 북섬의 화산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북섬은요, 화산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섬인 만큼 아직도 많은 화산과 온천이 있습니다. 뉴질랜드 북섬의 화산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오클랜드를 중심으로 하는 넓게 펼쳐진 볼케닉 필드라고 하죠. 화산지대고요. 이런 지역은 하나의 마그마 소스를 공유하면서 작은 화산들이 넓게 분포를 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나라 백두산 천지와 같은 칼데라 화산이죠. 이런 칼데라 화산은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서 그 분화구에 물이 차서 호수가 형성된 것들이고요. 꼭 산처럼 보이지 않더라도 타우포 또는 로토루아 같은 그런 호수들이 사실은 다 분화구이면서 칼데라 화산인 것이죠. 세 번째는 원뿌령 화산인데요. 이건 우리가 딱 보면 아, 이게 화산이구나 하고 딱 보고 알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화산입니다. 이런 화산 중에는 아주 독특한 풍광으로 인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산들도 있는데요. 북섬의 남서쪽에 위치한 타라나키 에그몬트라는 산이 있습니다. 이 산은 2518m 높이의 대칭형 원뿔형 화산인데요. 7만 년 전에 대폭발을 일으켜서 이 산이 형성이 됐고요. 지난 1755년에 마지막으로 분화를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2006년에 산악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서 이곳을 찾은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후지산이랑 너무 흡사한 모습에 제가 깜짝 놀랐고요. 그때 목격했던 아주 독특한 모양의 삿갓구름이 아직도 잊혀지질 않습니다. 이 삿갓구름은요, 산 때문에 찬 공기가 강제적으로 상승하게 되면서 이게 빙결 고도에 도달하게 되면 소용돌이를 치거든요. 그러면서 산 윗부분에만 마치 삿갓을 쓴 것처럼 형성되는 그런 아주 독특한 모양의 구름입니다. 이 타라나키산이나 후지산 같은 이 봉우리가 아주 뾰족하게 발달한 그런 화산에서 잘 관측되는 구름이기도 하죠. 하지만 북섬에서, 아니 뉴질랜드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화산을 꼽으라면 뉴질랜드 사람들은 아마 통가리로라고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이 통가리로는 화산의 이름이면서 국립공원의 이름이기도 한데요. 타우포 호수 남단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무려 796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을 자랑합니다. 이곳은요, 이 지역의 대족장이었던 투키노 테헤우헤우 4세가 1887년에 이 땅을 뉴질랜드 정부에 기증을 하게 되고요. 뉴질랜드 정부는 이곳을 뉴질랜드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것이죠. 국립공원을 지정했던 것은요, 세계적으로 두 번째에 해당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미국의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입니다. 이 통가리로 국립공원 지역은 북섬 대부분의 또는 뉴질랜드 대부분의 마오리들이 자신들의 어떤 근원으로 생각하는 성지입니다. 이런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유네스코에서는 1990년대 초반에 이곳을 세계 문화유산이자 자연유산으로 동시에 등재를 했습니다. 이곳은요, 세계의 활화산이 줄지어 위치하고 있거든요. 누아페우, 응나우루호에 그리고 통가리로가 그 세 화산입니다. 통가리로가 이곳을 대표하는 이름이긴 한데요. 하지만 화산으로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눈에 띄는 모습은 아니고요. 여기 갔을 때 한눈에 딱 들어오는 것은 아무래도 루아페후와 응아우루호에가 되겠죠. 이 루아페후 화산은요, 북섬의 최고봉이면서 아직도 활동하고 있는 활화산입니다. 5년에서 6년 주기로 한 번씩 연기를 피어 올려서 건재함을 과시하는, 나 아직 죽지 않았어, 그런 힘을 보여주는 곳인데요. 체어리프트가 해발 2020m 지점까지 연결이 돼 있어서요, 여기서부터는 도보로 정상까지 가볼 수도 있습니다. 이 루아페우의 능선에는요, 북섬 최고 시설을 자랑하는 화카파파 스키장이 조성되어 있고요. 화산의 경치와 함께 한여름에도 만년설에서 스키를 탈 수 있는 곳이죠. 헬리콥터가 이 스키장 상단부까지 운행을 하기 때문에 헬리콥터를 타고 와서 여기서부터 스키를 타고 내려가는 헬리스키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응나우루호에는요, 높이 2291m고요. 완전한 원뿔형을 이루고 있어서 정말 눈에 쉽게 띄는 곳입니다. 이 지역의 세 화산 중에 가장 나중에 형성된 화산이기도 하고요. 이 산도 정상까지 트레킹 코스가 조성이 돼 있습니다. 이 지역을 트레킹하는 방법은 일정에 따라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알파인 크로싱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이 코스는요, 망가테포포 주차장에서 출발해서 케테타히까지 19.4km의 화산지대를 가로지르는 코스인데요. 뉴질랜드 최고 혹은 세계 최고의 당일 도보 여행 코스다라는 별명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소요되고요. 트랙 중간에 물이 전혀 없어서 자신이 마실 물을 다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날씨의 변동도 매우 심해서 당일치기라고 하더라도 비, 추위, 햇볕 등에 대한 대비를 다 해서 올라가야 되는 만만치 않은 코스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이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것과 비례해서 뉴질랜드에서도 산악구조대가 가장 많이 출동하는 지역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출발을 하게 되면요. 응아우루호의 산 서쪽에 위치한 망가테포포 주차장이라는 곳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차를 타고 와서 출발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곳은 성수기 때에는 4시간 정도의 주차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자기 차량보다는 숙소를 오가는 셔틀버스를 예약하는 것이 훨씬 좋겠습니다. 여길 출발해서 걷기 시작하면은 1시간 반 정도는 망가테포포 개우를 따라서 아주 완만한 길이 이어져요. 근데 여기는 이후에 오르막을 위한 어떤 워밍업이라는 기분으로 여기를 걸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걷다 보면 나무 트랙이 이렇게 쭉 깔려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요, 이 지형이 등산객들의 통행으로 인해서 망가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방문객들은 이 트랙 위만 걸어야 되고요. 이 트랙에서 내려서서 자유스럽게 돌아다니는 것은 하지 않으시면 좋을 행동입니다. 자, 이렇게 걷다 보면 소다 스프링스라는 곳이 나오는데요. 뭐 지명에서 우리가 알수 있겠지만 여기서 뭔가 이제 탄산수가 섞인 그런 샘이 나오는 곳이겠죠. 여기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 화장실은 꼭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오르막길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이 뒤로부터 한참 동안 화장실이 없고 어디 가서 숨어서 일을 볼 때도 없습니다. 여기는 나무가 자라는 데가 아니어서요. 그래서 여기를 기점으로 길이 가팔라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뭔가 이제 마음을 다잡는 그런 의식 차원에서라도 화장실을 다녀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 근데 티슈 같은 것은 개인 지참해 가셔야 되고요. 자, 여기서 오르막을 이제 막 시작하기 전에 간판이 하나가 나타납니다. 사람 등신대로 된 간판인데요. 여기서 산림감시원으로 일하는 그런 분들을 모델로 한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은, 자, 지금까지는 쉬운 파트였습니다. 앞이 훨씬 어려워요. 라고 쓰여 있고요. 지치거나 추위를 느낀다면 이제라도 돌아가는 게 좋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 응아우루호의 화산의 산자락을 타고 커다랗게 커브를 그리면서 오르기 시작하는데요. 아, 여기서부터는 진짜 숨이 턱까지 차오르기 시작하고 고산 날씨의 영향을 제대로 받기 시작합니다. 맑은 날은 굉장히 찌르는 듯한 그런 햇빛을 느낄 수가 있고요. 흐린 날은 비, 강풍, 눈 같은 것들이 이 방문객들을 시험에 들게 만들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가, 아, 지금 내가 뭔가 체력상 무리를 하고 있는데 싶으면 돌아가는 것도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숨이 턱 밑에까지 차도록 오르막을 오르다 보면 어느새 눈앞이 탁 트이면서 넓은 평지가 나타납니다. 바로 이게 사우스 크레이터인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분화를 멈춘 아주 커다란 크레이터의 밑바닥인 것이죠. 그래서 오른쪽으로는 응아우루호의 산이 가까이 보이고 또 왼쪽 저 멀리로는 다시 올라가야 할 레드 크레이터의 웅장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 풍경들이 나타날 때마다 뭔가 힘이 정말 다한것 같다가도 다시 또 뭔가 기운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요, 이 응아우루호의 산을 배경으로 정말 그 인생 사진을 찍기에 아주 좋은 곳입니다. 날씨가 좋은 상황이라면요, 이 사우스 크레이터를 건너면서 좀 다시 호흡도 조절하고 굉장히 산책처럼 즐기면서 걸을 수 있는 그런 코스인데요. 만일에 날씨가 안 좋으면 여기가 워낙 평평하기 때문에 방향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트레일을 나타내는 말뚝이 있어요. 그 끝에는, 이 말뚝 끝에는 주황색의 그 형광 표지가 하나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코스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유념하면서 걸어야 합니다. 이 사우스 크레이터를 다 건너고 나면 또다시 이 사람 등신대 간판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레드 크레이터를 오를 건가요? 오르기 시작하면 이제 끝까지 가야 돼요. 뭐 이제 그런 간판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레이드 크레이터를 오르게 되는데 여길 정말 오르기 시작하면 꼼짝없이 반대편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힘이 다했다면 여기서부터는 반대편으로 돌아가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길이 아주 험해지고 발밑에 돌들이 굉장히 불안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튼튼한 등산화 그리고 워킹 스틱, 가능하다면 이 등산화를 감싸는 각반 같은 거죠. 스패츠까지 장비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만일에 우리의 한 7월에서 9월, 우리한테는 이제 여름이지만 여기는 한겨울인데요. 이 시기에 이곳을 가신다면 여기가 눈으로 덮여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이젠을 챙겨 가시는 게꼭 필수일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또한 차례 아주 화끈한 매운맛의 오르막이 이어지는데요. 이렇게 해서 도달하는 곳이 바로 레드 크레이터의 정상입니다. 이 레드 크레이터의 정상은 이 코스에서도 가장
풍광이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아, 정말 지금까지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아래로는 여전히 연기가

0: 피어오르는 레드 크레이터 분화구의 내부가 보이고요. 저 앞쪽으로는 신비로운 물 색깔을 자랑하는 세계의 에메랄드 레이크가 펼쳐져 있습니다. 날씨가 나쁘지 않다면요, 여기서 이 풍광을 즐기면서 점심을 먹는 것도 좋겠고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와서 날씨가 너무 나빠진다면 무리해서 계속 진행하지 말고 출발한 망가테포포 주차장 쪽으로 돌아가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 레드 크레이터에서 에메랄드 레이크를 향해서 내려오는 길은 아주 가파른 내리막인데다가요, 화산암 때문에 미끌리기 쉬워서 여기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발목을 접질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우 조심을 해야 되고요. 이 에메랄드 레이크를 지나쳐서 다시 살짝 오르막을 올라가면 이번엔 블루 레이크라고 하는 또 다른 물 색깔을 가진 그런 호수가 펼쳐집니다. 이 블루 레이크를 지나면서부터는 10km에 걸친 계속되는 내리막이 또 이어지는데요. 3시간에 걸쳐서 탁 트인 용암대지를 바라보면서 내려가는 그런 코스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가다 보면 케테타이 대피소라는 곳이 나오는데 여기서 한숨 돌리면서 화장실에 갈 수가 있습니다. 희소식이죠? 이 케테타이 대피소에서 케테타이 주차장까지 내려가면 통가리로 크로싱은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에메랄드 레이크와 블루 레이크는요, 마오리들의 타옹아이면서 타푸입니다. 즉, 신비로운 힘을 가진 보물이면서 타푸는 타부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금기예요. 그래서 여기를 지나가실 때는 물에다가 정말 손을 뭐 담가보고 싶어, 발을 담가보고 싶어, 그렇게 해가지고 물을 만지거나 또는 여기다가 뭔가 이렇게 돌을 던지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풍경을 그저 즐기기만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여기를 산행하실 때는 이것을 단순한 트레킹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걷는 내내 이 지역에 살아가던 마오리들의 숨결을 느껴보고, 그리고 이 지역을 온 세계에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물을 내준 그런 마오리 족장을 한번 뜻을 기리면서 걸어보면 어떨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마오리들이 느끼는 그런 신령한 기운을 함께 몸으로 느끼면서 걷다 보면 아주 더 특별한 일생일대의 트레킹이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뉴질랜드 이야기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키아 오라, 감사합니다.
1: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1: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2: 지우개 있었어요.
1: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2: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1: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2: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염호영입니다.
1: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2: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저 꿈이었죠.
1: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2: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1: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2: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보호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번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1: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2: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2: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2: 사진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럼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오늘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등장하는 인물이 맥아더, 아이젠하워, 그 트루먼, 위인이죠. 요즘 위인전 아니었지만 옛날 같으면 위인전이 있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 역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은. 그러니까 뭐냐?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이번 이야기의 주제는 바로 그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45년 5월 7일에 아이젠하워가 그 독일에서 그 한국 문서를 받았어요. 그 중에 하나는 누가 있었냐면 맥아더가 있었어요. 그 맥아더하고 아이젠하워는 어떤 사이냐? 같은 오성 장군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한 세월을 좀 흘러서 본다면 한 20년 전으로 내려가면 맥아더 장군이 사성 장군일 때 소령이에요. 아이젠하워가. 보이지도 않는 거죠. 맥아더 장군은 완전 엘리트 코스를 걸은 거예요. 집안도 굉장히 좋아요. 아버지 역시 삼성 장군인가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명문이죠. 아이젠하워? 뭐 그렇게 집안 얘기가 없어요. 맥아더는 어마어마하게 아이젠하워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일을 잘했어. 이 사람을 만나고 나서 욕한 사람이 없다. 그러나 반대로 맥아더 만나고 난 다음에 맥아더를 칭찬한 사람이 없다. 뭐 이 정도예요. 근데 아이젠하워하고 맥아더는 뭐 오랫동안 함께 했기 때문에 맥아더를 제일 잘하는 사람도 누구냐? 아이젠하워예요. 아이젠하워를 제일 잘하는 사람도 누구냐? 맥아더인 거죠. 그러니까 1945년에 같이 오성 장군을 달 때, 쉽게 말해서 원수죠? 맥아더는 아마

0: 쟤가 나랑 똑같은 계급장을 달아? 이런 생각 분명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에요. 사람은 그런 생각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아이잖아, 마찬가지죠. 아, 내가 옛날에 부관이었지만 맥아더? 다 따라왔어.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맥아더가 아이젠하워가 항공문서를 받고 파카 50을 두 개로 딱 V를 그렸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저거 이번에 누른다. 내가 9월 2일 날 일본에 가서 항공문서 받을 때 나는 쟤를 누른다. 그런 생각 반드시 가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는 곧 찾아오죠. 왜냐면은 1945년 8월 15일 날 일왕이 뭐 라디오를 통해서 항복 선언을 하잖아요. 그리고 9월 2일 날그 항복문서 조인식을 자기가 맡게 됐으니까 기회는 온 거죠. 그 퍼포먼스를 누를 만한. 그 맥아더는 준비했을 거예요. 그때부터. 그렇게 9월 2일입니다. 도쿄만이에요. 미국 배가 도쿄에 딱 정박했어요. 전함 미주리. 그 위에서 항복문서를 받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치욕적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배는 그 미국의 영토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항복하러 온게 자기 나라에서 항복한 게 아니라 미국의 영토에 들어와서 항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어떤 조인식의 주제를 맥아더가 했단 말이에요. 테이블 딱 함상에다가 마련을 하고 항복 문서를 두 개를 딱 올려놓고 항복 문서 조인식을 하는 거예요. 일본 대표 두 명이 오죠. 두 명이 와갖고 서명을 딱 해요. 한 사람은 정부의 대표, 한 사람은 군부의 대표. 이게 두 사람이 서명을 합니다. 그 일본 측 서명이 끝나고 맥아더 원수 차례가 왔어요. 근데 맥아더 원수는 여섯 개의 만년필로 서명을 합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섯 개? 보통 서명을 할 때는 하나 아니면 두 개를 서명하는 거예요. 두 개는 이해가 되죠, 두 개도. 왜냐면, 이렇게 그때 잘안 나올 경우에 예비로 그렇게 두 자루 정도는 준비할 수 있는데, 여섯 개를 준비했다는 거는 어떤 퍼포먼스를 예상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다섯 개는 하이 주머니에서 꺼내고, 그 다음에 한 개는 가장 때가 무르익었을 때쯤 하나를 딱 꺼내는데, 빨간색. 빨간색 만년필. 자기 아내한테 빌린 빨간색 만년필. 그것도 20년 전에 유행했던 빨간색 만년필. 완전히 의도된 거죠, 이거는. 엄청나게 주목받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근데 이 빨간색 만년필은 20년 전 거예요, 20년 거. 20년 전 거. 당대 것도 아니고. 이거 계획적인 거야, 완전히, 이거는. 왜냐면, 그때 그 만년필을 뺐다? 파카 51 꺼내 맞아요, 시기상으로. 근데 파카 51을 누가 써먹었어요? 아이젠하워가 썼잖아요. 주목 못 받지. 그러니까 빨간색을 딱 꺼내갖고 딱 들었을 때 얼마나 많은 후레쉬가 터졌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한게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맥아더 연출, 맥아더 주연 그런 영화를 자기 찍은 거예요, 그날. 그래서 자기 만족했겠죠. 엄청나게 후레쉬 받았으니까. 그리고 그 여섯 개로 사인을 합니다. 사인을 해요. 글자 조금씩 조금씩 써가면서. 그리고 또 뒤에 두 명을 세워요. 뒤에 두 명이 누구냐? 한 사람은 필리핀 전선에서 열심히 싸우다가 포로가 된 웨인라이트 장군. 또한 사람은 누구냐면 영국군 퍼시발 장군이에요. 두 사람 딱 세운 거예요. 이 사람들 뭣도 모르고 그냥 오라고 하니까 왔겠죠. 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거예요, 맥아더한테. 사인을 딱 해갖고 하나씩 줍니다. 또 사인해갖고 또 하나 또딱 주고. 퍼포먼스죠. 근데 이게 엄밀히 얘기하면은 그 장면을 굉장히 불편하게 바라본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누구냐? 알잖아? 아닙니다. 왜냐면 알잖아. 맥아더 그럴 줄 알아요, 알잖아. 그게 누구냐?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트루먼이에요. 트루먼은 이 사람 투표로 당선된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 전에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갑자기 급사하는 바람에 대통령 승계받은 거예요. 입지가 좀 불안하죠. 뭐 불안하다? 어찌 됐든 간에 정통은 아닌 거잖아요. 그 어떤 그런 컴플렉스를 갖고 있었을 거예요. 아, 왜냐?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사람이에요. 당연히 그런 생각이 있죠.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가 불안해하는 거 그런 사람도 똑같이 불안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생각 가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맥아더가 펜을 6개라고 사인하는 장면, 이거는 대통령들이라 하는 거예요. 대통령들이나. 그러니까 어떤 법안이 있었을 경우에 그 법안을 갖고 도움을 줬던 사람들한테 서명을 할 때 펜을 나눠줘요. 그게 오바마 케어 때 오바마도 했어요. 맥아더가 그걸 한 거예요. 절코 트루먼이 기분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갖고 그 나중에 결국 맥아더를 해임하잖아요. 트루먼이. 트루먼이 해임을 하고서 트루먼 자체도 그 거길 나가지를 않아요. 대통령 선거에.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냐. 얼마나 싫었으면은 맥아더가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 와중에 어부지리 상황에서 아이젠하워가 대통령 딱 나가갖고 바로 당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젠하워는 굉장히 어떤 화려하진 않은데 이 사람 내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담을 지을 만한 그런 퍼포먼스를 잘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난절이 돌맞는다고 이 맥아더는 굉장히 화려한 뭐 행보를 했지만 적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저는 그런 어떤 만년필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욕망, 시기와 질투 이런 게 저는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요. 만년필이라는 거를 매체로. 그러니까 만년필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만년필 역시 무슨 매력이 가장 크냐?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막 밤새도록 연구해도 지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재밌는 거죠. 만년필이라는 게.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색연필로 그림 그리는 배영미입니다. 오늘은 수채색연필을 활용해서 꽃이 활짝 핀 화분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색연필은 유성과 수성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유성 색연필은 물에 번지지 않는 것, 그리고 수성 색연필은 물에 번져서 마치 수채화와 같은 효과를 내게 됩니다. 그동안 유성 색연필로 선의 느낌 그리고 다양한 색이 강조되는 그림을 그렸었는데요. 오늘은 수성 색연필을 활용해서 채색한 이후에 붓을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에서부터 물을 찍어서 그리는 것, 그리고 가루를 활용하는 것, 분무기를 사용해서 가볍게 물을 사용하는 방법까지 다양한 기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길가에 나무 상자가 있고 이 안에 화분과 꽃을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나무 화분의 형태는 크게 흐트러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요. 여기는 유성 색연필로 어두운 부분, 그리고 나무 상자의 못자국 등은 지금 유성 색연필로 미리 그려놓으려고 합니다. 어두워지는 부분에도 가볍게 밑색을 넣어두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꽃 밑에 보여지는 초록색도 화분과 만나는 부분을 조금 더 정확하게 보여주려고 번지지 않는 유성 색연필로 가볍게 밑색을 넣어두려고 합니다. 유성과 수성 색연필을 혼합해서 사용하실 때 물을 쓰게 되면 같이 색이 번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물에 번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부분들은 미리 유성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물론 수성 색연필을 사용하고 나서 완전히 건조가 되면 그 이후에 유성 색연필로 좀 더 색을 더해도 좋고 수정해도 좋지만 미리 색이 섞이면서 원하지 않는 색으로 흘러가지 않게 표현하시려면 먼저 유성을 사용하고 이후에 수성 색연필로 그리셔도 좋습니다. 꽃이 그려질 부분에요. 미리 붓으로 넉넉하게 물을 칠해둡니다. 지금 꽃을 그릴 부분만 먼저 해두세요. 여기 뒷부분이 마르면서 잘 번지지 않게 되거든요. 오늘 사용하는 종이는 수채화지입니다. 조금 더 두,

요거트 잠깐 담궈서 끝이 녹았을 때에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물을 찍었을 때는 조금만 진하게 색이 표현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이에 미리 물을 칠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찍어서 그리실 때는 처음 찍었을 때 풀어지고 점점 물기가 마르면서 좀 더 건조한 느낌의 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표현을 동시에 해보실 때 활용하시면 됩니다. 물을 찍었을 때 색감하고 제가 물이 없을 때 사용하는 색감이 조금 더 연합니다. 그래서 수채색연필들은 대부분 물을 사용했을 때 훨씬 더 그 갖고 있는 색의 진하기 그리고 선명도를 더 잘 보여주게 됩니다. 종이가 물이 젖어 있을 때에는 다음 작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색이 잘 안 들어가고 연필 선들이 곱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요. 충분히 꽃을 그리시고 그다음에 말리시고 난 이후에 나무 상자의 색감을 더해주려고 합니다. 나무 상자에 결이 있기 때문에 결이 표현되는 부분을 먼저 선적으로 그려주고 면들을 채워주세요. 전체 모두 다 고른 면으로 똑같이 그려보지 않으셔도 좋기 때문에요. 부분 부분 채색하면서 다양한 혼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색에 사용하고 있는 색연필도 수채색연필입니다. 물론 물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선적인 느낌들을 표현하여도 좋고요. 붓을 이용해서 가볍게 풀어주려고 수채색연필로 색을 더하고 있습니다. 유성색연필은 혼색을 여러 번 겹쳐칠하면서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수성색연필 같은 경우에는 서로 나란하게 칠해도 붓을 이용할 때 서로 색을 조금 더 쉽게 섞을 수 있기 때문에요. 유성색연필보다 조금 더 진하게 채색한다 하시는 느낌으로 옆자리에 색을 사용해놔도 좋습니다. 색연필을 서로 사용할 때 혼색의 정도는 비슷한데요. 물을 이용해서 두색을 풀어주기 쉽기 때문에 유성보다 중간색을 얻기에 매우 좋습니다. 바닥에 그림자 부분까지 색을 같이 넣어놓고 여기 바닥은 물을 뿌려볼게요.

붓을 이용해서 물을 풀어주려고 하는데요. 천천히 지나가시면서 또는 살살살 붓을 움직이면서 색연필 선들이 지나간 부분을 색을 펴줍니다. 그럼 아까 노란색, 주황색 같이 나란히 칠했던 부분도 이미 붓에 다른 색이 묻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가면 색이 섞이면서 중간색들이 만들어집니다.

색연필이 칠해진 데서부터 색을 풀어서 바깥쪽으로 나오게 되면 이 끝이 딱 끝나게 정확하게 끝나는 느낌이고요. 바깥 종이에서부터 물을 사용해서 안쪽으로 색이 있는 쪽으로 붓의 방향을 달리하시면 이 끝이 색감들이 물 쪽으로 번져나가면서 좀 더 부드럽게 표현됩니다.

넣는 미스트 공병이 있습니다. 아주 곱게 물이 나오기 때문에 건졌으면 하는 부분 위에 가볍게 물을 뿌려줍니다. 그러면 색연필로 사용했던 선들이 크게 풀어지지 않으면서 색이 진해지고 가볍게 번지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화분 앞쪽에 꽃잎들이 떨어진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물을 가볍게 칠해두고요. 이건 마트에서 손쉽게 구입하실 수 있는 차 거름망입니다. 그래서 가루가 떨어졌으면 하시는 부분 위에 차 거름망을 올려놓고 색연필을 갈아서 가루를 내줍니다.

모든 부분을 다 물로 풀어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선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조금만 색이 번졌으면 좋겠다 하시는 부분은 화장품 공병 중에 미스트를

마지막 마무리는 붓을 이용해서 더 이상 번지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들은 좀 물기를 닦아내셔도 좋습니다.

물이 퍼져나가는 속도를 보시면서요, 원하지 않는 부분에 지금 색이 넘어가고 있다 하신다면, 티슈로 가볍게 닦아내셔도 좋고, 붓을 빠르게 물기를 제거하신 이후에 이렇게 닦아내듯이 천천히 지나가시면 붓이 물을 가져오면서 더 이상 번져나가지 않게 됩니다. 아무래도 물을 사용할 때에는 물 조절에 있어서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요. 화장품 중에 클렌징 스펀지 등을 이용하셔서 붓을 좀 닦아내시면서 붓에 있는 물기도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성색연필보다 좀 더 선명한 색감을 빨리 얻을 수도 있고 다양한 효과를 표현할 수 있는 수채색연필이었습니다. 꽃밭이나 그다음에 활짝 꽃들이 활짝 핀 화분 등 수채색연필을 활용해 보시고요. 물에 번지지 않는 유성색연필과 혼용해서 사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아오라,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뉴질랜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 탁재영 PD입니다. 오늘은 뉴질랜드 남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북섬이 화산활동에 의해 형성된 거에 비해서 남섬은요, 조산운동이라는 거에 의해서 만들어졌거든요. 이렇게 된 이유가 이 호주판과 태평양판의 경계선이 절묘하게 꺾이면서 뉴질랜드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북섬은 그 호주판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와 있고 남섬은 딱 그 두 판의 경계면에 놓여있기 때문이죠. 자, 이렇다 보니까 북섬에는 원뿔형 화산 그리고 칼데라 호수 같이 이 화산 지형이 많이 나타나고요. 남섬에는 만년설을 이고 있는 고산 그리고 빙하, 이 빙하가 깎은 피오르와 빙하호수가 나타납니다. 이 남섬의 서해안을 따라서 649km나 이어져 있는 산맥이 있습니다. 이 산맥 이름이 서던 알프스인데요. 이 이름에서도 느끼실 수 있겠지만은 알프스와 생긴 것이 정말 흡사합니다. 이 산맥은요, 높이가 3000m를 넘는 산만 해도 1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3000개 이상의 식별 가능한 빙하가 존재를 하죠. 이런 서던 알프스에서도 가장 높은 봉우리가 있습니다. 바로 구름을 찌르는 자 라는 뜻의 아오라키라는 마오리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오라키 마운트 쿡이라는 산입니다. 이 높이는요, 3,700m가 넘어요. 이 산에 영어 이름을 붙인 것은 1851년에 와서 존 스톡스라는 사람이 영국의 쿡 선장을 기리기 위해서 야, 이렇게 멋있는 산에는 쿡 선장님의 이름을 붙여야겠다라고 해서 여기를 마운트 쿡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 산은 조산운동에 의해서 형성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이 태평양판이 호주판을 밀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금도 해마다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1894년에 뉴질랜드 사람 톰 파이페라는 사람이 자신의 등반대를 이끌고 이 산을 처음 올라가게 되고요. 그 뒤로 많은 등반가들이 이 산에 도전을 했는데요. 8,000m대 히말라야 산들에 비하면 3,000m급 산은 좀 낮아 보인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요. 바다에서 바로 솟아오른 3,700m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빙하로 뒤덮여 있기 때문에 언제든 얼음과 암석 사태가 일어나거나 또 눈 사태가 날 수가 있고요. 정상부에는 아주 커다란 크레바스들이 입을 벌리고 있기 때문에 뉴질랜드에서도 가장 많은 등반가들이 목숨을 잃은 산이기도 합니다. 1948년에 이 산에 올라간 사람이 바로 인류 최초로 에베레스트 정상에 서게 되는 에드먼드 힐러리 경인데요. 이분은 에베레스트 등정 이전까지는요, 경력이 알려진 것이 별로 없었어요. 뉴질랜드 출신의 무명 산악인에 가까웠죠. 그래서 북섬 오클랜드 출신인 이분이 양봉업자인 부친을 도우면서 실력을 갈고 닦았던 곳이 바로 이 마운트 쿡입니다. 그래서 고국인 뉴질랜드를 빛낸 이 에드먼드 힐러리 경에 대한 뉴질랜드 사람들의 자부심은 정말 대단한데요. 심지어 이분이 아직 살아 있었을 때였던 1992년부터 뉴질랜드 5달러짜리 지폐에 도안으로 이 에드먼드 힐러리 경의 초상을 넣었을 정도였습니다. 자, 이렇게 뉴질랜드 최고봉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마운트 쿡을 즐기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나는 뭐 이렇게 너무 힘든 건 싫고 좀 편안하게 바라보는 게 좋아. 이런 분들을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바라보는 방법인데요. 이 차를 타고 가면서 마운트 쿡을 가장 편안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테이트 하이웨이 80번, 즉 80번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건데요. 이 80번 고속도로는 마운트 쿡의 빙하가 녹은 물이 흘러내리면서 형성된 푸카키 호수를 끼고 달리고 있습니다. 이 도로를 따라서 북쪽으로 가게 되면요, 오른쪽에는 정말 눈이 시리도록 푸른 푸카키 호수가 펼쳐지고 정면에 하늘을 찌르는 아우라키 마운트 쿡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푸카키 호수가에 위치한 글렌 테너라는 곳에 가보면요, 비행장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는데 그 옆으로 조그마한 홀리데이 파크가 하나 있어요. 제가 그 홀리데이 파크 중에서도 굉장히 좋아하는 곳인데 여기에 캠퍼밴을 세우고 밤을 보내고 나면요, 다음날 아침 햇살 속에서 드러나는 마운트 쿡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푸카키 호수 남단에서 출발해서 글렌 테너 파크까지 이어지는 한 15분 정도의 이 드라이브 코스는 제가 개인적으로 뉴질랜드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코스가 되겠습니다. 이 마운트 쿡을 멀리서 보는 것만으로는 나는 만족이 안 돼!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품에 안겨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죠. 태즈먼 빙하를 끼고 마운트 쿡에 접근을 해서 볼 리치라고 하는 가파른 사면을 타고 올라가서 그 위에 있는 산장에서 이틀 밤을 자고 빙하의 얼음 위를 좀 걸어보다가 두 개 사이로 난 볼 패스, 우리말로는 이걸 이제 안부라고 하는데요. 이 안부를 넘어서 반대쪽 사면으로 내려오는 이른바 마운트 쿡 볼 패스 크로싱입니다. 이 코스에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요, 어느 정도는 체력에 좀 자신감이 있으셔야 합니다. 12kg 정도 되는 배낭을 메고요. 1시간에 높이 한 300m 정도는 올릴 수가 있고 또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는 연속으로 트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다른 곳에서 뭐 하이킹, 뭐 트레킹, 부시워킹 이런 경험을 좀 해보시는 편이 좋고요. 가파르고 울퉁불퉁한 지형을 좀 어려움 없이, 그리고 좀 고소공포증 없이 걸을 수가 있어야 이 코스를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 있는 가이드와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여러 면에서 또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코스가 되겠고요. 시작하기 전에 먼저 테카포라는 곳에 있는 가이드의 집으로 가서 장비 검사를 받게 돼요. 그래서 가이드와 함께 내가 가져온 장비를 모두 땅에다가 쫙 펼쳐놓고 가이드와 함께 검토를 합니다. 이 장비는 여기에 맞겠어. 이 장비는 안 돼. 그러면서 거의 뭐 군대 군장 검사를 맞는 수준으로 자기 장비를 검사를 하고요. 그래서 만일에 여기서 좀 성능이 떨어지는 장비를 가져왔다 싶으면 가이드 집에 그걸 놓고 다른 걸 빌려가게 합니다. 그리고 하네스, 헬멧, 아이스엑스, 그리고 이제 빙하용의 열발 아이젠 이런 것들은 좀 일반적인 장비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장비를 챙긴 다음에 사륙

소형동 차량을 타고 마운트쿡 빌리지를 거쳐서 볼헛 로드라는 데까지 가는 게 한 1시간 45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여기까지 가면 이제 오른쪽에 태즈먼 빙하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 이 풍경만으로도 정말 웅장하고요. 여기서부터 이 볼 리치라는 걸 타고 오르게 되는데요. 한 6시간에 걸쳐서 850m를 올라가야 합니다. 이때부터는요, 이 길이 일반적인 우리가 등산을 하면 노멀 루트라 그래서 길이 눈앞에 딱 보이잖아요. 근데 여긴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한번 발을 디딜 때마다 막 커다란 바위가 막 이렇게 앞뒤로 움찔거리는 그런 바위 너덜지대를 통과해야 돼서 두 손 두 발을 다 써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낙석의 위험도 있고 해서 헬멧을 필수적으로 착용을 하고 가야 되고요. 거의 뭐 숨이 깔딱깔딱 넘어갈 때쯤 해서 이 캐롤라인 산장이라는 게 나타나는데, 아, 이 산장이 자리 잡고 있는 위치가 정말 절묘해요. 이 산장의 바로 맞은편에 마운트 쿡의 봉우리에서도 캐롤라인 페이스라는 그 사면이 있습니다. 정말 잘생긴 사면인데요. 그것을 딱 쳐다보는 위치에 이 산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태즈먼 빙하의 아주 웅장한 모습도 한눈에 내려다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하룻밤을 자고 사실 그 다음날 아침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산행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핵심적인 순간입니다. 왜냐하면요, 아침 햇살을 받은 이 캐롤라인 페이스를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해뜰녘이 돼서 이 앞에 나가서 앉아 있으면요, 이 위에서부터 서서히 연한 복숭아빛으로 물들다가 갑자기 불이 타는 것처럼 하면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는 그런 햇빛에 물든 설산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는 것만으로도요, 그 전날의 고생이 아주 그냥 씻겨 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여유 있게 산장에서 아침을 먹고요. 그날은 온전히 이 산장에서 그 주변의 빙하를 돌아다니면서 지내게 됩니다. 아, 정말 뭐 구름 위의 산책, 빙하 위의 산책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는데요. 점심을 챙겨 나가서 캐롤라인 산장 근처의 빙하로 가서 빙하의 생성 그리고 현재의 변화 추세에 대해서도 배워보고 주변에 자생하는 고산 식물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 볼패스 횡단을 위해서 빙하 위에서 아이젠을 신고 걷는 방법 그리고 안자일렌이라고 해서 이 로프를 서로서로 연결을 하고 걷는 방법 그리고 앞자일렌이라고 해서 절벽에서 로프를 타고 내려오는 이런 등반 기술을 연습을 시켜주죠. 자, 산행 마지막 날이 되면은요, 이날은 굉장히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출발 준비를 다 해놓고 자야 되고요. 심지어는 점심 도시락 같은 것도 그날 전날 다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새벽 한 3시 정도 일어나서 4시면은 헤드랜턴을 켜고 출발을 합니다. 이날은요, 체력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11시간에서 한 14시간까지도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일찍 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전날 습득한 등산 기술을 최대한 발휘를 하면서 아이젠을 신고 빙하를 건너고 얼음으로 덮인 그런 볼패스의 사면을 팀원들이 서로 몸을 로프로 연결한 채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에는 갑작스러운 크레바스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한 사람이 이렇게 미끄러지게 되면은 정말 그 빙하를 타고 그 아래에 있는 마운트쿡 빌리지까지도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 밧줄을 연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렇게 걷다 보면 어느새 해가 뜨고 이 볼패스 정상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여기서부터 훨씬 더 어려운 길이 펼쳐지는데요. 오르막은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중력의 저항을 받으면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안전한데 내리막은 정말 더 긴장되고 기술을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이드가 빙하 위에다가 고정 로프를 설치를 해줘요. 일종의 이제 난간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잡고 안전하게 얼음 고개를 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빙하 고개가 끝나면은 이때부터는 아주 계속 미끌리는 아주 날카로운 자갈로 뒤덮인 그런 사면이 계속이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약간 길고 좀 지루하기도 한데요. 그러면서 무릎에는 계속해서 충격이 좀 누적이 되죠. 굉장히 좀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길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고도가 낮아짐에 따라서 차츰 날이 따뜻해지고 공기가 정말 부드러워지는 그런 걸 느낄 수가 있고요. 이 바닥이 또 이 초원으로, 풀 덮인 초원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빙하에 의해서 형성된 후커밸리 밑바닥까지 내려와야 트레일이 끝이 납니다. 이 볼패스 크로싱은요, 전문 산악인이 아닌 일반인이 경험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거의 최고 난이도의 트레킹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 길에서 마주치는 여러 고산 식물들, 뭐 에델바이스가 아주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뉴질랜드의 너무 귀여운 새들,

그리고 활활 타오르는 마운트쿡 캐롤라인 플레이스의 그런 아침 풍경 때문에라도 일생에 한 번은 꼭 경험해보시면 좋을 그런 코스라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시간에 재미있는 뉴질랜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키아오라, 감사합니다.

한해 평균 엘리베이터 관련 출동 건수 약 3만여 건. 침수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기에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이렇게 예방합시다. 엘리베이터 이용 시 출입문에 기대거나 출입문 틈에 이물질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뛰거나 문을 두드리는 과격한 행동은 금지입니다. 반려견은 출입문에 목줄이 걸리지 않도록 안고 탑승합니다. 화재, 지진, 폭우로 인한 침수 발생 시 엘리베이터는 이용 금지입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었다면 충격을 가하거나 억지로 문을 열지 말고 비상벨을 누른 후 현재 상황과 승강기 고유 번호를 전달합니다. 이후 자세를 낮추고 안전 손잡이를 잡고 대기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기억하세요.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학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2: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3: Happy New Year!
0: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의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오늘은 만년필 이야기보다는 만년필 이야기를 둘러싸고 있는 일화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만년필 세계 가장 유명한 일화예요. 그게 뭐냐? 만년필 세계에는 누가 열었나? 백과사전에도 많고 뭐 이 얘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만년필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이야기. 뭐 예상하셨겠죠. 그 워터맨 이야기입니다. 워터맨과 그 계약서에 관한 이야기. 워터맨은 뉴욕 출신이에요. 뉴욕커죠. 보험업이에요. 보험업을 했어요. 근데 아주 중요한 어떤 그 계약을 앞두고 있었어요. 고객을 만났는데 서명만 딱 남겨놓은 상태. 근데 서명을 딱 하려고 하는데 잉크가 뚝 떨어진 거예요. 워터맨이 깜짝 놀래가지고 새로운 계약서 그 자기 사무실에 막 갔단 말이에요. 그냥 갔다 불이 나게 달려갔다 왔는데 그 사이에 경쟁자가 딱 와갖고 계약을 가로챈 거예요. 땅을 칠 노릇이죠. 그 워터맨이 절치부심해갖고 내가 진짜 정말 좋은 만년필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렇게 해갖고 갖고 노력 끝에 워터맨이 실용적인 만년필을 만들었다. 이거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보면은 재미있는 이야기죠. 근데 자세히 꼼꼼히 들여다보면 허점이 많은 이야기예요. 왜냐면 일단은 워터맨이라는 사람이 뭐 나중에 보면은 사업도 굉장히 잘하고 그 스마트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용적인 만년필을 만드는 그 원리는 굉장히 천재적인 거예요. 이거 보통 사람이 낼 수 없는 아이디어거든요. 그런 사람이 계약서 여부를 준비 안 했다? 바보 같은 거잖아요. 첫 번째, 이게 좀 의심스럽고 또 하나, 두 번째, 그 새로운 계약서를 가지러 가는데 경쟁사 사람이 탁 나타난 거예요. 아니, 경쟁사가 막 미행하고 다니나? 워터맨을 24시간?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도. 예? 세 번째. 아니, 그 고객도 이상해요. 아니, 뭐 하기로 했는데 그 정도 봐줘야지. 그걸 갖다가 경쟁사한테 그거를 서명을 해서 다른 사람하고 계약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재밌는 이야기이기는 한데, 꼼꼼히 들여다보면 이상하다. 이거죠. 그때 당시에 그런 계약할 걸 할 때, 그 중요한 계약이면, 나 같으면, 뭐 계약서는 뭐 깜빡 잊었다 터도, 펜은 항상 좋은 거 갖고 다니겠죠. 저 같으면. 근데 사실 보면은, 그때 뉴욕이면은 세계 최고의 어떤 선진적인 문화가 있는 곳이거든요. 한 10년 전에 이미 그 온전한 펜이 나왔었어요. 스타일로그래피라고 하는 만년필이 있었어요, 당시에. 어떻게 생긴 거냐면, 그 샤프 펜슬처럼 생겨갖고, 그 샤프 심이 나오는 부분에 그 철사 같은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게 들락날락 하면서 잉크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상당히 안전한 거예요. 그 뉴욕 같은 첨단, 당시에 최첨단의 유행이 있었던 도시에서, 저 같으면 그런 거 하나 좀 갖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만년필의 존재도 워터맨이었다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이 이야기가 워터맨 생전에는 없었어요. 워터맨이 죽고 한 10여 년 정도 지나갔고 이 이야기가 만들어져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 워터맨이 약간 고전할 때였어요. 아직도 1위였지만 거의 2등한테 아주 굉장한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그왜 그러냐면 새로운 만년필이 등장하거든요. 그 새로운 만년필은 어떤 무기를 장착하고 나왔냐면, 잉크를 스포이드 없이 자체의 그 충전 방식으로 잉크를 넣는 거예요. 그 이게 굉장히 잘 팔리는 거예요. 편리하니까. 옛날에는 잉크를 어떻게 넣냐면, 펜의 몸통을 열어요. 펜의 몸통을 연 다음에 스포이드로 잉크를 이렇게 넣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잠갔단 말이에요. 스포이트 갖고 다녀야 돼요. 잉크를 넣으려면.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보니까 그 불편함 개선하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 콩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콩클린. 이 콩클린 사람이 여기 펜을 몸통을 안 열고 잉크를 넣을 수 있는 거를 개발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 몸속에다가 스포이트 같은 걸 넣은 거예요. 넣어갖고 외부에서 누르면 그 고무가 이렇게 고무 주머니 그 고무 세기라고 그래요. 그걸 눌러서 그게 이렇게 납작해졌다가 손을 놓으면 이렇게 부풀려지면서 잉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는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워터맨이 고전하는 거예요. 워터맨은 그런 걸 대비를 못했기 때문에 매출이 떨어져요. 그래서 워터맨은 그런 때쯤 그런 이야기가 만들어져서 뭐 지금 우리가 재미있게 그 일화를 듣고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위기에서 그런 얘기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그 워터맨을 위협한 그 새로운 만년필 콩클린. 그 콩클린하고 관련된 정말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얘기인데 우리나라 그 작가 김소원 선생이 쓰신 외투라는 수필입니다. 이 내용인즉 그 한겨울이었어요. 한겨울인데 그 청마 유치환 선생이 그 만주에서 농장을 하다가 겨울에 잠시 이제 서울에 온 거예요. 이게 친구니까 이제 만났죠. 며칠 있다가 이 사람이 또 북만주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는데 아주 추운데 그냥 옷만 그냥 얇게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선 선생이 이제 안돼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외투라도 있으면 벗어주고 싶었는데 정작 이 사람도 외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좀 아프니까 뭐라도 주고 싶어갖고 이 사람이 너 만년필 있어? 했더니 만년필 보여주는데 이 만년필이 또 좋은 것도 아니야. 그래서 마음이 더 아파. 근데 자기는 만년필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 미안하지. 여긴 좀 따뜻한 곳인데. 그래서 그 만년필, 자기 만년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게 뭐냐? 바로 그 콩클린. 그래야 콩클린을 줍니다. 바꿔가져요. 그리고 또몇년 있다가 만났어요. 만나갖고 물어보잖아요. 궁금하죠? 우리도 누구한테 뭐 주면 잘 쓰고 있으면 기분 좋잖아요. 잘 쓰고 있니? 그러니까. 아, 내가 잘 쓰고 있었는데, 만년필이 그 안에 있는 튜브가 터졌어.

0: 터졌어. 잉크가 안 들어가. 그래? 그럼 내가 고쳐줄게.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수리하러 갔어. 이 사람이 수리하러 가서 고쳐갖고 오는데 소매치기를 당한 거예요. 그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예? 그래가지고 그 미안한 마음도 있는 마당에 그 만년필 가게에 진열돼 있는 만년필을 보면 그 청자색 그 콩쿨린 만년필이 떠올랐다.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이 이야기가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그 저도 만년필 잊어버리고 해봤거든요. 그 마음이 아주 아슬하게 거기 전해져 있어요. 그 얼마나 그 사람이 만년필 가게 지나가면서 그런 만년필을 볼 때마다 그런 느낌이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야기가 가짜 같은데 진짜고, 진짜 같은데 가짜고, 그런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색연필로 그림 그리는 배영미입니다. 오늘은 장미꽃 한 송이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림은 좀 낭만적인 주제이기도 하고 또 스스로를 낭만적이게 만들어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꽃들은 너무 어려운 것 같고 어쩐지 꽃한 송이 오늘 사서 유리병에 꽂아놓는 느낌으로 한 송이 그려보려고 합니다. 장미꽃은 가장 어려운 꽃이기도 하고 쉽게 접하지만 그 느낌을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면 장미꽃의 꽃잎이 이렇게 돌돌돌돌돌 말려있는 형태여서 꽃잎이 많은 경우에 하나하나 표현하기가 어렵고요. 대부분은 조금 측면으로 움직였을 때 이렇게 꽃잎이 내려오는 형태로 꽃들을 그리게 됩니다. 여기 돌돌 말려있는 잎들을 그리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번에는 조금 더 단순하게 완전히 옆면에서 그려보려고 합니다. 꽃의 경우 스케치하실 때 위에 꽃부분 그리고 줄기가 되는 부분을 쭉 내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밑에 많이 있는 잎들은 정리했습니다. 잎이 나가는 방향, 가운데 잎맥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위치를 잡아줍니다. 그리고서 유리 화병인데요. 요 위에가 조금 도톰하게 그려보려고 합니다. 화병 같은 경우에 좌우를 똑같이 그려야 돼서요. 양쪽을 동시에 그려서 내려오다 보면 조금 좌우가 맞지 않고 힘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를 절반을 나눠 놓으시고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좀 손이 편한 방향으로 한쪽을 먼저 그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라인에 맞춰서 마치 데칼코마니로 반을 딱 접으면 똑같이 나오는 느낌으로 반대편을 잡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물이 들어있는 부분, 그다음에 새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서요. 위에는 꽃이 전체적으로 다 보이는 부분, 물은 없지만 유리 화병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물이 담겨 있어서 조금 더 크게 보이게 되는 밑에 부분을 나누어서 그려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활짝 피지 않은 꽃이어서요. 전체적으로 약간 원기둥처럼 먼저 가운데를 잡아주시고 이렇게 바깥쪽으로 꽃잎이 퍼져나가도록 그려보세요. 가장 잘 보이는 큰 잎이 먼저 위치를 찾아주면 그거에 맞춰서 옆에 안쪽을 그려나가시면 조금 더 쉽습니다. 꽃잎의 외곽을 그릴 때 1강에서 연습하셨던 이렇게 연필을 살짝 돌리면서 그리는 굵기가 다른 선들을 활용하시면 더 자연스럽고 여린 잎을 표현하기 좋습니다. 꽃잎을 모두 다 채색하지 않고요. 꽃잎 끝부분 그리고 이쪽으로 좀 어두워지는 부분에만 가볍게 색을 넣어보려고 합니다. 처음 꽃을 그리실 때 형태도 물론 어렵지만 연하게 색을 쓰는 것도 쉽지 않아서요. 모든 면을 다 채우고자 하신다면 그림과 멀어지게 되실 것 같습니다. 형태와

느낌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외곽선을 중심으로 표현해 보시는 것이 그림과 가까워지는 방법입니다. 꽃잎의 외곽을 그리고 나서 이 밑에 초록의 잎들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조금 진한 색으로 밝은 부분보다 어두워지는 쪽을 먼저 그려볼게요. 밑에 꽃받침이 있는 부분은 옆에서 보면 꽃이 있고 줄기가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이라서 요 시작하는 부분, 꽃대가 있는 이 부분이 진해지게 됩니다. 이때 외곽선은 한 번에 동일한 굵기의 선으로 연결하지 않고 굵기가 다르게 좀 굵은 곳, 그리고 얇은 곳, 그리고 중간에 공간을 비워놓는 것도 필요합니다. 꽃은 자연물이기 때문에 다 연결해서 정확하게 그리게 되시면 어쩐지 플라스틱 같기도 하고 좀 자연스러움이 덜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색을 혼색할 때에 혼색의 효과가 떨어져서요. 외곽을 조금 진하고 얇게 표현해 두시면 여기에 다른 색을 섞기도 좋고 좀 더 회화적으로 부드럽게 표현하기에 좋습니다. 요 밑에는 유리잔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어서요. 조금 다른 초록색을 선택하셔서 색감에도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 윗부분이 좀 더 생기 있는 색감을 사용하고요. 한 번 더 아무리 깨끗하지만 그래도 안쪽에 들어가 있는 느낌을 내주기 위해서 위에보다는 좀 채도가 낮은 초록색들, 노란색이나 다른 색들이 많이 섞여 있는 초록색을 선택하시고요. 또는 좀 연두색, 그리고 노란색 또는 황토색까지 가볍게 섞어주셔서 아주 선명한 초록에서는 좀 벗어나는 다른 느낌으로 표현해 주셔야 좋습니다. 화병에 한번 꽂히고 물에 한번 들어가기 때문에 이 중간 연결 부분에 공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이 끝나는 지점을 바로 연결하지 않고요. 물이 있다면 좀 띄워서 여기 부분에 여백을 두고 진행해 주세요. 이렇게 인맥이 있게 되는데요. 그 방향과 비슷한 선방향을 사용해 주시면 잎의 측면, 그리고 요 얇은 줄기의 느낌을 내기가 더 좋습니다. 그 위에 밝은 색을 사용합니다. 여러 번 색을 겹쳐 칠하면서요. 좀 진한 부분, 연하게 되는 부분. 그래서 모두 다 한 면에서 동일하게, 균일하게 칠해지지 않고 조금 얼룩이 생겨도 좋고 자연스러운 색 변화가 있어도 좋습니다. 이제 유리 화병을 그려볼게요. 흰색이지만 주변에 있는 물체 또는 이 꽂혀있는 초록색의 영향을 받아서 다양한 색감으로 표현됩니다. 유리 화병의 두께가 있기 때문에요. 맨 끝쪽 외곽선보다도 조금 안쪽에 들어와서 진한 색을 잡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외곽이 진하게 되면 둥그렇게 돌아들어가는 느낌이 좀 덜하기 때문에 외곽선은 가볍게 오히려 좀 안쪽을 진하게 채워주세요. 회색으로 기준만 잡아두고요. 다른 색을 사용해 볼게요. 파란색이 도는 보라색입니다. 주변에 조명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반짝이게 비치는 부분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좀 비워놓고 그려보셔도 좋고요. 그런 부분을 찾기가

어렵다 하신다면 또는 채색하다 보면 모르고 다 덮어서 칠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우개를 활용해 보시는데요. 이건 전동 지우개입니다.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지우개가 회전하게 돼서요. 지우고 난 이후에 주변을 정리해 주시면 가볍게 투명하게 반짝이는 부분들을 하이라이트 부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바닥에 생기는 그림자, 주변의 조명, 물체들이 비쳐서요. 유리화병 또는 유리잔의 경우 이 바닥 부분에 굉장히 진하게 다양한 색감들이 모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색이 이어지기보다 중간에 딱 끊어져서 굉장히 밝고 진한 게 맞닿아 있도록 표현하셔야 반짝이는 물체들 또는 매끄러운 질감을 표현하기에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투명하지 않은 물체들 그리고 반짝임이 없는 물체들은 원기둥을 표현할 때 이렇게 부드럽게 밝은 곳에서부터 어두운 색까지를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진하게 만듭니다. 네, 여기처럼 반짝임이 있고 주변 조명을 비추거나 투명한 물체들은 이 과정 중에서 진하기가 갑자기 생기기도 하고 밝게 가다가 띄워지면서 여기처럼 갑자기 밝았다가 갑자기 진해지는 부분이 생겨야 그 물체의 표면 질감을 표현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결하지 않고 일부러라도 조금 끊어서 갑자기 밝았다가 그냥 훅 어두워지는 부분들을 의도적으로도 만들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 초록색 줄기가 꽂혀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살짝 초록색을 조금 추가하셔도 좋고 사실 붉은색이 없더라도 장미꽃에서 사용한 색을 조금 추가해 주셔도 좋습니다. 전체 화면 안에서 이 색을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와도 크게 어색하지 않게 잘 어우러집니다. 마지막으로 갈수록 조금 흰색이 많이 섞인 색들을 사용하시면 블렌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문질러 보면 밑색이 퍼지면서 부드럽게 색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유리 화병 부분에 흰색 또는 연한 회색을 이용해서 부드러운 표면 질감을 표현해줍니다. 이 뒤로 그림자가 생길 텐데요. 하얀색 물이 담겨있다 보니 그림자가 모두 다 회색이지 않고 중간에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밝은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자가 시작하는 부분을 좀 어둡게 해주고 이 부분을 좀 밝게 비워놓으신 다음에 뒤쪽에 살짝 가볍게만 어둠을 잡아주셔도 좋습니다. 유리 화병은 중간중간 흰색을 좀 남겨놓으시고요. 색을 가볍게 칠하다 보니 생각보다는 쉽게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꽃의 특징에 맞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형태도 있겠지만 꽃의 옆면에서 다른 측면으로 바라보시고 새로운 형태로도 꽃을 그려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아오라,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뉴질랜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 탁재영 PD입니다. 자, 오늘은요, 뉴질랜드의 여러 가지 매력 중에서도 정말 보기만 해도 눈이 시원해지는 빙하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한번 모시고 가보겠습니다. 뉴질랜드의 다양한 매력 중에는요, 빙하가 만든 그런 지형이 있습니다. 남섬 남서해안에 주로 발달한 피오르 지형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 피오르라고 하면 보통 이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국가들을 떠올리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이 남태평양의 섬에 웬

종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남섬 서해안을 따라서 3,000m가 넘는 산이 16개나 있는 서든 알프스 산맥이 존재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눈이 계속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눈의 자체 무게 때문에 이게 눌려서 얼음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게 아래로 그 무게 때문에 천천히 흘러내리게 되죠. 이게 바로 빙하인데요. 빙하가 존재하는 곳에는 빙하의 무게와 압력이 엄청나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깎여나간 지형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 빙하가 계곡을 깎아내면서 바다까지 도달한 게 바로 이 피오르 지형이 되겠습니다. 이 남섬의 아주 우거진 숲과 깊은 협곡들은요, 사람들의 접근을 어렵게 만들었고, 그게 또 역설적으로 지금까지 남섬의 자연이 태고의 상태 그대로 잘 보존되도록 해준 보호막 역할도 했는데요. 마오리들도 대체로 북섬에 많이 살았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지열지대가 많고 온천이 많기 때문에 난방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이 남섬에는 무기와 장신구용으로 아주 귀중하게 생각했던 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노곡이라는 것인데요. 이걸 채취하러 들리는 것이 대부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남섬을 부르는 마오리 말이 테와이 포우나무. 포우나무가 노곡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노곡의 물. 이라는 뜻의 이름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이랬던 남섬에 더 적극적으로 다가갔던 것은 백인 탐험가들이었어요. 1770년대에 영국 해군의 제임스 쿡 선장이 이 지역을 항해하고 지도를 제작했거든요. 이때 이 피오르드랜드의 협곡들을 이렇게 쭉 지나치면서 뭔가 이렇게 입구는 멋있는데 저 안으로 한번 배를 몰고 들어가 볼까? 그래도 괜찮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그런 협곡이 하나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걸 보니까 이 양쪽의 협곡이 너무 높고 저 안쪽은 너무 또 좁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니야, 아무래도 저 안으로 들어가면 분명히 내가 좌초당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거기를 지나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붙은 이름이 Doubtful Sound, 영어를 직역하면은 의심스러운 협곡이라는 곳이거든요. 근데 지금 가서 보면 굉장히 아름답죠. 자, 오늘 말씀드릴 밀포드 사운드라는 곳이 있는데, 이 밀포드 사운드는 이 다우트풀 사운드보다도 더 의심스러워 보였나 봐요. 이 캡틴 쿡이 아예 무시하고 여기를 지나쳐 버렸는데요. 여기를 발견하고 외부에 알린 사람은 그로부터 한 40년 후에나 나옵니다. 영국 웨일스 출신의 바다표범 사냥꾼이었던 존 그로노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1812년에 여길 와보고 이 지역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아, 여기는 진짜 내 고향 같다. 그러면서 자기가 밀포드 헤이븐이라는 곳 출신이었거든요. 거기에도 뭔가 이런 길고 좁은 포구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를 내 고향 이름을 붙여야지 해서 밀포드 헤이븐이라고 불리게 됐고요. 여기가 나중에 밀포드 사운드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이 사운드라는 영어가요, 소리라는 뜻도 있지만 지형에 적용되게 되면은 아주 좁은 해안 협곡 이런 거를 또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자, 이 밀포드 사운드는요, 뉴질랜드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손꼽힙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습한 곳이기도 해요. 이 밀포드 사운드는 매년 평균 강우량이 6.4m가 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건기에는 폭포가 없었던 절벽에 우기가 되면은 실처럼 무수한 폭포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이런 폭포의 길이가 때로는 1,000m를 넘기도 해요. 자, 이런 날씨에도 불구하고 경관이 워낙 아름다워서 이곳은 세계에서 연간 55만 명에서 100만 명 정도의 여행자들이 몰려드는 아주 이름난 여행지입니다. 밀포드 사운드를 감상하는 가장 인기 있는 루트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밀포드 트렉과 밀포드 크루즈입니다. 밀포드 트렉은요, 예전에 스코틀랜드 출신의 탐험가가 있었습니다. 퀸틴 맥키넌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갔던 길을 따라서 피오르드랜드를 동남쪽에서 서북쪽으로 횡단하는 루트예요. 19세기 후반이 되면 이 밀포드 사운드의 아름다움에 대한 명성이 나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관광 수요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이 됐는데요. 그에 반해서 내륙에서 이 밀포드 사운드로 접근하기 위한 통로가 바닷길을 이용해서 가는 것 말고는 마땅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을 관할하는 오타고 주 정부에서 당시 뉴질랜드 남섬 중부와 서부 탐사로 아주 유명했던 탐험가 퀸틴 맥키넌에게 내륙에 있는 테아나우 호수에서 출발해서 밀포드 사운드로 가는 통로를 좀 찾아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지그재그 지그재그로 올라간 고갯길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여기에 붙은 이름이 바로 매킨넌 패스라는 것입니다. 이 밀포드 트랙은요, 총 길이 53.5km에 3박 4일 일정인데요. 전 지역에 걸쳐서 아주 깨끗하고 얼음같이 차가운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딱히 물을 휴대할 필요가 없는 또 그런 트랙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산새들도 아주 많고요. 투명한 물속을 헤엄치는 송어, 그리고 협곡을 건너는 구름다리가 있는 그런 코스죠. 개인 여행자는 하루에 50명만 허용하기 때문에 미리 예약을 하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자연 보호를 위한 굉장히 많은 규칙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트랙을 자기 맘대로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것도 금지가 돼 있어요. 자연 환경 보호를 위해서 이 트랙 내에서는 개인이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할 수가 없고요. 숙박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산장이나 자연보호국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오두막을 이용해야 합니다. 자, 여기가 세계 최고로 습한 지역이니만큼요. 방수 대책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웬만큼 비를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자켓과 우비 같은 게 필수인데요. 저도 여기에 산악 다큐멘터리를 찍으러 갔다가 비디오 카메라 한 대를 여기서 해먹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전자장비 같은 것도 정말 신경 쓰셔서 방수 대책을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밀포드 트랙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은요, 트레킹 내내 양옆을 지키고 서 있는 정말 거인처럼 느껴지는 한라산 높이의 직벽에 가까운 그런 절벽이에요. 여기서 계속 폭포들이 흘러내리는 그런 풍경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매킨넌 패스를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가 11번의 지그재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게 되면 정말 이 체력의 한계를 시험하게 되는데요. 이 정상 최고점이 뭐 1100m여서 뭐 나는 뭐 한라산도 가봤는데 뭐 그것보다 낫네 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에 오르게 되면 그 성취감, 그리고 이 정상에서 마주치는 빙하의 뷰는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선물입니다. 주변에 보이는 뭐 발론산, 젤보이스 빙하, 클린턴 캐니언 이런 곳의 모습은 그대로 정말 신이 만든 작품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트레일 말미로 가면은 폭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중에서도 높이가 무려 580m에 달하는 서덜랜드 폭포도 감동을 더해주는 풍광입니다. 이 폭포는 3단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주변에 자욱한 물안개가 언제나 껴 있어요. 그래서 이 물안개 때문에 자생하고 있는 난과식물, 그리고 이끼 같은 것들이 중간계에 가까운 그런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이 폭포 바로 아래까지도 접근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정말 이 밑에 들어가서 물을 한번 맞아봐야지라는 결심을 하고 갔는데도 이 밑에까지 완전히 들어가진 못했어요. 가까이 다가가기만 해도 막 고막이 얼얼한 그런 굉음이 들리고 엄청난 바람, 그리고 그 물의 압력을 온몸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좋기만 하면 또안 가신 분들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도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뭔가 안 좋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샌드플라이라는 그 흡혈 곤충인데요. 전설에 의하면 마오리의 신들이 마오리들이 자꾸 너무 좋은 데까지 이렇게 살러 들어오니까 야, 니네 여기까지 들어오지 마 하면서 풀어놓은 것이 바로 이 샌드플라이라는 생명체라고 합니다. 샌드플라이는 흡혈을 하고요. 모기처럼 근데 이렇게 침을 꽂는 게 아니라 턱이 있어가지고 이빨로 피부를 살짝 찢어요. 그런 다음에 피를 빨아먹기 때문에 모기보다 훨씬 더 간지럽고 물린 자국도 굉장히 오래 갑니다. 저도 참 고생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이 밀포드 트랙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게 바로 이 마지막에 있는 샌드플라이 포인트라고 하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떠나는 밀포드 크루즈입니다. 이 크루즈는요, 트레킹을 하지 않더라도 독립적으로 여기까지 차를 타고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기도 합니다. 남섬에 와서 다른 건안 해도 오로지 이 밀포드 크루즈만큼은 체험을 하고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 밀포드의 협곡 사이로 바닷물이 차오른 그런 수로를 배를 타고 가게 되는데 걸으면서 느끼는 것과는 또 다른 장엄함과 스케일감, 그리고 이 상쾌함을 선사하기에 충분합니다. 이 밀포드 크루즈를 시작하자마자 물줄기가 160m를 낙하해서 바로 바다로 떨어져 꽂히는 보웬 폭포가 나타나는데요. 이 보웬 폭포는 밀포드의 마지막 코스에 도달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연이 선사해주는 그런 선물이라고도 느껴지고요. 뉴질랜드 홍보 영상에도 꼭 나오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밀포드 사운드는요, 태고의 에너지, 그리고 영겁의 세월이 쌓아올린 아름다움, 그리고 여기에 도달하기 위한

인간의 처절한 노력까지 동시에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언젠가 한번 꼭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시간에 재미있는 뉴질랜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키아오라 감사합니다.

0: 내가 다닌 중학교는
1: 군남중학교.
0: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1: 강숙현 과학선생님.
0: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1: 음악 70점.
0: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영민입니다.
0: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선수도 되고 싶다 얘기도 했었고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0: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고등학교 때 제가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것을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0: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1: 우선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0: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항공기나 드론, 그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다음에 달 탐사선 같은 우주선, 그다음에 이런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0: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1: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면 그렇게 손상을 입으니까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장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을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 이만큼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동이 올라오거든요.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0: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1: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0: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1: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0: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 주세요.
1: 우주 발사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0: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1: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루나 게이트에서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 내에는. 40년 내에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4차 산업의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자율주행 아니면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변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0: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우선 제가 우주 발사체를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영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건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또 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캠프나 그런 과학 강의들 많이 가서 그걸 접해받으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이 빨라야 되잖아요.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오늘은 그 만년필의 그 세대 기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만년필 역시 인간을 가장 많이 닮은 필기구예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전성기가 있고 그 다음에 쇠퇴기가 있어요. 만년필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왕좌를 누린 만년필 회사 파카입니다. 그 193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한 50년? 엄청난 일이죠. 50년. 세대를 넘게 했다는 거는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그런 오랜 기간 동안에 왕좌를 지킬 수 있는 건 내부의 노력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렇지만 그 노력을 뛰어넘는 더 뛰어난 누군가 나타나면 밀리게 되는 거죠. 그것도 역시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1980년대가 되면 세상이 많이 바뀌어요. 우선 기존에 있던 것들이 어느 정도 힘을 잃고 새로운 세대가 그때 막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 절묘한 시기에 몽블랑이 기존의 왕자인 파카를 어떤 밀어내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거든요. 오늘 그 얘기를 할 겁니다. 파카는 한정판을 내놓을 때 어떻게 내놨냐? 특별한 재질, 요약하면 스페인 보물선이 가라앉은 걸 건져가지고 그 은으로 뭐 만년필의 몸통을 만들거나 아니면 독립기념관 바닥을 뜯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만년필의 일부에 이렇게 장식을 한다거나 어떤 특별한 재질 이런 걸 사용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어떤 그 유명한 배가 가라앉았을 때 그 배의 선체 일부를 뜯어갖고 만년필을 만들거나 세간의 관심을 충분히 받죠. 근데 이것도 한 번이지 몇 번 쓰면은 약발이 안 먹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와중에 세대가 바뀌는 그런 흐름에 몽블랑이 아주 뛰어난 마케팅 전략을 구사합니다. 그거 뭐냐? 바로 어떤 그런 만년필에 인격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만년필에 인격이 없었어요. 제대로 된 게. 어떤 일이 있냐? 그거를 몽블랑은 작가 시리를 통해서 1992년에 작가 시리즈를 만들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 헤밍웨이였어요. 헤밍웨이? 이게 독일 회사잖아요, 몽블랑. 근데 헤밍웨이, 미국. 아, 이것도 고도의 마케팅 전략인 거예요. 왜냐면 독일 작가 할 법하잖아요. 당시 1992년에 어디가 최대 소비처냐? 미국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 자기가 갖고 있던 오래전부터 만들었던 몽블랑의 명작들. 30년대의 명작. 그거를 갖다가 새로 현대식으로 복각하고 거기에다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 딱 입히는 거예요. 딱 내놓으면 미국 사람들 왕창 사준단 말이에요. 굉장히 영리한 거죠. 그리고 그 해에 다음을 이어나서 몽블랑이 뭐를 주목했냐. 자기 옛날 걸 쫙 보니까 몸체에 클립이 뱀으로 돼 있는 게 있는 거예요. 1920년대 만년필입니다. 1920년대 만년필을 딱 보니까 요거 갖고서 뭔가 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헤밍웨이, 미국 작가잖아요. 어느 나라 작가가 유리하냐 이거야. 영국 아닌 미국이라는 거죠. 같은 문화권, 영미 문화권. 주목한 게 누구냐? 뱀, 그 다음에 독 관련된 어떤 작가 찾아보니까 추리소설의 여왕, 애가사 크리스티. 애가사 크리스티 누구예요? 정말 추리소설의 여왕답게 수많은 그 재밌는 추리소설을 발표했잖아요. 이 사람 특징 보면은 그 살인 장면이 잔인하지가 않아요. 저도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살인 장면이 거의 독약으로 살인을 해요. 그러니까 몽블랑에서 딱 보니까 독, 뱀, 그리고 옛날에 자기네가 그 만들었던 뱀 모양의 클립이 있던 그 펜. 그 펜을 딱 복각해갖고 딱 아가사 크리스티라는 인격을 부여해서 만년필을 딱 내놓는 거예요. 얼마나 잘 맞는 거예요. 이거. 네? 마케팅적으로 정말 우수하잖아요. 그 뱀이라는 거는 예전부터 그 터부시 되는 건데 그걸 갖다가 끄집어내가지고 절묘하게 결합한 거. 그 마케팅으로 아주 훌륭한 거죠. 생각해보니까 그럼 과연 이게 뱀으로 만년필을 그러면 모티브로 몽블랑이 가장 처음 만년필을 만들었을까? 더 오래된 회사들이 있잖아요. 파카나 워터맨이 있어요.
찾아보니까 정말 있는 거예요. 그 워터맨이나 파카는 왜 뱀으로 만년필을 만들었을까? 그래서 연구를 더 들어갔어요. 연구를 더 들어가 보니까 뱀이라는 거는 동서양에서 약간 혐오스러운 동물이지만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뱀이라는 것이 또 아르누보 시절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그 문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900년대 그 아르누보 형태의 만년필. 워터맨은 파카가 하죠. 그 만년필이라는 게그 사람이 쓰는 도구잖아요. 그래서 당시 유행하는 건축하고 회화 양식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890년대부터 아르누보 장식이 유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뭐 덩쿨, 뭐 장미, 그리고 뭐 자연스러운 뭐뱀 같은 거, 이런 게다 아르누보 양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아르누보 양식도 영원하지 않죠. 언제쯤? 1920년대 말이 되면 아르누보를 다시 아르데코가 대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르데코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기하학적 무늬, 직성과 뭐 이런 것들이 교차하고, 그러니까 기하학적 무늬가 들어가는 펜이 또 만년필에 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년필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이야기를 풍부하게 담고 있기도 하지만 당시의 유행도 가장 빠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블랑한테 밀린 파카가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도 그러면 한번 한정판을 해볼까? 그러니까 자기가 1900년대 만들었던 그런 스네이크 모델을 복각을 하는 거예요, 파카도. 근데 어떻게 됩니까? 몽블랑은 아가사 크리스티라는 아주 절묘한 그런 옷을 입혀갖고 만년필에 인격을 딱 부여해갖고 딱 내놓은 만면에 파카는 아 그냥 너 우리 옛날 거 복각하면 되겠지. 그 시대 정신을 반영 못한 거예요. 파카는 몽블랑의 성공을 아주 쉽게 생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몽블랑의 성공은 그 만년필에 어떤 작가라는 인격을 투영해갖고 이야기를 풍부하게 만들었잖아요. 펜을 보면서 만약에 아가사 크리스티 그 추리소설을 읽은 사람은 아가사 크리스티의 그 소설이 머리에 쫙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사고 싶지. 그렇지만 파카의 경우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예전에 만들어 놓고 덩그러니 뱀을 딱 놓는단 말이에요. 저 같아도 안 사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성공하는 데는 100도가 돼야 돼요, 100도. 99도에서 물이 안 끓는 것처럼 100도가 됐을 때 끓거든요. 어떤 물건 역시 정말 완벽하고 마음에 들어야 사람이 지갑을 열어요. 그러니까 몽블랑 그거 안 거죠. 파카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0: 거고. 그러니까 승부는 아주 미세한 차이에서 나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물건은 영원히 없는 것 같지만 그 인간은, 사람은 영원히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을 있기를 바라는데 뭐냐? 어떤 인간이 좋아하는 이야기. 이야기를 품고 있어야 되는 물건에. 만년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도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색연필로 그림 그리는 배영미입니다. 오늘 색연필 드로잉 마지막 시간에는 동물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부드러운 털표현, 섬세한 털표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새를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새 같은 경우에 머리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몸통이 있습니다. 몸이 있고요. 날개가 물론 접어져 있지만 펼쳐질 수 있는 날개, 그리고 꼬리, 꼬리도 깃털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 앞에 다리, 그 다음에 발이 있는데요.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더 동그랗게 휘어지게 되고요. 지금은 좀 평평한 곳에 앉아 있는 것으로 좀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대부분 새들이 머리가 조금 작고요. 눈이 이렇게 완전 양옆 그리고 가운데 부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약간 측면이 어떻게 보면 처음 그림 그리실 때 형태 잡을 때 조금 더 편리하고요. 이쪽 눈이 보이면서 지금 반대편 눈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그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리의 위치를 보는데요. 수직선, 수평선을 그어보셔서 부리의 끝부분이 어디까지 오는지 비례를 확인해 오시고 난 이후에 그리면 더 좋습니다. 사람이나 동물 그리기가 참 쉽지 않은데요. 아마 가장 익숙하게 자주 보는 것들이어서 비례가 어색해지면 금방 어딘가 불편하다 느낌을 빨리 알아차리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물 중에서 조금 새를 먼저 시작하시는 것이 이런 인상을 잡는 연습을 하는데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머리 부분과 깃털, 꼬리 전체 크게 나눠 놓고요. 여기 머리 부분부터 시작해서 깃털의 밑색을 충분히 넣어 보려고 합니다. 눈은 굉장히 반짝이는 부분이어서요. 종이에 흰색을 좀 남기면서 표현하시고 자신감 있게 한 번에 진하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얼굴이 있는 경우에 사실 눈, 코, 입 중에서 눈이 가장 중심이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잘 그리고 나면 어쩐지 얼굴을 다 그린 것처럼 굉장히 안정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눈을 먼저 그려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털의 진행 방향이 있습니다. 털이 흘러가는. 여기는 머리 위쪽으로 넘어가고 여기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데요. 털 방향에 맞춰서 선들을 사용합니다. 지금은 밑에 전반적인 색감을 표현하는 거여서 아주 뾰족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전체적으로 색이 찰 수 있도록 선들을 사용하는데요. 그 대신에 털의 방향에 맞춰서 사용을 해두시면 다음 색을 쓰고 더 진한 색을 쓰고 조금 다른 색을 혼색하셨을 때에도 그 부드러운 털의 느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꼭 털의 진행 방향에 맞춰서 선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선의 길이도 처음에는 좀 길게 사용을 해보시고요. 점점 묘사하실수록 짧은 선을 사용하셔야 좋습니다. 이 몸에는 초록색이 있기 때문에 색감의 분위기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색을 바꿔서 이 뒷부분도 마찬가지로 깃털이 흘러가는 털이 깃털에서 털의 방향에 맞춰서 선을 사용해 주세요. 동물은 앞서서 그렸던 많은 소재들 중에서 가장 인내심을 필요로 하는 작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천천히 선과 선의 간격을 붙이시면서 그려보세요. 처음 털 방향에 맞춰서 밑색을 넣으실 때는 좀 뭉뚝하게 사용하셔도 좋고요. 마무리로 가실수록 자주 깎아서 뾰족하게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밝은 연두색도 있기 때문에요. 필요한 부분에 미리 색을 정해둡니다. 꼬리 부분은 파란색과 민트색이 함께 있어서요. 먼저 파란색으로 꼬리의 형태를 잡아주고 여기서 사용하셨던 초록색, 연두색 또 같이 사용하도록 할게요. 부리는 이렇게도 동그랗지만 이렇게도 동그란 형태입니다. 이렇게도 둥글고 이렇게도 둥글고 그래서 이 밑에 부분을 조금 더 진하게 색감을 넣어줍니다. 선의 방향도 부리 모양에 맞게 둥글게 이쪽으로 오실 때는 이 모양에 맞는 긴 곡선으로 색을 채워줍니다. 다리 그리고 발톱 부분도 형태를 잊지 않도록 그리고 아주 얇은 원기둥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밑부분을 조금 더 진하게 그려줍니다. 털의 흐름에 맞게 밑색을 넣고 나시면 이제 색연필을 조금 짧게 잡으시고요. 처음에 아주 밀착해서 선을 쓰셨다면 그 다음은 좀 진하게 쓰시면서 조금 간격을 벌리셔도 좋습니다. 점점 진한 색감을 더해 가시고요. 선의 길이도 짧아지고 불규칙해집니다. 모든 털의 길이가 같지 않기도 하고요. 빛에 의해서 색감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입체적인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과 동일한 선의 길이가 아니라 좀 긴 곳도 있고 짧은 곳도 있게 자연스러운 털 표현을 위해서 선의 길이를 다르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밝은 주황색 또 살구색에 가까운 색감들이 있는데요. 미리 먼저 진한 색을 사용하고 이 위로 밝은 색을 사용해서 밑에 색과 섞이면서 또 연한 색이 표현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물의 털 표현의 경우 진한 색을 먼저 사용하시기보다 연한 색을 사용하신 이후에 진한 색으로 털의 밑부분 어두워지는 부분 그리고 털이 겹치면서 만들어지는 그림자 부분들을 섬세하게 표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종이라면 연필이 이렇게 들어와서 살짝 들리는 그래서 연필 선 끝을 뾰족하게 쓰시려면 끝부분을 조금 든다 생각하시고 사용하시면 끝이 날카로우면서도 진한 선을 표현하기 좋습니다. 이렇게 쓰고 여기 부분은 다시 이쪽으로 그래서 양쪽 끝이 뾰족해지는 선들을 사용해 보세요.

동물을 그리시면서 이런 그림자 어두워지는 부분들은 크게 형태로 보았을 때 머리는 둥글기 때문에 구에 맞춰서 생기는 그림자. 물론 사진이나 실물을 관찰하시면서 어두워지는 부분을 보시는 것도 좋고요. 일반적으로 이게 둥그렇고 빛이 왼쪽에서 들어와서 오른쪽이 어두워진다면 이 위치 좀더 어두워지겠구나라고 기억하면서 그리시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관찰을 많이 해두시는 것. 특히나 세밀한 표현들은 아, 이 작업을 어떻게 완성

알까 굉장히 겁내하시는데요. 사실 하나하나 털을 긋다 보면 어느새 완성돼 있는 느낌, 그리고 굉장히 차분해지고 또 생각들이 정리되는 좋은 시간입니다. 어두운 색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털이 이렇게 블록하고 깃털이 흘러가고 다시 배부분이 통통해지는 것들을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하루에 다 완성하시기보다 천천히 오늘은 여기 깃털, 오늘은 배 이런 느낌으로 좀 느긋한 마음으로 그려보시면 좋습니다. 털의 색감이 충분히 표현되었다면요. 이제 진한 색으로 조금 더 어두워지는 부분을 정돈하도록 할게요.

다리도 좀더 선명하게 이제 요 발끝에 발톱 부분에 진하기도 더해줍니다. 바닥도 표현해주고요. 머리의 윗부분은 굉장히 작은 털들이 아주 부드럽게 나 있기 때문에요. 이 배경을 같이 조금 표현해 주시면 좀더 입체적으로 새가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여기 부분만 조금 배경을 살짝 들어가 볼게요. 색이 화려한 동물은 아무래도 이 색이 너무 좋아서 이 색을 좀더 강조해보고 싶어서 그리기 때문에 배경 부분을 좀더 간략하게 사실 조금만 표현해 주시거나 그리지 않으셔도 꽉찬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근데 너무 비어 있으면 사실 공중에 붕떠 있는 느낌이 들기도 해서요. 요 머리 부분이라든지 뭐 꼬리, 여기 뒤에 날개, 그래서 특징 부분, 특정적인 부분에는 전체가 아니더라도 포인트가 될수 있게 색을 채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뒤에 주변에 나무가 있지만 정확하지는 않아도 좋습니다. 그래서 약간 둥근 느낌으로 가볍게 나무도 표현해 줍니다. 주제인 새의 다양한 색감이 있기 때문에요. 배경은 조금 더 단순한 색으로 간단하게 표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물은 연한 선에서부터 진한 선까지 강약 조절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색연필을 자주 깎아서 좀 뾰족한 듯하게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좀 단단한 색연필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고, 털이 하얀 동물이라면 오히려 회색이라든지 또는 검정색처럼 진한색 종이를 선택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로써 8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색연필이 매우 재미있는 재료라는 것 새롭게 알게 되셨죠? 색연필을 꺼내들고 그림을 시작하시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키아오라.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뉴질랜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 탁지영 PD입니다. 어느덧 마지막 시간이네요. 자, 지금까지 뉴질랜드의 여러 매력적인 장소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사실 그 모든 지역들이 그 지역에서만 한 1, 2주 시간을 들여서 돌아보셔도 충분한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기에는 너무 바쁘고 또 시간에 쫓기잖아요. 만일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뉴질랜드가 너무 가고 싶은데 시간이 정말 안 난다, 그래서 한 지역만 딱 방문하고 와야 된다 라고 하면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바로 남섬의 퀸스타운입니다. 퀸스타운은요, 전 세계 여행객들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와카티프 호수를 아는 채 정면으로는 리마커블스 산맥이 펼쳐지고요, 뒤쪽으로는 피오르드랜드의 글렌오키를 면하고 있는 퀸스타운은 그 자체의 풍광만으로도 너무 아름다운 곳이죠.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는 벤 로몬드라는 언덕 중턱에 있는 이 밥스피크까지

곤돌라가 이어져 있거든요. 여기만 올라가 보셔도 왜 퀸스타운을 제가 뉴질랜드의 원픽으로 꼽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퀸스타운의 장점은요, 원하는 스타일에 맞춰서 이 도시를 즐기는 방법을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요. 좀 이렇게 몸을 더 움직이고 싶은 분들은 이 밥스피크에서 다시 벨로몬드 언덕 정상까지 트레킹을 가실 수도 있고요. 아래쪽을 향해서 다양하게 조성되어 있는 퀸스타운 루지를 타고 내려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밥스피크에서 바로 패러글라이드를 타고 와카티프 호수를 향해서 날아가는 것도 가능하죠. 퀸스타운을 상징하는 와카티프 호수는요, 뉴질랜드에서도 가장 긴 호수입니다. 전체 길이가 무려 80km에 달하고요. 가장 깊은 곳은 약 400m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전체가 1급수고요. 아주 맑고 차가운 물이 일렁이고 있죠. 이 호수에는요, TSS 언슬로우라는 증기선이 아직도 다니고 있어요. TSS가 트윈스크류 스티머의 약자인데요. 쌍스크류 증기선이란 뜻이죠. 이 증기선은요, 남반구에서 실제로 운행되는 유일한 증기선입니다. 여전히 석탄을 이용해서 배를 움직이고 있죠. 이 배는요, 1912년에 운항을 시작해서 지금은 100년 넘게 이 호수 위를 항행하고 있습니다. 이 배가요, 남섬 동해안에 있는 더니든이라는 곳에서 건조가 돼서 화물칸에, 열차의 화물칸에 실을 수 있는 크기로 다시 해체가 된 다음에 열차에 실려가지고 남섬을 쭉 가로질러서 와카티프 호수 남쪽의 킹스턴에서 재조립을 하고 그런 다음에 비로소 이 호수에 진수가 된 그런 배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좀 고립되어 있는 농가에 물자를 전달하는 게 이 배 임무였는데요. 세월이 지남에 따라 와카티프 호수의 상징처럼 되어버렸고 지금은 관광객을 위한 배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이 배를 타게 되면 1시간 반에 걸쳐서 와카티프 호수를 유유자적 돌아다니다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 와카티프 호수에 그럼 언슬로우처럼 이렇게 느긋한 탈 것만 있느냐? 그건 또 아니죠. 물 위에서 시속 80km로 질주하는 2인승 잠수정, 하이드로 어택이라는 것도 타볼 수가 있고요. 이 잠수정은요, 상어 모양으로 생겼는데 15초 동안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가 추진력과 수압을 이용해서 이 몸 전체가 물 밖으로 점프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와카티프 호수에서 출발하는 제트보트를 타고 쇼토보강을 따라서 질주를 해볼 수도 있죠. 사실 퀸스타운의 별명이 전 세계 익스트림 스포츠의 수도입니다. 번지점프, 계곡 스윙, 래프팅, 패러글라이딩, 스카이다이빙까지 거의 모든 종류의 익스트림 스포츠를 이곳에서 즐겨볼 수가 있고요. 그것들 중 상당수가 이곳 뉴질랜드에서 최초로 시도된 것들입니다. 이 하이드로 어택도요, 이제는 다른 나라에서 좀 볼 수가 있지만 사실은 뉴질랜드에서 최초로 상업적으로 운행되기 시작한 것이고요. 제트보트에 쓰이는 워터제트 엔진도 뉴질랜드 사람에 의해서 개발된 것이죠. 이 래프팅의 경우에도 좀 더 짜릿한 스릴을 맛볼 수 있도록 짤막한 부기보드에 몸을 의지하고 급류에 아예 뛰어드는 그런 슬랄지 래프팅이 개발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익스트림 스포츠의 시발점에는요, 번지점프라는 게 있어요. 이 번지점프는 원래 남태평양 멜라네시아의 섬나라 바누아투에서 청년들이 풍작을 기원하는 의식으로 행하던 행사입니다. 전설에 의하면요, 남편을 피해서 달아나던 어떤 여성이 있었는데 높은 나무 위로 피신을 했는데 남편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아마 폭력 남편이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덩굴을 급한 김에 발에 묶고 이 여성이 뛰어내렸고 이 남편은 이걸 보고서는 덩굴을 묶지 않고 뛰어내려가지고 남편은 결국 죽고 부인만 살아남았다. 뭐 이런 전설이 있는데 여튼 그래서 이 섬에는 발목에 식물 덩굴을 묶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뭐 신축성이 그렇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그리고 지면에 가깝게 떨어질수록 그러니까 어깨를 이렇게 땅에 부딪혀야 용기를 인정을 받거든요. 그래서 상당수가 이 과정에서 부상을 입는다고 해요. 부상을 입지 않더라도 이게 마지막 순간이 되면 속도가 시속 75km에 달하거든요. 그래서 몸에 상당한 무리와 통증을 유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이걸 가지고 스포츠로 만들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던 분이 있어요. 바로 오클랜드 출신의 스키 선수 앨런 존 해킷이라는 사람인데요. 일명 AJ 해킷이라고도 부르죠. 이분은요, 오클랜드 대학 과학자들의 도움을 얻어서 수백 가닥의 얇은 고무줄을 하나로 합친 다음에

이걸 다시 그 주변에 고무줄을 둘러서 감싼 형태의 이런 코드를 개발합니다. 이걸 이제 번지 코드라고 불렀는데요. 이 코드는 아주 부드럽게 늘어나고 긴 시간 동안 바운스가 될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1986년에 AJ 해킷이 이 줄을 자기의 몸에 묶고 오클랜드의 어퍼 하버 브릿지라는 곳에서 뛰어내립니다. 이 줄을 묶고 뛰어내리는 게 안전하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뭐 자기 자신이 직접 해보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뉴질랜드 최초의 번지점프로 기록이 돼 있고요. 그 이듬해 이번에는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에서 턱시도를 입은 채 뛰어내립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죠. 물론 이제 경찰에 의해서 잠시 구금되긴 했지만 곧 풀려났고요. 1988년에는 낡아서 철거 예정이었던 다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카와라우 브릿지라고 하는데요. 퀸스타운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이 다리에 세계 최초의 상업적 번지점프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지자체에 가서 허가를 받을 때한 말이, 자, 내가 여기서 번지점프라는 걸 하려고 하는데, 그럼 돈을 많이 벌수 있을 거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내가 이 다리를 보수를 해줄게. 라고 하는 것이 이 해킷의 아이디어였고, 그러지 않으면 이 다리가 철거 위기에 놓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 지자체가 받아들인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서 뛰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마다 지역 언론에서 카메라를 메고 가서 인터뷰를 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대요. 도대체 왜 그런 미친 짓을 하는 겁니까? 그랬다고 하는데 지금은 거의 5분에 한 명씩 뛰어내릴 정도로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죠. 원래 그리고 이 지역은 마오리들도 정주했던 곳이 아닙니다. 여름에 모아새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새가 있었거든요. 그 새를 사냥하기 위해서 잠시 들르던 곳이었고요. 그 외에는 포우나무라고 부르는 노곡을 얻기 위해서 방문하곤 하는 그런 아주 한적한 곳이었죠. 그런데 1860년에 영국 웨일스 출신의 농부 윌리엄 길버트 리스라는 사람이 여기에는 유럽인으로서는 최초로 정착을 했고요. 농장을 만들어서 양을 사육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와카티프 호숫가엔 이 윌리엄 리스의 동상이 서 있고요. 실질적인 퀸스타운의 설립자로 인식이 되고 있죠. 그러다가 1861년에 가까운 마을에서 금이 발견이 돼요. 그러면서 뉴질랜드판 골드러시가 시작이 됩니다. 1862년이 되면 와카티프 호숫가에도 금이 발견되면서 사람들이 몰려왔고요. 인구가 막 늘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윌리엄 리스도 이때 자기가 지어놨던 양털 창고를 이금 채굴꾼들을 위한 호텔로 바꾸게 됩니다. 이 골드러시 시절의 모습은 퀸스타운에서 20km 정도 떨어진 산기슭에 있는 아담한 마을이에요. 에로우타운이라는 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한창 때에는 7,000명이 북적였던 그런 마을이었는데, 금광 붐이 끝나고 나서 하마터면 이제 슬럼이 될 뻔했죠.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또 여기를 아주 아름답게 잘 가꾸어서 지금은 고즈넉한 분위기의 예쁜 마을로 남아 있습니다. 개성 있는 카페도 있고요. 레스토랑도 있고 박물관도 아주 많죠. 그래서 여기에서 남섬의 개발사를 전체적으로 엿볼 수가 있는 그런 역사 마을이기도 합니다. 1930년대 이후에는 도로망이 정비되었고요. 1947년에 뉴질랜드 최초의 상업적 스키장이 이 지역에 들어서면서 퀸스타운 일대가 차츰 지금과 같은 휴양지, 그리고 뉴질랜드 최고의 관광지로 거듭나기 시작한 것이죠. 이런 역사적 맥락까지 알고 가신다면, 그냥 가도 재미있는 퀸스타운을 훨씬 더 알차게 즐기고 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나라, 그리고 언제든지 이 마음 맞는 사람들과 함께 다시 여행하고 싶은 나라, 뉴질랜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짧은 시간 안에 큰 나라의 다양한 볼거리를 담아내려다 보니까 놓친 부분도 많은 것 같고, 좀 두서 없는 부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축복받은 자연 속에서 다양한 민족이 신뢰와 약속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뉴질랜드의 매력이 가려지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이 일상으로부터 가장 멀리 벗어나보고 싶으실 때, 뉴질랜드로 한번 훌쩍 떠나보시는 것은 어떨지요? 제가 준비한 뉴질랜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탁재영 PD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키아오라.

0: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1: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2: 이거 교차 검증했나?
1: 네.
0: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식

0: 탄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1: 이거 기밀 아닌가?
2: 맞습니다.
0: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거 자네가 썼나?
2: AI가 썼습니다.
1: 그럼 출처를 써야지.
0: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1: 아, 이게 뭐야?
0: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1: 점심 뭐 먹을까?
0: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1: 아, 안 돼!
0: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1: 자네인가?
4: 아니에요!
5: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6: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5: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6: 자전거.
5: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6: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5: 내가 했던 가장 큰 이탈은?
6: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5: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6: 책 읽어라.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5: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6: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저를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5: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6: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5: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6: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5: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6: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어?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5: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6: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5: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6: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5: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6: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5: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6: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5: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6: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5: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6: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 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이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또 우리 월요일 한 주 또 반갑습니다.
0: 네.
1: 여러분의 왕초보 동반자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따뜻하게 또 출발하는
1: 월요일의 날이. 시작. 네? 아,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이네요.
0: 월요일의 시작이기도 하고 내가.
1: 아, 좀
0: 네, 네. 맞네, 맞네. 자, 오늘 제목은요. 회사로 복귀하고 싶은 아내.
1: 아하.
0: Part 1 되겠습니다.
1: 뭔가 네. 뭐 육아 휴직이라든지 그죠 약간의 그렇죠.
0: 그 아무래도 공감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part 1하고 2 정도로 이제 나눠 봤는데 정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가 이유가 됐던 간에 아내가 다시 복직을 할까 고민 중인 상황인 겁니다. 이랬을 때 그냥 혼자 결정한다기보다는 남편과 같이 둘이
1: 상의해봐야죠. 네,
0: 팀이 돼가지고 얘기를 하는 그런 느낌. 자, 요거 약간 드라마를 본다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편하게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알라이, 첫 번째 미션입니다. 나 복직하고 싶어요. 요겁니다.
1: 일단은 복직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생소하네요. 이게 영어로
0: 그렇습니다.
1: 갑자기 바꾸려니까 막막한 부분이
0: 맞아요.
1: 있어요.
0: 상상해 보시고요. 두 번째 미션은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보?
1: 아, 요거는 뭐
0: 요거는
1: 덩어리로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회화 뭐에서 많이 나오죠.
1: 네.
0: 그렇죠. 오케이. 자, 영어로 싹 바꿔볼 겁니다.
1: 네.
0: 일단 풍선이 보내볼까요?
1: 한번 가볼게요. 시작.
0: 네.
1: 영어합시다.
0: 영어합시다.
1: 도전합시다.
2: 아, 나 복직하고 싶어요.
3: What's up, honey?
2: I want to come back, go back to work.
3: Oh, go back to work?
2: Yeah, I hope. Yeah.
1: 아.
2: 어떻게 생각해요, 여보? What do you think about, honey?
3: What am I thinking about now?
2: Yeah.
3: I was just thinking about dinner.
2: 아니. 아, 이거 복직하는 거. I'm come back work 하는 거에 you think what think?
3: Oh, about you going back to
2: Yeah.
3: work. Oh.
2: Yeah.
3: Well, it's up to you. It's up to you. I guess we need a full-time babysitter then.
2: 아, 아기를 봐줄 사람. 그러니까. 아, 고민되네.
0: 오케이, 좋습니다. 오, 꽁상 씨, 오늘도 칭찬
1: 어우, 너무
0: 드리겠습니다. 아,
1: 항상 칭찬 주시니까.
0: 너무 잘했어요. 오늘 잘했어요. 자, 오늘 문장이 그래도 비교적 짧았죠? 그쵸?
1: 맞아요.
0: 말하는 문장은 좀 짧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후반부에 가면 갈수록 특히 마지막에 무슨 뭐라 그럴까? 풀타임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해야 되는 부분, 마지막 문장이 좀 길었습니다.
1: 네.
0: 그쵸? 그래서 구조가 조금 복잡하긴 했는데 또 우리 왕초보 영어에서는 그 정도는 해줘야 우리가 탈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걸 좀 뒤에 부분에 집중을 좀 많이 특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자, 아무튼 우리 복직 관련된 거, 그리고 뭐 상대방 의견 물어보는 거, 이런 표현들을 좀 많이 배우게 될것 같아요.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4: I want to go back to work. What do you think, honey?
5: Well, it's up to you. I guess we need a full-time babysitter then.
0: Alright, you guys. 오늘의 다이얼로그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미션 문장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나 복직하고 싶어요.

0: 한국어로 복직이라는 단어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1: 나 다시 일하러 나가고 싶어요. 이렇게 맞아요. 가야 될 것 같은데.
0: 그죠? 원어민들이 딱 들었을 때도 원어민이 이제 예를 들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요.
1: 복직?
0: What? 복직? What is 복?
2: Why? What is 복직?
0: 복이 많이 와?
1: 복직? 뭐, 그죠? 복질이 줄임말?
0: 먹는 거야? 아무튼.
1: Yeah.
0: 네.
1: I want to. 나는 뭐뭐가 하고 싶다.
0: 하고 싶다.
1: 네. 뭐를
0: 하고 싶다.
1: Go back. 돌아가고 싶다.
0: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1: 어디로? 일터로 일하는 곳으로 work.
0: 오케이. Okay. 자 지금 상훈 씨는 정말로 직역을 했고요. 그리고 어순대로 쭉 가줬습니다.
1: 네.
0: 여러분 항상 그거 기억해 주세요. 직역이 우선이 돼야 돼요. 진짜로 영어를 제대로 느껴주려면 그리고 의미절로 나누는 법. 자, I want to 저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여기 정도에서 끊었을 것 같아요. I want to go back.
1: 예예 예, 이게 예. 한 문장입니다.
0: Right right. 근데 어디로 돌아가고 싶은데 뭐 무슨 뭐 그 나라로 어디로 to work로 맞습니다. Work는 1. 어려운 부분은 아니죠. 그렇죠?
1: 네.
0: 그리고 우리가 워낙 출근하다 할 때도 못 써요.
1: Go to work.
0: Go to work. 덩어리로 썼잖아요. 그렇게 계속 쓰다 보면 더, 무슨 뭐, 더를 넣는다든가 이런 거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Go to work 자체가 출근하다. 근데 back을 넣어서 도로 간다는 느낌.
1: 네. 네,
0: 요거 살린 것 뿐이에요. 그래서, 자, 앞으로 여러분 복직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오케이?
1: back만 하나 써주면 되겠네.
0: 음흠. 요즘에 그 뭐라 그럴까 이제 출산 휴가라든가 이런 거를 다 겪고 나서 복직하다 이런 말을 회화체에서도 쓸 일이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원어민과 뭔가 얘기를 할 때 이 표현을 알아두면 복잡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 복직이란 단어가 따로 있나?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거 느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 했는데 생각보다 영어는 그냥 너무 쉬운 단어로 그냥 풀어서 쓰는 경우.
1: 맞아요.
0: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복잡한 단어가 그대로 오는 거가 있기도 한데 없는 게 더 많아요. 이렇게 쉬운 단어로 풀어져 있는 거. Yes?
1: Yeah. Right?
0: So, 아니, I mean, 여러분들도 go, 가다, back, 도로, to, 어디로, 일. 이 정도는 basic 하잖아요.
1: 맞아요.
0: 그렇죠? Okay. 자, 그럼 go back to work. 요걸 활용해서 이명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괜찮으실까?
1: 우리
0: 뭐 해? 확정된 미래 사실 얘기를 할 때 아니면 그걸 물어볼 때 시제 못 쓰죠, 우리?
1: 비동사 ing.
0: 나이스. 그러면 너 언제 돌아가? 일로?
1: When are you going to?
0: Going back.
1: When are you going back?
0: 회사로?
1: To office.
0: To work.
1: To work. 갑자기 회사로라고 하셔가지고.
0: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자. When are you going back to work? 이게 맞습니다. 오케이? 제가 조금 더 어려운 시제를 쓰긴 했어요. 비동사 ing를 쓰긴 했는데 언제? When are you going back to work? 뒤에는 그냥 동사를 붙인 것뿐이에요. 오케이? 조금 챌린징하긴 했습니다. It's okay.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나 복직하고 싶지 않아. 나 뭐 하고 싶지 않아. 이거랑 go back to work를 잘 섞어주면 되겠죠. 어떻게 할까요?
1: I don't want to go back to work.
0: 그렇죠. I don't want to go back to work. 이렇게 쓸 수 있겠죠. You got it?
1: Yeah.
0: 그래도 왕초보 영어 좀 많이 보신 분들은 I don't want to 그러면 뭐 하고 싶지 않다인 걸 네. 아실 겁니다. 이 패턴에다가 얘를 얹은 거예요. 그렇죠? Go back to work. 그러면 나 이거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네. again 얘는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1: 네.
0: 네. 한국에서도 실제로 중급 레벨이 될 때까지도 이 시제를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건 진행형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확정된 미래 사실을 물어보는 겁니다.
1: 네.
0: 너 돌아가? 이런 느낌. 언제 돌아가? 팩트를 물어보는 거예요. 오케이? 자, you guys, 읽어보도록 할게요. When are you going back to work?
1: When are you going back to work?
0: I don't want to go back to work.
1: I don't want to go back to work.
0: 네, 첫 번째 문장 같은 거 대답도 할 수 있겠죠? Oh, I'm going back to work. 뭐 예를 들어서 in May, 5월에 뭐 이런 걸로 쓴다든가. 자, 읽어볼게요. Oh, I want to go back to work.
1: I want to go back to work.
0: 자, 이러면서 추가 질문 들어가죠. 어떻게 생각해요, 여보? 현실적인 문제 같은 거. 그렇죠?
1: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네요, 그죠? Honey.
0: 여보. Honey. 뭐, 여보는 사실 많죠.
1: Yeah, darling.
0: Darling. 굉장히 달콤한 느낌으로. 보면, you got it. 뭐, honey는 뭐, 애인만이 아니라, 부부만이 아니라, 아이한테도 부를 때 정말 꿀,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자기야, 여보야. 자, 근데, 상훈 씨 혹시 아까 how 이런 거 떠올리지 않았어요?
1: 아니요. What are you?
0: 아예 네. 비동사인지 일반 동사인지를 헷갈렸군요. 네. 오케이.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하면 어떻게니까? how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영어에서는 무엇을 당신 생각하나요? 당신의 아이디어는 무엇입니까?
1: 우리는 네. 이렇게 어떻게라고 쓰지만 따지고 무엇을 생각하세요? 라고
3: exactly.
1: 직역을 하면 좋을 네. 것 같아요.
0: 그런데 때에 따라서 how를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 So how do you think? 라고 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얘가 사용된다고 훨씬 월등합니다. 그래서 뭘 생각해? So what do you think? 이것도 보세요. 성훈 씨가 계속 오늘도 내일도 툭 한번 써보는 거예요.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Hey, what do you think about that? What do you think about my cousin? 이걸 계속 쓰면 what이 붙어버리겠죠. 네, 그때는 오히려 how가 좀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 네, 자,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유가 좀 되면 뭐에 대해서? 라는 걸
1: about.
0: 그럼요, 그럼요. 자, 한번 만들어볼게요. 이거는 사실 거의 굳어져 있어서 바꿀 게 많이는 없는데
1: 네.
0: 어떤 남자분이 계신 거예요. 그분한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생님? 어떻게 하셨어요?
1: What do you think, sir?
0: 오, 그죠. What do you think, sir? 오, 발음도 굉장히...
1: Yeah. What do라고 약간...
0: What are you? Okay. 자, how about this? 내가 이거 로고 새로 그렸거든.
1: 아, 로고.
0: 이거 어떻게 생각해? 이거에 대해서.
1: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0: 그죠.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이렇게 생각한다든가 뭐 이렇게 만들어 보면 되겠죠, 그렇죠?
1: 네.
0: 뒤에 이것도 about 무엇은 계속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상우 씨가 재킷을 새로 샀어요. 근데 저한테 약간 물어보고 싶은 거 의견.
1: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jacket?
0: Oh, it looks a little too tight. 뭐 이런다든가, right?
1: Lose weight.
0: I have to lose weight, right? 아이고. Okay. 자 읽어보겠습니다. So what do you think, sir?
1: What do you think, sir?
0: So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1: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0: 네, 지금 상훈 씨가 약간의 플랫 발음을 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원어민들은 거의 그렇게 씁니다.
1: 네.
0: What do you는 제가 그냥 you know, 확실하게 읽어드린 것뿐이고요. 이 부분을 리을 비슷하게 부드럽게 읽는 분들이 많아요. So what do you? 심지어 너무 빠르게 하다 보니까 what are you처럼 될 수도 있어요.
1: What are you?
0: Oh. What do you think about? 그래서
1: 그래서 제가 what are you로 헷갈려가지고
0: 저도 지금 머리에 빵 왔어요.
1: 어쩐지 와우. 왜냐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뭐 what do you think about 이걸 저희는 어렸을 때 많이 배웠거든요.
0: 맞아요.
1: 근데 그게 what do you였네요.
0: 그게 인식이 상훈 씨한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상훈 씨한테 so hey what do you think? 이러면 what do you are가 근데 이제 문법적으로 틀리다는 거 우리는 먼저 알고 있어요.
1: 그걸 이제 알아야죠.
0: That's right. 그래서 기본기가 중요한 겁니다.
1: 맞습니다.
0: Do you understand? All right.
1: Yeah.
0: Okay. So 뭐 어떻게 생각해? 자, 응용도 좀 해보고 싶은데
1: 네?
0: 그들은 어떻게 생각해? 이번에는 상대방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이 궁금한 거예요. So 그들은 어떻게 생각해?
1: What do they think?
0: 그렇죠. What do they think? 이게 우리의 플랜이잖아. 그런데 우리는 그 클라이언트들의 생각이 궁금하다고 해서 What do they think?
1: 그럼 만약에 What does she think? 됩니까?
0: Very nice! 주어 she로 바꿨죠?
1: 예.
0: 그냥 3인칭 단수니까 누가 아니라
1: Does.
0: What does she think? What does your mom think? Right?
1: Yeah.
0: 자, 본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do you think, honey?
1: What do you think, honey?
0: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그걸 물어봤습니다. 의견을.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까요?
4: I want to go back to work. I want to go back to work. What do you think, honey?
0: 네, 자, 다음 문장 한번 볼게요. 정말 짧아요. 다음 거는 당신한테 달렸죠. 제가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억지로 뺀 거예요. 억지로.
1: 그러네요. 뭐 뺄 게 없으셨네요.
0: 뺄 게 없어요. 네.
1: 이것도 진짜 덩어리예요. 그냥 이렇게.
0: 들어봤죠. 예.
1: 왕초보하면서 배웠던 right. 기억이 있습니다.
0: Right.
1: 예. 당신한테 달렸다. It's up to you고요. 만 쓰면 됩니다.
0: 뭐 이런 말투.
1: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쓰려고 했지만
0: 뭐
1: 이것도 괜찮죠.
0: 이것도 가능은 한데
1: 제가 이제 조금 알 것 같다. Well, 이거 많이 쓰잖아요. Well.
0: 그냥 이거는 추임새일 뿐이죠. 뭐 할 말을 약간 늦춘다든가
1: 네.
0: 생각이 좀 잠겨 있다든가 아니면 조금 머뭇머뭇한다든가. So, well, it's up to you. Right. 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사실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1: 네.
0: 이 덩어리가 중요합니다. 오케이? 우리가 up to라고 하는 거 뒤에다가 어떤 뭐 사람만 올 필요는 없거든요. 뭐 누군가의 결정이라든가 의견 뭐 뭔가 명사가 일반적인 게 와도 되긴 하는데 아무튼 업투라고 하게 됩니다.

0: 주택의 달린입니다. 굳이 이것만 아. 떼어낸다면. 네. 하지만 보통 주어가 이실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항상은 아니지만. 오케이? 그래서 up to 누구 그러면 누구에게 달린. 오케이? 그 사람의 뭔가 결정권이 있다. 이런 느낌을 이제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건 너에게 달려서는 방금 뭐라고요?
1: It's up to you.
0: 그러면 그건 그들에게 달렸어. 이거 어떻게 할까요?
1: Oh, it's up to them.
0: 그렇죠. It's up to them. 뭐 이거를 페인트를 더 한 번 더 할지 아니면 그냥 놔둘지 그거는 it's up to them. 이렇게 만들 수 있겠고. 자, 이번에 주어 자체를 바꿔볼게요.
1: Yeah.
0: 이 아니라 모든 건 너에게 달렸어.
1: Everything is up to you.
0: 그렇죠. Everything is up to you. 느낌 맞나요?
1: Yeah.
0: Okay. 얘는 솔직히 말해서 up to는 쓸 일이 거의 한 좀 한정돼 있어요.
1: 네.
0: 영화에서. 그래서 it's up to you가 거의 한 80%는 차지하지 않을까. 네. 읽어보도록 할게요. It's up to them.
1: Oh, it's up to them.
0: Everything is up to you.
1: Everything is up to you.
0: Alright. 자, 그리고 제가 이 up to라는 게 의미가 누구에게 달렸다.
1: 네.
0: 결정권이 그 사람에게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얘를 바꿔도 되기는 해요. 이거는 제가 그냥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상훈 씨 한번 해보실래요?
1: 네.
0: 결정이 영어로 뭐예요, 명사로?
1: Decision.
0: Decision. 그러면 그 결정은 너의 것이야.
1: That decision is up to you.
0: Up to you를 안 쓰고 그때는 너의 것이다, 그냥. The decision.
1: The decision
0: is.
1: Is
0: 너의 것.
1: Is for you.
0: Is yours. 그렇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냥 보여드릴 걸 그랬나요? 네, 괜찮습니다. 자, 이게 결국에는 의미가
1: 같은
0: 거예요. 네, 맞아요. 그건 너에게 달려 있어. 이거나 결정은. 네가 하는 거야. 너의 것이야. 이런 식으로 the decision is yours. 느낌 맞나요?
1: 예.
0: Yeah. Okay. So 만약에 제가 이렇게 푸는 이유는 이런 덩어리 표현 모르면 뭐라도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쓸 때는 약간 그 유기농 같은 그런 단어들을 뭔가 써 가지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Okay, 본문 읽어 볼게요. Well, it's up to you.
1: Well, it's up to you.
0: 네. 그래서 복직에 관련해서 상대방의 의견을 좀 존중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는데 근데 여기에 현실적인 문제가 들어와요. 바로 그럼 풀타임으로 아이 봐줄 사람이 필요하겠네요.
1: Oh, I guess.
0: Both work, right?
1: 맞아요. I guess 평소 뭐 뭐 약간 이렇게 나는 생각해요.
0: 네.
1: We need, 우리는 필요해요.
0: 뭐가 필요해요?
1: 뭐 어떤 사람이 한 명의 풀타임으로 해줄 아이돌 봐줄 사람이.
0: 어허.
1: 그럼.
0: 네. 이건 사실 주어, 동사, 누구?
1: 뭐?
0: 그거예요.
1: 네?
0: 뭐 복잡한 구조는 아닙니다. 단어를 모르겠는데.
1: 우리가 이게 이제 보통 베이비시터를 쓰잖아요.
0: 오.
1: 스펠링은 잘 모르겠지만. 베이비시터.
0: 오.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guys, 같이 교재에 필기해 주세요. So, babysitter 필요한데 full-time으로 필요하다. 정확히 스펠링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I guess we need a full-time babysitter then.
1: 아.
0: Something's missing, right? 그때 아까?
1: T가 하나 더 있네요.
0: T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렇죠? So, babysitter. 이거는 아이를 봐주는 사람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babysit 한다는 것 자체가 동사로 쓸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근데 거기에서 그걸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babysitter 되겠고요. 혹시 nanny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1: nanny요?
0: nanny?
1: 아니요.
0: no? okay. nanny가 보모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걸 만약에 굳이 구분한다면 요 정도 구분은 둘 수가 있어요. 보통 babysitter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상주해서 봐주는 사람은 아니에요.
1: 아...
0: 네, 그래서 뭐 그게 풀타임까지는 모르겠지만 뭐 파트타임이든 뭐가 됐든 간에
1: 출퇴근하시고
0: 네, 아이만 봐주고 그리고 또 그날 퇴근하시고 이런 느낌인 거고요. 나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상주하는 스타일. 그래서 아이를 봐주는 것만이 아니라 responsibilities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뭐 예를 들어 음식, 뭐 치우는 거, 기타 등등 이것까지도 조금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그런 느낌. 그래서 두 개를 이제 얘기를 한다면 이게 나니가 조금 더 크죠.
1: 네.
0: 뭐라 그럴까 책임.
1: 책임이 크다.
0: 그렇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단어를 조금 더 많이 여러분들 쓰게 되겠죠. So babysitter이라고 하고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여기서는 full time으로 좀 필요할 것 같아요.
1: Yeah.
0: 그렇죠? 뭐 출근해서 퇴근 시간까지. 이게 full-time 무엇 이렇게 해가지고 명사 앞에 쓰시면 되는데 그럼 반대로 part-time이라고 하면
1: 오, part-time
0: yes that's right part-time that's my part-time job 이렇게 쓴다든가 okay? so I have a full-time job 이라고 쓴다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일반 형용사처럼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단어들

0: 다 걷어냈죠.
1: 네.
0: 우리가 필요한 것 같네. A full-time babysitter가 그러면 된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필요해라는 그냥 문장이 아니네요. 앞에 뭐가 들어가 있죠?
1: Yes.
0: 예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해서요. 우리 왕초보 교재 한 시즌에만 여러 번 넣는 편인데 그게 저만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넣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게 습관처럼 많은 사람들이 쓰는 것을 저도 듣고 저도 말하기 때문에 이게 툭 하면 들어가는 거거든요.
1: 네.
0: So I guess. 원래 guess가 뭐 하는 거죠?
1: 추측하다.
0: 추측하다예요. 근데 직역을 하면 조금 어색한 감이 있죠. 아, 나는 뭐뭐라고 추측해. 좀 어색하긴 해요. 근데 자, 이 I guess를 쓸 때는 사실 말투 자체가 뭐뭐인 것 같네. 뭐뭐인가 보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정황상 어느 정도 이게 확신이 있다라는 느낌입니다. 이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약간 must랑 굉장히 좀 비슷하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느낌 자체가. 오케이. 그래서 상황을 딱 보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게요. 뭐 제인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제인이 성우씨만 보면 계속 미소를 지어요.
1: 아하.
0: 그랬을 때 제가 그 정황을 딱 보고 경험을 딱 삼아서 꽤나 추측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I guess she likes you. 이런 느낌인 거예요. 오케이? So, I guess 뒤에 평소문만 넣어주면 그 문장인 것 같네. 그런가 보구만. 이런 느낌.
1: 뭐 개인적으로 왕초보 입장에서
0: 네네.
1: 회화체를 하기에 이런 I guess 평소문, I think 평소문, 뭐 I feel like 평소문 이런 것들이 양념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0: 맞아요.
1: 일단은 우리가 이 그냥 평소문, 뭐 의문문을 공부를 하셔야 되겠지만
0: 네.
1: 회화할 때 나는 무엇입니다 이렇게 안 하거든요. 나는 뭐 이거인 것 같아. 뭐 I think, I guess를 많이 쓰니까 요 앞에 양념 치는 연습들도 요거 좀 어느 정도 하시면
0: You
1: 같이
0: know
1: 한번
0: what?
1: 해보세요.
0: You are absolutely right. 뭐냐면 윤활유를 쳐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물론 상훈 씨 기본 기초에서 아까 말했죠. 뭐뭐입니다라고 예를 들어 외국인이 한국어를 해도 소통 충분히
1: 충분히
0: 돼요.
1: 되죠.
0: 문제도 없고 이해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걸쓸줄 아는 외국인이 상훈 씨는 뭐뭐인가 보네요. 이러면 이 사람은 좀
1: 그쵸.
0: 잘하는구나.
1: 아, 상호 씨는 뭐뭐입니다. 이것보다, 아, 뭐뭐인가 봐요. 뭐뭐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아, 뭔가
0: 그쵸.
1: 회화가 더잘 되는 느낌이거든요.
0: 뭔가 작은 양념이지만
1: 네.
0: 그래서 여러분들은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1: 네.
0: 평소문 어순 주어, 동사 그리고 나머지 요 어순 하는 거를 더 집중하세요.
1: 네.
0: 오케이. 자, 요거 만들어 볼게요. 나는 새 잡이 필요해. 일단 걔만 만들어 보실래요?
1: I want to,
0: 아니죠. 필요하다. 나는
1: I need
0: 필요해. 뭐가 필요해? 새
1: a new
0: 직업이.
1: job.
0: A new job. 그러면 내가 새로운 잡이 필요한 것 같네. 아, 이거 나안 맞는 것 같아. 이러면서.
1: Oh, I guess I need a new
0: 그죠. I
1: job.
0: guess I need a new job. 이런 식으로 간다든가. Very nice. 자, 이번에는 그녀는 수학을 좋아하지 않아. 걔만 만들어 보세요. 그냥 팩트로.
1: Oh, she doesn't like math.
0: 그녀는 수학을 안 좋아하나 보네.
1: Oh, I guess she doesn't like math.
0: 오케이. 자, 물론 팩트를 말하느냐, 추측을 말하느냐의 차이도 있지만 지금 두 번째 거할때 상훈 씨 누가 들어도 훨씬 더 영어를 잘하게 느껴지는 거란 말이에요.
1: 맞아요.
0: 네.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I guess I need a new job.
1: Oh, I guess I need a new job.
0: I guess she doesn't like math.
1: I guess she doesn't like math.
0: 본문 갈게요. I guess we need a full-time babysitter then.
1: I guess we need a full-time babysitter then.
0: 좋습니다.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ell, it's up to you. Well, it's up to you.
0: 네, 전체 대화 다시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I want to go back to work. I want to go back to work. 'What do you think, honey?'
2: Well, it's up to you. Well, it's up to you. 'I guess we need a full-time babysitter then. I guess we need a full-time babysitter then.
0: Alright, 자, 목소리 돼서 입으로 하는 입영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o back to work 활용해서 이거 해보세요. 나 복직하고 싶어요. 연기하듯이 해보세요. 나 복직하고 싶어요.
1: Oh, I want to go back to work.
0: 그쵸, I want to go back to work. Like this. 자, how about this? 너 언제 복직해? 비동사 ing 써보세요. 언제 너 복직하니?
1: When are you going back to work?
0: 그쵸, when are you going back to work? Yes, how about this? 나 복직하고 싶지 않아.
1: Oh, I don't want to go back to work.
0: 그쵸, I don't want to go back to work. 느낌 맞나요?
1: Yeah.
0: 네, go back to work. 자, 두 번째 볼까요? 네, 얘는 어느 정도는 픽스가 돼 있다. 하지만 응용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1: 네.
0: So, 원하면은 what do you think? What do they think? What does she think? Okay? 과거도 가능해요, 심지어.
1: Oh, what?
0: 너 뭐라고 생각했어?
1: What did you think?
0: Perfect. Wow.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여보?
1: Oh, what do you think, honey?
0: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보?
1: What do you think, honey?
0: Alright, what do you think? Or what do you think? 자, how about this?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님? 남자분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1: 솔로 갈게요. What do you think, sir?
0: 그러면 여자분이면요?
1: What do you think, ma'am?
0: 빠른데요? Okay, let's try one more, you guys.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 Oh,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0: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 What do you think about me?
0: 그렇죠. I think you're great.
1: Yeah, I'm so happy.
0: right, right. 자, 이렇게 또 만들어 봤습니다. About 추가하는 것도 응용 많이 해보세요. Alright, 자, 입영자 패턴 한 거 성훈 씨 달려볼까요?
1: 네. 나 복직하고 싶어요. I want to go back to work. 너 언제 복직해? When are you going back to work? 나 복직하고 싶지 않아. I don't want to go back to work. 어떻게 생각해요, 여보? What do you think, honey?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님? What do you think, sir?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0: Okay, very nice. 자,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히 배웠으니까 미션 해결할게요. 미션
1: 해결! 아, I want to go back to work.
2: Oh.
1: What do you think, honey?
2: Well, it's up to you. I guess we need a full-time babysitter then.
1: Ah, full-time babysitter.
2: Yeah.
1: Mm-hmm. 여러분, 또 아주 한 주 시작을 너무 깔끔하게 해주셨습니다.
0: 깔끔하게 출발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 우리 금요일에 드린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그 데이지라는 이름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데이지 옆에 있는 저 남자 보여?
1: 아하.
0: 일단은 너는 저 남자가 보이니? 그러니까
1: Do you see that man?
0: Do you see that man? 근데 옆에가 뭐였어요?
1: Next to.
0: So next to Daisy. Do you see that man next to Daisy?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1: 네.
0: 자,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 go back to work. 복직하다. 동사죠, 동사.
1: Yeah, yeah.
0: 요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저 언제 복직할 수 있어요? 저 언제 복직할 수 있나요?
1: 아, 요거, 네, 일단은 의문사 넣어가지고.
0: 맞아요. 언제를
1: 넣어야 될 것 같아요.
0: 네, 좋습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 올리셔야 되죠?
1: EBS 이왕 초보용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0: 네, 뭐 다 틀리고 뭐 응용하고 막 이런 거 너무 좋거든요.
1: 스펠링 틀리셔도 돼요.
0: 아,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도전해 주세요.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1: tomorrow.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잉글리시 트레이너 마윈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파트너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네, 또 화요일 일상 영어를 배우고요.
0: 그렇습니다.
1: 오늘 또 어떤 내용입니까?
0: 자, 오늘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AI가 있는데 영어를 왜 배워? 이런 친구의 얘기 기억나시죠?
1: 거의 네. 파트 2군요.
0: 그렇습니다. 그것의 파트

0: 수요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데도 불구하고 영어 학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뭐 어떻게 보면 저의 생각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좀 녹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용 자체도 좀 즐겨 보시고 그리고 이제 표현도 많이 배워 보도록 할게요.
1: 네.
0: 자, 일단은 미션 우리말로 드리겠습니다.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 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할게요. 미션 공개.

0: 첫 번째 미션 또 있죠? 아, 그렇긴 한데 컴퓨터는 실수를 안 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 실수하는데 오역도 있고 그런데.
0: 맞아요. 그리고 사과도 하더라고요. 네. 네. 자, 두 번째 미션입니다. 아하. 이런 내 말이 완전히 맞네.
1: 뭔가 설득을 딱 했나 봐요.
0: 뭔가 이렇게 말이 되는 얘기가 오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 있는 문장들 영어로 다 바꿔보고 그리고 또 상대방의 말도 알아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공찬 씨 보내볼까요?
1: 가볼게요. 네. 시작! 영어합시다! 도전합시다! 그렇긴 한데 컴퓨터는 실수를 안 하잖아. 예스, but computer is computer don't mistake. Never mistake.
2: Oh, they don't make mistakes.
1: Yeah, yeah, make mistake. Yeah.
2: It's okay to make mistakes. That's natural. Right?
1: Natural? 사실이 아니라고?
2: It's natural.
1: 아, natural. 아, 자연스러운 yeah. 거라고?
2: Plus, it's good exercise for my brain.
1: 뇌가 운동한다는 건가?
2: You know, making mistakes is okay. Exercise for my brain. It's all right.
1: 이런. 뭐, 네 말이 완전히 맞네. 내 말이 완전히 맞다고. Oh, God. You are totally right.
2: Oh, yeah. Yeah, I am. Always.
1: Always? No.
0: 실제로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쵸? 그래서 컴퓨터는 실수를 안 한다. 근데 실수하는 건 괜찮다. 네. 그런 식으로 좀 스무드하게 엮어갔습니다. 자, 요런 대화 또 요즘에는 또 그 우리가 AI 관련해가지고 얘기가 많다 보니까 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네. 그래서 내용도 내용이지만 여기 구조가 들어가 있는 이런 패턴들, 무슨 뭐 표현들 좋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Yeah, but computers don't make mistakes. It's okay to make mistakes. That's natural. Plus, it's good exercise for my brain. Man, you are totally right.
0: 자, 오케이. 오늘의 다이얼로그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번과 다르게 문장이 좀 길어요. 네. 자, 이어서 갑니다. 그렇긴 한데 컴퓨터는 실수를 안 하잖아. 그러니까 요즘에는 컴퓨터가 다 번역도 해주고 하는데 영어가 필요 없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어서 그때 갔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이어가는 순서입니다.
1: 네, yes, but 갑니다. 그죠? 그래, 맞아. 하지만 그래서 그렇기는 한데.
0: 주어가 뭐예요?
1: Computers.
0: Yes.
1: 컴퓨터들은 don't, 하지 않는다. 뭐를요? 뭔가 실수를 만들어내지 않는다.
0: 맞아요. 자, 이게 상훈 씨가 항상 조금씩 실수를 하는데 그 실수라고 네. 하는 거를 그냥 동사로 막 쓰시더라고요.
1: 아, 그게 동사였어요?
0: 아까 전에 왜냐면은 make란 단어를 아예 섞어서 쓰지 않더라고요.
1: 아, 그랬어요? mistake이잖아요. mistake.
0: spelling.
1: mistakes.
0: 어, 왜 mistakes 썼어요?
1: 실수를 하나만 하지 않지 않나요?
0: 오, 그것도 그렇고 만약에 그렇죠. 하나였으면 미스테이크 앞에 뭐가 들어가야
1: 될까요? 어가 들어가야 되죠.
0: There you go. Let's see. Yeah, but computers don't make mistakes. Alright. Mistakes. Mistake 자체가 실수라는 명사가 되겠죠. 그렇죠? 요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Mistake. 자, 요거하고 헷갈리는 거, 항상 헷갈리는 거 여러분 뭐 있었죠? 우리 잘못이라는 단어가 있었잖아요.
1: Wrong.
0: 어, 그거는 잘못된이란 형용사죠.
1: Port.
0: Oh, yes.
1: Not my fault.

0: 거의 비슷해요. O가 아니라 A입니다. Fault. 네, 그렇습니다. F-A-U-L-T. Fault. 이게 잘못이죠. 그쵸? 아하. Alright. So, 뭐 이런 식으로 할수 있겠죠. His mistake. 그가 저지른 실수는 that's actually my fault. 나의 잘못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So, 이 스펠링이랑 좀 주의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우리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스케이트 선수가 스케이트를 하다가 착지를 잘못해서 삐끗했어요. 근데 그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죠? Right? So, 그거는 fault가 아니라 mistake가 되는 거죠. 실수. 두개 구분하시고요. 자, mistake이란 명사 백날 알아봤자 덩어리로 못 만들면 의미가 없습니다. 항상 여러분 동사가 중요해요. 그래서 make라는 동사를 활용해서 make a mistake 실수를 하다. 물론 if you make more than one mistake, then that's make mistakes. 그렇죠? Right? 오케이, 그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은 make도 시제를 바꾼다면은 실수를 했다 이렇게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1: Made a mistake.
0: 그렇죠. Made 이렇게 과거형으로 쓰면 실수했어 가능하잖아요.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나또 실수했어. 나또 실수했다고. 과거.
1: Oh my gosh, I made a mistake again.
0: 그렇죠. 연기까지 완전 좋았죠. I made a mistake again. 자, how about this? 우리 모두라고 할때 뭐라고 할까요? 우리 모두.
1: Everybody.
0: Everybody. 그거는 그냥 모두고요. 우리 모두라고 하면
1: We all together.
0: 그냥 우, 이, 어까지만 써도 돼요. 그거 자체가 이미 모두기 때문에. 자, 우리 모두 실수를 하지.
1: Oh,
0: 복수로 해볼까요?
1: we all make
0: 그렇죠.
1: mistakes.
0: We all make mistakes. 이거는 실제로 거의 암기 수준으로 해둬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실수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뭔가, 뭐라 그러죠? 이렇게 경계해주는.
1: 괜찮아. 우리 모두 다 실수하고 살아.
0: 맞아요. We all make mistakes. We do, right? 이런 느낌. Right. 자, 그러면 이것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made a mistake again.
1: Oh, I made a mistake again.
0: We all make mistakes.
1: We all make mistakes.
0: 자, 이번에는 컴퓨터는 그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해볼게요. Yeah, but computers don't make mistakes.
1: Yeah, but computers don't make mistakes.
0: 자, 이랬을 때 이제 반박하는 문장이 나오는데
1: 네?
0: 저는 이게 진짜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수를 하지 않는다. 그럼 왠지 실수가 무조건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실수하는 건 괜찮아. 그 자연스러운 거지. 그게 인간적인 거잖아요. 그죠?
1: That's, it's okay, 괜찮다. 뭐 하는 것이, 실수하는 것들이, 실수들을 하는
0: 이것도
1: 것이,
0: 덩어리 모르면
1: 못하죠.
0: 루비스터죠.
1: 예. That's, 그것이 자연스럽다.
0: 네.
1: 자연스러운 거 뭐겠습니까, 여러분?
0: 뭐가 있을까요?
1: Natural.
0: 오. 오케이.
1: Natural.
0: 혹시 스펠링 할때 최대한 조용히 전했습니다.
1: 예.
0: 얘가 맞추더라고요. N-A-T-U-R-A-L, natural. 아주 natural 맞습니다. 자, natural은 그러면 품사가 뭐예요, 상훈 씨?
1: 평용사죠.
0: 형용사죠, 그죠?
1: 네.
0: 뭔가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뭔가 자연스러운 상태, natural, right? 오케이. 할때입 모양을 조금 벌려서 했으면 좋겠어요. 내 natural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natural 이런 식으로 입 모양을 좀 많이 벌려주기. 같이 갈게요. natural. Natural.
1: Natural.
0: 오,
1: Natural.
0: 너무 좋았어요. 오케이. 자, that's natural. 빼내고요. Make mistakes. 우리 했고요.
1: It's okay.
0: 이게 무슨 말이에요? It's okay.
1: 괜찮아.
0: 괜찮아.
1: Okay,
0: Right?
1: okay.
0: It's okay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해요.
1: 네.
0: 근데 뭐 하는 것도 괜찮아. 뭐 하는 거 괜찮아. 이거 이어가라 그러면 또 이거 하나면 되는데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1: 그러네요.
0: And we are going to do this. It's okay to do something. 뭐 하는 건 괜찮다.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이런 말도 진짜 많이 쓰죠. 실패하는 거 괜찮아. 실패하는 거 괜찮다고. 예를 들어, 사훈 씨 어떤 아이들이 코미디언이 되고 싶은데 그게 잘안 되는 거예요. 웃기지를 못하고 싶어. 그랬을 때 조언을 한번 해주세요. 아이들한테.
1: Hey,
0: 실패해도 돼.
1: it's okay to fail.
0: 그렇죠. Hey, it's okay to fail, right?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도움을 요청하는 거를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1: 네.
0: Ask for, 이게 요청하다예요. Ask for, 주세요. 이렇게. So
1: Yeah.
0: ask for, 그 다음에 도움.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해볼게요. 도움을 요청하는 건 괜찮아.
1: Oh, it's okay to ask for help.
0: 오, 아주 좋아요. Hey, it's okay to ask for help. 도움을 요청하는 거 괜찮다. 부탁하는 거 괜찮다. 자, 이왕이면 이번 기회에 이 ask for something 한다는 거는 뭐를 요청하거나 뭔가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알려달라고 하거나.
1: 네. 네?
0: 그래서 진짜 ask가 부탁하는 거거든요.
1: Yeah.
0: 그 뒤에 나온 걸 달라고. Right? Okay. So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읽어볼게요. It's okay to fail.
1: Oh, it's okay to fail.
0: It's okay to ask for help.
1: It's okay to ask for help.
0: 네. 자, 그러면 제가 챌린지를 하나 드릴 텐데 이번에는 오, 나름대로 다이내믹해요. 괜찮아. It's okay죠?
1: Yeah.
0: 괜찮니? 는 뭐예요? It's okay.
1: Is it okay?
0: Is it okay?
1: Yeah.
0: 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실수들을 하는 것도 괜찮은가요? 어떤 아이가 물어보는 거예요.
1: Sir, is it okay to fail?
0: Oh, fail? 어, 실수하는 거? 덩어리 표현?
1: Is it okay to make mistakes?
0: Of course! 이러면서, right? 느낌 맞죠? So, 여러분들은 It's okay to do something. Is it okay to do something? 연습하셔야 돼요.
1: 네.
0: 아시죠?
1: 네.
0: 자, 읽어보겠습니다. It's okay to make mistakes. That's natural.
1: It's okay to make mistakes. That's natural.
0: There you go.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거에 대해서 특히나 이 언어에 관련해서 너무 두려워하시는데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1: 네.
0: 언제까지 완벽할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1: 그렇죠.
0: 네, 그거는 틀려가면서 고쳐줘야 됩니다. 상우 씨도 실제로 미국 잠깐 브리프하게 갔다 왔지만 오히려 실수한 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나요?
1: 훨씬 도움이 됐죠. 그리고 또 한번 깨지고 와야
0: 네.
1: 또 업그레이드가 되고요.
0: I think so. Definitely. 오케이. 자, 이렇게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Yeah, but computers don't make mistakes. Yeah, but computers don't make mistakes.
0: 다음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두뇌를 위한 또 좋은 운동이기도 하다고. 여러분, 제가 100번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언어를 배우는 그 목적이 달라져야 돼요. 아시죠?
1: 네.
0: 네. 어떻게 보면 상훈 씨의 미래를 위한 그겁니다. 스스로의 브레인을 계속 워킹 시키는 거예요.
1: 여러분 진짜 옛날에는 네. 뭐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뇌 운동 시킨다고 막 이런 거 게임 하시고 뭐 그러셨지만
0: 네네네.
1: 오히려 더 뭐 도움되는
0: 맞아요.
1: 제2 외국어를 배우시는 게 엄청 도움 많이 돼요.
0: 제일 가성비이고
1: 네. 네. 머릿속에 제, 들어오고
0: 왜냐하면 머리를 계속 워킹 시키는 거 그게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1: Right.
0: So that's what it is.
1: 자, yeah. plus, 거기에 더해서, 그것도 그렇고, 뭐 이런 것 같아요.
0: 그것도 그렇고.
1: Yeah. It's good exercise. 그것은 좋은 운동이야. 네. 뭐를 위한? 나의 뇌를, 두뇌를 위한. My brain 했으면 되죠.
0: Okay. brain이라는 단어.
1: For 상, my brain.
0: 상훈 씨가 이런 약간 의학 용어를 잘 알아요. 의학 용어까지도 아니지만. 자, so plus it's good exercise for my brain. 정답 맞습니다. brain이라고 하는 거 두뇌. 자, 단어 오케이. for my brain을 위한 good exercise다. 여기 뭐 good exercise 어려운 건 아니죠.
1: Yeah.
0: 좋은 뭐 운동이다까지 했고요. 혹시 이거 상훈 씨 전에 본 적 있나요? plus?
1: 아니요.
0: 이거는
1: 딱 보는 순간 알 것 같아요.
0: 원래 플러스가 무슨 뜻이에요?
1: 더하기요. 플러스,
0: 더하기예요. 네. 그렇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장 맨 앞에 플러스 이러고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뭐냐면 추가적인 뭔가 이유라든가 그러니까 이유를 더 추가하거나 아니면 어떤 팩트를 더 추가를 하던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플러스를 씁니다.
1: 제가 그 뭐 추가해서 할 때 이거를 혹시 이런 것도 많이 봤는데 이거 뭐야?
0: 아, 아마 in addition or additionally. 이런 단어가 있기도 있어요.
1: 덧붙이자면 뭐 그런 거.
0: 그렇죠. 근데 걔는 너무 격식이에요.
1: 아.
0: 그리고 혹시 상훈 씨 그거 들어봤어요?
1: 책에서 본 것 같아요.
0: 네. Moreover.
1: More
0: 들어봤어요?
1: 아니요.
0: Moreover.
1: Moreover.
0: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게다가 이렇게 아마 사전을 찾아보시면 그게 게다가가 moreover로 나올 텐데 걔도 해야체에서는 좀 격식에 속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plus 그냥 쿨하게 plus
1: 훨씬 써버립니다. 쉬워 보여요.
0: 맞아요. 상훈 씨도 혹시 대화 중에 친구랑 그렇게 아, 게다가?
1: 어.
0: 이렇게, 아, 이 단어
1: 게다가까지는 안 써요. 아, 그것도 그렇고, 이렇게 그렇고. 쓰죠.
0: 맞아요. 이상하게 좀 편하게 쓰는 게 있잖아요. 영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So plus 이러면서 이유를 더 대던가 새로운 팩트를 주던가. 자, 그래서 저는

0: 플러스가 뭐 사전에 여전히 게다가라고 나온다 해도 저는 이렇게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그렇고 이러면서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건 너의 건강에 좋아 라고 일단 말해주세요. 그건 너의 건강에 좋아. 그건 좋아 너의 건강을 위해.
1: It's good for your health.
0: 그렇죠. 그러면 이거 해볼게요. 야 그것도 그렇고 그거 너 건강에 좋아.
1: Plus it's good for your health.
0: There you go.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른 걸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또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너 거기다가 야 그것도 그렇고 너 무료 영화 티켓들을 너는 get 할 거야. 오케이? 자, 너는 무료 영화 티켓들을 무료 영화 티켓들이 뭐예요?
1: Free movies ticket.
0: 어, movie tickets.
1: 아, free movie tickets.
0: 오케이, 자 해볼게요. 게다가 있잖아. 그것도 그렇고 너 무료 영화 티켓들도 get 할 거야.
1: Plus you will get free movie tickets.
0: 그렇죠. Plus you will get free movie tickets. 그러니까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이 멤버십 가입하라니까. 너 이거 하면 뭐 할인 받고 하다가 plus you get blah blah. 느낌 맞나요?
1: 왔죠.
0: 네. 이유 더 추가하기. Alright. 자, 이거 할 때 plus 얘는 억양을 좀 많이 주세요. 이렇게 읽어 보겠습니다. Plus it's good for your health.
1: Plus, it's good for your health.
0: Plus, you will get free movie tickets.
1: Plus, you will get free movie tickets.
0: 오, 좋아요. 자, 그리고 얘랑 굉장히 비슷한 것도 하나 있는데 그냥 소개만 하고 넘어갈게요. 네. Besides.
1: 아, besides.
0: 이것도 또 하나의 이유를 대거나 팩트를 대는 건 맞아요. 근데 정확히 따지면 살짝의 뉘앙스가 다른 것뿐이에요. 플러스는 요거에다가 또 요런 이유도 있고 이건데 besides는 뭐뭐 왜라는 뜻이거든요 원래. 그래서 요런 이유 말고 또 요런 이유도 있다. 아하. 그래서 의미 차는 크게 없어요 사실. 근데 원어민들이 besides 그거 말고도 얘는 뭐뭐 해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Jane이라고 하는 애가 무슨 그 레스토랑을 그냥 가기 싫어요. 원래 그 레스토랑 안 좋아해. 그 얘기를 이유를 들고 well besides she doesn't like 뭐 삼겹살. 그래서 그거 말고도 원래 삼겹살도 싫어해서 이런 식으로 또 이유를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비슷해요. 네.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Plus, it's good exercise for my brain.
1: Plus, it's good exercise for my brain.
0: Alright,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Alright? 미션입니다. 들으니까 납득이 된 거예요. 이런. 이 말이 완전 맞네.
1: 그러니까요. Man, 남자 아니고. 이런, 그쵸?
0: 남자.
1: 당신 말이 맞아요 하면 그냥 you are right 해주면 되는데요.
0: 그렇죠.
1: 완전히 맞기 때문에 you are totally right.
0: 네. 썼습니다. 아까 꽁상 씨가 이 단어를 그대로 쓴 것 같아요.
1: 네.
0: Okay. Alright. 맞는지 보겠습니다. Man, you are totally right. Got it, right? 맞는, 옳은이라고 할 때 right. 물론 오른쪽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문맥상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이거 발음할 때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입모양을 모아주고 혀를 뒤로 많이 당겨주세요. 안 그러면 뭐 가벼운이라고 할 때 light이라고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R 사운드는 혀가 뒤쪽으로 많이 당겨줘야 됩니다. 가볼게요. Right. Right.
1: Right. Right.
0: Mm-hmm, that's right. 이런 느낌인 거예요. 자, 조금 더 여기서 양념을 치려고 완전 맞다. 못 썼죠?
1: Totally right.
0: 들어봤죠?
1: Yeah.
0: 그쵸? 자, totally. Right. Totally, 완전히.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토탈이라고 하잖아요.
1: 네.
0: 토탈, 총합계 얘기할 때.
1: 네.
0: 그래서 굉장히 꽉 찬 느낌. 자, 근데 flap을 좀 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Yeah, 요거 한번 제가 해볼게요.
0: Okay, go ahead.
1: Totally. Totally.
0: 그렇습니다. 자, 지금 모음 사이에 T나 D 같은 것이 껴있으면 real 비슷하게 발음이 돼요. 이거를 flap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꼭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option일 뿐이에요. 그래서 totally or totally. 둘 다 괜찮아요. 마치 이거는 물 할 때 water 하느냐, water 하느냐 정도의 차이일 뿐이기 때문에 네. 뭐 너무 따를 필요는 없어요. 자, totally라는 부사, 양념이죠. 양념 착 치는 부사로 문장 두 개 만들어 볼게요.
1: 네.
0: 와, 그녀가 완전히 맞네. 그녀 와. 말이 완전 맞아.
1: 주어 동사를 바꾸면 되겠네요.
0: She is totally right. 그죠, she is totally right. 자, how about this? 우리 이상형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나요? 내가 좋아하는 이런 딱 그거다.
1: 서진?
0: Is that your wife's name?
1: Yeah. 이상형 제 와이프.
0: 오케이, 실명 나왔습니다. 자, 우리

0: 우리가 사람은 어제 완전 내 스타일이야 이렇게 안 하고요. 보통 타입을 써요.
1: 아,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My type, my type.
0: Yes, yes. 그러면 Patrick은 완전 내 타입이야. 어떻게 할까요?
1: 와, Patrick is totally my type.
0: 그렇죠. Patrick is my type도 좋지만 totally my type. 이게 왠지 모르겠는데 네. 저도 미국에 있을 때 이 totally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 특히나 어린 친구들이 좀 많이 써요. 희한하게도. 그리고 이거 뭐 남녀 구분은 좀 애매할 수도 있는데 그중에서 또 여성분들이 이 단어를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1: 이게 네. 약간 그런 거잖아요. 조금 우리도 아 진짜로 아 이게 완전 이거야 이런 거 할 때처럼 뭐 really나 totally 중간에 조금 양념처럼 넣어주는 맞아요. 그런 느낌인 거죠.
0: 아, 완전 그랬잖아 이런 느낌인 거예요.
1: 그냥 그래도 되는 건데.
0: 네, 강조를 좀 해.
1: 강조해 주는 느낌.
0: 네네네 그렇습니다. 자,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읽어볼게요. She is totally right.
1: Wow, she is totally right.
0: Patrick is totally my type.
1: Oh, Patrick is totally my type. Mm-hmm.
0: 자, 하나만 더요.
1: Yeah?
0: 얘랑 비슷한 거 있어요. Totally 말고 완전이라고 할 때. Mission
1: completely.
0: 아하. 이 하나 더. 이 하나 더. 아니요, 이 하나 더.
1: 예?
0: 이 하나 더 넣어주세요.
1: 여기에요?
0: 뒤에. 예. 아니, 왜냐면, 엘로.
1: 아니, 같이, 가기도 전에 일을 하나 더 나라고 해서.
0: 이미 여기에 가 있는 거 봤어요. 오케이. 왜냐면, 상훈 씨가 일을 넣을까 말까 실수가 좀 많아서.
1: 맞아요.
0: 네. 오케이. So, completely, totally, 완전히, 오케이? 자, 읽어보겠습니다. Man, you are totally right.
1: Man, you are totally right.
0: Alright. 자, 이렇게 또 두 문장 있으니까, 비트와 트레이닝 할게요.
2: Plus, it's good exercise for my brain. Plus, it's good exercise for my brain. Man, you are totally right. Man, you are totally right.
0: 네, 정리하는 느낌으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0: Yeah, but computers don't make mistakes. Yeah, but computers don't make mistakes.
2: It's okay to make mistakes. That's natural. It's okay to make mistakes. That's natural. Plus, it's good exercise for my brain. Plus, it's good exercise for my brain.
0: Man, you are totally right. Man, you're totally right. 드디어 하는 영어. 이병작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목소리 키워서 같이 해주세요. 들려온답니다.
1: 저보다 목소리 크셔야 돼요.
0: 그러니까요. 자. 실수하다. 컴퓨터는 실수를 안 하잖아. 컴퓨터들은 실수들을 안 해.
1: Oh, computers don't make mistakes.
0: 그렇죠. Don't죠. 복수니까.
1: 와.
0: 헷갈렸죠, 이거.
1: 조금 헷갈렸어요. Yes. Doesn't 할 뻔했어요.
0: 이게 it, they 이런 거는 쉬운데.
1: 맞아요.
0: 일반 명사 힘들어요. 자, 나 또 실수했어.
1: Oh, I made a mistake again.
0: Again. 하나 더요. 우리 모두 실수를 해.
1: Hey, listen. We all make mistakes.
0: 오, 연기 대박인데요. 오케이, 좋습니다.
1: 헐리우드 가자.
0: 가자. 자, 두 번째 볼게요. 완전히. 양념치기. 오케이? 자, 내 말이 완전히 맞네. 네가 완전히 맞다야.
1: Oh, you are totally right.
0: You are totally right. 두 번째. 그녀 말이 완전히 맞아. 그녀가 완전히 맞다고.
1: Oh, she is totally right.
0: 아, 좋아요. 주어. 비동사만 바꿨고요. Patrick은 완전히 내 이상형이야. 완전 내 타입이야.
1: Oh, Patrick is totally my type.
0: 그죠. Patrick is
1: totally my type. Patrick.
0: Patrick.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뭐 어떤 옷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스타일 써도 좋아요.
1: Yeah.
0: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병자 패턴 한 거 사고 씨 달려볼까요?
1: 네. 컴퓨터는 실수를 안 하잖아. Computers don't make mistakes. 아, 나 또 실수했어. I made a mistake again. 우린 모두 실수를 해. We all make mistakes. 내 말이 완전히 맞네. You are totally right. 그녀 말이 완전히 맞아. She is totally right. 패트릭은 완전히 내 이상형이야. Patrick is totally my type.
0: 자,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히 배웠으니까 미션 해결할게요. 미션 해결!
1: Yeah, but computers don't make mistakes.
2: It's okay to make mistakes. That's natural. Mm. Plus, it's good exercise for my brain.
1: Oh, man. You are totally right. Okay. Yes.
0: Well done, 잘하셨어요. guys. 자, 그렇다면 우리 어제 드린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저 언제 복직할 수 있어요? 저 언제 복직해도 될까요? 요거. 자, 제가 언제 해도 될까요? 일단은 의문사가 뭐예요?
1: When이죠.
0: When 써서. When can I? 자, 일로 돌아가다, 복직하다.
1: Go back to work.
0: 그렇죠. So when can I go back to work?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 make a mistake 활용해서 다음 정작 해주세요. 난 실수를 안 했어. 나 실수 안 했는데.
1: 어허.
0: 요거 시제 약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1: 아, 지금 안 한 상태인가요, 혹시?
0: 나는 안 했다.
1: 안 했다, 과거인가요?
0: 오. 요거는 뭐, 여러분들 느낌대로 한번 처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에 올리셔야 될까요?
1: EBS 이왕초보영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0: 후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저희는 내일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1: tomorrow!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이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동반자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1: 또 수요일 여러분 직업 영어를 배우고요.
0: That's right.
1: 어떤 직업이에요?
0: 오늘은요. 약간 뭐라 그럴까? 음식점인데요.
1: 아하.

0: Alright, 첫 번째 미션 떠 있습니다. 저 달걀 한쪽만 익혀달라고 부탁드렸는데요. 아, 뭐가 잘못 나왔네요. 네. 달걀 후라이,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1: 뭐가요?
0: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또 있잖아요, 또.
1: 아,
0: 그러다
1: 저는 이제 몇
0: 보니까.
1: 개냐가 중요하죠?
0: 아, 야,
1: 예, 뭐, 세
0: 야이라니까.
1: 개를 먹냐, 두 개를 먹냐가 중요한 거죠.
0: 맞아요. 볶음밥 먹을 때도 보면은 우리 상우 씨는 한두개 정도
1: 네.
0: 드시더라고요. 예.
1: 제, 뭐, 여담이지만 제 동기 중에 류근일 씨라고 저기 요즘에 너튜브에서
0: 오오.
1: 호텔 형님으로 유명한 그 친구가
0: 예스,
1: 계란을 한
0: 예스.
1: 판씩 먹어요.
0: 거짓말.
1: 이렇게 12개씩 먹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판까지 먹어요.
0: 와.
1: 완전 좋아요.
0: 근데 원래 그쪽에 빠져 있는 분들 있어요. 저도 한때 약간, 달걀 왜 이렇게 맛있지? 이런 적이 있긴 있거든요. 아무튼, 자, 오늘 요런 내용 한번 해볼 거고요. 두 번째 미션은요. 아, 괜찮아요. 그냥 먹을게요.
1: 아하.
0: 예. 자, 괜찮아요. 그냥 먹을게요. 이거
1: 오.
0: 솔직히 나쁘지 않죠?
1: 괜찮을 것 같은데요.
0: 요 정도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요두 문장을 영어로 바꿔볼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다 드러내도록 할게요. 일단 꽁선 씨 보내볼까요?
1: 네. 시작.
0: 영어
1: 영어합시다.
0: 합시다.
1: 도전합시다. 아니, 저 달걀 한쪽만 익혀달라고 부탁했는데요.
2: Sorry, what's the problem?
1: 그러니까 달걀을 한쪽만 익혀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I want one side fry my eggs. Egg.
2: One side fry. Oh, we're terribly sorry. It's our mistake.
1: Oh, yeah.
2: Please just give us a few minutes.
1: 아, 다시.
2: Just.
1: No. 괜찮아요. 그냥
2: No?
1: 먹을게요. That's okay.
2: Oh.
1: I will just eat.
2: You're sure?
1: Okay.
2: You wanted them sunny side up.
1: I love sunny side up.
2: Ah.
1: But it's okay. 이거 두 개당 완숙도 오케이.
2: I'm sorry.
1: Ah,
2: Sorry.
1: that's okay.
0: 성우 씨,
1: Yeah.
0: 오늘은 정말 especially 집중하셔야 돼요.
1: Yeah.
0: 왜냐면 그 달걀을 활용해가지고 하는 음식이 미국에 워낙 많고요.
1: 맞아요.
0: 뭐라 그럴까? 우리가 딱 봐도 빵을 찍어 먹기도 해요, 심지어. 노른자에다가. 네, 그런 것도 있고, 다양한 그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다이너라든가 이런 데서, 달걀 음식을 즐기고 싶다면은, 오늘 표현은 무조건으로 마셔야 됩니다.
1: Yeah.
0: 참고로 좀 궁금한 게, 상훈 씨는 어떻게 좀,
1: 뭐 반숙
0: 드세요?
1: 완숙이요?
0: 뭐, 그거 말고, 끓이는 거 말고요.
1: 네.
0: 이렇게, 프라이드로 된 걸로 먹을 땐, 어떻게 하세요? 반숙, 완숙은 그거 아니에요? 삶은 거 아니에요?
1: 아, 뭐 그렇죠.
0: 네네네. 그 뭐, 노른자를
1: 저는
0: 익혀주세요. 아니면은.
1: 완벽하게 달걀을 익힌 거 좋아합니다.
0: 저는 끔찍합니다. 상상만 해도요. 저 거기다가 빵 찍어 먹어야 되거든요.
1: 넘어가시죠.
0: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요런 내용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포커스 해주세요.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I wanted my egg sunny side up. We're terribly sorry. It's our mistake. Please just give us a few minutes. That's okay. I'll just eat them.
0: Alright, you guys. 오늘의 다이얼로그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달걀 한쪽만 익혀달라고 부탁했는데요. 근데
1: 아.
0: 완전히 뭐다 익어서 온 거예요, 예를 들면.
1: 그러니까요.
0: 아, 끔찍하거든요.
1: 아, 나는 원했어요. 나의 달걀을, 그죠?
0: 나의 달걀을 난 원했다고요.
1: 아,
0: 근데
1: 뭐,
0: 어떻게 되기를?
1: 써니사이드업이네요, 그죠? 써니사이드업이, 그죠? 우리말로 반수.
0: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 표현 들어봤어요?
1: 그쵸.
0: 오,
1: 예전에 완전
0: 오케이.
1: 제가 여기 초창기 시절에 이걸
0: 네네네네.
1: 배웠던 거 기억이 이제
0: 아,
1: 납니다.
0: 이게 또 그리고 요즘에 한국의 그런 레스토랑 같은 데 보면 미국 스타일 레스토랑에 실제로 이렇게 아예 대놓고 써 있는
1: 그쵸.
0: 경우도 있더라고요.
1: 뭐 브런치
0: 맞아요,
1: 카페 막 이런 데 가면은 그쵸?
0: exactly. 뭐 써니사이드 뭐 어쩌고 이렇게 아마 들어본 적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0: 아무튼 오늘은 요거 이렇게 빈칸 채워봤습니다.
1: 네.
0: So I want my egg sunny side up. 오.
1: 잠시만. 관사가 빠진 거 보니까 달걀이 하나만 있는 거 아닌 것 같아.
0: Well, 근데 그건 좋은 추측이지만 my가 들어가서
1: 그럼
0: 알
1: 또
0: 수는
1: 없어요?
0: 없습니다. 알 수가
1: 그럼
0: 없어요.
1: 뺄게요.
0: 뺄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큰 차이는 없어요.
1: 아, 그래요?
0: 근데 저는
1: 아,
0: 개인적으로
1: 하나만 드시지 않는군요.
0: 하나 먹지 않거든요. 그거는 좀 범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는요.
1: 그렇게까지, 아니, 달걀 하나에 왜 이렇게 심각하세요,
0: 아,
1: 오늘?
0: 저그 계란 후라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달걀 후라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무튼 eggs 복수로 여러분 여기서는 썼습니다. 상관없어요.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달걀은 eg. 그런데 발음 주의해 주세요.
1: Yeah.
0: 얘를 너무 이렇게 하면 마치 ek처럼 발음을 하는 격이 돼요. 그래서 그좀 부드럽게 가는 건데 저는 추천이요. 에익처럼 좀 늘어지게 하면은 비슷하게 발음을 할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너무 대놓고 에이그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에이그.
1: 에이그, 에이그.
0: 지금은
1: 좀 그랬어요?
0: 너무 에이그
1: 에이그,
0: 이렇게 되는데
1: 에이그.
0: 오케이. 자, 그거 잊어버리셔도 좋으니까 중요한 거는 이렇게 끊지만 말고 좀 부드럽게
1: 에이그,
0: 에이그 이렇게
1: 에이그.
0: 부드럽게 해달라는 거. 자, 그리고요. 오케이. 우리가 달걀에 한쪽만 익혔다라고 할때 앞으로 요걸 쓸게요.
1: Yeah.
0: 아까 꽁상 씨가 뭐 원사이드 뭐
1: 예.
0: 후라이드 뭐 썸띵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재밌는 이름이죠, 그죠? Sunny side up 이렇게 하면은 달걀에 한쪽만 익힌이라는 형용사가 됩니다. 왜냐면 그게 약간 태양 같지 않아요?
1: 맞아요.
0: 예. 그래서 약간 태양빛을 촥 아름 영롱하잖아요.
1: 네.
0: 반짝반짝하면서, right? So sunny side up은 한쪽만 익히고 그대로 서브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저는 만약에 주문할 때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사원 씨처럼 다른 스타일 원해요.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조금 익힌 정도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쓰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얘가 기본적입니다. 그래서 sunny side up은,
1: 한쪽만
0: 네,
1: 반수.
0: 맞아요. 자, over easy는요. 한쪽을 익히고요.
1: 네.
0: 그 다음에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살짝 덮어서 그 위에가
1: 아.
0: 노란 부분이 보이지만 않게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1: 네.
0: 여전히 안은 살아 있습니다.
1: 오늘 왜 이렇게 달걀에 너무 진지하셔서
0: 아,
1: 좀
0: 죄송합니다.
1: 당황스럽네요.
0: 자, 그리고 나서 뭐 다른 또 스타일 더 있긴 하지만 over hard 이거는 over easy보다 조금 더 단단해서 우리가 흔히 웰던이라고도 좀 써요. 이건 사람 부르는 사람마다 다른데 이거는 이제 완전 익힌 스타일.
1: 노른자가 조금 이제
0: 네,
1: 고체가 된
0: 딱딱한 노른자. 네,
1: 거.
0: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over medium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나누면 너무 많아서 얘는 정말 완전히 익혀버린 그런 스타일. 그러니까 상훈 씨는 이걸 원하신다 그랬나요?
1: 근데 사실 저는 주는 대로 먹어요.
0: 아, 그렇군요.
1: 네. 근데 어릴 때는 이걸 좋아했고, 지금은 이런 써니사이드업도 뭔가,
0: 네.
1: 제
0: 약간
1: 스타일이다.
0: 그렇죠.
1: 생각은
0: 스테이크를 뭐 웰던으로도 먹지만 뭐 미디움으로도 먹고
1: 네,
0: 그렇듯이 그렇죠.
1: 맞아요.
0: 그래서 요런 식으로 점점 그 노른자가 익혀진 상태로 한번 나열을 해봤고요.
1: 네.
0: 자, 그리고요. 스크램블 된 이런 뭐 어떡할까요?
1: 그거는 막 마구 섞인.
0: 맞아요. 그거는 형용사로 걔는 실제로 스크램블드. 그래서
1: 된.
0: 맞아요. 이제 형용사의 느낌 좀 와요.
1: 조금 와요.
0: Very, very nice. 왜냐면 이 scramble, 이까지 쓰면 동사로 이걸 막 섞다라는 뜻이에요. 네,
1: 네.
0: 엉망진창으로 막 섞는 것을 scramble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거가 된, so scrambled. 그래서 왜 egg scramble 이러잖아요. 사실
1: 오.
0: 그거는 틀린 말이에요.
1: 아, 그래요?
0: 뒤집어서 scrambled eggs.
1: Scrambled eggs.
0: Exactly. 그게 이제 egg scramble 흔히 말하는 그겁니다. 자, 아무튼 이제 형용사를 많이 알게 됐잖아요.
1: Yeah.
0: So, 뭐, sunny side up in,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well done, 이런 걸 했는데, 걔를 활용해서, 여러분들 앞으로 내가 원하는 음식의 익힘 정도를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1: 아하.
0: 얘를 그대로 갖고 와서, I want 나의 음식, right? I want my steak, I want my eggs, whatever, right? 쓰고 나서, 바로 어떤 상태로 요리되고 싶은지를 형용사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1: Yeah.
0: 네, 이게 처음에 복잡해 보이지만, 한두 번 쓰다 보면, 자기 스타일이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1: Yeah.
0: 그래서 쉽게 될수 있어요. 그래서 뭐 나의 스테이크가 뭐 예를 들어 완전히 익히게 해주세요라든가 나의 뭐 달걀이 좀뭐 써니사이드업처럼 해주세요라든가 다양하게 가능하죠. 자, 한번 해볼게요.
1: 네.
0: 저는요 제 달걀들을요 완전 익혀지게 해주세요. 그걸 원해요.

0: I want my eggs well done.
1: Well done. There you go. I want my eggs 뭐 over hard or well done. 이렇게 써 주시면 되겠고. 어, 저는요. 제 스테이크를 조금 레어하게 원해요.
0: 어. I want my steaks rare.
1: 그렇죠? I want my steak rare. 여러 개 먹으면 스테이크스가 되겠지만
2: 네, 전 여러 개 먹을 거라서 복수를 해 봤습니다.
1: 아, 그것도 참 좋은 생각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원해 내 것을 이렇게. 나쁘지 않죠?
0: Yeah, yeah.
1: Alright, 여러분 같이 읽어 볼게요. 여러분 주문한다는 느낌으로. I want my eggs well done.
0: Oh, I want my eggs well done.
1: I want my steak rare.
0: I want my steak rare.
1: There you go.
2: 만약에 에그 쓰면은 네. 원레그는 사이드업하고 원레그는 웰던으로 시켜도 되겠네요.
1: 그럼요. 그러면 I want one of the eggs 이거 and the other one 어쩌고. 그래서 조금 길어지긴 하겠죠.
0: Yeah.
1: 대신에. 오케이. 저 그렇게 해도 어 그럼 정말 좀 그 생각을 못 해봤네요. 다르게도 할 수 있겠군요.
2: 그럼요.
1: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만약에 해외에 갔다. 이거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2: 써먹어보세요.
1: Please.
2: 하고 나면 엄청 뿌듯하실 거예요.
1: 진짜로요. 해보면 뿌듯합니다.
2: 네.
1: 자, 그러면은 본문 읽어볼게요. 어, 과거형으로. 왜냐면 잘못 나왔나 봐요.
2: 그러니까요.
1: Oh, I wanted my eggs sunny side up.
0: Oh, I wanted my eggs sunny side up.
1: 자, 이랬을 때. 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실수군요.
2: 오. 자, we are terribly sorry까지 갔습니다. 아, 정말. 정말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것은 우리의 실수다. It's our mistake. 쓰면 되겠네요, 그죠?
1: 어, 미스테이크가 저번에도 나오더니, 그죠?
2: 네.
1: Right. So, oh, we are terribly sorry. It's our mistake. 볼게요. 우리의가 나죠. 아, 참고로, our 이라고 발음하는 게 맞아요.
2: Yeah.
1: 맞는데 빠르게 발음하면, 얘를 alphabet R처럼
2: 아.
1: 대충 발음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our 하려고 it's our 이렇게 할 필요 없고요. It's our mistake. It's our mistake. 거의 r처럼 한번 부드럽게 해보세요.
2: Oh.
1: 네.
0: It's our mistake.
1: Uh-huh.
0: It's our mistake.
1: There you go. 너무 our 필요는 없다.
2: 네.
1: 자, 정말 죄송한 이거 전에도 한번 나온 적은 있었죠.
2: 맞아요.
1: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들 I'm very sorry. I'm so sorry.
0: I'm really sorry.
1: Yes. 충분히 되는데 우리가 이런 거 terribly 정말 끔찍할 정도로 sorry하다. 보통 이렇게까지 쓰면 뭐라고 말 안 하거든요.
2: 네, 아까부터 계속하는데 sunny side up 안 했다고 네. terribly sorry까지도 조금 심한 거 아닙니까? really sorry 해도 되는데.
1: 이 정도 안 하면 또 저는
2: 컴플레인 들어가요?
1: 컴플레인 들어가거든요.
2: 무슨 일입니까 이게?
1: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게 달걀 굽는 거예요. 아무튼 terribly sorry. 자, 한번 해볼게요. 아, 저 정말 죄송합니다. 해볼게요.
0: Oh, I'm terribly sorry.
1: 좋아요. 자, 이번에는 어, 저희가 정말 죄송해요. 부인까지 해볼까요?
0: Oh, we are terribly sorry, ma'am.
1: 한 번만 더 해볼게요.
0: We are terribly sorry, ma'am.
1: Very nice. We are terribly sorry, ma'am. 이런 식으로. 뭐 이거는 사실 바꿀 게 많이 없어요.
2: 네.
1: You know what I mean? Alright, so 이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사과를 하고 실수였다. Alright, we are terribly sorry. It's our mistake.
0: Oh, we are terribly sorry. It's our mistake.
1: 좋습니다.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3: I wanted my eggs sunny side up. I wanted my eggs sunny side up. We're terribly sorry. It's our mistake. We're terribly sorry. It's our mistake.
1: 자 그러면서 잠시만 시간 주세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 만들어 주려고 하나 봐요.
2: Please just 땡땡. 자. 주어가 나와야 돼요. 그죠?
1: 명령어죠.
2: 아, 명령어네요. 네.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네요. 아, please just wait. Wait us. 그죠? 기다려 주세요. 우리를 잠시만 시간 주세요.
1: 오케이.
0: Okay. Wait us a few minutes.
1: 뭐 말은 되죠. Wait을 쓰는 것도 가능은 한데 원래 wait은 아. wait me예요?
2: 아니에요.
1: 뭐 들어가죠.
2: 그러니까
1: wait
2: 뭔가 좀
1: for me가 돼야 돼요.
2: 해보니까 이상했어요.
1: Right.
2: Give네요. 아. 우리에게 약간의 시간을 주세요.
1: 진짜 문자 그대로. 오케이.
2: 아.
1: Okay?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wait 써도 됩니다. Please wait for us. 뭐 이런
2: wait
1: 식으로 가능한데 자 한번 가볼게요. Check it out. Give. 뭐뭐를 주다, 뭐 누구에게 주다라는 거는 이제 뭐 형식에 따라 둘 다 가능합니다. 자, 근데 얼만큼을 달래요, 지금?
2: Oh, a few minutes.
1: 그렇죠. 그게 얼만큼이에요?
2: 그냥 몇 분 정도.
1: 맞아요. There you go. A few minutes는 긴 시간은 아닙니다. 그냥 몇 분이에요. 근데 그게 의역이 되면서 잠시라는 느낌으로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A few minutes. 어떤 경우에는 더 짧은 시간을 강조하려고 a few seconds라고도 쓰기도 합니다.
2: 네. Okay?
1: 자, 이거는 오늘은 이것으로 사실 응용까지는 하지 않을 건데
2: 네.
1: 참고로 이 a few 뒤에는 셀 수 없는 단어 나오나요? 아니면은 셀 수 있는 단어 나오나요?
2: 다 되지 않을까요? 아, 셀 수 있어야 되겠네요. 맞아요. 관사가 들어가니까.
1: 그렇습니다. 아. 자, 셀 수 있는 단어, 그 중에서도 복수명사를 쓰셔야 돼요. So, 예를 들어서, 몇 명의 학생들 이러면은?
2: A few students.
1: 그렇죠, a few students. 몇 페이지들 이러면은?
2: A few pages.
1: 이런 것들. 다 셀 수 있는 단어여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a few minutes. 대신에 오늘은 쉽게 예로만 써볼게요.
2: 네.
1: 오케이. 저 몇 분 좀 필요해요. 나 지금 당장은 못해가지고 저 몇 분 좀 필요해요.
2: 필요하다. 난 필요하다. I need a few minutes.
1: That's it. I need a few minutes. 오케이. 자, 요거 어떡할까요? 저한테 몇 분 주실 수 있어요? 이번에 조금 더 예의 있는 느낌이네요. 저한테 주실 수 있나요? 몇 분만?
2: Can you give me a few minutes?
1: 완벽합니다. Can you give me a few minutes? 좀 기다려달라는 얘기죠.
2: 그렇죠.
1: 잠시만 기다려달라. 오케이. 자, you guys, 낭독해 볼게요. I need a few minutes.
2: I need a few minutes.
1: Can you give me a few minutes?
2: Can you give me a few minutes?
1: 오케이. 자, 약간 응용해 볼게요. 약간만. 저 몇 시간 좀 필요해요. 이게 1, 2분에 되는 게 아니라서.
2: I'm sorry. I need a few hours.
1: 완벽합니다. I need a few hours. 어렵지 않죠?
2: Yeah.
1: 오케이, 오케이. 자, 읽어보겠습니다. Please just give us a few minutes.
2: Oh, please just give us a few minutes.
1: 네, 자, 이랬을 때 고민이 되는 문장이었어요. 어떻게 만들까? 네, 좀 쿨하게 가기로 했습니다.
2: 그러니까요. 네. 이게 맞죠. 또 무슨 그거?
1: 저도 원래
2: 말 못하는데. 달걀 하나를 더 달라고 또. 아우, that's okay. 네. 아이고, 괜찮습니다. I'll just. 나 그냥. 먹을게요. 그것들. 에그스를. I will just eat them. I will just eat them.
1: Eat them.
2: Yeah.
1: Right? 그것들을 먹겠다.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That's okay. I'll just eat them. Right? Of course. 먹다라는 일반 동사죠. 자, 오랜만에 기본적인 거 잡아볼까요? 여러분 같이 한번 필기해 주세요. Eat의 과거형 PP 형태. 가볼게요.
2: Eat.
1: Eat이든가요?
2: Ate.
1: Okay. PP 형태는
2: eaten.
1: Alright.
2: 과가 됐죠?
1: 그렇습니다. Eat, ate, eaten 이런 식으로 이제 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갑자기 이거 생각나서 말인데요. PP 형태를 원어민들 중에서도 모르는 사람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잘못 써버리는. 예를 들어서 이거를 그냥 PP 형태로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슬랭같이 막 쓴다던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have 뒤에는 PP 형태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갑자기 I have eaten 안 하고 I have ate 쓰는 걸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원래는 규칙적으로는 틀리다라고 하는 거. 근데 원어민들도 좀 넘어가요. 그것만큼 너무 완벽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2: 맞아요. 아니 우리도 뭐 방금 얘기하셨지만 다르다, 틀리다 이것도 그냥 구분 안 하고 막 쓰잖아요.
1: 실수하는 경우 많죠. 뭐 가르치다,
2: 가르키다.
1: 맞아요. 그것처럼 그걸 한다는 게 잘했어요가 아니라 기본을 아는 게 중요하지만 실수를 한다고 전혀 막 그것 때문에 나 말 안 할래. 이거는 더 최악입니다.
2: 맞아요.
1: 아시겠죠? 오케이, 좋아요. 그리고 요 will. 장훈 씨 또 전문 아니겠습니까?
2: 네.
1: 예. 주어가 특히 I나 will 경우에 I'll do something, will do something 뭘 나타내요?
2: 순간적 의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1: 의지의 강력한 느낌. 그렇죠? 그렇다고 그게 계획이 잘 돼 있다던가 이런 거는 아니에요.
2: 네.
1: 그래서 그냥 먹을게요. 순간적 의지를 얘기를 한 것뿐입니다. 자, 나 그냥 다음에 돌아올게. 지금은 너무 바쁜 것 같다. 그러면서 나 그냥 just까지 넣어서 나중에 돌아올게.
2: Oh, I think you are busy. I will just come back later.
1: 성훈 씨, 와 대박인데요 지금? I think you're busy까지 해주고 I'll just come back later.
2: 와우. 방금 대본 뭐 있는 줄 알았습니다.
1: 근데 두 번째가 틀린

0: 돼요. 느낌 살려야 돼요.
1: 네.
0: 저희 안에 있을게요. 이것도 의지를 쓰는 거야. 우리 안에 있을게요.
1: 오,
0: 지금 무당
1: 너무 긴장됐어. 너무 긴장됐어.
0: 네.
1: We will
0: be.
1: Be inside.
0: 그렇죠. We'll be inside. We'll be inside.
1: 아, 또 부동사 원형. 아, 어렵네요.
0: 오케이. 아, 그래도 진짜 끝내줬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Very nice. So 여기서는 일반 그러니까 여기서는 come을 썼고요.
1: Yeah.
0: 비동사의 원형 be를 쓴 것뿐이에요. 중요한 거는 비동사 원형이 오든 일반 동사 원형이 오든 그거에 대해서 의지를 얘기를 좀 한다.
1: 네.
0: 자, 읽어 볼게요. I'll just come back later.
1: Oh, I'll just come back later.
0: We'll be inside.
1: Oh, we'll be inside.
0: 그렇죠.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will은 be going to랑 다르게 사전 계획을 해 놨다는 얘기는 아닌 거라고.
1: 네.
0: 오케이. Okay? Right. 오케이. Okay. 저 읽어 볼게요. That's okay. I'll just eat them.
1: Oh, that's okay. I'll just eat them.
0: Very, very nice. 자,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Please just give us a few minutes. Please just give us a few minutes. That's okay. I'll just eat them.
0: 자, 다 같이 정리하는 느낌으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3: I wanted my eggs sunny side up. I wanted my eggs sunny side up.
2: We're terribly sorry. It's our mistake. We're terribly sorry. It's our mistake. Please just give us a few minutes. Please just give us a few minutes.
3: That's okay. I'll just eat them. That's okay. I'll just eat them.
0: 네, 드디어 아는 영어 마치고 하는 영어, 입으로 하는 영어 이명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댁에 계신 분들 아시죠? 그냥 시청하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참여해주세요.
1: 오늘은 제가 아예 하지 말고 네. 아예 할 기회를 드려볼까요?
0: 여기 안 하시려고 하는 건 아니죠?
1: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0: 순간적으로 혹시나... 넘어갈 뻔했네요.
1: 하시는지 한번 네, 들어보고 네. 싶어요.
0: 자, I want 내 음식 어떻게 이런 느낌 살려서 한번 가볼게요. 저 달걀 한쪽만 익혀달라고 부탁드렸는데요. 이게 너무 복잡할 수 있으니까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1: 네?
0: 오케이? 저는요, 제 달걀도를 원했어요.
1: Oh, I wanted my eggs.
0: 오케이, sunny side up으로 그냥
1: sunny side up.
0: Sunny side up, alright. 저 한쪽만 익히다 그거 너무 복잡하니까 sunny side up을 아예 이번 기회에 이렇게 많이들 부르는구나.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1: 네?
0: 자, how about this? 이번엔 현지형으로 갈게요. 제 달걀은 완전 익혀주세요. 저는 제 달걀을 원해요.
1: I want my eggs
0: 완전 익힌 상태로
1: over hard.
0: Oh, over hard. Okay.
1: Well done.
0: Well done. 대박입니다.
1: 안 쓴 거 자꾸 써보고 싶어가지고.
0: 아, 그럼요, 그럼요. 좋아요. 자, 제 스테이크는 덜 익혀주세요. Okay. 저는 제 스테이크를 원하는데요. 좀 rare로 원해요.
1: Oh, I want my steak rare.
0: 오케이, 제 스테이크는 좀 덜 익혀주세요. 그걸 원해요.
1: I want my steak rare.
0: 그렇죠. I want my steak rare. I want my steak medium. 무슨 뭐
1: well done
0: 그런 거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1: Yeah.
0: Alright. 자, 다음 will 해볼게요. 자, will은요 사실 조금 부가 설명을 더하자면은 보통 주어가 I나 we라고 했었죠.
1: Yeah.
0: 그런 것들은 나의 의지를
1: 그렇죠.
0: 내가 알고 우리의 의지도 웬만하면 알잖아요.
1: 네.
0: 그래서 순간적 의지를 보통 나타내고요. 보통 남의 의지, he, she, they 이렇게 남이 주어면 그 사람의 의지를 내가 어느 정도 막연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걔가 너 도와줄 거야.
1: 그럴 것이다.
0: 그런 느낌 알아두시면 더 좋아요.
1: 네.
0: 자, 한번 해볼게요. 그냥 먹을게요. 전 그냥 그것들을 먹을게요.
1: Oh, I will just eat them.
0: 저 그냥 그것들 먹을게요.
1: I'll just eat them.
0: I'll just eat them. Alright? 자, 두 번째. 그냥 나중에 돌아올게요. 저 그냥 나중에 돌아올게요.
1: Oh, I'll just come back later.
0: 저 그냥 나중에 돌아올게요.
1: Oh, I'll just come back later.
0: 네, right? So, I'll just come back later. 하나 더 해볼까요?
1: Yeah.
0: 주어 조금만 바꿔서.
1: Yeah.

0: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그러면서 우린 그냥 안에 있을게. 우리 안에 있을게.
1: We will be inside.
0: 그죠? 우리 will be inside. 우리 바깥쪽에 있을게. 그러면은.
1: We'll be outside.
0: Outside. 이렇게만 바꿔주면 되죠. 그죠? Will be, I'll be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will이라고 하는 게, 아, 이거를 그동안은 시제로만 알았는데 그런 느낌으로 쓸 수는 있지만, 아, 의지로 하니까 조금 더 편하구나. 이 정도만 느껴져도 저는 솔직히 엄청 뿌듯할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병자 패턴 한거 상우 씨 달려볼까요?
1: 네. 저 달걀 한쪽만 익혀달라고 부탁드렸는데요. I want it my ass sunny side up. 제 달걀은 완전히 익혀주세요. I want my eggs well done. 제 스테이크는 덜 익혀주세요. I want my steak rare. 그냥 먹을게요. I'll just eat them. 그냥 나중에 돌아올게요. I will just come back later. 우린 안에 있을게. We will be inside.
0: 자,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히 배웠으니까 미션 해결하겠습니다. 미션 해결!
1: 해결. I wanted my eggs sunny side up.
2: We're terribly sorry. It's our mistake. Please just give us a few minutes.
1: That's okay. I will just eat them.
2: Are you sure, sir?
1: Yeah.
2: Oh, you want to...
1: Oh, don't service. Don't service. Okay. That's okay.
2: Don't service?
1: Yeah.
0: Yes. Well done, you guys. 자, 그러면 우리 어제 드린 영자 퀴즈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난 실수 안 했어. 저 실수 안 했는데요?
1: 이건 make a mistake
0: 어허.
1: 아니면 make mistakes를 좀 활용하면 되겠네요.
0: 맞아요, 맞아요. 거기다 과거 부정이니까 I didn't make a mistake.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이죠. 우리 will 뒤에 동사원형 붙이는 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제가 당신에게 의자 가져다 드릴게요.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당신에게 의자를 가져다 드릴게요. 요거 되시겠습니까, 이거?
1: 저 한번 트라이 해보고 있어요, 머릿속으로.
0: 오, 벌써. 오케이.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응용 문장까지 해서 어디에 올리셔야 될까요?
1: EBS 이 왕초보 영어 홈페이지 올려주세요.
0: 네,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동반자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목요일에 관계 영어 네. 배웁니다.
0: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머니 친구와 통화하기 파트 2 되겠습니다.
1: 지난주 목요일에 이어지네요.
0: 맞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뭐 저희 어머니가 얘기 항상 하시거든요. 막 이런 얘기가 나왔죠.
1: 아하.
0: 네, 기억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가지고 우리 한번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쫙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엄마 친구분과 통화하는 situation 요거 가보고요.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자, 첫 번째 미션입니다. 정말이니? 아줌마도 너희 엄마가 보고 싶단다.
1: 정말이니? 이런 건 알 것 같고. 네네네네. 나도 너희 엄마가 보고 싶다. 요것도 뭐 할 것 같습니다.
0: 이것도 뭐 그렇게 복잡한 구조는 아니에요.
1: 근데 죄송한데 직접 통화하시면 안 됩니까? 왜 네? 이거 건너서 안부를 전해야 되죠?
0: 약간 껄끄러운 거 아닐까요?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물론이지 엄마한테 안부 전해주렴. 이렇게 돼 있습니다.
1: 와, 잠시만요. 안부를 묻다. 이제 갑자기 뭐 떠오르는 덩어리 표현은 없는데요.
0: 그러니까요. 자, 이게 과연 영어로 될 것인지, 영어로도 안부를 전해준다는 말 자체를 하는지, 아하. 오늘 또 알게 될 겁니다.
1: 요거 빨리 궁금한데 가볼까요?
0: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영어로 갈까요?
1: 자, 영어 합시다. 도전합시다.
2: 정말이니? 아줌마도 너희 엄마가 보고 싶단다.
3: Sorry, in English.
2: Really? I miss your mother too.
3: Oh, come and visit us sometime.
2: 아, 언제 한번 놀러 오라고 방문하라고? 아, 물론이지. 응? 엄마한테 안부 전해 주렴.
3: Pardon?
2: 그러니까 of course.
3: 아.
2: 안부를 전해 줘야 되니까 I
3: uh-huh.
2: you
3: me
2: you can My yeah. hello, say hello to your mother.
3: You can my say hello yeah. to my
2: you,
3: mother.
2: You will my 안부 to your mother.
3: Your 안부?
2: 모르겠어, 나 지금 전화하니까 더 모르겠어.
3: 그러니까
2: 저기
3: okay.
2: say her. I say hi.
3: Tell my mom
2: yeah,
3: that you said hi. Oh, okay. We'll do. Take care of yourself too.
2: Ah, yeah, yeah. Take care. Okay. 무슨 말인지 알아요. Okay. Thank you.
3: Bye.
2: Bye.
3: Bye.
2: 아, 답답하네.
0: 네. 저는 안부가 영어인 줄 몰랐습니다.
1: 네.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날까요?
0: 그죠, 그죠. 아니, 생각해보면, 안부 전해줘. 뭐, 이런 말 충분히 자주 하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영어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뭔가를 패스해 달라 그럴 수도 없고.
1: 그러니까요.
0: 그렇죠. 이게 저희 제가 미국 살던 집에 저희 이웃 분이 있었어요.
1: 네.
0: 그 분이랑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알고 지냈는데 항상 이제 그 소셜 미디어 같은 걸로 연락이 와요. 외국 사람인데 저희 어머니에게 좀 안부 꼭 전해달라고 항상 쓰는 말이 있고요. 네, 저도 똑같이 말을 합니다. 뭐 자녀분들께 안부 인사 전해달라. 정말 정해진 수준이라서 오늘은 네, 알아두시면 틀릴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집중해 주시고요.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Really? I miss her too.
5: Come and visit us sometime.
4: Definitely. Tell her I said hi.
5: Will do. Take care of yourself, too.
0: 자, 오늘의 다이얼로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미션 문장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1: 네.
0: 네, 그래서 뭔가 자연스러운 대화 중에 정말이니? 그래서 아줌마도 너희 엄마가 보고 싶단다. 왜냐면 항상 얘기한다고 했었단 말이죠, 그렇죠?
1: 맞아요. 아까 지난 시간에 맞아요. 이어서 연결이 되는데요. 뭐 그러니까 생각을 말을 많이 한다니까 나도 그녀가 보고 싶. 다 나도
0: 나도
1: I miss her too 요거는 그래도 유추가 가능하죠.
0: 네. 이제는 좀 기본적인 구조는 좀 확 들어오지 않나요?
1: 네.
0: 그렇죠? Really 그러면서 뭔가 스윗함을 느끼면서 I miss her too 느낌 너무 좋습니다. 완벽합니다. M-I-S-S miss right 뭔가가 보고 싶다 뭐 그립다 이런 정도의 느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놓치다란 뜻도 된다고
1: 맞아요.
0: 했었죠. 놓치니까 그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1: 그렇죠.
0: Right? So I missed the bus. 놓쳤다.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것. Right? 자 하나만 잡을게요. 여기서는 뭐 솔직히 큰 게 없습니다.
1: 맞아요.
0: Really? I miss her too. 문장 마지막에 뭐 있었죠?
1: Too.
0: 이거 어떤 느낌?
1: 나도.
0: 뭐 도라는 느낌, 또한이라는 느낌 줄 때 우리가 to를 쓸 수 있죠. 자, 원어민들은요, 이 to를 무조건 뒤에 쓰지는 않아요. 중간에 이제 이게 결국에는 그냥 부사기 때문에 중간에 I too miss her. 이렇게 중간에 넣기도 합니다. 한데, 아, 그래서 그런 거 변수는 좀 알고는 계셔야 돼요. 오케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뒤에 많이 쓰게 되는 거.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누구를 아낀다라고 할 때요. care for someone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care for someone. 나도 너를 아껴. 신경 쓴다고.
1: I care for you too.
0: 그렇죠. I care for you too. Right? 자, how about this? 어? 저희도 시카고 사는데.
1: Oh, we live in Chicago too.

0: 오! 상훈 씨, 이제 이미 자동으로 도...
1: 잡았어요. 그 장소에 인은 캐치했어요.
0: 딱 들어왔군요. 예. 오케이. 좋습니다. Alright. So 우리가 어떤 지역에 있을 때, 그렇죠? 뭐 도시, 나라, 뭐 주 이런 거 앞에는 인 써주는 것까지
1: 같이. 작은 진짜 장소 들어가면 at.
0: 맞아요. 장소 앞에는 at. At the building, right? At the office, at the post office, you know. 자, 요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are for 누구를 좀 아끼거나 신경 써주는 것까지 해서 해보겠습니다. I care for you too.
1: I care for you too.
0: Oh, we live in Chicago too.
1: Wow, we live in Chicago too.
0: Right. 자,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 기억에 따르면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뭐, my mom talks about you all the time.
1: 맞아요, 맞아요.
0: Something like that,
1: 맞아요.
0: Right? Okay. 거기에 연결하면서, really, I miss her too.
1: Oh, really, I miss her too.
0: Alright. 자, 두 번째 볼까요? 아, 언제 한번 오셔서 방문해 주세요. 한번 놀러 오세요.
1: 자, 여기 뭐 명령어 내오죠? 네. Come, 오세요. 그리고 방문해 주세요. 그죠?
0: 누구를?
1: 언제 한번.
0: 누구 방문해요?
1: 우리를.
0: 아하.
1: Visit 쓰면 되죠. 그죠? Visit.
0: Visit 쓰는 줄 알았어요?
1: 네. Come and visit us.
0: Alright, V-I-S-I-T. Come and visit us sometime. 아, 이것도 정말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보겠습니다. That's right. Visit. 방문하다라는 일반 동사. 중요한 거는요. 얘는 visit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로 to 쓰시면 안 돼요.
1: 아. 네.
0: 저희를 뭔가 를 나오는 게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Visit us, visit her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셔서 저희를 visit 해주세요. Sometime. 성우 씨. Sometime이 뭐예요?
1: Sometime이요?
0: 네.
1: 언젠가?
0: 언젠가?
1: 네.
0: 그러면 sometimes는 뭐죠?
1: 가끔? 때때로.
0: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요거만 보여주고 이건 뭐예요 했으면 순간 또 헷갈릴 수 있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sometimes, 그럼 가끔씩 요거 많이 아시는데 얘는 완전 뜻이 다르죠. 언젠가, 미래 언젠가, sometime. 요런 느낌. 그래서 여기서 sometimes를 써주면은, 그죠? Come and visit us sometimes. 가끔씩은 방문해주세요. 라는 뜻으로
1: 바뀌네요.
0: 바뀌어버립니다. 네. 그래서 sometime을 꼭 알아줘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같이 점심 먹자. 뭐, 언제.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정말로 먹고 싶은 거, 같이 점심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점심 먹자는 어떻게 해요? 함께 점심을 먹자.
1: Oh, we,
0: let's eat, mm-hmm. 점심,
1: lunch, sometime.
0: Sometime, right? 근데, Let's eat
1: together?
0: 아, together 같은 거 넣어주면 함께라는 게 더 살아있죠. 없어도 뭐 상관은 없는데, 넣어야 또 확실하죠. 그렇죠? 그냥 먹자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let's 뭐 have lunch or eat lunch together sometime. 이런 식으로 이제 쓴다든가. 자, 이건 어떻게 할까요? 어딘가에 들리는 거 기억나세요? 잠깐 들르다? 무슨 by인데?
1: Stand by. 그건 뭔가 준비하는 거죠.
0: 네, 그래서. 자, 스탑 바이 되겠습니다.
1: 스탑 바이.
0: 오케이, 자, 이걸 볼게요.
1: 아, 얼마 전에 배웠는데요. 아, 정말.
0: 내 사무실에 들러, 언젠가. 한마디로, 언제 한번 들러, 내 사무실. 이런 느낌이잖아요.
1: Hey, stop by my office sometime.
0: Sometime. Alright, sometime을 활용해서 이렇게 문장 넣어봤습니다. 이거 sometimes로 하면 가끔씩이기 때문에 의미가 완전 바뀔 수가 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읽어볼까요?
1: 네.
0: 오케이. Let's have lunch together sometime.
1: Let's have lunch together sometime.
0: All right. Stop by my office sometime.
1: Oh, stop by my office sometime.
0: There you go. 예전에 그거 아마 알려드렸는지 기억이 갑자기 안 나는데 최근이긴 했던 것 같긴 한데 네. 우리가 오랫동안 오랜만에 만나서 야 언제 한번 밥 먹어야지.
1: Long time no see.
0: 그 아니고 catch up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1: Catch up.
0: Catch up. Catch up은 뭐냐면 상훈 씨랑 나랑 오랫동안 못 만났을 때 Hey, let's catch up sometime. 이러면 언제 한번 우리 캐치업 하자. 그 얘기는 오랜만에 얘기 좀 나누자. 아. 근데 그게 우리 한국말로 치면 점심 한번 먹자. 밥 한번 먹자. 그런 뜻이에요. 진짜 그런 표현도 있고 여기서는 실제로 점심을 먹자.
1: 그러면은 그 미국에서도 캐치업 약간 빈말인가요?
0: 완전히 빈말.
1: 똑같네요. 우리 밥 한번 먹자처럼.
0: 그렇죠. 뒤에 날짜가 아니라 썸타임이 나오는 순간 언제가 될지 모른다.
1: 네. 네.
0: 좋습니다. Alright. So 요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 네?
0: Please. Let's have lunch together sometime.
1: Let's

0: Let's have a lunch together sometime.
1: Hey, stop by my office sometime.
0: Hey, stop by my office sometime.
1: Yes, there you go. 자, 그 이거 하나만 해볼게요. 언젠가인데 내일 언젠가라고 만약 쓰잖아요.
0: 네?
1: 그러면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언젠가가 아니라 내일 중에 한번 연락하겠다. 아하. 이거 가능하거든요.
0: 아하.
1: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내가 너한테 언젠가 전화할게. 근데 내일 이렇게 하면 돼요.
0: I will call you
1: 언젠가 내일
0: sometime tomorrow.
1: That's it. 엄청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I'll call you sometime 이러면 이건 언제 전화할지 몰라요. 하지만 네. tomorrow로 넣어주면서
0: 내일 언젠가.
1: 네, 내일은 전화 한 번은 해야 된다는 느낌인 거.
0: 내일 중에 할게.
1: 네, 내일 중에 할게. I'll call you sometime tomorrow. 이거 엄청나게 많이 써요.
0: Wow.
1: Sometime today, sometime tomorrow. You know?
0: Yeah.
1: Okay.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Come and visit us sometime.
0: Come and visit us sometime.
1: 좋아요. 자, 이렇게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Really? I miss her too. Really? I miss her too. 'Come and visit us sometime.'
1: 아, 드디어 오늘의 핵심 표현입니다. 물론이지 엄마한테 안부 전해주렴. 네, 쉬운 거 미워도 없어요.
0: 쉬운 거, of course 있죠. Of course, 물론이지.
1: 아하.
0: 아, you. Of course.
1: Of course. 뒤에?
0: Tell her. 그녀에게.
1: 뭐요? 직역을 해주세요.
0: 그녀에게 전해.
1: 그녀에게
0: 말해.
1: 말해. 뭐라고 말해.
0: 내가 하이 했다고.
1: 와. 엄청 쉽죠, 솔직히. 그녀에게 전해. 말해. 내가 하이라고 했다고. 그게 안부 전해주렴. 형 씨, 그때 기억나요? 우리가 안부. 이렇게 뭔가 단어가 있으면
0: 좀 어렵죠.
1: 어려워요. 오히려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건 그냥 정말 풀어 써버리면 되는 겁니다. Tell her I said. 일단은 얘가 맞는지 보겠습니다.
0: 아, definitely.
1: Definitely 썼네요. 근데 of course, right?
0: 가능하죠.
1: 그런 것도 가능하죠. 물론이지 라고 얘기를 했어요. 문맥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지금 definitely라고 하는 거 스펠링, 오 이거 뭐예요? 이런 단어 처음 들어봐요. 너무 어려운 단어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회화체 수준입니다. 회화에서 쓰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물론, 아, 확실히 이런 식으로 할 때 우리가 definitely 대신에 강세를 D-E에다가
0: definitely
1: 이렇게 주면 definitely 틀이란 사운드가 나오지가 않아요. 자, 발음 한번 해볼게요. definitely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두 번 들려드릴게요. definitely definitely
0: definitely definitely
1: 좋아요. So definitely 그러면서 oh tell her I said I 자 이거 응용 가능하겠죠.
0: 완전 가능할
1: 것 같은데. 꼭 그녀에게 전해줄 필요 없잖아요.
0: 맞아요.
1: 그렇죠. 그래서 요 정도 나눠서 뭐 그가 될 수도 있고 너의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너의 언니가 될 수도 있고 너무 다양합니다. 자 말해라 그에게 내가 하이 했다고 하이라고 말했다고 자 갑니다. 그에게 안부 좀 전해줘.
0: Tell him I said hi.
1: 그렇죠. Tell him I said hi, right? 자, 이번엔 너의 부모님께 안부 좀 전해줘. 이건 진짜 많이 쓰죠.
0: Hey, tell your parents I said hi.
1: Beautiful. Tell your parents I said hi.
0: 어렵지
1: 않죠?
0: Yeah, yeah.
1: 직역으로 느껴주니까 더 나은 것 같단 말이죠. 자, 읽어보도록 하실게요. Tell him I said hi.
0: Tell him I said hi.
1: Tell your parents I said hi.
0: Tell your parents I said hi.
1: 그렇죠. 그리고 참고로 hi보다 hello를 쓰면 조금 더 격식이 됩니다.
0: 아.
1: 네, so tell her I said hi. 이거 대신에 tell her
0: I said hello.
1: Hello.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격식이고 근데 일반적으로 회화체에서는 얘를 더 많이 쓰긴 해요.
0: I said hi.
1: I said hi, right? So 뭐 이거는 생각지 않은 건데 이거 한번 해볼까요? 성훈 씨가 어떤 뭐 마음에 드는 지인 아는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의 언니를 좀 좋아해요. 그래서 네. 너 언니한테 좀 안부 전해줘.
0: Hey, tell your sister I said hi.
1: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요. 어렵지 않죠, 그렇죠?
0: Yeah, yeah, yeah.
1: Right. Okay, you guys,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Definitely, tell her I said hi.
0: Definitely. Tell her I said hi.
1: Okay,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which is, 어, 그럴게요. 그래서 아주머니도 몸 잘 돌보세요. 아. 여기까지.
0: 자, 그럴게요. 이거 지금 딱 보는 순간 생각하는 거는 I will. 아, 왜? 어, 저 그럴게요. 아니 뭐 바, 여긴 좀 다르지만 제가 생각한 건 아, 왜?
1: 네, 이거는 본인이 생각내는 대로 느끼는 대로 I will.
0: Yeah, take care of yourself. 너 스스로를 잘 돌봐라. 이 뜻은 아주머니도 아주머니 몸도 잘 돌보세요. 아주머니 도.
1: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돌봐라. 결국에는 뭐 몸 건강이라든가 기타 등등이 되겠죠. 안전, 네. 안녕이라고 하는 거겠죠. So I will. Take care of yourself too. 자, 상훈 씨의 답변은 I will이었는데 저는
0: will do로
1: 했습니다. 자, I will도 얘기를 할 건데 일단은 will do 이게 어 뭐라 그럴까 그냥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예, 그래서 뭐 주어랑 뭐 이런 거 다 생략하고 그냥 will do 그럴게요. 근데 얘는 약간 아 뭐라 그래 위트 있고 발랄하고 이런 느낌이 더 들어가 있어요.
0: 이거 약간
1: 네, will do.
0: I will do that. 이거 줄임말은 아니.
1: 어, 그렇다고 봐야겠죠. 당연히.
0: 주어부터.
1: 앞뒤가, 오, 상훈 씨. My goodness, right? I will do that. 이거 잘라낸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will do가 있고, 아까 상훈 씨가 썼던, 뭐가 있죠 또?
0: I will.
1: 이것도 사실은 뒤에 do that 정도가 생략이 된 거예요.
0: 그러네요.
1: I will.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얘를 더 많이 써요.
0: 아하.
1: I will. I will. I will. 이렇게. 자, 그런데 will do는 조금 더 생기발랄한 느낌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will do. 그래서 얘는 진짜 약간 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싶고 약간 뭐 그런 영화 대사에서도 그렇고 더 많이 쓰이는 편이고 일반적으로는 그냥 나는 좀 무난하게 가고 싶다 그러면 I will.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0: 네.
1: Alright? 자, 그리고 돌보다라는 덩어리 표현 나왔죠?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돌봐라. 이거는 왜 take care 이런 거 들어봤어요?
0: Take yeah, care, yeah, take care.
1: Right? 근데 거기까지는 그냥 단순한 문장은 문장인데 너무 짧아요. 그래서 도대체 뭘 돌보는지 쓰려면 이 친구 도움을 받아야 돼요.
0: Yeah.
1: Take care 뭐 이렇게 못 써요. Take care of something 이러면 뭔가를 돌보다. 이거는 사람을 돌보는 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일 같은 것을 돌보는 것, 결국 오. 처리한다는 뜻도 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좀 맡아서 하는 거.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당신의 건강을 돌보세요. 상대방한테.
0: Take care of your health.
1: 그렇죠. Take care of yourself도 되지만 your health 대놓고 써도 괜찮습니다. 자, 나는 내 자신을 돌볼 수 있어. 아, 걱정하지 마. 난 돌볼 수 있어, 내 자신을.
0: Oh, I take care of me.
1: Myself.
0: 아, myself.
1: 그리고 보세요. I take care of myself 해도 되는데 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 좀 넣어주면 안 될까요?
0: I can take care of myself.
1: 아니, 그렇죠. Hey, don't worry. I can take care of myself. 보통 이제 어르신 분들한테 그래서 아 제가 뭐 이렇게 도와줄게
0: Oh, 이러면, don't worry, don't worry. I can take. I can take care of myself.
1: Myself.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0: 아직은 좀 입에 안 붙네요.
1: 맞아요, 맞아요. 자 이런 것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도 돼요. 진짜 나중에. 상훈 씨가 자동차가 스크래치가 나는데 제가 그걸 잘 고치나 봐요. 그래서 막 부탁을 했을 때, 아, oh, don't worry. I'll take care of your car. 차에도 쓸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자, 낭독해 볼게요. Take care of your health.
0: Take care of your health.
1: I can take care of myself.
0: I can take care of myself.
1: 자, 그러면 이거 하나만 더요. 하나만.
0: 네, 네.
1: 자, take care of yourself 있었죠?
0: 네.
1: 이번에는 너 자신을 잘 돌봐라. 어떻게 할까요? 좋은 케어를 해라 라고 하거든요. 힌트 드리면
0: Take care of
1: 아, 좋은 care
0: Take good care of myself
1: 너 자신
0: Myself
1: Yourself
0: 아, yourself
1: 그렇습니다. 네. So take good care of yourself 하면 결국 take care of yourself나 차이가 없어요. 근데 더 잘 돌봐라 좋은 케어를 좀 해줘라 네, 이런 느낌으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강조가 됩니다. 오케이. 자, 본문 읽어보도록 할게요. Will do. Take care of yourself too.
0: Will do. Take care of yourself too.
1: Alright,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Definitely. Tell her I said hi. Definitely. Tell her I said hi. 'Will do. Take care of yourself too. Will do. Take care of yourself too.

0: 네, 정리하는 느낌으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1: Really? I miss her too. Really? I miss her too.
2: Come and visit us sometime. Come and visit us sometime.
1: Definitely. Tell her I said hi. Definitely. Tell her I said hi.
2: Will do. Take care of yourself too. Will do. Take care of yourself too.
0: All right. 자, 여러분, 댁에 계신 분들도 목소리 키워서 자신감 키워서 입으로 직접 도전해보는 입영작 타임 돌아왔습니다. 자, 입영작 때는 일반적으로 원래 입영작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은 frame patterns라고 해서 뼈대 패턴들 제가 정해놓은 게 있기는 해요. 하지만 꼭 그걸로만 입영작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나온 오늘 대화문에서 나온 간단한 단어라든가 이런 것도 입으로 직접 해보는 거 이게 완전히 it makes a huge difference, okay?
3: 이거 약간 좀 shy 하신 분들은 네. 이거 할 때만큼은 조금 굉장히 좀 컨피던스하게
0: 네.
3: 오셔야 돼요.
0: 정말 그래야 됩니다.
3: 맞아요.
0: 그동안 난 왜 영어가 안 늘지? 다른 것을 탓하시면 안 돼요. 안 해서 그런 것뿐이에요. 오케이?
3: 맞습니다.
0: 자, 갑니다. 2 활용할게요. 나도 그녀가 보고 싶단다. 나도 그녀가 그리워.
3: I miss her too.
0: 저도 그녀가 그리워요.
3: I miss her too.
0: 나도 너가 그리워.
3: I miss you too.
0: 이런 식으로 바꿔줘도 되겠죠.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끼는 거, 뭔가 돌보는 거, 이렇게 상관하는 거,
3: care for.
0: Okay. 나도 널 아껴. 나도 너 신경 쓴다고.
3: Hey, I care for you too.
0: 저도요. 당신을 아껴요.
3: Hey, I care for you too.
0: 그렇죠. I care for you too.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우리도 시카고에 살아.
3: 와우. We live in Chicago too.
0: 저희도 시카고 사는데.
3: We live in Chicago too.
0: 뭐 생각할 게 많이 없는 부분인데.
3: 이런 우연히 전에 배웠던 거 한번 써보고 싶었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나요.
0: 뭐가 있었죠?
3: 와, 너무 우연이다.
0: What are the chances?
3: 아니요, 그거 말고.
0: What are the odds?
3: What are the odds? 이거 앞에 놓고 싶었는데요. 또 그게 생각이 안 났어요.
0: 안 써서. 그게 너무 아깝잖아요. 안 쓰면 우리가 이런 너무 좋은 표현이 있다 했는데 날아가 버려요.
3: Do you live in Chicago?
0: In Chicago?
3: Do you live in Chicago? What years? We live in Chicago too. 이 문장을 네네네네. 해보고 싶었어요.
0: 이거는 그러니까 뭐냐면 혼자 하는 것보다 친구랑 주거니 받거니 하면 진짜 최고예요.
3: 친구가 없어요.
0: 저기 죄송합니다.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3: 알겠습니다.
0: 네.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Tell someone I said hi.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요. 제 안부로 전하면 I said이지만 이것도 나중에
3: 다 바꿀 수 있겠네요.
0: 이것도 뭐 my mom said 뭐 이렇게도 바꿀 수는 있어요.
3: 네?
0: 오케이? 자, 가볼게요. 그녀한테 안부 전해주렴. 그녀에게 내가 안녕이라고 했다고 말해줘.
3: Tell her I said hi.
0: 그녀에게 내 안부 좀 전해줘.
3: Tell her I said hi.
0: 그렇죠. Tell her I said hi. 이렇게. 자, 이번에는 걔한테 그에게라고 해볼게요. 그에게 나의 안부를 전해달라.
3: Tell him I said hi.
0: 그에게 제 안부 좀 전해주세요.
3: Tell him I said hi.
0: 그러죠. Like this. 자, 하나 더 해볼까요? 부모님께 안부 전해줘. 너희 부모님에게 내가 hi 했다고 좀 전해줘.
3: Tell your parents I said hi.
0: 부모님께 안부 좀 전해주세요.
3: Tell your parents I said hi.
0: 그죠. 너희 형에게 나의 안부 좀 전해달라. 할 수 있을까요?
3: Tell your brother I said hi.
0: 마유에게 내 안부를 전해달라.
3: Tell Mayu I said hi.
0: 그렇죠. 그렇다면은 우리
3: 그만하시죠. 네, 지금
0: 알겠습니다. 너무
3: 100개,
0: 했나요?
3: 100개 하시려고.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근데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0: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서로 이제 안부 묻고 이렇게 하는 거.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입영적 패턴하고 상훈 씨 달려볼까요?
3: 네. 나도 그녀가 보고 싶단다. I miss her too. 나도 널 아껴. I care for you too. 우리도 시카고에 살아. We live in Chicago too. 그녀한테 안부 전해주렴. Tell her I said hi.

0: 걔한테 안부 전해줘. 그에게 안부 전해줘. Tell him I said hi. 부모님께 안부 전해줘. Tell your parents I said hi.
1: 네,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히 배웠으니까 미션 해결하겠습니다. 미션 해결!
0: Oh, really? I miss her too.
2: Come and visit us sometime.
0: Oh, definitely. Tell her I said hi.
2: Will do. Take care of yourself too.
0: Okay.
2: Bye.
0: Bye. Yes.
1: Well done, you guys.
0: We can do it.
1: Yes, we can do it. Alright. 자, 어제 드린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제가 당신에게 의자 가져다 드릴게요. 자, 일단 의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0: will 써주면 될것 같은데요.
1: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bring 할 것이다 그러면 I
0: I will bring
1: yeah,
0: you.
1: 그렇죠. So I'll bring you a chair.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배운 입영적 패턴. 사실 굉장히 간단하죠.
0: 네.
1: to라고 활용해서, 뭐뭐 또한 뭐뭐도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아, 이 케이크도 먹어. 아, 이 케이크도 먹어.
0: 이 케이크를 먹어가 아니고 이 케이크 도니까.
1: 아, 요건
0: 예.
1: 진짜 심플합니다,
0: 여러분.
1: 여러분.
0: 동사원형부터.
1: 명령어니까. 그렇죠?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 올리셔야 될까요?
0: EBS 이왕초보 영어 페이지 올려주세요.
1: 네, 실수 나는 거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도전해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0: tomorrow.

0: KBS 키즈.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2: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3: 아, 이 분위기?
4: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6: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비비 국민행동요령 산골. 한번 났다 하면 돌이킬 수 없지. 끔찍한 산불 예방만이 답이지. 산에 갈 때 성냥라이터 들고 가지마.

0: 바로 신고하세요. 1999 단풀이 번쩍한다.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꼬리는 대피한다. 펭수가 알려지는 곳으로.
1: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0: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예! Yeah.

0: 주는 힘의 원천. 살이 제대로 오른 여름 전령사 갯장어 만나러 고성반도로 가보시죠. 한반도 남쪽 해안, 한려 수도와 이어지는 고성반도. 그 품에 안긴 자란 마는 남해 청정 해역으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자란 만의 넉넉한 바다를 품은 항구 마을. 포교 마을 앞바다에서는 여름이면 짙푸른 남해가 키워낸 아주 특별한 손님을 만날 수 있답니다. 사방이 어두운 새벽 3시, 벌써 하루를 시작하는 분이 계시네요.
1: 안녕하세요.
2: 예.
1: 뭐 준비하시는 거예요?
2: 아, 예, 이제 고기 잡으려고 준비합니다. 미끼, 미끼.
0: 미끼는 국민 반찬 고등어.
3: 이 고기는
1: 네.
3: 싱싱하고
1: 네.
3: 냄새 안 나는 그런 걸 좋아해가지고.
2: 이건 내 갖다 놓고.
3: 예.
0: 미식가인 녀석은 바로 갯장어. 긴 줄에 낚싯바늘이 매달린 주낙으로 잡는답니다.
1: 아버지, 이쪽 지역에 갯장어가 많이 잡히나요?
2: 예. 여기가 청정 해역이거든.
0: 평생 바닷바람 맞으며 살아온 어부. 야행성인 갯장어를 잡기 위해서는 캄캄한 새벽부터 움직여야 한답니다. 갯장어가 잘 잡히는 어장에 도착하면 그때부터는 시간과의 싸움.
2: 이거 빵에 데이면은
1: 네.
2: 뻘에 데이면은 이거 뼈는 내가 많이 나거든. 그렇게나 이 냄새 맡고 먹는 거.
0: 미끼 낀 낚싯줄을 바다에 다 내리고 나면 이번엔 수조에 잘 갈린 칼을 박아 넣었습니다. 이유는요?
3: 고기를
1: 네.
3: 올라오면
1: 네.
3: 여미에서 바로 올려 고기 올라오면
1: 줄을 그냥 끊는 거예요?
3: 네.
0: 갯장어가 미끼를 충분히 물었겠다 싶으면 이제 내려둔 주낙을 올릴 시간.
4: 많이 올라올까요?
3: 알 수가 없어요.
4: 알 수가 없어요?
0: 그런데 말과는 달리 처음부터 갯장어가 힘차게 올라옵니다. 넘치는 힘과 무엇든지 덥석 물어버리는 사나운 성질을 가진 남해의 진갯.

0: 이빨이 날카롭고 무엇이든 잘 물어서 일본에서는 문다는 말에서 유래해 하모라 불린다죠.
1: 이빨이 무섭게 생겼네요.
2: 쨍은 나.
3: 겁나.
1: 겁나요?
3: 네. 사람이 그 살면 없이 살 다 떨어져요.
1: 오늘은 좀 어때요?
3: 무엇이?
1: 고기 잡히는 게.
3: 아, 오늘 많이 무는 태죠.
1: 이건 뭐예요?
3: 알갱이, 알갱이, 빨간 고기.
1: 알갱이?
2: 응. 순게, 순게를 가되 우리는 날개를 가는데.
0: 갯장어는 수온이 따뜻해지는 5월에 잡히기 시작해 10월까지 잡는 계절고기입니다. 양식도 되지 않고 아무 때나 맛볼 수 없다 보니 여름이면 녀석들 귀한 몸값 자랑한다죠.
3: 이거 고기를 쪼갠대로 네가 받을까? 그러면 석유수선 줄까?
4: 아, 여기로 바로 가 있어.
3: 그리고 바로 갈까?
4: 예, 예, 바로 오셨대.
3: 누나 알겠다. 아이.

0: 고단한 하루에도 만선으로 돌아온 어부는 어깨에 절로 힘이 들어갑니다.
1: 아유, 뭐 연습하구나.
2: 안녕하세요.
3: 고생하셨네요.
0: 배가 들어오면 바로 갯장어를 사드린다는 차태수 씨.
3: 아따 고기 좋네. 옛날에 내가 많이 받아요. 이 배요, 아재 배를 많이 받았었거든. 우리가 뭐 내가 좀 급할 때 부탁하면 한 번씩 그래. 급할 때는 고기 잡아주거든. 앞으로 한 10년은 돼야 되겠는데.
1: 내년엔 네 감정력은 만사야 그러는데.
3: 아유, 그래도 그 시에 감사하소.
1: 아, 시에 감사.
3: 예, 너무 무리하게 날 때 신다 하지 말고.
2: 감사합니다.
1: 가시다.
2: 예. 빨리 뛰어야 돼요?
3: 네. 이 좀 바로 잡은 거 힘이 없기 때문에 빨리 참을 수도 있어요.
0: 태수 씨는 항구 앞에서 가족들과 함께 갯장어 식당을 운영합니다.
3: 거기 뜨거워져. 날이 뜨시면 뜨실수록 갯장어는 더 살이 찌고 좋거든. 전체 살이 엄청 찌고.
0: 막 잡아온 갯장어. 손님들이 눈을 떼지 못하네요. 성질 사나운 갯장어는 손질도 까다롭습니다. 몸통과 근육 사이에 잔가시가 촘촘하게 박혀있기 때문이죠.
3: 그래도 형님 하는 건 아버지 하는 거 보고. 우리 사형제 중 다 와서 여동생 둘이 주방에 있지. 남동생 요 와서 해주지.
0: 동생이 등뼈를 발라내면 잔가시에 불쾌감이 없도록 잘게 써는 건 태수 씨.
3: 이 잘게 쓰려야지. 얘는 잘게 안 쓰면 가시가 받쳐서 못 먹어. 얘는 구이하고 샤고. 이제 한 마리 보통 칼질로 100한 34cm 정도. 이렇게. 껍질은 그대로 붙어 있고. 이야. 껍질 안 잘리고.
2: 이게 바로 기술이에요.
3: 네, 우리 칼질 이게.
0: 태수 씨의 칼이 도마에서 경쾌하게 춤을 춥니다.
3: 우리 큰딸.
2: 안녕하세요.
3: 둘째, 제 동생.
4: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또 어머니. 예. 엄마야, 봐봐라.
2: 안녕하세요. 어머니.
3: 민철아, 우리 큰아들. 네, 가족으로 이 해에 나가야 되지. 그래야 이 마음도 많고. 아니, 마음 맞는 거 많이 싸운다, 우리.
0: 주방을 진두지휘하는 이는 어머니 김정순 씨. 직접 밭에서 키운 것으로 반찬을 준비하신답니다.
2: 힘드시진 않으세요?
5: 아니, 힘이 들어도 해야죠. 아들 얘기, 아들 하기 일 하지. 아나 같으면 나 아빠 일하는데.
2: 안녕하세요.
0: 태수 씨의 아내 황선정 씨는 뽀얀 국물 자랑하는 장어국 담당.
5: 장어 머리랑 껍데기랑 나온 거 가지고 썰러가지고 시리롱초콩처럼 구울 거예요.
0: 소크리에 곱게 걸러낸 갯장어를 푹 고아 끓인답니다.
2: 이거 완전 보약이겠는데요?
5: 네, 이거, 이게, 이거 먹어야 다 먹고 가세요. 다 드시면.
0: 말 그대로 갯장어로 똘똘 뭉친 가족입니다.
3: 갯장어가 나한테는 큰 선물이. 자기만 어머님도 뭐 자기 일에 열심히 도와주고, 또 동생들도 일해서 자기. 내가 자기를 처음 해주니까 나는 정말 고맙지.
0: 이때를 놓치면 또 1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갯장어. 사람들이 줄지어 찾는 이유랍니다.
6: 아빠 대짜 7개.
3: 네. 혼자 주방에 가라고 하시오. 정신없지.
1: 정신없어.
3: 일반 집하고 완전히 틀려. 저기요.
0: 거친 모습 뒤에 부드러운 속살을 숨기고 있는 반전 매력의 물고기. 게다가 여름 한철 반짝 먹을 수 있는 힘의 원천이니 이만하면 여름바다의 주인 될 자격 충분하겠죠? 신선한 이 맛 찾아 작정하고 왔으니 맛있을 수밖에요.
4: 옛날에 그래도 아 맛있겠다.
7: 이거는 좀 고양이 좀 아니 비린 맛이 하나도 없고 생각보다 맛이 되게 깔끔해요. 저도 다른 데서 이런 맛이 안 나는데 회 먹을 때도 야채 같이 주니까 맛이 좋아요. 한번 꼭 오세요.
0: 썰물 빠지듯 한 차례 손님들이 빠져나간 오후 태수 씨가 어머니와 함께 애지중지하는 텃밭에 나왔습니다.
5: 이거 저게 또 한 그릇 쓰고 여기서 다 재료 받아가 그 깻잎도 요 숨어나 있는 것도 이쯤 그렇게 우리 이제 우리 식당에 집에 쓰는 거는 다 하지. 뭐 쑥갓이라든가 뭐 상추. 이거 몰라졌어. 날이 너무 비가 안 와가지고 네. 이게 이제 좀 타서 이래 타서 이렇게 이 참 좋았거든.
3: 이 밭이 옛날에 아버지가 배 타면서 모아가지고 이 밭을 샀다 하더라고. 할머니가 이야기를 팔아가지고 해집 지어가지고 해라 이래 하더라고. 근데 너는 그 팔기가 싫더라고.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아버지가 고생해서 이 만들어 놓은 땅을 다시는 찾을 수가 없겠더라고. 만약에 그때 팔아버리면. 그래서 이 밭은 제가 뭐 이 아들한테도 끝까지 물려주고 싶은 그런 땅이에요.
0: 수십 년 세월 묵묵히 갯장어를 잡아온 아버지. 그 아버지를 닮고 싶었던 아들 태수 씨. 돌아가신 아버지와의 시간을 덧칠하니 다 추억이 됐답니다.
3: 옛날에 어릴 때 배, 고등학교 때 배 따라가면 겨울에 추워가지고 그때 전부 노르져가지고 어른들 어린 마음에 아이고 그만하고 가서고 싶은데 내가 이제 커서 보니까 아버지 그때 마음을 알겠더라고.
5: 학교 가면 일주일만 하면서 오면 그 돈 해주기라고 그래가지고 맨날 오고 그렇게 되면서 하고
0: 사남매 키우기 위해 억척스레 살았던 시절 어머니의 굽은 허리만큼 고단한 세월이었습니다.
5: 나무 이거 한 300 넘어 되었다 그러는데 이거 다 어느 사람마다 다 좋다고
3: 어릴 때 크기나 아, 지금도 큰 거 옛날이나 지금이나 뚝은 옛날 똑같은 거
0: 변치 않고 그대로인 게 어디 나무뿐이겠습니까?
3: 와서 쳐다보고 땀 흘리 사는 거 보면은 내도 다음에 나이가 들어가도 자식들한테 지금 엄마처럼 내가 우리 애들들이나 애들한테 내가 이만큼 해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 좀 살살 쉬감세.
5: 내 힘 다는 데까지 하다가 말게.
3: 아이고.
0: 부모님의 사랑을 닮은 나무 아래 망중한입니다.
8: 보통 몇 시에 식사?
9: 3시 넘어서.
8: 3시 넘어서.
9: 네.
0: 열심히 일한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 앉았습니다. 함께해서 더 맛있는 밥상. 힘들어도 웃을 수 있는 이유라죠.
3: 밥 많이 먹고 열심히 합시다. 네.

0: 그 대리점 때도 네. 우리 아들하고 손님들하고 같이 아들하고 이렇게 함께 했을까? 아내들 같이 모니까
1: 아버님 이제 돌아가셔 안 계시는데 아마 이렇게 구해서 쳐다보면 엄청 좋아하시겠지.
2: 그럼요. 이만하면 즐거운 인생. 바다가 주는 대로 무탈하게 차태수 씨 가족의 여름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3: Dear Mr. Judge, Mr. Ringo, 지금 아버지가 연세도 있고 그래서 그냥 도와드리러 왔어요. 아들이 있으니까 힘들었죠.
4: 등짝! 소금이 이렇게 짜지!
5: 이걸 달다고 그러면 어떻게
4: 짜고 달라고는 안 했지. 정말.

0: 다르다는 얘기를 듣긴 했는데 이거였네요, 이거. 와, 모든 풍경이 그냥 그림이야, 그림.
1: 와, 정말 멋지네요.
0: 앞으로 어떤 풍경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좀 기대됩니다. 도심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깊은 초록의 여름 내음이 물씬. 여기는 타이완입니다. 와, 자연에 압도되는 느낌이. 항구 도시 지릉의 여름을 더 뜨겁게 달구는 축제의 밤과 안개 속에 질비한 고목들 사이로 걷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곳. 한여름의 끝자락에 와 있는 타이완 북부로 떠납니다. 한국에서 비행기로 2시간 반이면 닿는 타이완은 중국 본토와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과 이웃한 섬나라입니다. 경상도 크기의 본섬을 포함해 79개의 섬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가장 큰 타이완섬 북부의 대표도시 타이베이가 있습니다. 한동안 세계 최고의 마천루라 불렸던 타이베이 101이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이곳은 바로 타이완의 수도 타이베이입니다. 대나무처럼 쭉 뻗은 모습이 정말 멋지죠? 이곳엔 타이베이 101을 포함해 국립고궁박물관, 국부기념관 등 도심 곳곳에 볼거리가 가득한데요. 최근 타이베이에 뜨고 있는 이색적인 명소가 있다고 해서 가는 중입니다. 여러분은 타이완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깔끔한 거리나 맛있는 먹거리? 이런 것도 좋지만 경상도 정도의 크기의 이 작은 나라에 3,000m가 넘는 산이 268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제가 사실 트레킹이나 백패킹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와일드 타이완, 계곡과 산, 자연으로 떠나는 그런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와. 비행기를 이렇게 가까이 보는 건 난생 처음입니다. 우와. 아니, 왜 비행기가 제 머리 위로 떨어지나 했더니 여기 공항이 있네요, 공항. 와. 이곳은 타이베이의 도심 공항인 숭산 공항의 활주로 서쪽 끝 지점인데요. 일명 비기시항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비행기 골목이라는 뜻인데요. 머리 위로 이착륙 직전에 거대한 비행기를 볼 수 있는 장소로 유명해진 명소입니다. 타이완 사람들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많이 찾아오는 곳이죠.
2: 메리 포핀스.
1: 와. Your umbrella, right?
2: Yes, my umbrella. Ah. Yes, yes, yes. It's cheap.
1: Cheap.
2: No problem.
1: I should see you, Emperor.
2: Yeah, no, no, no. Ah.
0: 순간 포착을 꽤 잘한 것 같죠?
2: Very strong, very big plane. funny, funny.
1: 네, 네.
0: 거대한 비행기가 머리 위를 지나가는 찰나의 짜릿함은 정말 너무나 강렬했습니다.
1: 이런 멋진 풍경을 와, 첫날부터 이렇게 봤는데요. 앞으로 어떤 풍경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무척 기대됩니다.
0: 너무나 강렬한 첫인상을 안겨준 타이완. 앞으로의 여행이 너무나 설레입니다. 저 타이완은 처음이거든요. 타이베이에서 1시간쯤 달리는 중인데요. 도심을 벗어나자마자 주변 풍광이 확 달라졌습니다.
1: 지금 샤올라이 탱콩보드로 가고 있거든요.
3: 옆에 살짝 보시면은 계곡도 좀 보이고 한 1시간 정도 약간 시내로부터 좀 떨어진 곳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로 치면은 가평의 계곡 가는 길이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너무 기대됩니다.

0: 시아오라의 풍광구는 여행자들에게 그리 널리 알려진 곳은 아닌데요. 울창한 숲과 계곡, 시원하게 떨어지는 폭포 등 타우이안은 물론 타이완 북부 사람들에게도 유명한 쉼터입니다. 특히 한여름에 더 인기 있는 곳이죠.
1: 와, 드디어 시아오라의 탱콩 무대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이정표가 있는데 한번 보고 갈게요. 아, 지금 제가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 둘레길 코스처럼도 되어 있고 이쪽에는 폭포도 있고 사실 물소리가 여기까지 다 들려요. 지금 빨리 가고 싶은데 아, 뭔가 도시에서 한 시간만 벗어나도 이런 곳에 올 수 있다는 게 정말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0: 시원한 물소리만으로도 벌써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타이완에 도착하자마자 높은 온도와 습도로 조금 지쳐 있었거든요. 트레킹 코스를 따라 가장 먼저 시아오라의 폭포로 향했는데요. 그 길에 아주 귀여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1: 와, 강아지도 있어. 오, 강아지도 있어. 니하오. 니하오. 와, 예뻐. 오, 어떡해. 와, 그 아이. 오, 오고, 오고.
2: 아이고, 좋아. 아이고, 너도 왔어. 아, 귀여워. 얘는 약간 내 친구 닮은 것 같은데.
1: 니하오. 니하오. 왜쇼모 고 타이도 헌도?
3: 8只狗, 1只猫. 那都是流浪的.
1: 아.
3: 流浪我, 带来养.
1: 아, 谢谢. 好, 的, 谢谢. 谢谢.
4: 니하오.
1: 아, 니하오.
0: 2,000원 정도 하는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니 10여 년 전 강풍에 떨어졌다는 60톤짜리 바위가 맞이합니다.
1: 우와, 여기 조그마한 폭포가 있네요. 우와, 우와, 씨. 우와, 밑에 다 뚫려 있어. 우와, 우와, 무서워. 우와, 우!
0: 스카이워크에서 폭포 바닥까지는 무려 70m. 여기 서 있는 것만으로도 더위가 싹 가십니다. 지금은 우기라 수량이 풍부해서 그 기세가 아주 대단합니다. 도심 가까이에서 이런 폭포를 만날 수 있다니 참 멋진 곳입니다.
1: 조금 전까지만 해도 대도시에 있었거든요. 비행기 날아다니고 뭐 이렇게 버스 있고 차도 많고. 근데 지금은 전혀 다른 곳입니다.
0: 초입에서 만난 폭포만으로도 이렇게 압도적인데 앞으로 또 어떤 풍광이 펼쳐질까요? 시아오라의 풍광구를 깊이 들여다보려면 또 한 번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하는데요. 출렁 다리를 건널 준비 되셨나요? 높이 50m, 길이 70m라니 스카이워크는 진짜 맛보기였네요.
1: 와, 저기 물안개 피고 있어요.
0: 비가 조금씩 내리면서 여기저기 물안개가 피어오르고 이내 울창한 숲이 아련해집니다. 이곳 시아오라의 풍광구는 계절마다 다른 풍광으로도 유명한데요. 가을에는 오색 단풍이 계곡을 물들이고 겨울에는 청명한 날씨 덕분에 더 멀리까지 선명하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는 물안개와 울창한 초록숲도 멋지지만 다른 계절에는 어떨지 다시 오고 싶어집니다.
1: 다리를 하나 건넜을 뿐인데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아까 오는 길에 와, 여기 너무 울창하다고 제가 말했는데요. 그 속이 이런 풍경인 것 같아요.

0: 나무가 정말 빼곡하고, 와, 초록초록하다는 게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닐까요?
1: 도심 인근에서 타이완의 자연을 느끼고 싶다면 여기 샤오라이 풍광구를 추천합니다. 초록의 울창한 숲은 물론 타이완의 변화무쌍한 날씨까지 맛볼 수 있습니다. 여름비에 흠뻑 젖고 나니 뭔가가 간절하게 생각나는데요.
2: 비를 너무 많이 맞아서
3: 따뜻한 차 한 잔이 생각나는데 대만의 차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차를 한 잔 마시러 가고 있습니다.
1: 타오위안 외곽 따시라는 동네입니다. 100년이 넘은 찻집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어느새 비도 그치고 마치 시간여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0: 아, 우와. 와, 찻집이라고 검색을 해서 왔는데 무슨 박물관 같아요.
1: 오래된 외관과 달리 내부는 현대적이고 정갈한데요. 이런 분위기 덕분에 타이완을 대표하는 차, 동방미인을 소재로 한 드라마를 촬영하기도 했답니다. 20세기 초, 차는 검은 황금이라 불렸죠. 1926년 일본인이 지은 이 차공장에서는 24시간 가동되는 기계로 연간 600톤의 차를 생산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3교대로 일을 해도 폭발하는 차의 수율을 따라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4: 但是我们茶厂在西元1956年的时候啊有发生了一场火灾那是透过我们的蒋中正蒋先生那帮我们重新做一个重建那我们就后面可以持续的继续做一个制茶的部分
1: 오랜 시간이 쌓인 곳에서 마시는 차는 어떤 맛일까요?
0: 여기가 차를 마시는 공간인가 봐요.
4: 아, 정말.
1: 그런데 들어서자마자 재미있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0: 请问一下，你们刚在拍什么？啊，在拍什么？对，就好玩啊，
1: IG 的短片啊。对，其实是应该要这样子。哇！
2: 찻잔을 돌리면서 차를 흘리지 않는 게 포인트인데요.
0: 우와, 우와.
2: 봐도 봐도 신기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이분들 SNS에도 진심이십니다.
0: 可以告诉我吗？可以啊。可以吗？可以。啊，这个给你。哦，真的给我吗？谢谢。
2: 처음인데 차가 너무 많지 않나요? 야,
0: 이거 쏟을 것 같은데.
1: 오케이.
2: 진땀이 삐질삐질 정말 긴장했습니다. 차를 덜어주어서 정말 다행이었죠.
0: 자, 开始.
1: 等一下，快点！等一下，等一下。好。然后，好。你还少转了一个。OK。啊，one more。
2: 보는 것도 재밌지만 직접 해보면 더 재밌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3: 대박!
0: 진짜 대박! 감사합니다.
3: 나무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0: 와, 생각보다 어려운데 재밌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 가면은 친구들한테 꼭 가르쳐 줄 거예요. 나중에 차를 마실 때 이렇게 먹어라.
2: 타이완에서는 우롱차를 많이 마시는데요. 한 번만 우리는 녹차나 홍차와 달리 우롱차는 여러 번 우려서 맛과 향을 최대로 끌어내 풍미를 느끼는 게

0: 특징입니다. 담백하고 개운한 맛의 차를 마시니 몸까지 개운해지는데요. 어쩐지 이 차와 변화무쌍한 타이완의 여름 날씨가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고 한 시간 열을 달려 도착한 곳은 지룡입니다. 삼면이 산에 둘러싸여 있고 한쪽이 바다를 마주하고 있는 항구 도시죠. 지룡항 동쪽 산에 위치한 중정공원에는 25m 높이의 관음대불상이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는데요. 해마다 8월이 되면 축제의 열기로 달아오릅니다. 그 열기는 지룡 도심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도시 전체가 들썩들썩 화려하게 치장한 차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1: 와, 이거 뭐야? 지금 어떤 큰 차가 하나 멈춰 있는데 아마 행사 차량인 것 같아요. 와, 근데 차가 엄청 화려해요.
0: 오늘은 음력 7월 15일 타이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중원절 축제인 지룡 중원제가 열리는 날입니다. 올해 170주년을 맞은 지룡 중원제는 그 규모나 화려함에서 첫 손가락에 꼽힌다고 하는데요.
2: 지금下午5点半开始放5点半开始啊好的
0: 얼마나 성대한 모습일지 기대하면서 퍼레이드가 펼쳐질 거리를 누비고 다녔는데요.
1: 와.
0: 옷을 똑같이 맞춰 입고 기념 촬영을 하는 분들이 있어 다가갔는데 잠시 후에 시작될 지룡 중원제 퍼레이드에서 춤을 추는 팀이라고 하더라고요.
1: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这个活动时候你们做什么我们要跳舞跳我们要跳跳我们要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
0: 이러한 춤을 비롯한 중원제 축제는 귀신의 달이라 불리는 음력 7월 한 달 동안 이승을 떠도는 훈령을 달리기 위한 것입니다.
1: 우와, 어, 매야.
0: 타이완에서는 음력 7월 1일이 되면 저승문이 열리면서 외롭고 굶주린 훈령이 이승을 떠돌다가 7월 30일이 되면 그들의 세상으로 돌아간다고 여기는데요. 중원제는 망자의 영혼을 위해 음식을 공양하고 제사를 지내고 종이돈을 태우는 등 그들을 위로하고 기쁘게 하기 위한 축제인 것이죠. 드디어 화려한 퍼레이드가 시작됐습니다. 사실 타이완의 중원제가 이렇게 크고 성대한 이유 중 하나는 타이완의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청나라 시절 타이완으로 이주하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중원절이 되면 타이완 사람들은 자신들의 조상뿐만 아니라 외롭고 굶주린 망자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정성을 다하는 것이랍니다.
1: 장씨분들인가? 장씨! 장씨! 아, 장씨! 아, 와, 원투어야!
0: 지릉 중원제는 매년 돌아가면서 세 개의 성씨 문중이 주관하는데요.
2: 최고 전략제 성주와!
0: 올해는 장씨, 류씨, 간씨가 주인공입니다.
3: 然后他们像每年的每个主题不一样，就是为了要比赛，看谁的主题比较华丽。对。
0: 중원제는 망자를 위한 축제지만 사실 산자를 위한 축제이기도 합니다. 망자를 즐겁게 하면 산자에게 해코지하지 않고

0: 복을 준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선물까지 나눠주고 볼거리까지 많으니 산자도 즐겁지 않을 수가 없죠. 한여름밤 축제의 열기는 식을 줄을 모릅니다.
1: 와, 아직도 이 행렬의 끝이 보이지가 않아요. 정말 니하오 니하오. 와, 벌써 행사 시작한 지 한 2시간 정도가 지났는데도 이 행렬이 언제 끝나는지 가늠이 안 될 정도예요. 조금 전에 아까 티아웃 주시던 아주머니들 만났거든요. 아, 너무 반가운데요.
0: 지룽 중원제는 낯선 여행자까지도 스스럼 없이 어울려 즐길 수 있는 축제입니다.
2: 所以我从小一直参与这个，所以每一年哈都觉得很热闹，而且这种东西就团结宗族，这是中心会，所以你可以看到我们每一个中心会都很热闹，所以这是我们基隆最有名的中元祭，欢迎你们大家都来参观。
0: 오후 5시 반에 시작된 퍼레이드는 밤 11시가 다 돼서야 끝이 났는데요. 퍼레이드 행렬이 멈춘 곳은 왕하시양 해변입니다. 사실 지룽 중원제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지금부터입니다.
1: 지금 여기 퍼레이드 차량이 모이고 있어요. 보니까 뒤에다 뭘 싣고 왔는데 아까 물어봤더니 수둥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각 가문마다 수둥을 준비해서 이곳 해변가로 이제 불을 태워서 해변가로 흘려보낸다고 해요.
0: 수둥의 무게는 보통 20kg 정도, 큰 건 30kg에 육박한다고 하니 여럿이 들어도 보는 재가 다 조마조마한데요. 수둥에 불을 밝히니 정말 화려합니다. 매년 중원제를 위해서 각 가문마다 정성을 다해 수둥을 화려하게 장식한다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3: 因为有在水底往生的，所以这个水灯，这个是房子，在海上的房子，让他们可以上来，他们换衣服，明天要在上面请客。
0: 수둥 하나를 만들려면 대략 3주에서 한 달이 꼬박 걸린다는데요. 골격은 비교적 가볍고 물에 잘 뜨는 대나무지만 한지 장식을 덧붙일수록 무거워지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1: 집을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엄청 디테일하게 기둥, 창문, 문, 지붕, 뭐 처마 밑에 있는 장식물까지 정말 세세하게 표현을 해줬어요.
0: 이렇게 정성스레 만든 수둥은 바다를 통해 저승과 이승을 오가는 망자의 영혼에게 길을 밝혀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둥을 바다에 띄우고 불을 붙여 멀리 흘러가게 하는 것이랍니다. 이승으로 건너오는 망자는 음식상과 제사 지내는 곳으로 인도하고 저승으로 가는 망자는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거죠. 타이완 사람들은 망자를 하오숑디, 우리말로 좋은 형제라 부르는데요. 중원제를 여는 그들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4: 이런 전통 문화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와서 이런 전통 문화를 보니까 좀 감격스럽다? 정말 이런 행사는 정말 오랜만에 보거든요.
0: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둥을 태우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도 커지고 있다는데요.

0: 소중한 전통을 지혜롭게 이어나갈 방법을 찾아내길 바라봅니다. 다음날 지릉의 남쪽 타이완 북동부 모퉁이에 위치한 이란으로 향합니다. 이란은 태평양에 면한 아름다운 해변과 산악지형이 어우러진 자연경관이 멋진 곳인데요.
1: 저는 지금 이란현에 와 있는데요. 원래는 카발란이라는 소수민족이 살았던 도시여서 카발란이라고 불렸다가 지금은 이란이라고 불린다고 해요. 그리고 북쪽으로는 신베이시, 밑으로는 화렌시 이런 큰 도시의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그런 도시라고 합니다.
0: 교통의 중심지인 이란현은 60% 이상이 산지일만큼 녹지가 풍부한데요. 이곳에 타이완의 3대 명산이자 3대 수목림 중 하나인 타이핑산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향하는 길, 그 자체만으로도 울창한 원시림을 느낄 수 있는 멋진 드라이브 코스입니다.
2: 저는 지금 타이핑산에 가고 있어요. 해발 2000m가 넘는 산답게 지금 저 구름 속 안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 꼬부랑길을 저희가 거의 한 40분 넘도록 올라가고 있는데 어지럽기도 하고 이게 언제 끝나나 싶기도 하고 근데도 바깥에 있는 이런 울창한 숲이 보여서 이 눈이 정화되는 느낌?
0: 정말 어디를 둘러봐도 초록초록해서 마음까지 다 초록으로 물들 것 같은 풍경입니다. 타이핑산의 옛 이름은 미엔나오, 원주민 말로 울창하고 푸른 숲이라는 뜻인데요. 울창한 원시림으로 유명한 이곳과 아주 잘 어울리는 이름이죠. 산길을 달려 도착한 곳은 타이핑산역인데요. CNN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28개의 산책로 중 하나인 젠칭 화이고 트레일을 포함해 여러 개의 산책로가 있습니다.
1: 이제 타이핑산에 왔는데 여기에서 보는 풍경이랑 이 산과 구름의 모습이 너무 멋있네요. 이 타이핑산에 좀 더 깊숙이 들어가려면 봉봉열차를 타야 된다고 해요.
0: 이름마저도 귀여운 봉봉열차를 타고 울창한 원시림을 만날 수 있는 타이핑산역은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소입니다.

0: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이 줄지어서 봉봉열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1: 你们经常来这边的地方时候感觉怎么样?
2: 很棒。
3: 夏天summer, 比较凉,不会那么热。
0: 드디어 봉봉열차를 탈 시간. 열차가 이름만큼이나 귀엽습니다. 원래 16개 노선이 있었지만 지금은 타이핑산역에서 3km 거리의 마오싱역 사이만 오가는데요. 이따금 날씨 상황에 따라 운행이 중단되기도 합니다. 봉봉열차 운행 여부는 꼭 확인하세요. 이제 출발합니다. 봉봉열차는 원래 목재를 운반하는 열차였는데요. 좁고 작은 열차가 험한 산길을 달릴 때 뽕뽕, 뻥뻥 같은 소리를 내서 이런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귀엽죠?

0: 공동열차에는 창문이나 칸막이가 없습니다. 피톤치드 풍부한 숲속 공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데요. 이곳에도 쓰라린 역사가 있습니다.
1: 이 타이핑산이 오랜 벌목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일제 식민지 때 이쪽에 벌목을 해서 이 벌목한 나무를

0: 운반하기 위해서 이 철도를 깔고 이 열차를 운용했다고 합니다.
1: 안정과 평화라는 다소 밋밋한 뜻의 타이핑산으로 이름이 바뀐 것도 1915년 일제강점기 때였습니다.
2: 你们觉得这边风景怎么样？很漂亮啊，阿里山来的比较好看。阿里山高雄的另外一个阿里山，嘉义的，因为嘉义的那边的阿里山它没有像那么雾层这么多。阿里山也不错一个地方，一个景点啊，可是这边的雾比较漂亮。
1: 항상 안개가 자욱하고 1년 중 반은 비가 오는 이곳의 날씨는 식물에게도 천국과도 같은데요. 이런 기후 조건 때문에 산의 높이에 따라 타이핑 사는 식생이 다양하기로도 유명합니다. 안개처럼 내리던 비가 장대비로 바뀌는 바람에 봉봉열차는 결국 마오싱역에 못 가고 타이핑산역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계획과는 다르지만 여기에서 트레킹을 시작해봅니다.
3: 저는 지금 봉봉열차를 타고 와서 좀 트레킹을 하고 싶어서 왔거든요. 여기가 전나무 원시림 트레킹 코스라고 해요.
1: 타이핑산 국가산림 유락구의 전체 면적은 여의도의 45배에 달하는데요. 일제강점기 시절에 시작된 벌목의 역사가 멈춘 것은 1982년이었습니다. 이곳의 생태계를 되살리기 위해 선택한 방식은 자연 그대로 두는 것이었답니다. 그 방식은 꽤나 성공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3: 와, 이거 보이세요? 아까도 저 앞에 나무가 쓰러져 있었는데 지금 여기도 나무가 하나 이렇게 쓰러져 있거든요, 뿌리째로. 근데 이 자체만으로도 그냥 하나의 작품 같아요.
1: 자연의 회복력이란 참으로 놀라운 것 같습니다. 벌목의 상은 위로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또 다른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3: 지금 동물, 제가 이름은 모르는데 동물 세 마리가 서 있어요.
1: 노란 목도리 담비입니다. 숲속을 자유로이 노리는 모습이 너무 귀엽네요.
3: 이곳 원시림에서 제가 만난 동물이 담비 같아요. 아, 너무 빨리 사라져서 너무 아쉽습니다. 좀 더 보고 싶었는데.
1: 이 계단 끝에는 70년에 걸친 벌목의 상흔을 그대로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3: 우와. 와, 이게 뭔가요?
1: 나무를 베어낸 구루터기들이 즐비합니다. 벌목이 절정에 달했던 1920년에서 30년 사이 해마다 컨테이너 3,000대 분량의 편백나무가 잘려나갔다고 합니다.
3: 이걸 보니까 이 숲이 옛날에는 얼마나 울창했을까, 그리고 또 이 숲은 얼마나 오래됐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1: 처음에는 비 때문에 계획대로 마오싱역까지 못 간 게 너무 아쉬웠는데요. 계속해서 신기한 것들을 발견하니 이쪽으로 안 왔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멈춰선 데서 새로운 길 찾기, 타이완 숲에서 삶의 방식 하나를 배워갑니다.

0: 타이핑산에서 내려와 차로 2시간을 달려 도착한 수아오. 이곳엔 독특하게 온천이 아니라 냉천이 유명한데요. 타이완의 무더위를 털어내기에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1: 저는 지금 이란의 살짝 외곽 지역으로 왔거든요. 여기에 유명한 냉천이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아리스 냉천이라고 여기에서 시원한 물에 수영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0: 온천이 아닌 냉천. 좀 생소한데요. 인근 랑양평원의 지하에서 솟아나는 천연탄산 냉천수입니다.
2: 차가워. 생각보다 너무 차갑다. 전 진짜 차가운데요. 갑자기 들어가면은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 있어서. 우리 어릴 때 이거 다 배우잖아요. 물 속에 들어가기 전에 이게 몸 한번 적시는. 차가워. 이상하다. 분명히 더웠는데 왜 이렇게 춥죠?
0: 혹시 이 느낌 아실까요? 순식간에 여름이 사라진 느낌. 밖은 찜통인데 말이죠.
3: 你是来这边地方吗？对啊，我本地人。你的家是附近吧？罗东。罗东。附近。啊，附近。对。啊，你这边，你来这边地方时候，你感情怎么样？
4: 很开心呢？很开心吗？对呀，我也开心。比如说你
5: very tired，呀，那你就可以泡在里面。其实它这个里面的涌泉，你看这个波波波波波，它就在把你的身上那个疲劳啊都消除，而且你泡在里面，哇，哇，
2: 여기가 완전히 그냥 자갈 돌바닥이에요. 밟으면 사실 좀 아파요, 계속.
0: 냉천은 지하 깊은 데서 탄산과 함께 용해된 지하수가 솟아오르는 건데요.
2: 여기저기 물방울이 밑에서부터 올라오고 있어요.
0: 요 기포가 피부에다 톡톡 터지면서 기분 좋은 자극을 줍니다.
2: 여기에서 올라오는 기포가 탄산이라고 합니다. 아, 기포에서 유황 냄새가 나요. 와, 이게 차갑다.
0: 자, 이제 용기가 필요합니다.
2: 오, 시원하다. 와.
0: 처음에는 추울 정도였는데 금방 익숙해지네요.
2: 와, 시원하다. 와.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상쾌하고 아까 흘렸던 땀 다 씻겨내려가는 느낌이에요. 와, 자. 와.
0: 수아오 냉천의 다양한 미네랄은 피부 건강과 혈액순환에도 좋다는데요. 더 좋은 건 바로 무료로 즐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냉천으로 몸을 풀었으니 이제 배를 채워야겠죠?
2: 지금 로동 야시장에 가고 있는데 약간 도장깨기 같이 모든 지역의 야시장을 가고 싶은 마음으로 거길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외국인보다 현지인들이 되게 좋아한다고 해서 또 거기의 분위기는 어떤지 궁금해서 가고 있어요.
0: 타이완 동부에서 가장 크다는 로동 야시장에 왔습니다.
2: 와, 사람 정말 많다.
0: 로동은 정말 작은 동네인데요. 야시장은 그야말로 인산인해입니다. 와, 이건 로동 야시장의 대표 먹거리 총핑입니다.

0: 이 약간 오뎅 같은 요리가 있네요.
1: 피시볼.
0: 아, 피시볼.
1: Yeah.
0: 아, 맞네요, 오뎅.
2: 순한 맛, 매운 맛 두 가지가 있네요.
3: 라오반, 저거 동시에 라마,
1: 나, 스파이시.
2: 아, 매콤한 맛이 땡겨서 맛보았는데요. 정말 진땀나게 매운맛이 맞더라고요.
0: 제가 사실 이거 먹으면서 에이 하나도 안 맵네 하고 먹거든요. 끝맛이 맵네.
3: 라.
0: 네. 라면인 줄 알았는데 그냥 간장 맛인 줄 알았는데 지금 여기 안에서 불난. 谢谢, 谢谢. 저 好吃啊.
2: 오. 매운맛으로 입맛이 돌았으니 이제 로동야 시장의 대표 음식을 맛볼까요?
0: 아, 여기 보이세요? 제가 사실 이 로동야 시장에 온 이유가 있거든요. 여기 로동야 시장이 타요리, 파가 들어간 꼬치, 파가 들어간 빵 이런 요리들이 엄청 유명하다고 해서 왔는데 지금 바로 보이네요.
2: 이란현은 파로 유명한데요. 그 중에서도 산싱에 파는 질이 좋기로 아주 유명합니다. 산싱 총로차는 그곳의 파를 돼지고기로 감싸서 만든 꼬치구이인데요. 로동야시장에서 최고로 인기 있는 먹거리입니다. 줄이 정말 길죠?
0: 맛집이 맞나 봐요. 여기가 유독 줄이 기네요.
1: 好吃吗?
3: 很好吃啊.
1: 好的,我期待.
2: 꼬치 굽는 시간이 걸리다 보니 줄이 점점 길게 늘어나는데요. 이것도 꽤 괜찮은 마케팅 방법 같습니다.
1: 맛있어. 맛있어.
0: 매운 거 지금 하나 주셨고. 보니까 이 돼지고기 안에 파가 굉장히 빼곡하게 들어있어요.
2: 비주얼은 일단 합격입니다.
0: 진짜 맛있어요. 왜 아까 편집분이 이 파가 그냥 먹으면 매운데 구우면 달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진짜 달아요. 그리고 파가 입안에 엄청 많아서 씹으면 그 파의 육즙 같은 게 입안에 싹 퍼지는 느낌이에요. 와, 저기에서 무슨 불쇼 같은 거 하는 것 같은데요? 와.
2: 먹거리와 볼거리가 넉넉한 로동야시장의 밤은 뜨거웠습니다.

0: 뜨거운 하여간의 여름을 불쇼로 더 뜨겁게 해주는 것 같아요.
1: 한 여름의 끝자락에 찾아온 더위도, 타이완의 아름다운 자연이 안겨준 감동도, 이곳에서 경험했던 모든 순간이 제 가슴을 뜨겁게 달군 시간. 내일은 또 무엇이 제 마음을 설레게 할까요?
2: 와, 오늘 다음 일산 전봉. 와.
3: 여기를 달 세계라고 부르네요.
4: 와, 정말 멋지네요.

서강대 영문학부에서 셰익스피어와 르네상스 영문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태훈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셰익스피어의 끝이 좋으면 다 좋다, All's well that ends well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약 1600년경에 셰익스피어가 쓴 희극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과정과 결말이라는 셰익스피어만의 독특한 미학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의 강의를 이 작품과 더불어 시작해 봅니다. 이 작품에는 헬레나라는 아주 매력적인 여성이 나와요. 이 헬레나라는 여성은 신분이 좀 낮은데 주인 대감의 아들인 보트람을 사모합니다. 보트람은 헬레나에게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 헬레나가 왕의 병을 치료하고 왕의 총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내가 부탁을 하나 들어주마 했더니 보트람이랑 결혼시켜주세요 한 거죠. 그런데 이 보트람은 나 아내로 못 받아들여 그러면서 거부하고 전쟁터로 나가버립니다. 그러자 헬레나가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고 다른 사람으로 속이고 보트람을 찾아서 피렌체까지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에 사는 여성들의 도움으로 잠자리 바꿔치기 수법을 사용해가지고 버트람과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이때 이제 헬레나가 죽었다는 거짓 소식을 들은 버트람이 자기 영지로 되돌아오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버트람은 다른 사람과 결혼해야겠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사실은 피렌체에서 하룻밤을 보냈던 여인이 헬레나였고 그녀는 죽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그 하룻밤의 결과로 임신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버트람은 어쩔 수 없이 그녀를 아내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게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걸까요? 셰익스피어의 일반적인 낭만 희극들과 굉장히 다른 분위기의 작품이죠. 여주인공의 성공이 사실 음모와 조작과 속임수를 통해서 달성이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는 태도 같기도 해요. 과정이 안고 있는 도덕적, 윤리적인 위태로움은 이 결말이 결코 상쇄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19세기 말 보아스라는 학자가 처음으로 아 이건 문제가 많다 그러니 앞으로 문제극이라고 부르자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사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이 작품의 결말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아주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18세기의 유명한 영문학자 사뮤엘 존슨이라는 사람도 셰익스피어 작품 중에 실패한 작품이라고 혹평을 합니다. 특히나 제목의 암시와 달리 작품의 끝이 진짜 문제적이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핵심적인 쟁점이 여전히 말끔하게 해소되지 않은 채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상태로 남겨놓은 이유가 뭘까? 셰익스피어 같이 재능 있는 작가가 이걸 말끔하게 처리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 갈등과 충돌이 연극의 프레임 안에서 내부에서 해소돼서 행복한 결말만이 남고 앞으로는 행복하게 잘 살 일만 남은 것처럼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이 작품 바깥의 현실에서 독자나 관객의 상상력과 이해를 통해서 이 문제를 끊임없이 고민하도록 남겨두는 것, 과정과 결말, 시작과 끝, 작품의 안과 밭, 작품이 시작하기 이전과 작품이 끝난 이후 이런 이 양쪽 극단에서의 끊임없는 긴장관계 그것의 역동적인 어떤 작용이라는 것은 극셰익스피어 극작술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제가 오늘 강의에서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작품을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작품을 어떻게 매듭 지을 것이냐는 2시간 혹은 3시간 동안 공연할 수밖에 없는 연극의 한계 혹은 연극의 제약성을 고려할 때 굉장히 중요한 미학적 결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개별 작품에서 이야기의 프레임을 구성하는 방식,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고 결말을 어떻게 맺느냐 하는 방식은 셰익스피어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첩경이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셰익스피어 작품들을 쭉 살펴보면요. 첫 장면부터 주인공이 등장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주인공이 처음부터 등장해서 말을 하는 작품이 별로 없습니다. 마지막 대사를 주인공이 하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헨리 5세나 트롤로서 크레시다 정도가 주인공이 마지막에 대사를 합니다.
이처럼 개별 작품의 시작과 끝을 주인공이 아닌 다른 인물에게 맡겨,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분위기를 빌드업을 해. 이거는 셰익스피어가 자신의 내러티브를 어떻게 프레이밍하는지 중요한 힌트가 되어줍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맥베스의 첫 장면은 세 명의 마녀들이 등장해서 춤을 추고 몇 가지 수수께끼 같은 대사를 합니다. 암시적인 예언적인 대사와 그들의 독특하고 기묘한 외향들, 이런 것들이 맥베스를 지켜보는 관객들에게 강력한 첫인상, 낯선

낯설고 기묘한 오프닝이 만들어내는 강력한 흡인력을 제공합니다. 또 이것이 작품 내에서 일어난 사건들과 어떻게 연관될지 기대하게 만들어줍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폭풍의 첫 장면은 태풍이 막 몰아치고 비바람이 쏟아집니다. 배가 난파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장면은 자연의 파괴적인 힘 앞에 무기력한 인간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아주 실감나게 보여주는데, 동시에 우리가 매우 안정적으로 여기고 있던 인간 세계 질서라는 것이 이 자연의 힘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지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벌어질 일, 작품의 사건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중요한 영감을 제공해 주는 부분입니다. 또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희극이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의 핵심적인 사건은 2막, 3막, 4막에서 벌어지는 젊은 청춘들의 사랑과 고난과 역경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의 시작과 끝은 테세우스라는 신화적인 인물과 그의 아내가 된 아마존 여왕 히폴리타로 시작하고 마무리됩니다. 테세우스는 히폴리타에 청혼을 할때 칼로 청혼을 했다고 말합니다. 이 작품에 구체적으로 묘사되지는 않지만, 테세우스는 아마존의 여왕을 전쟁에서 이기고 포로로 잡아서 칼을 들이대면서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카야의 위협에 의해서 결혼해야 되는 테세우스와 히폴리타의 결혼이 아름답고 성공적인 결혼이 되려면, 그것이 그럴듯한 부부관계로 바뀌려면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이 시기의 가부장적 사회에서의 남녀의 결혼이라는 게 강요와 폭력의 양상으로 실천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면, 이 테세우스와 히폴리타의 시작이라는 게 연극에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이 젊은 청춘의 사랑의 고난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폭력으로 성사된 결혼은 결국 딸 허미아의 사랑을 아버지의 권위로 억누르고 자신이 원하는 사람에게 시집 보내려는 아버지 이지우스의 엇나간 권위적인 태도, 그리고 그것에서 벗어나서 자신들의 사랑을 추구하려는 청춘들의 역경, 이 이야기하고 긴밀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셰익스피어는 뭐 이렇게 좀 특이한 방식으로 작품의 프레임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아주 전통적인 방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는 서양 문학 전통에서 아주 오랫동안 존재하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롤로그라는 거는 지금까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 너희들이 보게 될건 이런 거야, 이런 종류의 정보를 제공하고요. 또 에필로그는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 보셨죠? 이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였으니까 여러분들이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뭐 이런 종류의 양식적인 방식으로 프레임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셰익스피어가 이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하지만 관습적으로나 혹은 무조건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셰익스피어는 프롤로그와 에필로그조차도 그런 전통적인 프레이밍 방식조차도 자기만의 독특한 관점으로 이용합니다. 본격적인 스토리가 시작하기 전에 프롤로그가 등장하는 작품들이 꽤 여러 편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트롤러스와 크레시다, 말괄량이 길들이기, 헨리 4세 2부, 헨리 5세, 헨리 8세, 페리클레스. 프롤로그도 사용하고 에필로그도 사용하는 경우는 세 작품밖에는 안 됩니다. 헨리 5세와 헨리 8세, 페리클레스입니다. 사실 전통적인 극작법에서는 프롤로그가 있으면 당연히 에필로그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셰익스피어는 프롤로그만 들려주고 에필로그 싹 없애거나 에프롤로그는 없는데 갑자기 에필로그만 들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여름밤의 꿈에서도 프롤로그는 없는데 에필로그가 등장하는데, 이 에필로그는 등장해서 다른 에필로그와 다르게 관객들의 반응을 위해서 박수 좀 쳐주세요! 뭐 이런다랄지, 축제 분위기를 이 연극 무대 위에서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극장 안에서 연극을 보고 있는 관객들까지 이 축제 분위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프롤로그에 의해서 인도되고 에필로그에 의해서 마감되는 공식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만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이런 프롤로그나 에필로그가 공연을 시작을 암시하고 끝을 암시하는 거라면, 일종의 편집점이라면, 관객들은 그 공연이 끝난 이후에 이 극장의 문턱을 넘어 자신의 현실 세계로 돌아가는 부분이 에필로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이고요. 프롤로그는 관객들이 극장 문을 넘어 극장 안에 들어와서 이 연극 세계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현실과 극장의 환상 사이의 경계 지점,
문턱 같은 역할을 프롤로그와 에필로그가 해주는 셈입니다. 당신 뜻대로 같은 작품에 나오는 에필로그에는 로잘린드 연기를 했던 소년 배우가 등장합니다. 이 로잘린드는 여주인공인데요. 이때 당시에 여성들이 배우를 역할을 할수 없었기 때문에 이 소년 배우가 여성으로 등장해서 에필로그를 하는데요. 이 작품의 중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로잘린드라는 여주인공이 남장을 하고 남성 행세를 합니다. 여기에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소년이 여성을 연기합니다. 근데 이 여성이 남성 인체합니다. 그래서 소년이자 여성이자 남성과 여성을 오가는 이 인물이 에필로그를 합니다. 그러면서 에필로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여자가 에필로그 하는 건 예사로운 경우가 아니지요? 그런데 남자가 프롤로그 하는 거랑 뭐 차이는 없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여성으로서 에필로그를 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근데 관객들은 다 압니다. 그게 남자라는 걸. 당신 때로라는 작품이 남녀 간의 성 역할이라는 게 차별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걸 폭로하는 연극이에요. 그런데 로잘랜드가 남자 옷을 입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남성 취급받고 남성적인 어떤 강력한 힘을 얻게 되는 지점을 보면서 아니, 성 역할이라는 게 옷만 갈아입어도 바뀌는 거야?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하게 하는 작품이에요. 그런데 작품의 끝에 나와서 이 소년 배우가 아, 이거 여성으로서 제가 에필로그 하는 거예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에필로그 자체도 앞에 있었던 핵심적인 주제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서 관객들로 하여금 이 문제를 더 생각하게 만드는 거라는 겁니다. 이거는 자크 데리다라는 프랑스의 철학자가 그림 속의 진실, Truth in Painting이라는 책에서 제안했던 용어 파레르곤이라는 개념과 관련시킬 수 있습니다. 파레르곤이라는 용어는 어떤 예술에서 부차적인 장식으로 여겨지지만 작품의 내부와 외부에 공이 걸쳐져 있어서 본질적이기도 하고 혹은 비본질적이기도 한 어떤 경계적 문턱과 같은 것을 파레르곤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그림에서 액자 같은 겁니다. 그림의 핵심적인 내용은 판넬에 그려진 그림이겠지만 액자 없이 그림을 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액자가 황금빛 액자인지 아무 색깔이 없는 액자인지 철제로 만든 액자인지에 따라서 그림이 주는 느낌이 다 달라집니다. 프롤로그와 에필로그가 마치 그런 액자와 같은 역할이라면, 그리고 그게 일종의 현실과 공연 사이의 문턱과 같은 거라면, 그 문턱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작품을 관람하는 관객, 작품을 읽는 독자들에게 객관적 거리를 만들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연루되게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장치가 될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프롤로그나 에필로그가 조금 다르지만 셰익스피어가 겨울 이야기라는 작품에서는 코러스 역할을 하는 타임이라는 인물을 등장시켜서 작품의 한 중간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를 이야기할 때는 이거는 처음에 시작과 끝에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겨울 이야기의 경우는 작품의 한 중간에 그걸 끼워 넣습니다. 셰익스피어가 굉장히 독특한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효과적인 이유는 뭐냐면 전반부는 굉장히 비극적이고요. 후반부는 굉장히 희극적이에요. 전반부는 또, 주로 시칠리아에서 사건이 일어나는데 후반부는 보헤미아에서 일어나요. 작품의 정서적인 차이를 연결시켜주고 공간적인 차이도 연결시켜주고 두 플롯 사이에 시간적으로도 십수년이 지났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차이가 있는데 그 중간 부분에 이 타임 코러스를 집어넣어서 연결시킴으로써 프롤로그, 에필로그와는 다른 종류의 이음새 역할을 하게 만듭니다. 이것도 역시 작품의 일부이지만 또 일부가 아닌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파레르곤 역할을 하는 거죠. 코러스가 처음부터 끝까지 등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헬리오스나 페리클레스 같은 경우는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로 사용되고 또각 장면이 바뀔 때마다 등장해서 코러스가 일정하게 상황을 알려주고 무대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으며 앞으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계속 알려주는 일종의 리포터 역할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예를 드는 이유는 기존에 있었던 극작술들을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세련되게 만들어가고 자신의 극작술의 핵심적인 장치로 사용해가는 것을 이해한다면 셰익스피어의 탁월함이 사실은 이런 작은 부분에서도 작동하고 있음을 알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식적 장치들이 단순히 형식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일종의 내용이 되기도 하고 독자와 관객에게 스토리 내용과 스토리 형식 사이의 관계를 질문하게 만들고
텍스트의 안과

밖에 경기가 어딘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게 하고 연극이 시작된 지점과 끝이 난 지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찰하게 하는, 그리하여 끝내는 무대라는 환상과 우리 일상의 삶이라는 현실을 끊임없이 연결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셰익스피어의 연극 미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문턱 역할, 무대 바깥의 소식을 전하거나 무대 밖으로 행동을 끌고 나가는 연출 방식은 근데 베니스의 상인에서 마지막 부분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포샤는 작품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대사합니다. 여러분 안으로 들어갑시다. 거기 가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면 제가 모든 걸 충실히 답해드리겠습니다. 관객은 끝내 포샤가 어떻게 답했는지를 듣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질문이 제기됐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안에 들어가서 포샤와 그의 친구들이 나눌 대사, 그리고 그 나눌 대사의 의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남겨놓은 과제를 우리 스스로가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셰익스피어가 끝이 좋으면 다 좋다라고 말할 때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연극의 세계와 우리의 일상의 세계 사이의 경계와 연결점이라는 게 결국은 관객으로서 우리가 메워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시진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 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태풍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기상특보를 잘 듣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지진해일 위험해 대비해.

0: 수려한 산세로 유명한 금오산. 너른 품 안에 도시가 펼쳐집니다. 세월을 거슬러 다시 젊어지고 있는 거리에선 새로운 이야기가 피어나고.
1: 고향 구미는 편한 곳이고 꿈을 가질 수 있는 곳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0: 또 다른 오래된 동네에선 동심을 자극하는 새로운 옷을 입고 힐링을 선사합니다.
2: 꾸미지 않았는데 빛나는 것들이 있어요. 심평에는
0: 금오산, 오뚝소선산의 위안을 받고
3: 건강을 지킨다고 물속에 들어가서 물맞이도 많이 했었습니다.
0: 소원과

0: 희망을 만납니다.
1: 첫 번째가 금오산이에요. 마음의 고향 상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금오산을 많이 두는 거죠. 금오산 정상.
0: 자, 마음이 탁 트이는 산길 따라 근심은 털어버리고 행복 가득한 힐링 여행을 떠나볼까요? 경상북도 구미의 원도심인 원평동. 요즘 핫플레이스로 뜨고 있는 금리단길로 향합니다. 구미의 상징인 금오산. 산 아래를 따라 내려가다 보면요, 구미의 발전과 변화를 간직한 원도심이 등장합니다. 지역과 사람을 잇는 구미역 근처. 요즘 뜨고 있는 금리단길이 나오는데요, 오래된 동네가 다시 젊어지고 있죠. 젊음의 거리를 걷다 발견한 빵집이 눈길을 사로잡네요. 구미 제과 장인이 빵을 만드는 곳으로 이름나 있는데요. 고소한 빵 냄새가 가득한 이곳에서 가장 유명한 빵을 놓칠 수 없죠. 그 이름은 바로 구미 빵.
2: 네, 고소한. 그래서 저 타지, 그러니까 타 지역에 있는 친구들한테 선물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3: 이 지역을 알리는 대표빵인 거예요?
2: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0: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소가 채워져 있는데요. 요즘 말로 겉바 속촉이라고 한다죠. 팥과 멜론 두 가지로 맛볼 수 있습니다.
2: 살짝 달콤한데 당 떨어졌을 때 딸기.
4: 딸다.
0: 구미 지역의 제빵사들이 모여 공동 개발한 구미빵. 지역 특산물 빵을 만들기 위해 3년 동안 연구한 끝에 탄생하게 됐다는군요.
5: 기능인으로서 빵을 이게 만드는데 자부심과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빵을 만든다는 게 좀 자부심이 좀 있었습니다.
0: 그는 금리단 길이라 불리기 전부터 이곳에서 살아왔는데요. 요즘의 변화가 놀랍기만 하답니다.
5: 그냥 조그마한 마을, 예, 그런 곳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그 구미 중심을 봤을 때는 좀 낙후된 동네, 예, 구미역 뒤쪽에 이렇게 느끼고 알고 있었습니다.
0: 현재 감각적인 거리와 얼마나 달랐을까요? 일찌감치 개발돼 한때 번창했던 금리단길. 이곳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됩니다.
5: 제 인생을 되돌아 보면 구미에서 이렇게 살아온 세월들이 제 인생의 모든 꿈과 희망이 만들어진 곳이라 해서 그래서 제 마음의 고향입니다, 구미가.
0: 자, 다시 발걸음을 옮겨볼까요? 골목마다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데. 목공방이 있네요. 젊은 층을 사로잡는 공방은 이색적인 나들이 장소로 선색없죠.
6: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쪽에 모서리 부분에서는 딱 끊어줘야 돼요.
0: 수작업으로 여러 생활용품을 만들고 또 체험할 수 있는 곳이라 젊은이들 취향에 냥냥 딱입니다.
6: 아, 여기 조금 더 깎을 거예요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아서.
7: 반대로 넘어가셔야 돼요?
6: 꼭 눌러서 이렇게 문질러주세요.
7: 부모님한테 드리려고요. 엄마.

0: 선물로 만든 거를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엄마, 아빠 받으면 좋아하시겠죠?
1: 보통은 손글씨로 많이 해요? 각인을 많이 해요?
2: 퀄리티를 위해서 각인 기계 많이 써요. 다 손글씨예요?
0: 네.
3: 금리 단길은 청년 사장이 고향을 떠나지 않는 이유가 됐습니다.
2: 고향에서 어릴 때 같이 놀았던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기도 하고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서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약간 좀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3: 발길 닿는 대로 걷다 보니 작은 책방이 있네요. 4년 전 금리단길이 좋아 이곳에 가게를 냈다는데요. 다른 곳에선 만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책이 많아 보물을 발견하듯 좋아하는 책을 찬찬히 찾을 수 있습니다.
4: 저희 책방은 그 독립출판물을 판매하는 독립서점이고요. 주로 개인 창작자나 소규모 창작자들의 책들을 판매하고 있어요.
3: 금리단 길에서 풍부한 이야기가 탄생하고 있는 곳이군요.
4: 원고가 두 편 정도 실렸어요. 내 고향 구미는 익숙함 속의 새로움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뭔가 익숙하고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알고 보니 좀 몰랐던 부분들, 그리고 새로운 부분들을 알게 돼서 익숙함 속의 새로움이다 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3: 마 고향의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하는 곳, 동네 책방 어떨까요? 이제 구미 시내 정겨운 주택가가 자리한 신평동 벽화 마을을 구경하러 떠납니다. 새롭게 생긴 들이란 뜻이 담긴 신평동. 50여 년 전에 만들어진 구미의 도심 속 마을입니다. 골목길 접어들 때에 여기는 골목 탐방의 저격이겠네요. 동심을 자극하는 그림이 호기심을 자극하기도 하고요. 마침 집 앞을 가꾸고 있는 동네 분이 계시네요.
5: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5: 아, 지금 꽃에 물 주고 계시나 봐요?
6: 네.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져서 아침에 오전에 한 번씩 이렇게 주면은 식물들이 싱싱하게 잘 유지가 되고 또 예쁜 꽃도 오래 볼 수 있기 때문에 오전에 한 번 주고 또 오후에도 한 번씩 주고 있습니다.
3: 오래된 마을에는 남다른 사연이 숨어 있었는데요.
6: 1973년도에 이쪽 이주단지가 형성이 되어서 오시는 세대가 제가 여쭤보니까 264세대가 여기 와서 구역을 정리한 상태에서 1번부터 뭐 2번, 3번 이렇게 정해져서 그걸 나누어서 다 가지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3: 구미 산업공단이 조성되던 부지에 살던 주민들은 새로운 터전인 신평동으로 이주했는데요. 50년이 흘러 마을이 낙후되자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구미의 기업과 주민들이 한 마음으로 벽화 마을을 탄생시켰다는군요. 와. 동화 속 주인공을 테마로 한 예쁜 골목이 매력을 발산합니다.
7: 이게 직접 참여하신 그림이군요?
6: 네. 처음 2019년 시작할 때 동네 주민들이 같이 나와서 밑그림 작업을 해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요 기시랑 어릴 왕자 장화, 머리 이 부분, 별까지 다 같이 참여를 해서 색칠을 한 곳입니다.
3: 소중히 가꿔주세요.

0: 내가 조금 더 깨끗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내가 사는 동네가 일단 깨끗해지니까 너무 보기 좋습니다.
1: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림 우리 동네에 있으면 참 좋겠네요. 그래서일까요? 산책 삼아 신평 벽화 마을을 찾는 구미 시민들이 많습니다. 아이와 함께 걷기도 좋은 길이고요.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입소문난 벽화 마을. 마 가족들에게도 즐거운 시간이 되겠죠.
2: 네, 여기 올 때마다 애들 맨날 집에서 태블릿만 타다 밖에 나와서 같이 뛰어놀고 조금 감성적인 걸 느낄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3: 벽화가 약간 다른 벽화들은 그냥 약간 동화나 만화 말고 그냥 다른 숲이나 이런 걸 그린 벽화들을 봤었는데 여기는 만화나 동화로 돼 있어서 훨씬 더 재밌었고 이뻐서 좋았던 것 같아요.
4: 아, 우리 제일 잘생기고 이쁜 표정 한번 하자.
5: 하나,
4: 멀쩡한 얼굴.
5: 둘, 셋.
1: 마을이 조성된 지 50여 년 만에 재탄생한 공간. 과거와 현재가 함께 만나는 공간이 된 듯합니다. 신평동 골목에 새롭게 정착한 곳도 생겼습니다. 조용한 동네에 문을 연 감각적인 카페. 주변이 카페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도 들었지만 자신의 소신대로 밀어붙였답니다.
6: 신평에서 한 걸 정말 너무 후회 없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도 골목을 한 바퀴 돌았는데 아 진짜 신평이 오길 잘했다 생각했어요. 네, 이렇게 이쁜 골목이 있는 동네가 있을까요? 저는 신평이 네 신평만한 데 없을 것 같은데.
1: 레트로 감성 물씬 나는 내부는 그녀의 취향이 가득 담겨 있는데요. 신평동에서 발굴한 소품과 가구 그리고 그릇이 편안하면서 독특한 분위기를 선사합니다. 그녀의 일상은 신평동을 기록하는 길. 오래된 마을이 주는 따뜻한 느낌 그리고 푸근한 인심을 전해주는 이웃들까지. 필름 카메라로 기록하는 작업인데요. 영감을 불어넣는 신평동의 풍경은 멋진 작품이라고만.
6: 계절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특별하지 않는데 우리가 매일 지나가는 그 계절인데 그 아름다움이 있어요. 꾸미지 않았는데 빛나는 것들이 있어요. 신평에는. 다른 동네 모르겠지만 신평 확실히 있어요. 그 골목골목에.
1: 정겨운 추억이 담겨있는 골목 탐방. 우리 오래된 반가움을 만나러 골목으로 떠나보면 어떨까요? 구미를 굽어보며 어머니처럼 품어주는 금오산으로 떠나입시다. 구미하면 금오산을 떠올리는 분들 많으시죠? 최초의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금오산은 수려한 산세와 기암 괴석이 조화를 이룬 명산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정상에 올라서면 구미 시내가 한눈에 펼쳐지니 특별한 추억을 남기고 싶다면 필수죠. 구미 사람들은요, 늘 금오산을 보고 느끼며 살아왔다는데요.
7: 안내도가 여기 있는데 오늘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올라가겠습니다. 탐방 안내소 여기서 출발해서 150m 정도 올라가면 케이블카 타는 곳이 있고요. 케이블카를 내려서 대폭포를 들르고 그다음에 금오산 정상인 현을 봄까지 갔다가 되돌아 내려오는 코스로 올라갈 겁니다. 군비 사람들한테는 그게 경계를 이루다 보니까 아마 마음의 고향 같은 깊은 애정.

0: 정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구미에서 활동하는 사진 작가와 금어산 숲 해설가와 함께 금어산으로 출발. 복고풍 케이블카도 반갑네요. 남녀노소 편하게 금어산을 즐길 수 있어 인기가 많답니다. 케이블카에서 내려 약 10분을 걸어가면 만나는 첫 번째 비경. 시원한 소리가 반겨주는 폭포. 멋진 모습으로 등산객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대해란 이름은요. 이곳 물줄기가 큰 계곡을 이루어 사람들에게 식수원으로 은혜를 준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0: 여기 이 폭포에서 떨어진 물이 이렇게 고이는 여기가 용담, 욕담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 옛날에는 선녀가 목욕하고 갔다니까.
1: 산을 울리는 청량한 소리에 마음을 뺏기게 되는 대해 폭포. 예쁜 무지개가 피어난 귀한 장면도 놓칠 수 없죠.
0: 게으릴 때는 여기서 뭐 물속에 들어가서 놀고 또 모든 사람들이 여기 물맞이라고 해서 이 폭포 밑에 물 떨어지는 저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물을 맞으면서 건강을 지킨다고 물속에 들어가서 물맞이도 많이 했었습니다.
2: 네, 예전에 그런 어르신들이
1: 옛날 추억 되살릴 겸, 자, 물맞이 하러 가볼까요? 금오산이 선사하는 선물 같은 시간, 내도 금오산 도전이다잉! 시원한 폭포를 보며 눈 호강했으니 다시 올라가 볼까요? 한눈에 봐도 범상치 않은 산길, 산속 도사들이나 다녔을 법한 절벽길입니다, 여기. 천국의 계단처럼 이곳을 지나야 보물 같은 풍경을 만날 수 있으니, 자, 용기를 내봐야겠죠?
3: 통일 신라시대 승려인 도선대사가 돌을 깨우쳤다 해서 도선굴입니다.
0: 예.
4: 시원합니다.
0: 예. 6.25 동란 때는 피난민들이 5, 600명 정도가 여기서 피난 생활을 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늘습니다. 불 떼면서 음식도 했고 해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흔적들이 그대로, 그런들이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1: 역사와 삶이 만나는 천연 동굴이네요. 와.
0: 이 동굴 아치가 아주 멋있어서 산 찍는 분들이 인생샷을 남기는 그런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아래 일출각이 잘 나와서 아침 해 뜰 때 일출 찍는 일출 명소로도 유명한 포인트입니다. 이 자리가.
1: 도선굴이 유명한 또 다른 이유. 옛날부터 멋진 촬영 포인트로 알아주는 것이죠. 금오산을 오르는 사람들이라면 놓치지 않고 도전해 볼만 하네요.
0: 금오산은 정식이에요. 여기 병풍처럼 바위가 있고 높은 절벽이 있고 그 옆으로 바로 이 할딱고개가 있기 때문에 항상 높은 절벽만 보면 아 옆으로 고개가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이제 정상으로 갈수록 험해지는 산길. 난관을 이겨낸 자만이 달콤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법이죠.
0: 이쪽 코스는 풍경보다는 그늘지고 시원해서 네, 걷기가 좋습니다.
5: 산 꼭대기 부근 돌탑이 늘어선 기이한 풍경. 하하, 할아버지가 손주를 위해 쌓은 돌탑이라는데. 동물농장, 우주선, 불탑 등 상상력을 자극하는 돌탑은 금오산의 명물이구만.
0: 손자가 몸이 아파서 병에 걸리니까 치료를 하면서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해줄 방법이 없다, 없으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 하나하나 가지고 와서 쌓기 시작해서 이렇게 큰 탑군을 이루고 있습니다.
1: 돌탑을 보며 드는 감사.

0: 상은 다른 법이죠.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저마다 가슴에 울림을 새깁니다.
1: 여기 와서 오영돌탑을 보면서 저희 할머니가 생각이 나고요. 할머니는 저한테 그렇게 많은 사랑을 주셨는데 저는 전혀 생각도 못하고 그냥 그저 받기만 했다는 그 생각이 들어서 네,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0: 마지막 힘을 내서 오른 금오산 정상.
2: 금오산 정상. 천을봉 표지석입니다. 여기가.
0: 달이 걸린다는 뜻의 현월봉. 이름처럼 멋진 조망을 보여주네요. 탁 트인 정상에 서면 구미 시가지가 막힘없이 펼쳐집니다. 이 장관만으로 금오산을 오를 가치는 충분하죠. 어디를 보나 작품 그 자체, 금오산은 선물과 같습니다.
2: 구미 사람들은 마음의 고향 상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금오산을 마음에 두는 거죠. 그래서 뭐 구미 사람 누구한테나 구미에 갈 데가 뭐가 있나 이러면 첫 번째가 금오산일 겁니다. 그 정도로 구미 사람들한테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죠.
1: 금오산은 우리 할머니의 품처럼 넉넉하다. 늘 나를 제일 예쁘다고 해주시고 늘 나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할머니의 품처럼 넉넉하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0: 어릴 적 추억이자 고향의 자랑거리인 구미 금오산. 언제 찾아가도 영원히 아름다운 보물이 아닐까요?

0: 뭐 자연이 주는 것만큼 해야지. 욕심내면은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죠.
1: 아유 맛있어.
2: 어머님이 합격하면 이제 된 거예요.
3: 고향이 오니까 좋다. 그런지 우리는 더 많았겠지요.
4: 뒷다리를 살짝 접으면서 뛰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5: 어머님이 품갔습니다. 그 무산이. 힘들 때 나한테 위로를 줄 것 같은, 네. 그래서 고향은 좋은 것 같아요.

0: 그래 그래 괜찮아. 여기는 생지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1: 네. 우와.

0: 이제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 하려고?
1: 어? 그게냐?
2: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2: 어,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유 귀여워.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2: 나도
1: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2: 좋아요, 치키.

0: 짜왔다.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비구션이

0: 오늘도 신나게
1: 딩동댕 쇼! 와후! 딩동쌤, 딩동쌤, 느껴지지 않으세요? 쏴! 쏴! 시원한 바람이요.
0: 쏴! 쏴! 저기 커다란 파도가 몰려오네. 지금 바로 만나보실까요?
1: 빅 오션!

0: 정말 너무 멋져요.
1: 우리 딩동댕 친구들한테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2: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어텐션
3: 백오자입니다.
1: 정말 반갑습니다.
0: 근데 저기 빅오션이 무슨 뜻일까요?
4: 저희 빅오션은 바다처럼 큰 영향력을 성사하겠다. 그리고 바다처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그룹이라는 뜻입니다.
0: 오, 아 근데 우리 빅오션님들 그분들 춤 엄청 잘 추시던데 댕그도 따라하고 싶어요.
1: 어 그래요?
5: 좋아요. 그러면 저희 같이 따라해볼까요?
1: 가르쳐 주실
5: 아 그럼요. 오,
1: 그럼 우리 같이 해볼까요? 빅오션과 함께하는 댄스 자 그럼 어느 부분을 배워볼지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4: 아, 네,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사실 저희 안무 중에 가장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저희가 방금 한 동작들이 전부 다 수어라는 점이에요.
1: 수어면 손으로 말하는 것 말씀이신가요?
0: 아, 네, 맞습니다.
2: 사실 저희 비고서 멤버 모두가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거든요.
3: 그래서 더 멋져 보였구나.
1: 그러니까.
3: 띵도 빨리 배워보고 싶어요.
4: 그러면 저희가 천천히 차근차근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2: 저희가 같이 다 함께 손을 잡아요. 이 부분을 서로 해석을 하면 우리란 뜻이 있어요. 우리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우리 뭉쳐서 친하게 지내보자.
1: 친하게 지내보자.
2: 맞아요. 너무 잘했어요. 네. 그럼 이걸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1: 네.
5: 다 함께 손을 잡아요.
2: 맞아요. 잘했어요.
0: 너무 잘하셨어요. 다음에는 이제 파란 하늘을 봐야 하는데요. 파란.
1: 네.
0: 하늘을. 바유입니다.
1: 바유.
0: 네, 원래 보다가 이거인데, 여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잖아요. 이거 손가락 끝이 다 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모인 사람들이 다 하늘을 본다. 한번 같이 해볼게요.
1: 네.
0: 하나, 둘, 셋. 그리고 하늘을 바유. 네, 잘하셨다.
4: 여기서 조금 어려웠어요. 우리가
1: 함께 만들
4: 세상을
1: 하늘에 그려
4: 따라해 볼까요?
6: 네.
4: 하나, 둘, 셋. 우리가 함께 만들 세상을
6: 하늘에 그려와요.
0: 네, 다음은 눈이 보시죠? 너무나 아름답던데요. 여기는 되게 쉬워요. 이제 빛을 보면 이제 너무 눈이 부시잖아요. 눈부신 척을 하고.
3: 아, 눈부셔. 네,
0: 그 다음에 빛을 코로 가져오듯이 하시면 됩니다.
3: 네,
0: 하나, 둘, 셋.
5: 눈이 부시죠? 너무나 아름답죠.
0: 네, 잘하셨어요. 네. 네, 이제 마지막이 남았어요. 마주 잡은
1: 두 손으로
0: 모두
1: 네,
0: 함께 만들어가요.
3: 만들어가요.
0: 네, 이렇게.
1: 네, 고리를 걸어.
0: 네, 고리를 걸어서 만들어가요.

0: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저희도 하나, 둘, 셋 하면 한번 해볼까요?
1: 네. 네.
0: 하나, 둘, 셋. 마주 작은 두 손으로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봐요. 네, 잘 하셨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 따라 하실 수 있겠죠?
1: 네! 좋아요. 그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0: 네, 좋아요. 네.
1: 자, 우리 딩동댕 밴드도 오세요.
2: 오세요.
1: 오세요.

0: 본격적으로 빅오션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시간. 빅오션이
1: 궁금해.
0: 자, 가장 먼저 멤버분들이 이 아이돌의 꿈을 어떻게 이루게 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
2: 저는 사실 어릴 적에 고열로 인해서 3살 때 청력이 약화가 됐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9살 때 인공와우라는 수술을 하게 됐어요.
0: 인공와우 수술이요?
2: 말 그대로 인공적으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준 장치인데요. 네. 그 장치를 착용하면 처음에는 소리가 기계음처럼 들려요. 그래서 소리를 듣는데 되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제가 피아노 연주를 통해서 소리를 듣다 보니까 그 피아노 소리가 너무 예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통해서 음악에 자연스럽게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아이돌이라는 꿈에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0: 그러셨군요.
2: 네. 그리고 또 저의 멤버 모두 소리를 듣는데 도움을 주는 장치를 착용하고 있어요.
0: 아, 그래요? 네.
3: 네. 저는 양쪽에 인공와우를 착용하고 있고요. 아. 네.
4: 저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5: 아, 그럼 보청기랑 인공와우가 없으면 어떻게 들리시나요? 네.
3: 저 같은 경우에는 주변이 되게 조용해져요. 마치 깊고 깊은 바닷 속에 잠겨있는 기분이에요. 와.
0: 그럼 이번엔 지성님. 지성님은 어떻게 아이돌이라는 꿈을 꾸게 되셨나요?
4: 사실 이제 BTS RM 선배님 덕분에 아이돌 꿈을 꾸게 되었어요.
0: BTS!
4: 청각장애 학생들도 음악을 다양하게 공부하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기부를 해주셨어요. 그 기부 덕분에 처음으로 댄스라는 거를 처음으로 겪어봤습니다.
0: 태어나서? 네.
5: 아이돌들은 연습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죠.
4: 딱딱 맞는 게 칼군무잖아요. 네. 근데 저희 멤버가 이제 들리는 게 정도가 달라가지고 누구는 빨리 들리고 누구는 느리게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0: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게 수어 안무든 노래든 합을 세 분이서 맞추셔야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2: 그래서 생각해낼 방법이 있는데요. 네네. 지금 보시면 저희 손목에 진동시계를 착용하고 있어요.
5: 네. 아니, 저건 스마트워치?
2: 네, 맞아요. 네, 이게 일반 스마트워치가 아니고 이 워치에 진동 기능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박자에 맞춰서 한 번 더 해볼게요. 네. 그럼 이렇게 불빛이 들어오면서 진동도 함께 손목에 전달이 돼요. 그러면 이 박자를 느끼면서 멤버들과 함께 춤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0: 와, 정말 신기합니다. 진동으로 박자를 알 수 있군요.
3: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연습할 때 1, 2, 3, 4 숫자가 나오는 모니터를 사용해서 서로 박자를 맞추기도 하고요. 저희 안무 선생님이 이렇게 박수를 쳐서 박자를 맞추기도 하고 이런 도움들을 통해서 이제 저희

0: 제가 좀 더 박사를 잘 맞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네.
2: 아~
1: 역시 연습 또 연습. 엄청난 연습을 통해서 지금처럼 멋진 춤을 출 수 있게 된 거군요.
2: 네, 그러니까요. 뭐든지 그러니까 잘하려면 땀과 시간 그리고 뜨거운 열정이 필요한 겁니다.
0: 친구들이 저희를 보면서 많은 힘을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2: 아, 이미 세 분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불가능은 없다.
1: 없다.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 매일매일 락토핏.
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성.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중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3: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1: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산불. 한번 났다 하면 돌이킬 수 없지. 끔찍한 산불 예방만이 답이지. 산에 갈 때 성냥 라이터 들고 가지마.

0: 바로 신고하세요. 119 단풀이 번쩍한다.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우리는 대피한다. 펭수가 알려지는 곳으로.
1: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할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0: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예! Yeah.

0: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어?
1: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나.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부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2: 뚝.
3: 그럼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0: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4: 네!
0: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느리.

0: 자, 잡았다! 역시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1: 다요? 그건 안 돼요.
2: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1: 네.
2: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2: 그럼 모두 안녕.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5: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6: 지당하신 말씀.
5: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점 업점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지금!
7: 얼굴엔
8: 순한 키즈.
7: 중물엔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0: 우와! 뽀로로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11: 안녕.
10: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1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13: 핏.
12: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4: 매일매일 락토핏.
1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곰이다! 곰! 곰 가족이야? 나는 힘이 센 아빠 곰! 내가 목마 태워줄게! 오라짜!
1: 나는 용감한 엄마 곰! 우리 아기 엄마가 언제나 지켜줄게!
2: 엄마, 아빠 사랑해요! 뽀뽀 쪽쪽!
0: 나도 사랑해!
3: 바꿔라! 한글!

0: 재밌었는데. 우리는 공이 필요해.
1: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0: 응. 한글 용사 아이야.
2: 나는 어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3: 나는 이 태극공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4: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2: 어
3: 이
4: 야
2: 후민정음 안녕.
0: 안녕.
3: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0: 곰이 공으로 바뀌었어.
1: 곰, 곰이 필요해.
4: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2: 곰을 찾으러 떠나자.
3: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간다.

0: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아이야, 기다리겠다.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1: 어? 여긴 어디지?
2: 어서 한글을 찾아. 얍!
3: 자, 오잉? 이건 한글이잖아? 어떻게 읽더라? 검? 아, 금, 금.
2: 그건 한글 곰이에요.
3: 아하, 곰!
2: 찾았어!
4: 조사자,
2: 한글! 잠시만요!
0: 천지? 한글 곰을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넌 절대 한글을 가져갈 수 없다. 한글이 땅속으로 다시 들어갈 테니까.
2: 으잇! 신다! 오! 한글이 땅 속에 들어갔어!
4: 세상!
2: 한글! 오!
0: 나의 한글 공격이 시작되면 너의 능력이 사라진다는 걸 잊었나?
2: 어서 한글을 돌려줘!
0: 한글은 절대 돌려줄 수 없어!
2: 그렇다면 나도 한글로 맞서겠어!
0: 이번엔 어려울걸?
2: 친구들의 도움이 필요해. 심따에 맞서는 낱말은 뭐지?
5: 뽑다!
0: 아니, 나의 심따 공격을 뽑다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으잇!
2: 안 돼! 곰의 옷이 파괴됐어. 하지만 내가 다시 완성할 수 있지.

0: 봄.
1: 저장 완료. 봄. 훈민정음의 손으로.
2: 봄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자, 이젠 할아버지 차례. 야! 곰! 곰! 오호! 할아버지는 곰이다! 곰! 야! 곰! 곰! 공! 동그란 공! 공을 가지고 놀아요! 호호호호! 곰이 공을 떼굴떼굴떼굴 굴려요! 오! 와! 내 공!
1: 공의 받침 응 먹어야지! 냥! 냠냠! 슝!
0: 곰 안 남았네. 한글 공을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야! 공! 공! 곰! 곰! 순서대로 써볼게요. 기억이 오를 만나 고, 고가 받침 미음을 만나 곰, 곰.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곰. 친구들 따라해봐요. 곰.
1: 곰에서 끝소리 음을 응 소리로 바꿔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곧 공 한 번 더 들어보세요. 곰에서 끝소리 음을 응 소리로 바꿔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곧 공.
0: 곰. 공. 훈민이와 정음이가 곰인형 놀이를 해요.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곰을 공으로 바꿔라 한글. 곰이 공이 되었어요. 천지가 심따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뽑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곰을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곰이 나왔어요. 곰 세 마리가 있어요. 곰 세 마리가 있어요. 곰 세 마리가 있어요.

0: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1: 길을 김.
2: 길게 만들어야지. 넓게 만들어야지.
3: 넓게.
2: 넓게.
3: 넓게. 넓게.
2: 우와. 넓은 길.
3: 우와, 멋지다.
4: 그럼 난 좁은 길 만들게.
3: 좁게 좁게 좁게 더 좁게 좁게 좁게 좁게
2: 좁은 길 길이 만났네.
3: 우와.
2: 우리가 만든 길, 멋진 길, 길. 여기는 자동차가 지나가는 길. 자동차가 지나갑니다. 부릉부릉. 여기는 자전거가 다니는 길. 자전거가 안전하게 달려요. 티링티링 티링티링.
5: 여기는 구슬이 굴러가는 길.
3: 오?
5: 대구르르르르.
2: 여기는 우리가 걷는 길.
3: 한 발, 두 발, 어이, 좁아.
5: 정음이 발이 거인 발 같아.
3: 아, 진짜? 오,
6: 바꿔라, 한글.
3: 길이 김으로 바뀌었어.
5: 김 위에서는 길놀이 못하는데. 우리는 길이 필요해.
4: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7: 한글 용사 아이야.
6: 어? 이?
4: 야.
6: 훈민정은 안녕?
4: 안녕.
8: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5: 길이 김으로 바뀌었어. 길, 길이 필요해.
4: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6: 길을 찾으러 떠나자.
8: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오늘도 한글을 바꿨다! 한글! 모두 내 거야! 아이야!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0: 한글을 찾자.
1: 찾았어. 저기 한글 길이 있어.
2: 천지?
3: 한글 길을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한글을 온전히 가져가진 못해. 한글을 망가뜨리겠다.
4: 곧 누르다!
1: 한글이 점점 눌리고 있어.
5: 천지의 공격을 멈춰야 해. 아무리 눌러도 멈추지 않아.
6: 천지의 한글 공격에는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누르다에 맞선다는 말은 뭐지?
1: 깨다!
3: 아니, 나의 누르다 공격을 떼다로 막아내다니. 하지만 너무 늦었다. 이미 한글은 망가졌으니.
6: 아니, 한글이 완전히 눌려버렸어.
5: 어떤 글자인지 알아볼 수가 없어.
1: 우리는 한글 용사. 어떻게 하면 한글을 되돌릴 수 있지?

0: 길.
1: 저장 완료. 길. 훈민정음의 손으로.
2: 길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여기는 내가 다.
1: 자, 이젠 할아버지 차례. 야. 길. 길. 아항, 여기 길이 있어요. 어디로 가는 길일까? 따라가 볼까요?
2: 아이쿠, 깜짝이야. 들켰네. 슝.
1: 아이고, 깜짝이야. 할아버지가 더 놀랬거든. 아구가 있는 길이었네요. 야. 야. 김. 김. 바삭바삭한 김, 네모난 김, 맛있는 김, 먹어볼게요. 할아버지 거울 좀 보고 올게요.
2: 우와, 김이다, 김. 냠, 냠냠, 슝.
1: 오, 김. 한글 김이 어디로 갔을까?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얌. 김. 길. 길. 순서대로 써볼게요. 기억이 이를 만나 기, 기가 받침 리을을 만나 길, 길. 자, 이제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길. 친구들 따라해봐요. 길. 끝.
2: 길에서 끝소리 으를 응 소리로 바꿔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김, 깃. 한 번 더 들어보세요. 길에서 끝소리 으를 응 소리로 바꿔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김, 깃. 힛.
1: 길, 김. 훈민이와 정음이가 길을 만들어요. 길을 걸어가자.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길을 김으로 바꿔라, 한글! 길이 김이 되었어요. 천지가 누르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떼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길을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길이 생겼어요. 훈민정음이 길을 걸어요. 훈민정음이 길을 걸어요. 훈민정음이 길을 걸어요.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키,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성.
1: 얼굴엔
3: 순한 길길.
1: 술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6: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7: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8: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9: 락토핏
8: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0: 데이리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데이비핑과 함께.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성.
1: 얼굴엔
3: 순한 길길.
1: 줄무랑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중물엔
1: 덥덥한 말.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치.

0: 말하는 포미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홍순이네 딸기 농장.
1: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후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 핑과 함께.
2: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3: 흔들흔들 싱싱.
2: 여기서도 싱싱.
3: 빙글빙글 날라라 시속으로.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5: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6: 매일매일 락토핏.
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Shh.

Yeah.

애들은 더 심한데.

절대 그렇게는 안 될걸? 그렇지, 곰마? 혹시 네가 얘들 엄마야? 엄마가 아니라면 아빠? 좋아, 그럼 넌 얘들의 먼 친척 삼촌이야. 어때?

아,

Ah!

이렇게까지 잘 숨다니 정말 대단한걸?

Thank you.

0: 고슴도치야! 고슴도치야!
1: 으아씨야!
0: 너 거기 있어?
1: 으아씨야!
0: 어? 또 만났네? 길을 잃은 거야? 아니면 어디 아픈 거야? 어서 일어나! 가서 치료해줄게!

걸렸구나. 잘했어 얘들아. 정말 최고야. 저 친구들도 태워주는 게

거기 앉아. 이리 오라니까. 수리수리 개굴개굴 꼼짝 마. 수리수리 개굴개굴 꼼짝 마. 어디가 거기 사라고. 잡았다.

내가 찾았잖아. 어때, 내 실력? 자, 빙글빙글 빙글 내게로 와라. 슝슝.

0: 하고. 근데 있잖아, 대체 왜 여기로 온 거야?
1: 이게 다 그 책 때문이야. 열려라 개굴개굴. 열려라 개굴. 아니 아니, 방금 잘못 말했어. 열려라 팔락팔락인데. 그건 할머니가 아끼던 마법 주문 책이었어. 그걸 돌려드리지 않으면 할머니가 날 개구리로 만들어 버리실 걸.
2: 우와 멋지다. 나도 개구리 돼보고 싶어.
1: 뭐? 근데 주문이 뭔지 몰라. 책이 개구리로 변했단 말이야.
2: 아이 걱정하지 마. 저기 곰마.

잡는다고 했지? 자, 보라고. 들려라 주문! 수리수리 통통! 주문!

0: 그렇지? 그럼 나 이제 개구리로 만들어줄 수 있지? 응? 그치?
1: 당연하지. 잠깐만.

놀자. 그럼 당연히 와야지. 아 참, 난 비비야. 근데 말이야, 개구리로 변하려면 먼저

0: 우와, 나 어른 됐네. 이제 다 컸나 봐. 얘들아, 얼른 와봐. 나한테 보물 생겼는데 볼래? 미안해서 어쩐지 정말 정말 미안해. 조금만 더 기다려줄 수 있지? 마법 푸는 법을 곧 배울 거라서 말이야. 그럼 너희들 다 풀어줄게.
1: 비비 안녕. 나 손에 뭐 들고 있는지 볼래?
0: 얼른 가자. 이빠진 애는 말이야, 전미호정이 어떤 소원이든 다 들어주거든. 지금 비밀이야. 여기 아무나 못 들어간다고.

0: 저게 뭐지? 혹시 산타 할아버지야?
1: 나한테 건드리지 마! 이분은 우리 증조 할아버지라고 그냥 여기 조용히 모셔두는 거야. 전유정아, 어서 모습을 드러내라, 뾰로롱! 어?
2: 전유주면 대신 뭘 줄 건데?

공장이 어딨어?

이게 뭐야? 진짜 좋은 기회였는데 다 망쳐버렸잖아. 저 신발 멋졌는데 그냥 갈라고 할걸.

다시 원래대로 쭉쭉쭉. 다시 원래대로 쭉쭉쭉. 다시 원래대로 쭉쭉쭉. 다시

0: 지금쯤 멋진 데 가서 놀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1: 지금 가면 될지. 얼른 곰나 집으로 가자.

0: 멋진 게 있는데 줄 전이가 없는 거야?
1: 으흠.
0: 아우.
2: 응? 아!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눈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남마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비밀계단 분대 보여라. 준비 출동.
4: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3: 출발.
5: 돌바리가 도망간다.
6: 3위 쫓아가야지.
4: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7: 우리 아이 수학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4대 가족.
8: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9: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0: 매일매일 락토핏.
1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2: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3: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4: 지당하신 말씀.
15: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칠동.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줄무랑
3: 덥덥한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스쿨버스 왔네.
6: 학교 가자.
7: 안녕 친구들.
8: 같이 가자. 안녕.
9: 재밌게 공부해요.
10: 와, 놀이터다.
11: 빙글빙글 쌩쌩.
12: 정면 버스 결칭한 놀이터.
13: 뽀로로 까방.
14: 스쿨버스
15: 내일 놀자.
16: 데이리 핑.
17: 오늘은 내가 요리사.
18: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19: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20: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21: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22: 데이리 핑과 함께.

0: 매일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가족 합창 대회.
1: 이미 가겠니?
2: 꺼병이들 왔구나.
3: 네, 여기가 합창 대회 장소구나.

0: 정말 잘한다.
1: 이건 좀 보세요. 이게 1등 상인가 봐요.
0: 우리가 1등 하면 좋겠다. 그치?
2: 글쎄. 1등은 우리가 할 것 같은데.
3: 미안해서 어쩌나. 그럼 우린 연습해야 돼서 이만.
4: 뭐야. 채.
1: 우리 연습 더 하자.
0: 마주 오빠, 왜 그래?
1: 몰라.
5: 저런, 딸꾹질이 왔네. 자, 따뜻한 물이야. 숨을 참고 천천히 마셔보렴.
1: 아, 멈췄나.
4: 어때? 이제 진짜 딸꾹질 멈췄지?
6: 자, 이제 가족 합창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5: 일단 자리로 가자.
1: 어떡해.
4: 요요 왕도 둘이 제일 좋지. 어제도 하나 숨겨놨지.
7: 그치 나무 밑에 숨겨놨지. 좋아 좋아 도토리.

0: 다음은 꺼병이 가족의 무대입니다.
1: 유리창이다!
2: 어떡해!
3: 어? 이게 뭔 소리나?
1: 마치 오빠, 괜찮아?
2: 어떡해, 나 못 사겠어.
4: 가족 합창대회인데 마지가 빠지면 안 되지.
2: 하지만 저 때문에 1등 못하면 어떡해요.
1: 우와, 엄마, 딸꾹질 소리도 꼭 재미있는 노래 같아요. 그럼 마지 오빠는 딸꾹질로 노래하면 되겠다.
4: 그럼 우리 다 같이 마지의 딸꾹질과 함께 노래해볼까?
1: 좋아요!
2: 좋아요!

0: 합창대회 1등은 가장 큰 박수를 받은 꺼병이 가족입니다. 멋진 노래를 들려줘서 고마워요.
1: 다 엄마랑 동생들 덕분이에요.
2: 아니야, 마지 형의 딸꾹질 덕분이야.
1: 맞아.
3: 그러고 보니 우리 마지 딸꾹질이 멈췄네.
1: 언제 멈췄지?
4: 상으로 받은 과일 먹을 생각에 멈춘 거 아니야.
5: 달콤한 발꿀 만들기.
6: 맛있겠다.
3: 꿀벌들이 만든 꿀이야. 잘 저어 마시렴. 엄마는 시장에 다녀올게.
6: 네.
1: 달콤해.
6: 맛있다. 다 마셔버렸네.
4: 나도.
2: 내가 꿀 어디 있는지 알아? 찾았다.
4: 괜찮아.
2: 다 쏟았잖아.
7: 꿀벌들이 만든 꿀인데.
2: 꿀벌들한테 꿀 좀 나눠달라고 하자.
6: 좋은 생각이야.
2: 꿀벌들이 풀을 만들고 있어.
8: 해바라기 꿀은 이쪽, 아카시아 꿀은 저쪽.
9: 꿀벌아, 안녕.
2: 우리한테 꿀을 나눠줄 수 있을까?
8: 조심, 조심!

0: 지금은 바빠서 그럴 시간이 없다.
1: 내가 도와줄게.
2: 우리는
0: 잘할 수 있겠어? 많이 모았군. 다음 단계로 가자. 꿀벌 마을에 온 걸 환영한다.

0: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야 맛있는 꿀이 된다. 할 수 있겠나?
1: 네, 대장님! 진짜 뜨끈해졌어.
0: 제법인데?
2: 나도.
3: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단다.
4: 여왕님.
3: 다시 해볼까?
4: 네.

0: 아들 고맙구나. 이건 선물이란다.
1: 우와, 고맙습니다, 여왕님.
2: 얘들아.
3: 어? 이게 다 뭐지?
1: 엄마!
2: 우리 아가들 어디 갔다 온 거야?
1: 꿀벌들이랑 꿀 만들어 왔어요. 이걸로 꿀차 타 먹어요.
2: 우리 아가들이 만든 꿀맛 좀 봐야겠네.
1: 야호!
4: 이불 빨래는 힘들어.
2: 얘들아, 물이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서 놀아.

0: 엄만 다가준만에 잠깐 다녀올게. 잘 놀고 있어?
1: 네, 다녀오세요.
2: 이제 다시 잠 만다.
3: 빨리빨리.
2: 너를 먹겠지.
3: 잡았다.
2: 새치형아, 잡았다.
4: 공주야.
5: 괜찮아.
3: 이불이 더러워졌어.
2: 걱정 마. 털면 돼.
5: 더 지저분해졌지.

0: 엄마가 힘들게 빨아놓은 건데 어떡하지?
1: 우리가 다시 깨끗하게 빨아놓자.
0: 좋아!
2: 자, 대우 따로 출발!
3: 빨래를 하러 어디로 갈까?

0: 은은처럼 새하얀 빨래 깨끗한 빨래 아이고 다시 빨아야겠네
1: 드디어 멈췄다
2: 어떡해 이불이 완전 엉망이 됐어 다시 깨끗해질 수 있을까?
0: 물론이지
3: 모서리 아저씨
0: 어딜 그렇게 급히 가나 했더니 이건 내 특별 비법이 필요하겠는걸
2: 특별 비법이요?
0: 바로바로 빨래 팡팡 이렇게 빨래 위에서 팡팡
3: 우와
2: 팡팡 팡팡 얼룩이 사라지고 있어
0: 이번엔 방망이로 팡팡
2: 우리도 해보자
3: 팡팡
2: 팡팡
0: 잘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빨아볼까?

0: 우리 아가들이잖아.
1: 어? 엄마다.
2: 엄마.
0: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어? 이불이네? 어?
1: 어? 이불이 더러워져서 저희가 깨끗하게 빨았어요.
0: 아, 그랬구나. 힘들진 않았어?
3: 진짜 힘들었어요.
4: 발도 아프고 다리도 아파요.
5: 이렇게 힘든 빨래를 매일매일 하시다니.
1: 엄마, 정말 감사해요.
4: 엄마!
0: 엄마는 우리 꺼병이들 말만 들어도 힘이 난단다.
1: 다람쥐 이빨이 빠졌어요.
0: 우리 아가들 덕분에 바구니가 금방 찼네. 엄만 주변에 도토리 좀 나눠주고 올게. 잠깐만 놀고 있어.
2: 네, 다녀오세요.
4: 우리 뭐하고 놀까?
3: 낙엽잡기 놀이하자. 야, 야,
1: 좋아.
4: 공주, 괜찮아.
1: 도토리가 하나 더 있네.
4: 엄청 크다.
3: 대왕 도토리잖아.
5: 엄마가 이미 도토리 나눠주러 가셨는데 어떡하지?
1: 우리 이거 다람쥐에게 선물하는 건 어때?
4: 그래.
3: 좋아. 아, 이상하다. 어제부터 이빨이 좀 흔들리는 것 같은데. 아닌가?
2: 다람쥐야. 안녕,
3: 꺼병이들아. 대왕 도토리잖아.
1: 내가 발견한

0: 재밌게.
1: 고마워.
0: 어디 맛 좀 볼까? 이게 뭐지?
2: 다람쥐 이빨이!
0: 이빨?
1: 이빨이 빠졌어!
2: 어떡해!
0: 내 소중한 이빨!
3: 내가 준 도토리 때문에.
4: 이러지 말고 빨리 아거새 선생님한테 가보자.
0: 내 이빨! 내 소중한 이빨이 빠지다니!
3: 아거새 선생님이 붙여주실 거야.
0: 그래, 너무 걱정 마. 이러다 다른 이빨까지 몽땅 빠지는 거 아니야?
3: 우리 아저씨, 죄송해요. 얘 해바라기 씨는 좀 이상하게 생겼네.
1: 안 돼! 그건 내 이빨이라고!

0: 택배 왔습니다.
1: 기운이 살았다.
2: 아, 택배가 왔구나. 이게 웬 이빨이야?
1: 아, 버새 선생님, 다람쥐 이빨 좀 붙여주세요. 도토리를 먹다가 빠졌어요. 아거새 선생님, 저 이제 도토리 먹을 수 없는 건가요?
2: 너무 걱정하지 말고 어디 좀 보자.
1: 저 어떡해요.
2: 걱정 말거라. 아가이가 빠지고 형아이가 나려는 거야.
1: 아가이? 형아이요?
2: 그래, 더 커다랗고 튼튼한 형아이.

0: 저 튼튼한 형아 이빨이 나온다니.
1: 아가씨 선생님. 어머, 여기 모여 있었네.
0: 엄마. 아줌마, 저 이빨 빠졌어요. 이제 형아이가 날 거래요.
1: 어머, 그렇구나. 축하해. 다람쥐가 이제 형아가 되었네.
0: 새 이빨 나면 숲속의 대왕 도토리는 다 내가 먹어야지.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성.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주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6: 매일매일 락토핏.
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7: 넘버블럭스 친구들
8: 뭐야?
7: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8: 20까지 합해.
9: 우리 같이 놀자.
7: 5와 3이 만나면
9: 8이야.
7: 당신
9: 우리 모두 8.
7: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9: 함께 놀아요.
7: 넘버블럭스 4대 가족.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3: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4: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5: 지당하신 말씀.
4: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6: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7: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8: 매일매일 락토핏.
7: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9: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출동!
10: 얼굴엔
11: 순하게,
10: 진물엔
11: 덥덥한 말,
12: 순하게
11: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Yes,

0: 아, 이봐, 도도 탐정 머핀만을 찾아보자. 어, 수상한 카드 발견. 어? 어디?
1: 저기 또 있어! 좋아! 도레미 탐정!

0: 펜맨을 찾고 있어.
1: 나도 찾고 있어.
2: 어디로 가야 할까?
0: 여기서 만났으니까 다른 화살표를 찾아보자.

0: 팬맨이에요?
1: 네, 맞아요.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2: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얼굴엔
3: 순간킹킹.
1: 눈물엔
4: 순하게
3: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완전 잘난다.
6: 어, 나무. 어, 조심.
5: 혹시 내릴 수 있어?
6: 나? 우리 그냥 10을 소환할까? 10이 나보다 더 크잖아.
5: 그럴 필요 없어. 넌 큰 정사각형이잖아. 뭐든 할 수 있다고. 어,
6: 맞아. 한번 힘차게 달려볼까?
5: 좋았어! 좋아. 구 화이팅! 역시 10을 불러야겠어.
6: 9는 바로?
7: 3 더하기 3 더하기 3 도착! 도착! 도착! 우리는 무적의 삼총사! 가장 멋지고 가장 놀라고 누구보다 특별한 고개상이 등장이요! 음악 주세요! 소개 시작합니다! 삼총사! 공중부의

0: 3 더하기 3 더하기 3은 바로
1: 9!
2: 9! 해냈구나!
1: 내가 뭘? 아, 그래! 별거 아니었어, 정말로.
0: 안 돼! 잡아줘!
2: 풍선이 너무 많아! 도움이 필요해!
1: 도움? 혼자 할 수 있는데. 9는 바로
0: 3 더하기 3 더하기